0: 장애계 이슈 진단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책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요즘 주식 투자와 재테크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송금도 하고 주식도 사고 연금도 관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0: 예.
1: 이 투자나 재테크가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이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장애인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이 여전히 금융서비스 이용에 많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복잡한 화면 구성, 까다로운 인증 절차, 또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 정보 등 장애인의 금융 참여를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올 초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을 통해 금융 접근성 관련 안건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고 금융당국과 주요 증권사 등의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0: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주식 투자나 금융 개비 이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 대부분의 금융 앱은 그래프나 차트, 실시간 시세처럼 시각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0: 예.
1: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스크린 리더 같은 보조기기를 통해 제대로 읽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종목명이나 가격, 주문 내용 같은 핵심 정보가 음성으로 정확히 제공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한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20개의 증권사 앱에 직접 가입을 해봤는데 스크린 리더가 종목명이나 가격 이런 거 대신 계속 버튼이라고만 읽어줘서 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지금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그 어떤 기본 정보 자체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0: 예, 결국 ARS나 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앱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결국 ARS나 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을 합니다. 우선 수수료가 더 비싼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 모바일 거래보다 창구나 ARS 거래 수수료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0: 예.
1: 이 결국 장애인은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또 주식 거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그런데
1: 그렇죠. 실제로는 대기 시간이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길어져서 또 요 사이에도 불이익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대체 수단이라고 제공되는 방식이 오히려 느리고 비싸고 불리한 방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0: 예,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얘기한다고요?
1: 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이 금융 정보 자체가 너무 어렵고 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 금융 용어들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쉽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을 너무 당연하게 사용을 하고 또 설명도 빠르고 또 문서도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이 창구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

0: 이 민폐가 될까봐 또 다시 묻지는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요한 건 정보를 제공하느냐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느냐입니다. 이 쉬운 말과 그림, 반복 설명, 또 충분한 상담 시간이 있어야 발달장애인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예.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까요?
0: 이 가장 큰 이유는 금융 서비스가 처음부터 장애인을 고려해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앱을 다 만든 뒤에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씩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 물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장애인 금융접근성 재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실제 현장에서는 투자앱 접근성 기준이나 장애 유형별 대체 인증 방식처럼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또 강제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행되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국 법과 제도, 이 현장 서비스 사이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과제입니다.
1: 예, 해외에서는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나요?
0: 네, 해외에서는 금융 접근성을 단순한 복지나 배려가 아니라 권리이자 산업 경쟁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연락인을 미리 지정해 두어서 뭔가 이상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연락인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안전망을 마련해 놓는 방식이고요. 영국은 장애인을 중요한 소비자이자 경제 주체로 보고 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호주의 경우는요, 이 금융협회와 장애인 단체가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앱이나 서비스를 설계할 때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그 공동 설계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달장애인을 위해 복잡한 메뉴는 줄이고 송금이나 잔액조회 같은 핵심 기능만 남긴 간편모드 앱도 출시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무엇부터 달라져야 할까요?
0: 네, 무엇보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이 주체적인 금융 소비자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장애인도 저축하고 투자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외과 서비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장애 당사자가 함께 참여해 설계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출시 이후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접근성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수단을 이용했는데 그 책임을 장애인에게 추가 비용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 역시 좀 함께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0: 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해당 주제와 관련해 실제 장애 당사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편하게 들어보는 토크쇼 장애인 아고라 로 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금융 앱을 이용하면서 겪은 어려움, 주식 투자 과정에서의 장벽, 또 쉬운 금융 정보의 필요성 등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정책 리포트 5월호를 발간했습니다. 코스피 7000 시대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제대로 보장받고 있나에서도 해외 사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예, 금융 역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책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건강한 생활, 순천향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요즘 산책이나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말 못할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요실금인데요. 먼저 요실금은 어떤 질환인가요?
2: 네, 요실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들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남성에서도 나타나는, 즉 우리가 방광이 소변을 담아두고 밖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조절하는 기능을 잃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0: 요실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야외 활동이 늘면서 요실금이 더 심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봄철에는 요실금이 더 심해지는 건가요?
0: 우선은 활동량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실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겨울철에 나타나는 요실금인 경우에는 날씨 때문에 복압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여름철이나 지금처럼 따뜻해져서 활동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활동이 증가하면서 복압이 증가하고 복압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소변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날씨가 더워져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활동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음수량도 증가하잖아요.
1: 예.
0: 우리가 소변의 양이 증가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요실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웃거나 기침할 때 이런 경험을 하시는데요.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0: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복합성 요실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 소변이 방광 안에 정상적으로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요도를 통해서 나갈 때 요도 괄약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우리가 또 골반에 있는 적은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이 꽉 잡아주고 있을 때 소변이 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인 경우에는 출산이나 또 완경 등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드렸던 이 소변을 조여주는 근육이나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질 때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기침을 하거나 하는 경우, 배에 힘을 주는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이 배 안에 압력이 증가됩니다. 순간적으로 배 안에 압력이 증가되면은 상대적으로 방광이 압박이 되면서 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변이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복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완경을 경험하시거나 또는 출산을 많이 하신 분들 또 남성인 경우에는 전립선 암 등으로 전립선을 제거한 경우에는 이 방광에 있는 압력과 복강 즉 배 안에 있는 압력의 균형이 깨지는 기침을 하거나 웃을 때 또는 무거운 것을 들어서 배에 순간적으로 압력이 들어갈 때는 소변이 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나이가 들면서 요실금이 생기기 쉽다고 하는데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0: 사실 이 노인의학이 발달되면서 과거의 요실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80을 넘어서 100대 건강시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요실금은 단순히 비뇨의학과적 또는 감염학적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학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는 70세 중년 여성분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서로 몰리고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밀려서 복압이 증가해서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이 소변이 샌다 또는 아무리 증상이 있어서 우리가 성인용 기저귀를 탄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외출을 꺼리고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1: 예.
0: 따라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노화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100대 건강시대에 있어서 관리가 꼭 필요하고 수술적 요법도 고려해야 되는 현상이 아닌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의 대상으로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이 요실금 때문에 일부러 외출하기 전에 물이나 커피를 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괜찮은 방법일까요?
0: 우선은 요실금 때문에 외출 전에는 우리가 음수량을 줄이는 것은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과 커피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그것을 뭐 염두에 두고 작가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1: 예.
0: 왜냐하면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카페인, 즉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 외에 흔히 편의점이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구입해서 마시는 청량 음료, 여름이 더우니까 청량감, 시원하기 위해서 마시는 음료들 있잖아요. 커피를 비롯한 이런 카페인 음료들은 오히려 소변을 보고 싶은 마음, 이뇨감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 예.
0: 따라서 외출하기 전에 물 한 모금 정도,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는 시점에서는 물 한 모금 드셔서 땀으로 배출되는 그런 탈수되는 걸 예방하기 위한 물 한 모금 정도 드시는 건 좋지만 커피를 드시는 것은 요실금을 경험하시는 분에게는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즉 예.
0: 물은 괜찮지만 커피나 카페인 음료는 피하시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
1: 예.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스스로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일단 중년 여성, 그다음에 자연분만 또는 분만을 여러 번 경험하신 분, 완경 여성 60세 이상인 경우에 집에서 이제 허리가 괜찮으신 분의 한해서입니다.

0: 쌀이 한 푸대가 20kg 정도 됩니다. 한 20kg 한번 앉았다 들었다 하면 들어보세요. 순간적으로. 그랬을 때 혹시 속옷이 젖는다, 젖는 느낌이 있는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건 복합성 요실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무거운 걸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들었을 때 복압이 증가합니다. 아니면 내가 재치기를 했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재치기를 했을 때 소변에 좀 젖는 증상이 발생한다. 물론 이제 인위적으로 기침하는 경우에는 소변이 새는 경우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걸 한번 들었다 놔보시면 확실히 할 수 있고요. 혹시 그것이 아니라 소변을 보러 가는 중에 우리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속옷을 내리려고 하는 행위를 할 때 소변이 새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복합성 요실금이나 또는 복합성 요실금이 있어서 아 이럴 때는 정말 병원에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땐 병원에 꼭 가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을까요?
0: 사실 이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과민성 방광과 요실금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0: 이 방광은 아직 인간이 인공심장 또는 폐를 대체하는 그런 기계도 돌려서 에코모라는 기계도 사람 생명을 살리지만 아직 방광을 대체하는 그런 기기는 아직 개발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근육과 신경의 복합기관입니다.
1: 예.
0: 따라서 이런 우리가 과민성 방광과 요실금을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요실금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외출을 꺼리고 사회생활이 어렵고 또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화장실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족 친한 분들이겠죠?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은 어떤 의학적 기준보다도 사회학적 기준으로 빠르게 병원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1: 예. 요실금도 치료가 되는 질환인가요?
0: 아,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저희 부모님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살집을 바라보시는 건강한 부모님, 이 어머님과 이모님 같은 경우는 요실금 수술을 다 받으셨어요.
1: 예.
0: 굉장히 불편하신 거 제가 딸이 아니고 아들이어서 말씀을 멈칫멈칫 하셨었는데 열어놓고 얘기를 해다 보니까 증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약물 치료를 진행하다가 우리가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협진을 통해서 같이 준비해서 수술로서 지금 아주 삶의 질이 아주 좋으십니다.
1: 요실금이 있지만 부끄러워서 참고 지내는 분들께 좀 한 말씀 전해주시죠.
0: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요실금이 있다 또는 이제 변실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있다 그러면 아 내가 다 됐구나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과 이모님들 사례로 봐도 말씀을 굉장히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1: 예.
0: 하지만 80을 넘어 100세의 건강 시대를 보는 시점에서 요실금은 마치 우리 치아가 손실이 된 경우 임플란트 해서 삶의 질을 올리는 것처럼
1: 예.
0: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요실금의 준하, 그 단계의 준하는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로 얼마든지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병원의 문이 높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비뇨기과 톡톡톡 두드리시고 내가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예,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실 거라 믿습니다.
1: 예, 건강한 생활 오늘은 봄철 야외 활동과 함께 늘어나는 요실금의 원인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순천향대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국환이 부릅니다. 배들어온다.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I love sports.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농구 이야기부터 해보죠. 결국 부산 KCC가 챔피언에 올랐죠?
1: 네, 사상 최초 5, 6위간의 챔피언 결정전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1, 2, 3차전을 이기고 3연승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랐던 부산 KCC가 4차전을 내줬지만 5차전에서 고향 선호를 76대 68로 이기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2년 만이자 통산 7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KCC는 6위 팀으로는 프로농구 역사상 처음으로 이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서 우승까지 달성하는 새 역사를 썼고요. KCC의 이상민 감독은 선수와 코치, 감독으로 모두 우승의 기쁨을 누렸는데 프로농구에서 선수, 코치, 감독으로 모두 우승을 경험한 건 김승기 전 선호 감독, 전희철 서울 SK 감독, 조상현 창원 LG 감독에 이어서 이상민 감독이 역대 네 번째긴 한데요. 이상민 감독은 이걸 모두 한 팀에서 이루는 최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허훈 선수가 아버지와 형에 이어서 이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 선수로 꼽히면서 아버지 허재, 형 허웅 그리고 허훈 선수까지 3부제 MVP 기록도 세웠습니다.
0: 예, KCC 우승 멤버들이 대표팀에도 대거 합류를 한다고요?
1: 네,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최정예 멤버를 소집해서 월드컵 예선을 향한 당금질에 돌입을 합니다. 이번 명단에는 해외파 에이스 이현중과 여준석을 비롯해서 부산 KCC의 우승을 이끈 주역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히 이 챔피언 결정전 MVP 허훈 선수가 오랜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허훈 선수가 이제 최종 엔트리까지 승선을 한다면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3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게 되는 거고요. 함께 선발된 최준용, 장재석 선수도 최종 명단에 포함되면 2022 아시아컵 예선 이후 4년 만에 송규창 선수는 2024년 이후 2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를 합니다. 이외에도 직전 대표팀 소집 명단에 이름 올렸던 소노의 이정현, 이승현, 안영준, 유기상 등 리그 정상급 자원들과 신예 에디 다니엘이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아시아 예선 1라운드는 내년 카타르 월드컵 본선을 향한 첫 관문인데요. 1라운드 각조 상위 3개 팀이 2라운드에 진출하고 2라운드 성적에 따라서 본선 진출권의 향방이 가려집니다. 우리나라는 1, 2차전 중국전 2연승 이후에 마줄스 감독 체제로 치른 3, 4차전에서 일본과 타이완에 잇따라 덜미를 잡혔었죠. 현재 2승 2패로 일본에 이어서 조 2위에 올라있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는 7월 고향에서 열리는 5, 6차전은 2라운드 진출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대표팀은 오는 6월 1일 소집 돼서 약 한 달간 강화 훈련을 돌입

0: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육상 단거리는 뒷바람이 초속 2m를 초과하면 비공인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이날 경기장에 초속 2.7m의 뒷바람이 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최고 기록, 그러니까 김구경 전 선수가 세웠던 2017년에 세웠던 10초 07 기록에 단 0.02초 차이로 근접하면서 좀 육상계가 기대감을 부풀게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일본 요시오카 그랑프리 예선에서도 이 선수가 10초 08, 물론 그때도 초속 3.5m 뒷바람이 불긴 했습니다만 연달아 지금 10초 0대 기록을 끊으면서 쾌조의 컨디션을 과시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이 경기가 2위가 비회사 선수였는데 0초 031초 차이인 10초 121을 기록했거든요. 두 선수 모두 지금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서로 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단축이 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과 일본, 태국 등 총 6개국 선수들이 이미 9초대를 허문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에서 우리가 시상대 서려면 9초의 장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일단은 그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장애인 유도 간판이죠. 김동훈 선수가 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유도 그랑프리에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죠.
0: 네, 김동훈 선수가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대회 남자 81kg급 결승에서 카자흐스탄의 쿨무르자를 상대로 아쉽게 지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동훈 선수는 8강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이리스 베코프를 한판승으로 잡았고요. 4강전에서는 크루마노프를 상대로 종료 3초를 남기고 극적인 절반을 따내면서 결승 진출을 확정했는데 결승전에서는 세계 챔피언 쿨무르자를 상대로 잘 싸웠지만 공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메달을 통해서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1: 예, 여자 프로농구는 FA 시장이 막을 내렸군요.
0: 네, 최대로 꼽혔던 박지수 선수가 청주 KB와 역대 최고 대우 계약 기간 2년 연간 총액 5억 원에 잔류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같은 팀에서 주축이었던 강희슬 선수가 이미 우리은행으로 둥지를 옮기면서 이제 다음 시즌 동료에서 적으로 만날 두 선수의 대결이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박지수 선수는 차기 시즌에도 팀의 주장을 맡아서 지난 시즌에 이어서 두 시즌 연속 통합 우승 도전에 나섭니다. KB는 팀의 주축이었던 강희슬 선수가 우리은행으로 둥지를 옮긴 빈자리를 윤예빈 선수 영입으로 채웠는데요. 지난 10년간 삼성생명에서 뛴 가드 윤예빈 선수는 계약기간 3년 연간 총액 1억 5천만 원에 KB와 계약을 맺으면서 KB는 백코트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1: 예, 이어서 배구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특급으로 불렸던 메가 선수가 현대건설 아시아쿼터로 계약을 하고 2년 만에 V리그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배구 팬들이 반가움을 표하고 있죠.
0: 맞습니다. 2026-2027 시즌 V리그에 다시 한번 메가 임팩트가 덮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현대건설 유니폼을 입고 돌아옵니다. 메가는 2023-2024 시즌부터 두 시즌 정관장에서 뛰면서 역대급 아시아쿼터로 기억될 만한 활약을 펼친 선수인데요. 이번에는 현대건설과 계약을 맺으면서 2년 만에 V리그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메가가 정관장에서 뛸 당시에 메가 열풍이 V리그를 강타했었거든요. 인도네시아 팬들이 경기장 몰렸고요. 구단 유튜브 구독자뿐만 아니라 한국 배구연맹 등 SNS와 관련 채널 구독자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양효진 선수가 은퇴하면서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현대건설의 과제였는데 메가의 영입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예, I love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이적이 부릅니다. 선물.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취업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김나연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장애인 구직자와 장애 학생들을 위한 설명회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2: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26년도 장애인 공직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 대학생과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설명회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서울 고려대학교 SK미래관 최정현 홀에서 진행됩니다.
1: 예,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2: 이번 설명회에는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이 참여해 공공기관 채용정보와 전형준비방법, 주요 직무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관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참여 방법도 알려주시죠.
2: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온라인 신청 링크 또는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카페 기프티콘도 제공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컨설팅부 031-728 7303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이어서 직업훈련 정보 전해주신다고요?
2: 네,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융복합훈련 직종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훈련은 AI 기반 실무중심 교육으로 진행되며 훈련 수료 후에는 취업 연계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훈련 과정은 총 4가지로 운영됩니다.
1: 훈련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2: 먼저 AI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딥러닝, AI 에이전트 구현을 배우게 되고요. AI 세무회계 과정은 생성형 AI 활용과 함께 급여, 연말정산, ERP 회계 실무 등을 익히게 됩니다. 또 AI 활용 제품 설계 과정에서는 오토캐드와 솔리드워크를 활용한 기계 설계와 품질 관리 업무를 배울 수 있고요. AI 융합 사무 과정은 OA 프로그램과 포토샵, 일러스트, 웹 크롤링 자동화 기술 등 다양한 사무 실무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1: 훈련 장소는 어딘가요?
2: 훈련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되며 각 과정별 10명 내외를 모집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숙식 제공, 교재 및 실습 재료 지원, 취업 알선과 사후 지도까지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류 접수는 수시로 진행되며 훈련은 오는 7월 6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입학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훈련 관련 자세한 문의는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031-8058-4300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직업훈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채용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2: 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연구사무행정보조 분야 단시간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14명으로 대전에서 12명, 대구와 부산에서 각 한 명씩 채용할 예정입니다. 담당 업무는 연구과제 수행 지원과 데이터 분석 관리, 문서 작성과 회의 운영 지원 등 연구 및 행정 보조 직무입니다.
1: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 지원 자격은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 기준에 해당하는 분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고 6월 22일 임용이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사 지원 시점 기준 만 6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으로 임용일부터 최대 23개월까지 근무 가능하며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되며 대전 본원의 경우 출퇴근 버스도 운영됩니다.
1: 예. 서류 접수 방법도 알려주시죠.
2: 서류 접수 기간은 5월 22일 오전 11시까지이고 한국기계연구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지역본부 042-620-623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이어서 장애인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2: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장애인 체험형 청년 인턴 6명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병원이며 재활의학과 등 4개 부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 시 계약 기간은 6개월이고 평가에 따라 추가로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 인턴으로 선발되면 향후 서울대학교 병원 정규직 공개 채용 지원 시 가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 근무 시간은 주 5일 기준 하루 5시간이며 월 최대 110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급여는 세전 약 136만 원 수준입니다. 지원 자격은 만 60세 미만 장애인으로 7월 1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 방법은 지정된 양식을 작성하여 5월 22일 오전 10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용 관련 자세한 문의는 서울지역본부 02-6320-70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예, 다음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2: 한국 IBM에서 기술 영업 지원 사무보조 직무 장애인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이며 주요 업무는 문서 작성과 자료 정리, 영업 실적 및 KPI 데이터 관리, 보고서 작성 지원 등 일반 사무 보조 업무입니다.
1: 예,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 지원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갖춘 장애인으로 특히 엑셀과 파워포인터 등 MS 오피스 활용 능력이 필요하며 간단한 영어 이메일 작성이 가능한 분은 우대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9시

0: 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연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점심 수당과 통근 수당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1: 네, 근무 조건도 알려주시죠.
0: 고용 형태는 12개월 계약직이며 업무 성과와 회사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근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유양식 이력서를 작성하여 5월 2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용 관련 문의는 서울 남부지사 02-6004-1064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마지막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0: 네, ssg.com에서 피킹과 패킹 업무를 담당할 장애인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업무는 온라인 주문 상품을 선별하고 분류하는 피킹 업무와 상품 검수 및 포장하는 패킹 업무입니다. 근무지는 서울 송파구 가든 5점과 구로구 신도림점, 인천 연수점, 광주 봉선점 등 총 4개 지점입니다.
1: 예,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0: 근무 형태는 12개월 계약직이며 평가에 따라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근무 요일은 스케줄제로 운영됩니다. 급여는 시급 11,500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5월 29일 오전 11시까지 자유양식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남부지사 02-6004-1017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김나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FT 아일랜드의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씨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난 잘 몰라, 그냥 은행 예금 한 길로 가겠다 하는 분이라면 이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중증 장애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 통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참가자는요, 매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중에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서 저축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가 여기에 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만기로 매달 10만 원씩 저축했을 때요,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서 총 9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 청년 중에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접수는 5월 22일 금요일까지고요. 신청 서류는 각 자치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기간과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총 650명을 선발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재단 국번 없이 120번이나 동주민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우리난 가족, 첫 곡은 타루와 노리플라이가 부릅니다.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1: 하나, 둘, 셋.

우리는 한 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KBS 인기 프로그램 중에 열린음악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린이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장르와 세대를 가리지 않는 대중과 함께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요즘 문화계에는 열린 객석을 운영하는 공연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엄격한 관람 규칙 때문에 공연을 찾기 어려운 관객들을 위해서 관람 방식을 편하게 열어놓은 방식이라는데요. 자, 오늘은 이 열린 객석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어쩌다 천하 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과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험하고 위대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아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루시드 폴이 부릅니다. 오 사랑.

0: 문화예술 속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오늘도 센터장님, 우리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오늘은 열린 객석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아, 5월은요, 어린이날도 있고 가정의 달이라 어린이 네. 공연이 좀 많이 열리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런 공연에서 자주 운영되는 방식이 바로 이 열린 객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우리 시각장애 관람객에게도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열린 객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0: 근데 제가 이 원고를 처음 받고 이 단어를 열린 객석이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1: 네.
0: 이걸 말로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저도 제가 경험한 바 그리고 공연팀이나 이런 데서 주시는 자료들을 토대로 제가 좀 생각해서 정의를 내려보았는데요. 네. 열린 객석은 이제 다른 말로 편안한 객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0: 객석.
1: 네, 그래서 누구나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어떤 공연의 관람 방식이라든가 규칙을 좀 유연하게 운영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즉 다양한 특성을 가진 관람객과 함께하자는 취지로 어둡고 조용한 공간에서 가만히 앉아서 봐야 하는 기존의 관람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네. 좀 더 각자의 방식으로 공연을 경험하게 하는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야, 설명이 굉장히 정성스럽고
1: 좀 어렵죠?
0: 네, 근데 약간 어려워가지고 네. 좀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1: 네, 이게 공연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우선 객석의 조명을 일부 켜서 완전히 어둡지 않게 네. 하거나 또는 공연 중에 자유롭게 나갔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런 경우도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화장실에 너무 급하면 갔다 오거나 또 너무 힘들면 잠시 쉬었다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공연에 따라서는 그 손으로 말랑말랑하게 쪼물락쪼물락 할 수 있는 스트레스 볼을 준비하시는 곳들도 있어요. 이게 긴장된 근육을 약간 완화시키면서 약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네.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함께 온 관객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도 가능한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분위기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기존 공연과는 굉장히 다르다. 그렇죠?
1: 네.
0: 근데 이렇게 운영되는 그러니까 열린 객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맞습니다. 많지는 네. 않아요. 저도 몇 번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명동예술극장에서 했던 2월에 어린이 연극 오감도에서 경험해 봤어요.
0: 어땠나요? 직접 경험해 보셨는데.
1: 저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공연 시작 전에 먼저 영상으로 편안한 객석에 대한 안내 영상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약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랩처럼 만드셔가지고 네.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두운 극장을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네네네. 화장실 막 가고 싶어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객석의 조명을 완전히 끄지 않았고 그리고 너무 힘들면 잠시 나갔다 들어와도 된다고 이제 안내 영상에서 이제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객석 분위기가 좀 다른 공연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제 관객들이 함께 온 사람들과 소곤소곤 대화 나누면서 보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의 뒷자리 어린이 관객은 네. 부모님에게 궁금한 장면을 계속 질문하면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어린이 관객은 그 출연한 배우분 중에 어린이 분 배우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네. 그 대사 중에 나는 과일을 좋아해라고 하니까 정말 큰 소리로 나도 좋아해라고 외쳐가지고 객석이 아주 웃음바다가 되기도
0: 귀엽네요.
1: 했어요.
0: 예, 예, 예.
1: 네, 덕분에 시각장애인인 저도 이게 음성 해설이 없었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장면을 친구에게 좀 소곤소곤 물어보면서 볼 수 있어서 좀 편안했고요.

0: 이런 점에서 시각장애 관람객에게도 좀 유용한 환경이 될 수 있는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진짜 좋았을 것 같고 근데 이 열린 객석을 운영하는 공연이 많지는 않은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0: 가장 큰 이유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네, 극장의 환경이라든가 배우들도 기존의 관람 방식에 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둡고 조용한 객석이 익숙하고요.
1: 그렇겠죠. 관람 집중도 잘 된다고 생각할 거고.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관람객들 또한 그 기존의 관람 방식을 어떤 당연한 규칙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관람 방식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네. 자,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열린 객석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운영 방식으로 느껴지는데
0: 네.
1: 이 열린 객석의 의미를요.
0: 네.
1: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좀 여러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워질까요?
0: 열린 객석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예의를 내려놓고 자유롭게 관람하는 방식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조금 다른 의미거든요.
1: 전화 함부로 받아도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0: 네,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린 객석은 이런 무질서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어떤 감각이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관람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0: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 해설이 없는 공연에서 보이지 않는 장면이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1: 굉장히 소외되죠.
0: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작게 물어보면 좋죠.
1: 그렇죠.
0: 또 어떤 분들은요. 몇 분에 한 번씩 화장실 꼭 가야만 하시는 분들
1: 있을 수
0: 계세요.
1: 있죠. 예.
0: 또 어떤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소리 내야만 하는 분들 계시고
1: 맞습니다.
0: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어두운 곳에서 심리적 압박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1: 예.
0: 네,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감각과 특성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행동이거든요.
1: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어두운 객석에 잘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이것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거나 몰라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열린 객석은 이런 서로의 다름을 좀 불편함 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1: 그러네요.
0: 그리고
1: 네.
0: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 관람 방식으로 인해서 문화 향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분들과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은 네, 접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린 객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1: 네.
0: 또 자주 경험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네, 뭐 저 먼저 공연 관람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열린 객석으로 운영하는 공연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조원선이 부릅니다. 원더우먼.

0: 안녕하세요. 저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 지원 센터의 신지희라고 합니다. 사회 활동이라고 해서 이런 운동이나 아니면 나들이 프로그램 나가는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 저희 시청각 장애인 분들 쓰는 그 한손에 있거든요. 한손에 관련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 좀 일단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용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교육에 있어서는 특성이 다 다르시다 보니까 그분들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고 원하시는 욕구를 반영해서 하는 거를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교육은 거의 다 1대1입니다. 그들만의 좀 문화가 있으시고 그런 게 있으니까 언어를 알아야지 이분들의 입장을 좀 더 알 것 같고 제가 직접 일하면서 소통하기에도 편해가지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분들이 그냥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지금 되게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이분들도 같이 그런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같이 성장하고 즐겁게 보내는 추구하고 싶은데 사실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같이 배우기도 하면서 좀 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1: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복지관 학습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신지희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등의 기술이 많이 발전한 만큼 함께 놀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둘 다 불편한 분들이죠. 보조공학기기 중에 점자 정보 단말기를 활용하면 소통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던데요. 자, 지금 2026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6월 23일이 마감이니까요. 시간은 넉넉합니다. 제출 서류를 잘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좋겠는데요.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센터 전화 1588-267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에픽하이가 부릅니다. Fly.

0: 화제의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의 선악의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이 화면 해설이라는 게 이제 네. TV 프로그램이나 네. 영화 같은 영상에 네. 인물의 움직임이나 공간 등을 해설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영상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진행되는 공연에도 해설이 있다고요?
1: 네, 요즘은 이제 실황으로도 많이 실제로도 이제 현장에서 하고요.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VOD로 제작된 걸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제가 한 건 뮤지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무대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쵸. 그 공간이나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좀 틈이 날 때 설명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고 나가는 것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그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고 네네. 이제 그 다른 작가님께서는 발레를 하신 적이 있는데
0: 야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네,
1: 말이 없잖아요. 일단 뮤지컬은 노래도 하고 대사도 하니까 그래도 네. 좀 괜찮은데 발레는 이제 오로지 음악하고 동작이니까
0: 아니, 근데 그 동작을 어떻게 설명해요?
1: 근데 이제 그래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동작이 있는지 좀 궁금해하신대요. 그리고 뭐 발레는 또 의상도 예쁘잖아요. 네네. 또 때에 따라 의상도 다르고 그다음에 무대도 또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전문적인 공연 같은 경우는 은퇴자 분들이 이제 좀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그 음성 해설이 어떤 건지 이제 교육을 좀 받으시고 그거랑 같이 접목을 해서 하게 되면은
0: 그러니까 어떤 걸 은퇴하신 분들이
1: 뭐 발레나 이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들이 네 그걸 하시는 거죠. 그래서
0: 괜찮다.
1: 네 이제 자기 전공 분야와 또 음성 해설을 같이 섞어서 하면은 아무래도 그그 네. 그 분야에 이제 특화되신 분들이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좀 더 그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전문 분야를 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도 이제 공연 해설 하고 있습니다.
0: 네. 좋네요. 그런 게 좀 네.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1: 네네. 네.
0: 자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사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은조가 네. 열이 의금부에 잡혀간 네. 걸 알고 포청 입구에서 방법은 이것뿐이다 하고 마음을 다잡는 장면까지 만나봤어요. 네. 근데 설마 은조가 자수하는 건 아니겠죠?
1: 아니요. 자수를 하러 갔어요.
0: 어?
1: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도둑이잖아요. 길동이니까 네. 이 죄는 내 몫이다. 이게 대군이 그렇게 할 게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자수를 하려고 딱 품을 잡았는데
0: 네?
1: 이때 예, 도월 대군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설마 너 자수하려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대군이라는 배경과 내 명석한 두뇌와 그리고 이 조화로움 덕분에 이 사건을 싹 다 해결을 했다.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거 없다.
0: 네네.
1: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윤복과 대추일행이 오고요. 그래서 모두 이제 포청 집무실로 가게 됐습니다. 열이 일단은 어쨌든 그 잡혀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부를 먹는데 옛날에는 아마 쑥향을 피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막 쑥향이 막 가득 배도록 일단 피워요. 윤복은 은조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길동과 무슨 아는 사이냐. 왜냐면은 길동의 시신을 확인할 때 좀 되게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은조가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0: 네.
1: 그때 그 은조와 열이 영혼이 바뀌었던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열이 이제 행동을 한 거였죠.
0: 아, 예.
1: 외모는 은조였지만요. 예. 그래서 그 이어지는 다음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0: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보시죠.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근데 왜 길동의 시신을 확인할 때 세상 무너지는 것 마냥 굴었나?
3: 아, 제가 그랬던가요?
4: 그 쓸데없는 얘기?
2: 아니 눈가가 촉촉하길래 깊은 친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4: 그 입 좀
2: 홍인이한테 하는 말입니다만
3: 아,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4: 촉촉한 건 땀방울 뛰었거든.
3: 그랬구나. 아, 뛰면 덥죠. 더우면 흐르는 게 땀이고요.
2: 서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3: 제가 그날은 좀 감정이 격했어요. 다른 백성들처럼 길동이가 이웃사촌 같기도 하고 막 오라비 같기도 하고.
4: 그치. 이웃사촌이면 일촌이라고 봐야지.
3: 아무래도요.
5: 윤복이 수상하다는 듯 빤히 보다가 피식 웃는다.
2: 홍이냐 심성이야 내게 알지.
3: 도움 못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5: 은조와 열이 뒷골목을 걷는다.
6: 도적 놓아준 도피가담째 청산한 지 한 시즌도 안 지나 도적 숨겨진 은닉제까지 졌어. 덕분에
3: 공범 만들어 미안한데요. 의심은 가짜 길동 붙들고 눈가 촉촉해지는 바람에 선 거고요. 그건 엄밀히 대군 덕분이거든요.
6: 아, 내가 잘못이다? 하긴 길동을 놓아준 것부터가 잘못이지. 처음 봤을 때 확 백정탈 벗기고 얼굴부터 확인했어야 됐는데. 그럼 이사들 없이 처음부터 오롯이 지켜냈을 거 아니야.
5: 은조가 열의 진지한 눈빛을 피해 고개를 돌린다.
3: 얘기가 예고도 없이 삼천포로 빠져요.
6: 삼천포에서 돌아온 거겠지. 진짜 해야 될 얘기는 시작도 안 했잖아. 따라와.
5: 과거 은조의 몸에 깃든 열.
3: 해서 미리 말해두겠는데 나는 앞으로 더 서슴없을 거고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을 거야.
5: 현재 은조가 긴장된 걸음을 옮긴다. 주모가 보침을 챙기는 민직에게 다가온다.
7: 도성으로 가시게요? 묻고 내일 가시는 것이 나을 건데요.
8: 서둘러 와달란 서신을 받았네. 내려갈 때 들림새.
5: 인적 없는 청보리밭.
9: 너랑 나 갑자기 왜 돌아온 것 같아? 특별히 한 일 없어?
3: 없어요. 대구는요?
9: 마찬가지야.
5: 은조가 곰곰이 생각한다.
3: 혹시 또...
9: 애초 특별히 뭘 해서 바뀐 것도 아니잖아. 복잡하게 생각 말고 받아들여. 나도 그...

0: 잠고자. 내가 그 몸으로 살았던 옛정을 생각해 말해주는 거니까.
1: 고마워요. 미안하고요. 길동 때문에 출포까지 됐잖아요.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단 얘기도 못 꺼냈어요.
0: 그 정확히 해두겠는데, 이 사태의 경위는 어느 좀뚜둑 하나가 포청에서 할 일 없이 놀던 망종과 얽혔다가 정치적으로 재물삼아진 거야. 왜? 그 망종이 하필 이 나라 대군이니까. 그러니까 넌 왜 나랑 얽혀서 이 빌어먹을 사다를 피우냐고 원망하고 욕이나 하면 돼.
2: 은조가 미안함에 고개를 숙인다.
0: 이제 각자 일상으로 돌아갈까?
3: 아, 근데 열이 네. 은조한테 빗장을 왜 준 거예요?
4: 그 아까 네. 나왔는데 잠깐 별당의 늑대가
3: 늑대?
4: 늑대가 출몰한다면서 자기가 거기 있어 보니 그래서 이 방문을 빗장으로 단단히 걸어야 된다 이래서 줬는데 그 늑대가 이제 바로 제이였죠.
3: 아하, 그러니까 네. 열이 입장에서는 네. 은조랑 그 늑대 제이가 그쵸. 한 집에 있는 게 굉장히 불안했나 봐요.
4: 불안했겠죠. 네. 네. 왜냐하면 제이가 또 은조를 좋아한다는 거를 이제 열이 알고 있으니까요. 네. 제이는 그 아버지 임사영이 길동에 관한 조사는 이제 그만두라. 왜냐하면 대군하고 밀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그만두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 열이 길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몰래 조사를 계속해요. 네. 열은 열대로 가짜 길동의 시신이 그 사라지고 나서 이제 가짜 길동을 추적하게 됩니다. 한편 임사영은 그 해림의 집에서 파운서가 이렇게 왔어요. 네, 계속 네, 졸랐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짐승만도 못하다 사람 구실도 못한다 이래가지고 제이를 아주 그냥 짐승처럼 때려요. 그래서 막 온몸에 피가 나도 아이고. 예, 때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곳간에 가둬버려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이가 아무렇지도 않아 했거든요.
3: 아, 네.
4: 근데 이제 은조가 그걸 봤습니다. 다 가솔들도 봤죠. 그래서 이제 은조는 혹시 또 자기가 이렇게 돌봐주면 반감이 있을까 봐 이제 약 탕약을 다려가지고 몰래 새벽에 계속 몰래. 다려서 이제 하인한테 시켜서 줬어요.
3: 네.
4: 그래서 이제 풀려나면서 뭐 자네 덕분에 괜찮았다 이렇게 하니까 저가 아니고 별당 마님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라 이러니까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은조를 찾아가서 그 약을 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 약탄기를 확 집어 던집니다.
3: 아니 또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또.
4: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은조도 왜 이렇게 사람이 꼬였냐.
3: 그러니까.
4: 그랬더니 누구든 다치고 아프면 돌봄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3: 아니 고맙다 하면 되지.
4: 그렇죠. 네. 그랬더니 제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집 구석에 온기 같은 거 피우지 말라고. 내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부 치고 살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 그렇구나. 이제 좀 마음이 좀 안 됐네요.
4: 그렇죠. 예. 아버지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3: 네네.
4: 이제 한편 은조에게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규가 사냥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행궁으로 많이 떠나거든요. 뭐 한 달씩 이렇게 가 있습니다.
3: 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밖으로 나가서
4: 네,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임사영이랑 뭐 이렇게 대신들이 다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 큰 아들은 남겨뒀어요. 뭐 지시를 해놓고 그래서 그 큰 아들이 이제 이때다 아버지가 없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은조를 해코지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벼르고 있었으니까
3: 네네네.
4: 그래서 네 부덕으로 우리 할아버지 조부님이 작고를 했으니 그 벌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막 화로에 달구고 있던 쇠꼬챙이를 들고 이제 달려듭니다 은조한테.
3: 네.
4: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만나볼게요.
3: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어디선가 날아온 단검이 그의 뺨을 스쳐간다. 승재가 부들부들 떨며 기둥에 꽂힌 검을 본다. 놀라서 돌아본 맞은편에 진녹색 천리에 갓을 쓴 열이 서 있다.
5: 대군 마마.
0: 아, 손이 삐끗하는 바람에 실수. 뒤통수에 꽂는다는 게 그 말.
2: 열이 뚜벅뚜벅 걸어가 기둥에 꽂힌 검을 뽑는다.
5: 왜 이러시는 겁니까?
0: 다시 일어서 두 번 실수 없을 테니.
2: 서리빨 같은 눈빛에 승재가 헐레벌떡 뛰어나간다. 은조가 열을 막는다.
6: 그만해요. 그만요.
2: 은조가 열의 손을 꽉 잡는다. 열은 가슴 시린 표정으로 은조를 돌아본다. 은조의 터진 입술에 붉은 피가 배어있다. 열은 힘없이 검을

0: 원래 네가 이 집에서 나가면 주려고 했는데 싫어졌어.
1: 가만히 은조를 내려다보던 열이 품 안에서 황금색 봉투를 꺼낸다. 날 찾아왔을 때 그리워. 봉투를 받아든 은조가 안에 든 것을 확인하고는 흔치 놀란다.
2: 이거 또 다시 뭐예요?
3: 혼이 돌아온 순간부터 했어야 했던 나의 선전포고. 오래된 세습과 신분의 간극이라는 두 적들 사이에서 앞으로 닥칠 지난하고도 고단할 싸움에 대한 나의 결의. 이 망할 도승지 집구석에서 너를 구할 유일하고도 무이한 나의 명분.
1: 은조의 눈빛이 파르르 떨린다.
0: 너한테 장가간다. 이건 나의 청혼.
1: 봉투에서 꺼낸 사신 겉면에 청혼이란 한자가 적혀있다. 은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신을 든 손을 떨군다.
2: 과부예요.
0: 알아.
2: 이 나라 대군이시고요.
0: 알 게 뭐야.
2: 부도덕하다고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할 거예요.
0: 해보라지.
1: 순간 은조는 폭풍처럼 밀려드는 감정에 숨이 턱 막히는 표정으로 열이 내민 손을 내려다본다.
0: 가자.
1: 은조의 눈빛이 흔들린다. 하지만 차마 그 손을 잡지 못하고 치맛자락을 꽉 거머쥔다.
4: 잡지 마 그 손.
1: 은조와 열이 소리난 쪽을 돌아본다. 별당 문 앞에 제이가 서 있다. 제이가 은조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온다.
4: 넌 못 가. 이 집에서 죽기 전까진.
1: 제이가 고개를 돌려 열을 쏘아본다. 열도 지지 않고 서늘하게 노려보고 은조는 혼란에 빠진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다.
5: 좋다.
6: 네. 해보라지. 네.
5: 청혼을 했네요.
7: 네. 근데 제이는 또 막 못 가게 은조를 막고요. 네. 그래서 열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품계 떼고 오. 신분 버리고 오. 존대 치우고 한판 붙자.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5: 아니, 내가 이기면
7: 자신 네. 있었죠. 아, 네. 내가 이기면 홍은조는 이 집에서 그
5: 죽은 처리하자
7: 하겠다고. 그리고 제이는 만약에 내가 이기면 홍은조는 내 집에서 만수무강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맞서요. 네. 은조는 도대체 유치해서 못 보겠다고 왜 내 죽을 자리를 니들이 정하냐 당신들이 정하냐 이러면서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칼을 뽑고요. 또 막상막하의 실력으로 그 막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그 은조의 아버지 민직과 어머니 춘섬이 나타나게 됩니다.
5: 민직은 도성이 없었잖아요.
7: 네. 네. 그 은조가 보낸 서신을 받고 부랴부랴 온 건데요. 이 실은 이게 은조에게 영혼이 깃들었던 열이 보내서 은조의 이제 상황을 알린 거예요. 이 결혼을 또 그 혼례를 그렇게 치르게 됐다는 거를.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이 민직이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너무 아끼던 딸이었기 때문에 서월이어도 그래서 이제 너무 아끼던 딸이었기 때문에 막 딸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팔을 막 회초리로 때리면서 네. 잘못을 이제 얘기합니다. 열은 은조에게 내가 이 잘못된 혼례를 바로 잡고 그릇된 풍속을 교정하고자 아버님께 그 서신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후 열은 이제 그 경원년의 과거에 그 왕실에 그 몰수당했던 민직의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면 당연히 안 받을 거니까 네네. 다른 사람을 시켰고요. 이제 그 사람은 내가 전장에서 이 사람이 병조판서였거든요. 민직이 그래서 전장에서 내 목숨을 구해준 값이라고 하면서 이제 재산을 줬는데 민직이 그 재산을 전부 그 은조가 홀레했던 집 그 임사영에게 주고 은조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홀레를 물려요.
5: 좀 멋있다. 그거는.
7: 네, 아버지가 아들 딸을 너무 사랑했던 거죠. 네.
5: 멋있네요. 그럼 은조는 이제 과부 아닌가요?
7: 그런 거죠. 혼례가 없던 일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은조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그 민직이 집으로 가다가 마당에 떨어져 있는 청혼서를 보게 됩니다.
5: 그게 근데 또 왜 마당에 떨어져 있어요?
7: 뭐 이렇게 막 아버지 오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은조가 흘렸는데 그걸 이제 아버지가 보게 됐어요. 네. 근데 그 거기에 이제 열의 이름이 써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직이 열을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5: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8: 일전에는 장성하신 대군 마마를 몰라 뵈었습니다. 무례는 용서하십시오.
0: 편히 대하시게.
1: 민직이 소매자락 안에서 반으로 찢어진 청혼서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는다.
8: 은조에게 더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0: 혹 전화 때문이라면
8: 어떤 설득도 하려 마십시오.
0: 전화와 이런 내가 사죄하겠소. 매 순간 진심으로만.
8: 그 진심이 싫습니다. 대군 마마의 사람은 전하의 볼모가 될 테죠. 마마께서 진심이시라면 전하께서 아주 용이하게 쓰실 겁니다. 은조를 죽음만 있는 걸로 내몰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혼례라면 더욱이요.
0: 그런 이유라면 내가 거를 떠나서라도 지킬 것이니.
8: 아니요. 무엇도 하지 마십시오. 은조를 지켜내는 건 그뿐입니다.
1: 열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는다.
0: 그래도 해야겠다면,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면.
8: 그래도 해야겠다 하신다면 은조에게 이 아비가 죽겠노라 겁박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하셨을 때에는 진정 제 목숨을 끊어 막을 것입니다.
1: 민직의 단호함에 열의 눈빛이 흔들린다.
8: 저까지 은조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1: 열이 힘겨운 얼굴로 대문 밖을 나서는데 집으로 돌아오던 은조가 열을 발견하고 뛰어온다.
2: 아직 있었네요.
1: 열이 내색하지 않고 옅게 웃는다. 등불이 내걸린 호숫가.
9: 구질막은?
2: 급한 시료는 마쳤어요. 해민서에서 약재를 넉넉히 지원해줬거든요.
9: 다행이네.
2: 제조나리가 도월대군께서 하사하셨던 약재로 구유라는 것이니 왕실에 감사하라 이리 당부했어요. 고마워요.
1: 열이 작게 한숨을 뱉는다.
2: 그 대감마님과는 무슨 얘기했어요?
0: 인사? 어릴 때 궁에서 날 봤었대. 내 기억엔 없지만.
2: 그럼 대군인 것도
0: 잘 알고 있던데.
2: 아, 그랬구나. 아 참, 금돌이가 그새 우리 형 하면서 찾던데 애한테 뭘 한 거예요?
1: 열이 씩 웃는다.
9: 내가 매력을 흘렸나 본데.
2: 되게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나 봐요.
9: 너 주워가라고.
2: 흘리신 분이 도로 주워가시죠. 와서 직접요.
9: 다 마시려나. 워낙 넘쳐서.
2: 대체 자신감의 출처가 어디예요?
9: 배웠어. 왕실 교육 과정.
2: 배운 어세구나.
1: 열이 피식 웃는다.
2: 왜 웃어요? 왜 자꾸 웃는데요?
0: 그냥 너랑 계속 웃고 싶어서. 오늘은 실컷 그래보려고.
1: 열이 애틋한 눈길로 자신에게 향한 은조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5: 근데 이거 방법이 없겠는데요?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7: 그렇죠. 아버지가 목숨으로 네. 반대를 하시니까요. 이렇게 열이 마음 아파할 때 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나갔잖아요. 집을. 네. 그래서 제이가 어디에 가 있냐면 그 별당 정자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그 별당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인들이 물건을 치우겠다 이러니까 그냥 두라고. 어머. 아직 옹기가 남아있으니 그냥 두라. 이렇게
5: 무슨 옹기가 하죠. 있어요 물건에.
7: 그러게요.
5: 네, 어쨌든 두 남자가 다 애틋하네요.
7: 네. 네. 한편 데비는 이 열을 해림과 혼인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0: 해림을 부른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열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마음에 둔 여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뷔가 잊으라고 하니까 일생 못 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제 해림이 또 거기서 열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조금 슬퍼하게 되는데요. 한편 이제 은조는 엄마 춘성과 함께 이렇게 불공을 드리러 절에 갔다가 그 흰 고깔을 쓴 비구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비구니가 누구인지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1: 네.
0: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아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 춘섬이 연등 아래에서 내 식구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스님에게 받아들고 흐뭇하게 본다. 은조와 비구니는 계단 위 불당에서 지켜보고 있다.
3: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4: 경원은 이전에 홍미직대감의 보호가 닿지 않은 도성민이 없다지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2: 은조가 합창하며 공손히 인사한다.
4: 혹 지금의 왕이 어떤 자인지 알고 있는지요?
3: 저는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의 일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루를 여의기 바쁜 백성인지라.
4: 알아야지요. 그자가 홍민직대감의 목에도 칼을 들이웠으니까요.
3: 칼을요?
4: 경호년 피해 그해 말이에요.
2: 과거
5: 상소만으로 저들을 벌하는 것은 훗날 전하의 큰 흉이 될 것이옵니다.
4: 홍민직대감은 충원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고
6: 부도한 문집을 죄로 다스림은 능한 처사이옵니다.
4: 일개 강관이었던 임사영은 감원으로 살아남았지요. 간신의 아첨을 얻어낸 임금은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대소신료를 잔인하게 퇴출시키고 선왕의 후궁들과 이복 형제들을 왕자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억압했지요.
3: 내 인수치로 사느니!
2: 후궁 하나가 군졸의 검을 빼서 자결한다.
7: 어머니!
2: 이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웃는다.
4: 그해 피로 조종을 물들인 임금은 제 꼭두각시인 간신 임사영과 그의 분신인 관료들로 대전을 채웠고 지금의 조선을 망조로 이끌고 있지요.
2: 현재
3: 직원을 올려 전하의 노여움을 산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셨을 줄은
4: 모를 수밖에요. 왕실과 사대부 모두 쉬쉬했으니
3: 해서 저희 대감마님께서도
2: 은조의 낯빛이 어두워진다.
3: 왜 제게 이 얘기를
4: 아버지의 역사를 자식은 알아야 하니까요.
2: 은조가 당황해하자 비구니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짓는다.
4: 홍대감께서 그 일을 견뎌내시고 지금은 평안히 살고 계시니 다행과 존경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3: 예.
2: 비구니가 혼란해하는 은조의 표정을 날카롭게 살펴본다. 잠시 후 비구니가 소원종이를 단 종이연꽃을 줄에 걸고 있는데 미불이 다가와 고개를 숙인다.
4: 길동은 내가 직접 만났다.
2: 과거 밀실 가림막 너머에서 미불의 보고를 받던 이는 바로 고깔을 쓴 비군이다. 현재
8: 백성들 사이에서 길동이 부활했던 소문이 무성합니다.
2: 비군이가 은조 일가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내려다본다.
4: 신적인 존재라 어쩌면 신이 필요할지도. 그대는 길동에 관한 모든 소문을 내게 가져오라.
1: 이규랑 민직 네. 또 임사영에게 그런 사연이
0: 네,
1: 있습니다. 예. 근데 길동이 부활했다는 소문은 왜 나게 된 거예요?
0: 이 도성 밖에 구질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그 구질막이 아픈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역병이 돌아서 이제 은조한테 막 도움을 청할 데가 없으니까 네, 은주한테 네. 도움을 청했는데 그때 열도 함께 갔거든요. 근데 역병은 아니었고 이제 뭐 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제 병에 걸린 이지일 네. 같은 거였어요. 네. 열은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나무 껍질을 막 껍질을 먹는 걸 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약재도 보냈고 또 1년치 쌀을 그 앞에 몰래 갖다 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백성들이 이건 길동이 부활한 거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1: 네.
0: 이 구질막에서 굉장히 큰 변고가 생기고 그 바람에 은조까지 이제 목숨이 위험에 처하는 어머.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 이야기는
1: 다음 시간에
0: 네. 네. 이어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총님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화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사랑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김시우 읽음. 세대마다 사랑을 향한 생각이 다를까요? 나이와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좋아한다라는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고 농축되고 증류되어 어느 순간 절정에 이른 상태라고 여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랑을 호감의 연장선에 있는 감정이면서 동시에 호감보다 한층 빛나고 숭고한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불안한 시대, 사랑도 불안하다. 만약 많은 사람이 사랑을 호감의 다른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사랑은 무언가의 반응에서 생겨나는 감정의 한 종류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본래 자기 바깥에 존재하는 대상에게 싹트는 강렬한 반응으로 불리니까요. 그건 눈앞에 보이는 사물일 수도, 오래전 기억이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추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우리는 아무 까닭 없이 갑자기 기쁘거나 즐겁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불씨가 되는 물리적, 심리적 계기가 존재합니다. 감정이라는 불꽃을 지피는 요인은 늘 바깥에서 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과거 장면이나 기억들이 맞물리며 우리 마음속에 불씨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불꽃이 타올라 기쁨이나 즐거움, 분노, 슬픔 같은 감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은 이런 감정의 특징을 잘 나타냅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호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그 속에서 쌓아온 경험이 남긴 기억과 관련됩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상대를 향해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내가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싹트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은 늘 내 경험과 기억이 밑바탕이 되고 여기에 세상이 만든 가치관이나 윤리가 더해집니다. 만약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내가 느끼는 호불호는 세상의 호불호와 크게 다르지 않을 테죠.
1: 역시 최고의 클랩.
0: 사랑을 감정으로 두면 안 되는 이유. 그렇다면 내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순간을 판단하지 못하고 뚜렷한 감정을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처음으로 미술관에서 앙리 마티스나 바실리 칸딘스키, 잭슨 폴록 같은 화가들의 추상화를 마주했다고 해봅시다. 어쩐지 낯설고 어색한 작품 앞에서 선뜻 좋거나 싫다고 말하지 못한 채 머뭇거릴 겁니다. 감정이란 금세 치솟다가도 이내 가라앉곤 합니다. 배가 고프거나 부를 때처럼 몸 상태만으로도 감정은 전혀 다른 빛깔을 띠곤 합니다. 심지어 복용하는 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날씨나 기압 변화에 따라서도 감정은 쉽게 요동칩니다. 그렇다면 사랑 또한 결국 불안정한 감정일까요? 이 물음을 던지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저으며 반박합니다. 사랑은 훨씬 더 고귀하고 더 고차원적인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의미를 특별히 여긴다 해도 만일 좋아하는 마음이 쌓이고 커져서 사랑이 된다고 한다면 사랑이란 감정의 한 형태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호불호 에서 호, 즉 좋아함이라는 감정이라면 그건 결국 자신의 취향, 곧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사회적 가치관에 쉽게 흔들리는 불완전한 감정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렇기에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경험이 쌓이면 취향 또한 자연스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며 결혼한 두 사람이 몇 년 후 언제 그랬냐는 듯 이혼 도장을 찍는 일도 같은 맥락입니다. 애초에 호불호와 세속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결혼을 선택했으니까요. 좋아함과 싫어함이라는 감정은 본래 불안정합니다. 몸 상태, 감정 기복, 가치관 변화가 뒤섞이며 시시각각 달라지죠. 세월 따라 음식 취향이 변하듯 사람을 향한 호불호 또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좋아한다는 감정이 절정에 이르면 사랑으로 바뀔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은 외로이 꼭대기에 서 있는 감정과 같아서 한없이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사랑이란 생각보다 모호한 개념입니다. 때로는 변덕스러운 호불호나 흔들리는 감정의 또 다른 이름표에 지나지 않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수없이 쓰면서도 정작 그것을 정확히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이란 상대를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의 상태라는 막연하지만 강한 확신을 품고 납니다. 그래서 스크린 너머에서만 본 유명 배우를 향해 진지하게 난 저 배우를 진심으로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지도 모릅니다. 일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며 교류하는 경험이 없다면 사랑이라는 말을 선뜻 꺼내기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나 자연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는 범주에 넣기조차 망설입니다. 충분히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어쩐지 오만하다라고 생각하죠. 이는 지식의 깊이가 곧 관계의 깊이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단순히 책을 읽거나 자료를 찾아서 얻는 정보가 아닙니다. 스스로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나누는 체험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끝에 비로소 생기는 이해, 그 이해에서 비롯된 지식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타인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나 논리로 증명되지 않고 오직 스스로 겪고 체험해야만 알 수 있으니까요. 순도 높은 사랑이란 무엇일까? 앞서 말했듯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왜 생기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직관으로는 어렴풋이 안다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곱씹으면 금세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마도 사랑이라는 개념이 언어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다양한 면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경험한 사랑과 연결된 행위를 하나씩 떠올려 봅시다. 그렇게 정리하면 막연하기만 했던 사랑이라는 영역이 조금씩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가령 입맞춤은 사랑과 관련된 행위로 봅니다. 물론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해야 하겠죠. 자주 웃거나 친밀함과 기쁨을 표현하는 태도 역시 사랑과 연결된 경험으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하나씩 나열하면 뒷장에 나오는 표 항목들이 사랑과 맞닿았음을 나타냅니다. 뒷장의 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사랑의 순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표에 나열한 여러 행위에는 분명 사랑이 깃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있겠죠. 웃어 보이거나 친절한 행동이 규칙이나 의무에 따른 태도라면, 즉 간호나 요양, 경호, 고객응대 같은 경우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도 사랑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 순도는

0: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같은 행동이라도 명령이나 규칙 때문이라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 아니니까요. 반대로 정해진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마음을 담아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사랑의 순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란 강제가 아닌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될 때 순도가 높아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구별하거나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기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일수록 사랑이 많이 담긴다면 치안이나 스토킹, 강간 같은 행위도 사랑의 순도가 높은가? 이런 행위는 누구로부터 강제당하지 않았으니 겉보기엔 자기 의지로 행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강제된 행위입니다. 자기 의지라는 표현은 착각일 뿐 이면을 들여다보면 욕망, 망상, 충동, 왜곡된 사고처럼 내적 강제로 인해 움직인 결과니까요.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금전을 얻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체계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사랑과는 무관합니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사랑은 존중과 배려로부터 나온다. 이슬람 경전 코란에는 여자는 너희의 밭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기대어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건 뒤틀린 생각이 낳은 거짓일 뿐입니다. 그 안에 티끌만큼의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바깥에서 강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스스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본질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데 있다. 도시의 복잡한 일상을 들여다보면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속셈을 감춘 행위가 의외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웃음, 선행, 보살핌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면 계산이 앞서거나 체면치레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화려한 홍보 뒤에 숨은 모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겉모습 너머로 사랑을 알아봐야 할까요? 어떤 기업이 거액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다고 합시다. 사람들 눈에는 훈훈한 이야기처럼 비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홍보 효과, 세금 감면 같은 유리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부라는 행위 뒤에 사랑이 아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인 셈이죠.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기부했으니 안 한 것보단 낫잖아. 성경 속 예수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마태복음 6장 3절. 이 말은 행위에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얹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개입하는 순간 그 행위는 변질되니까요.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난 기부라면 굳이 남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랑을 온전히 지키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순간 기부는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내면의 충만함만이 보상이다. 사랑은 언제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납니다. 앞에서 나열했던 사랑하면 나오는 여러 행위

관리는 모두 내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철학자 짐 메리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라고 말한 이유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랑의 본질은 사랑받는 데 있지 않고 사랑하는 데 있다 라고 강조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리 사랑해 라는 말을 수십 번 되뇌어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말은 허공 속에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예수는 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누가복음 6장 32절.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란 돈이나 명예처럼 바깥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사랑을 내어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충만함, 그게 보상입니다. 이를 자기만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기애와는 다르지만 충만해지는 감각을 얻는다는 점에서 보면 자기만족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주는 일도 사랑이라는 형태가 아닐까요? 내면을 평화와 충만함으로 채우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애이자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사랑은 우리 일상 속 사소한 순간마다 존재합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도 내 몸을 위한 사랑이고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는 행위도 사랑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잠시 그늘에 앉아 숨 고르는 순간도 사랑이죠.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모든 행동이 곧 나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를 온전히 알아갑니다. 먹고 씻고 쉬고 돌보는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내 안의 신뢰와 존중을 단단히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영 니체의 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사랑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사랑이라는 세계는 불안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사랑을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오래된 철학으로 되살려냅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관계의 피로, 감정의 번아웃, 연결의 단절 속에서 사랑은 점점 사적 감정으로 축소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 책은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사랑을 철학적 사유의 언어로 다시 세우며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한 근원적 조건으로서의 사랑을 탐구합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시우였습니다.

0: 뭐라고요? 구렁이가 나와요?
1: 어젯밤 꿈을 꿨는데 커다란 눈구렁이 한 마리가 너를 칭칭 감더니 폭 안기는 거야. 깜짝 놀라서 깼는데 꿈이더라. 꿈인 줄 알면서도 하도 뒤숭숭해서. 뭔 일 있어?
0: 아이 그게 저 엄마 저 그 결혼해요. 예.
1: 결혼? 아유 잘 됐네. 국적은?
0: 미국 여자죠. 뉴욕 태생. 이름은 마거릿이에요.
1: 마거릿. 응. 미국 살려면 미국 여자랑 결혼해야지. 잘했다. 마거릿은 뭐 하는 여잔데?
0: 아휴, 그냥 뭐 저희 애완견 돌보면서 살아요. 예.
1: 일 안 하고 애완견 돌본다고? 돈이 많은 여잔가 보네.
0: 아유, 여긴 뉴욕이니까.
1: 아니, 네. 거기서 뉴욕이 왜 나와? 돈이 많으면 어디서든 개 돌보며 사는 것이 뭐 뉴욕이라고 뭐가 달라.
0: 아유, 달라. 뉴욕은 인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뉴욕은 한국과는 달라요. 예? 여긴 뉴욕이에요, 뉴욕.
1: 뉴욕은 뭐가 다른지 어디 드러나 보자.
0: 아유, 뉴욕에는 별별 직업이 다 있어. 어? 스너글러라는 직업도 있고.
1: 스너글러? 그게 뭔데?
0: 잠옷 입고 어? 여자 안아주고 돈 버는 뭐 그런 남자들 있어요. 서울이라면 놀래 자빠지겠지만.
1: 놀라 자빠지긴. 괜찮은 직업이구만.
0: 엄마가 이렇게 앞서가는 여자였어요?
1: 서울에도 스너글러가 있다면 나도 모르겠다. 이 뉴욕에만 외로운 여자가 있는 게 아니야.
0: 엄마도 외로워?
1: 외롭지. 진심으로 나를 안아주는 남자가 없어. 연애할 때는 네 아버지가 진심을 다해 안아줬는데. 아이 됐고. 궁합 보게 마거릿 생년월일 좀 알려줘봐. 태어난 시까지 알면 더 좋고.
0: 그런 거는 모르는데.
1: 아, 결혼할 여자 태어난 시는 몰라도 생일은 알 거 아니야.
0: 아직 몰라.
1: 그럼 다음에 꼭 물어보고 나이는?
0: 나이?
1: 얘가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나이도 몰라.
0: 알지. 아, 근데 그게 지금...
1: 아야! 늙은 엄마 숨 넘어가겠다! 몇 살인데? 설마 미성년자야?
0: 아니야, 그... 이제 그 반대로... 아휴, 그냥... 좀 많아.
1: 아나 얼마나? 너하고 네 동갑이야?
0: 아휴, 너 많아.
1: 얼마나?
0: 아유, 이런 새.
1: 아이고, 뭐라고? 아유, 인수야, 엄마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국제전화라 혼선이 됐나 봐. 몇 살이라고?
0: 아유, 이런 새, 73.
1: 이런 새.
0: 아유, 엄마. 아, 여기 그 뉴욕이라 가지고, 에? 뉴욕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과는 달라.
1: 다르긴 뭐가 달라. 그거는 결혼이 아니라. 인수야.
0: 아, 인수라고 그 부르지 마요. 내 이름 데이비드야.
1: 네 이름이 왜 데이비드야. 네 이름은 인수야. 내 이름 김인영 가운데자 인. 네 아버지 장수철 가운데자 수. 어? 합쳐서 만든 이름 장인수.
2: 장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다. 몇 번 벨소리가 울리다 배터리가 나갔다. 충전기를 갖고 오지 않은 걸 깨닫고 롱패딩만 걸친 후 집으로 갔다.

0: 야, 마걸이 집에 있다 오랜만에 내 방에 오니까, 야, 어떻게 뭐 더 작아진 것 같냐 방이. 어우 추워. 어우.
1: 그 사이 방은 더 작아져 보였다. 방 안에서는 냉기가 흘러 금세 따뜻한 마걸이의 집이 그리웠다. 벽 한쪽에 있는 충전기를 주머니에 넣고 배터리를 갈아 끼운 다음 아리랑 식당으로 달려갔다.
2: 김!
3: 어?
2: 뭐, 바쁘면 그냥 갈까?
3: 아, 아니야 들어와. 바쁜 거 지났어.
4: 전화건 통화됐어? 그 빌려준 돈도 못 받았다며.
2: 전화도 안 돼. 날 피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4: 어떻게 어? 내가 전 찾아서 손 좀 봐줘? 어?
2: 아니야. 야, 그럼 일만 더 커져. 야, 말이라도 고맙다. 그보다
4: 장 속 타는 일이 있구나.
2: 아, 아니 마걸이 아들이 갑자기 쳐들어왔어. 이 결혼 반대래.
4: 아, 아들 입장에선 반대할 수 있지. 유산이 걸려 있으니까. 너한테는 최대의 걸림돌이 나타난 거고. 아유, 답답하겠다.
2: 넘을 수 있을까?
4: 왜? 자신 없어?
2: 아, 솔직히. 아유. 하지만, 아유, 넘어야지. 아무리 높은 걸림돌이라도 넘어가야지. 안 그럼 추락이니까.

0: 브라이언! 오늘도 여자 안아주고 오는 거냐?
1: 저 녀석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언제 들어온 거야?
2: 이 잠옷을 이 짝퉁 가방 안에 넣고 여자를 찾아다니는 스너글러 데이비드 차.
0: 야야 너 내 가방 뒤진 거야? 이거 진짜
2: 야 니놈 가방 저 침대 밑에 숨겨놨더라. 다 뒤져봤지?
0: 야씨 남의 가방 왜 뒤져?
2: 아이고 진정해라. 니놈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망친 건 나라고. 니놈에 대해 알아보느라 하루 종일 한인 사회를 내가 뛰어다녔거든. 덕분에 니놈 직업이 뭔지 내가 알아냈지.
3: 아유, 왜 이렇게 시끄러워? 모처럼 잠 좀 푹 자려고 했더니.
2: 어머니, 제가 아들 된 도리로 어머니와 결혼하겠다는 놈에 대해 알아봤거든요. 이놈 가방 안을 제가 다 뒤지니까 이런 메모지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1: 다행히 내 여권은 아니야. 내 여권이 만료돼서 불법 체류자라는 걸 알면 영주권 받으려고 결혼한다는 걸 알 테고 그럼 더 길길이 날뛰겠지?
2: 어머니, 이 메모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이 아들이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0: 야, 메모지 내놔,
3: 그만해, 브라이언.
2: 왜요? 어머니도 아셔야죠. 캐서린, 엠마, 도로시, 에이미, 나오. 여기 어머니 이름도 있겠죠? 부정해도 소용없어요. 세상에, 돈 받고 여자를 안아주는 남자라니. 오마이갓. 어머니, 이놈 스너글러라고요. 야, 이거 다 스너글러 하면서 안아준 여자지? 내가 한번 전화해볼까? 오늘 밤 남자 필요하시.
0: 야, 진짜 적당히 해, 인마.
2: 어머니, 이놈요 돈만 주면 몸도 팔고 영혼도 파는 놈이에요.
3: 브라이언, 왜 남의 가방을 함부로 뒤진 거야?
2: 아니 어머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어머니도 최소한 이놈이 뭐 하는지 실체는 아셔야죠.
3: 스너글러가 어때서?
2: 어머니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전 어머니가 스너글러 집으로 불러드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게리밖에 몰랐던 어머니가 아니 어떻게 다른 남자를 불러드려요? 뭐 그래요 좋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스너글러 별거 아니라고 치죠. 근데 이거 이거 뭔지 아세요?
1: 내 여권이다.
2: 여권 보니까 이미 비자가 만료됐더라고요. 어머니 이놈 이거 불법 체류자예요. 영주권 따려고 어머니에게 접근한 거라고요. 어머니도 이놈 불법 체류자인 줄은 미처 모르셨죠?
3: 알고 있었어.
4: 브라이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순간 장은 마거릿에게서 이제껏 느끼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뭔지 알겠다면서 브라이언이 마거릿에게 대들었다.
2: 불법 체류자인 줄 알고 있었으면 서로 거래를 한 거네요? 저놈은 영주권 받고 어머니는 젊고 말 잘 듣는 남편 얻는 걸로. 그렇다면 이 거래는 어머니가 손해입니다.
3: 그렇지 않아. 데이비드가 날 위해 포기하는 게 훨씬 더 많아. 내가 얻는 게 더 많다고.
2: 말도 안 되는 어머니 제가 이 거래 깨버릴 겁니다. 당장 신고할 거라고요.
3: 브라이언,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너는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거다.
5: 예, 경찰입니다.
3: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좋다면 마음대로 해.
2: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다 미쳤어, 미쳤다고. 어머니도 니놈도 다 미쳤어.
0: 저 새끼가 남의 여권을 왜 던져?
6: 내가 이 결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거야 반드시!

0: Good morning.
1: 마거린 베이글이요.
0: 고마워. 브라이언, 이 집을 너한테 줄게.
2: 짐작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는 건 이 집이었어.
3: 어머니, 어차피 이 집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제 집 아닌가요?
0: 내 아들이 이렇게 바보인 줄 몰랐군. 유언장을 작성하면 넌 이 집뿐만 아니라 내 재산은 한 푼도 가질 수 없어.
3: 좋아요, 그럼. 어머니는 지금 이 집으로 저랑 거래를 하겠다는 거네요?
0: 이제야 내 말을 알아듣는군.
3: 그래도 제가 신고하면요?
0: 이 집이 싫은 거구나. 내 재산 모두.
3: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아무리 그래도...
0: 이것으로 이 일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겠다.
3: 아니, 어머니! 아, 진짜 근데 저놈 사랑이라도 하는 거예요?
0: 네가 말하는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만 누군가와 같이 살고 싶구나. 그게 사랑이라면 사랑이겠지.
3: 아니, 올리버랑 하시면 되잖아요.
0: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순 없지.
3: 아니, 올리버가 어머니 좋아하잖아요. 독서 모임에 들어온 것도 어머니 때문이고, 올리버 생각하는 게 어머니랑 똑같고 재력도 비슷하고, 결혼은 그런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같은 백인끼리.
0: 내 아들이 점점 나를 실망시키네. 게다가 백인 우월주의자라니.
3: 뭐, 알았어요. 그럼 그 말 취소할게요. 하여튼 제가 결혼식 하기 전까지 한인사회를 다 뒤져서라도 이놈 실체 낱낱이 밝힐 테니까 그땐 이 결혼 당장 취소하시는 겁니다. 이놈이 한국에서 살인자였는지 사기꾼이었는지 어떻게 아세요? 전 한인 만나러 갑니다.

0: 웨딩드레스가 맞으려나?
1: 우와, 웨딩드레스가 아직도 있어요? 우와.
2: 그날 오후 마거릿은 옷장에서 게리와의 결혼식 때 입은 웨딩드레스를 찾아 입었다. 마거릿은 옷장에서 게리가 입었던 검은색 턱시도를 꺼내 장에게 주었다.
0: 이 턱시도 게리가 입었던 건데 데이비드가 한번 입어볼래?
1: 예.
3: 아, 돌아가신 분 옷이라 깨름직하지만 에휴, 뭐 어때? 난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1: 어때요? 조금 크지만 뭐 괜찮죠?
0: 게리 같아.
1: 예.
0: 게리는 크리스마스 이후엔 턱시도를 입고 예. 집안을 걸어 다녔어. 자, 게리처럼 두 팔을 한번 올려봐.
1: 예. 이렇게. 이렇게요?
0: 조금 더. 조금만 더.
1: 더.
2: 장이 팔을 위아래로 힘껏 올렸다 내렸다 하자 마거릿이 웃음을 터뜨렸다. 신이 나서 장은 마거릿의 팔짱을 끼고 한 걸음 두 걸음 내딛었다.
3: 빰빰빠밤 빰빰빠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
2: 그만 웨딩드레스 자락을 밟고 말았다. 찌지직 밑단이 찢어졌다.

0: 이 선배들이 진짜 날 괴롭히려고 작정했나? 아, 여긴 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1: 너 초인 검사 받았다며? 결과 언제 나온대?
2: 저 초인 아니에요.
3: 연희의 얼굴이 점점 새빨개지는 것을 보고 현우가 입을 열었다.
0: 아, 선배들 그만해요.
2: 왜? 현우 너도 동의했잖아. 연희 저번 대회 때 맞추는 거 보니까 로봇 수준이던데? 정확히 한가운데만 맞추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 왜 초인?

0: 아닌 척해? 양궁부 때문에 그래?
1: 미안한데 나 먼저 일어날게.
2: 연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자 란주 효석의 얼굴이 그제야 살짝 굳었다.
3: 연희야!
2: 그때였다. 유라가 두 손을 뻗어 연희의 손목을 부여잡았다.
4: 저기 잠깐만. 우리가 좀 무리했지. 미안해. 사실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우리 모임, 그러니까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을래? 우리는 줄곧 네가 가입해주기를 바랐거든.
2: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던 연희의 발걸음이 멈췄다.
1: 무슨 동아리인데요?
2: 연희가 묻자 유라의 얼굴에 기다렸다는 듯 미소가 번졌다. 현우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0: 연휘, 사이비 종교 아냐? 카페에 세 사람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연희는 저들이 전날 현우와 함께 골목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그리고 저들의 등장이 매우 수상하다는 것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1: 왜 데이트를 방해하지? 왜 날 초인이라고 단정짓지? 어떻게 내 정보를 알지? 현우가 말했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지?
0: 그 순간 한 가지 이미지가 연유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도를 아십니까? 혹은 신천지 같은 종교단체들. 유라가 말하는 동아리와 사이비 종교단체가 동시에 떠오르자 왜 현우가 자신에게 갑자기 접근했는지, 왜 뜬금없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는지 모두 단번에 이해됐다.
1: 아, 데이트 신청인 줄로만 알았는데.
0: 생각해보면 데이트인데 대화가 거의 초인에 관한 것들 뿐이었던 점도 이상했다. 초인을 섬기는 종교 모임일지도 몰랐다. 연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당황한 표정의 현우를 지나쳐가려는데 누군가 손목을 덥석 부여잡았다. 유라였다. 거의 몸을 날려 잡은 수준이었다.
2: 우리 모임, 그러니까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을래? 우리는 줄곧 네가 가입해주기를 바랐거든.
1: 역시.
0: 연희는 그곳이 수상한 동아리일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몸을 돌려 나가는 대신 엉뚱한 말을 하고 말았다.
1: 무슨 동아리인데요?
0: 연희는 말을 꺼내자마자 후회했다. 호기심이 죄였다. 뱉은 말을 번복할 새도 없이 선배들은 연희를 붙들고 자리에 도로 앉혔다. 연희는 현우를 힐끗 쳐다봤지만 현우는 연희와 눈도 맞추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다.
2: 우리 동아리 이름은 소초모야.
3: 소소한 초인들의 모임.
4: 에?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아니었냐?
5: 근데 연희가 들어오면 더는 소소한 초인들이 아니지 않아요?
1: 저 들어간다고 안 했는데요.
0: 집단적 독백이 난무하기 시작하자 유라가 책상을 탕 쳤다.
2: 우리는 소소한 초인들의 모임 소초모야. 여기 있는 우리 넷 다 연희 너처럼 초인이고.
1: 전 초인 아니라니까요.
2: 괜히 그런 말할 필요 없어.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도 네 양궁 실력만 보면 네가 초인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 테니까. 그래서 양궁부에서도 쫓겨난 거 아니야? 우린 너 다 이해해.
0: 연희는 할 말을 잃었다.
1: 뭘 이해한다는 걸까? 내가 죽어라 연습해 쌓아올린 실력을 다들 초인의 능력으로만 치부하고 내 실력이라고 봐주지도 않으면서.
0: 연희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연희의 침묵을 승인으로 오해한 듯 유라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2: 우리 넷이 모인 건 기왕 초인으로 변한 김에 영웅이 되고 싶어서였어. 하다못해 동네나 학교에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 남들과 다른 능력이 주어졌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지내는 건 너무 아쉬우니까. 근데 문제가 좀 있어.
0: 유라는 머뭇거렸다. 연희가 한쪽 눈썹을 축혀 올리며 자신을 쳐다보자 유라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다.
2: 우리 넷 다 능력이 너무 하찮아서 싸우거나 힘을 써야 할 때 도움을 받아야 해. 각자, 그러니까 혼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들 막기도 어려운 수준이야.
4: 맞아. 저번에 경원 중 뒤에서 4대1로 싸우는 거 말리려고 했는데 애들이 겁먹지를 않더라고. 요즘 애들 덩치는 또 얼마나 큰지. 그때 일진들한테 란주가 당당하게 야! 그 친구 때리지 마! 했더니 걔네가 때리면 어쩔 건데? 한 거야. 란주가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 중 제일 큰 현우를 앞으로 밀었거든? 그랬더니 현우가 뭘 했는 줄 알아? 자기 따라온 고양이 몇 마리 가리키면서 얘네들이 너네 혼내준다? 이랬어. 아, 걔네가 미친 듯이 웃는데 솔직히 우리도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잖아.
0: 효석의 말에 란주와 유라가 킥킥 웃음을 터뜨렸다. 효석의 입을 막으려는 현우의 얼굴이 터질 듯이 붉었다.
1: 아니, 능력들이 뭐기에 그래요? 현우 능력이 알고 있고
2: 난 그냥 남들보다 IQ랑 기억력이 좀 더 좋은 게 다야. 학교 시험 칠 때랑 작전 짤 때 빼곤 쓸 데가 없지. 쟤는...
0: 유라가 란주와 효석을 보며 말꼬리를 흐렸다.
3: 난 식물의 기억을 읽어. 식물 근처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낼 수 있지. 이 능력으로 대체 뭘 하겠냐? 뭐 가끔 풀숲에 떨어진 돈 줄 때도 있고 잃어버린 물건이나 사람 찾아주는 알바를 하긴 하지만.
0: 과연 연희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란주가 효석을 툭 쳤다.
3: 야.
4: 나는 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동물, 곤충 같은 게 가려고 하는 장소나 행선지를 읽어.
3: 제 이 능력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마다 제일 빨리 내리는 사람 찾아서 그 앞에서 제일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능력이지.
0: 란주가 낄낄거리며 덧붙였다.
2: 그래서 우리가 널 눈독들이고 있었던 거야. 네가 초인이라는 소문이 교내 내내 돌았던 건 너도 알 거 아니야. 마침 현우가 네 광팬이기도 했고.
6: 아 선배!
0: 얼굴이 새빨개진 현우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유라의 말을 잘랐다. 란주와 효석이 키득거렸지만 유라는 신경 쓰지 않았다.
2: 네 팬이기도 하니까 친해진 다음에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 좀 했지.
0: 연희는 힘이 쭉 빠졌다. 현우가 자신에게 관심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오늘 만남을 데이트로 여겼는데.
1: 안 입던 치마도 입어봤는데 그게 다 다른 의미의 관심이었다니.
0: 배신감마저 들었다.
2: 어때? 한번 가입해보지 않을래? 우리 사실 요즘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거든.
1: 그게 뭔데요?
0: 자포자기한 듯 한층 시무룩해진 목소리로 연희가 대꾸했다.
2: 왜 4월부터 우리 학교 애들이랑 경원중, 미래여고, 재원고 애들 한 명씩 실종된 거 연희 너도 알지?
1: 네.
2: 애들 흔적이나 단서가 보이지 않아서 경찰 조사에 진척도 없고 대형 라투스가 다시 등장했다는 소리도 있고.
0: 유라가 목소리를 낮춰가며 말을 이었다. 마치 누가 듣기라도 하면 큰일 난다는 듯이.
2: 그거 우리가 조사해보면 어떨까 해서.
1: 진심이에요?
2: 당연하지. 란주나 효석이의 능력으로 정보를 모으고 내가 계획 짜고 추리하면서 추적해 나가고 라투스를 맞닥뜨리거나 싸워야 할 땐 연희 네가 먼 거리에서 활로 라투스를 맞춰버리는 걸 생각해봤어. 어때? 괜찮지 않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초인이자 동네의 영웅이 되는 거야.
0: 연초부터 은광천 주변 학교에서 학생들이 몇몇 실종된 사건은 연희도 잘 알고 있었다. 범인에 대한 단서도 너무 없고 학생들 간의 연관 지점도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청소년 실종 사건. 그걸 조사하겠다고 유라는 말하고 있었다.
2: 보다시피 우린 높은 등급의 초인이 아니어서 같은 초인들 사이에서도 우스운 취급만 당하거든. 그렇다고 학교 애들이 우릴 같은 사람 취급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라도 해결하면 우리도 그만 무시당하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0: 유라의 얘기를 듣고 나니 연희는 문득 소초모의 제안에 구미가 당겼다. 내 실력으로 올라간 자리에서 초인으로 오해를 받아 욕을 먹는 처지와 여기저기서 무시를 당한다는 소초모 멤버들. 소초모들의 처지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차별받는 것은 초인이건 초인이 아니건 같았다.
1: 초능력이 아닌 진짜 내 실력으로 초인처럼 활동한다면? 그래서 사건을 해결하고 히어로가 된다면? 또 마침내 초인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초인이 아닌데도 뛰어난 실력을 입증할 수 있지 않겠어? 좋아요.
6: 너?
1: 저도 소초모에 참가할게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0: 한참 뒤에 튀어나온 연유의 말에 네 사람의 눈이 커졌다. 특히 현우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연유를 쳐다봤다.
2: 진짜?
4: 너 무릎이 엇기다?
1: 조건을 들어줘야 가입할 거예요.
2: 조건이 뭔데?
0: 유라의 진지한 표정에 연유는 씩 웃었다.
1: 제 위로 오빠가 둘 있는데요. 오빠들이 도장을 하나씩 운영하고 있어요. 큰 오빠는 복싱, 작은 오빠는 격투기.
5: 그래서?
0: 현우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3: 네 사람 다 도장에서 격투기랑 복싱을 배우면 좋겠어요.
4: 뭐?
0: 유라를 제외한 세 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3: 아, 솔직히 저 혼자 어떻게 싸워요? 말도 안 되지.
6: 하다못해 주위를 끌어줄 탱커라도 있어야죠. 여러분의 능력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노력이라도 해봐요. 싸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싸우는 능력이라고요.
5: 난 운동신경 엉망인데.
0: 현우가 울상을 한 채 말했다.
1: 우리 오빠들한테 훈련받고 나면 아무리 엉망이어도 네 몸 하나 지킬 정도는 충분히 될 거야.
2: 그래, 연희 말이 맞아. 혹시 맞춤 훈련 같은 것도 가능할까? 주로 중소형 라투스랑 싸우겠지만 거대한 변이 라투스를 맞닥뜨릴 수도 있으니까
1: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변이는 정보가 없어서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지만요.
0: 어느새 휴대폰을 꺼내진 연희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1: 저 잠시 전화 한 통만 걸고 올게요.
0: 휴대폰 너머 사람과 통화를 하며 연유의 표정은 오묘하게 변했다. 기쁜 것인지 진지한 것인지 알쏭달쏭한 제 표정에 긴장한 듯한 소초모를 보며 연유는 마침내 빙긋 미소를 지었다.

0: 현우, 히어로가 갖춰야 할 조건. 연희가 카페로 돌아와 자리에 앉기까지 소초모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유라와 연희의 눈치를 번갈아 보며 내내 다리를 떨던 난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1: 오빠들하고 통화했어? 뭘 하셔? 해주신대?
2: 안 된다고 엄청 반대하던데요.
0: 연희의 대답에 란주를 비롯한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연희는 씩 웃더니 대답을 이었다.
3: 근데 제가 계속 설득했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고집이 제일 세서 아무도 저 못 이겨요. 그 대신 누구 하나라도 다치는 날에는 범초본에 신고할 테니 그리 알래요. 우리 오빠들 성깔이 더러워서 훈련 강도도 되게 세요. 다들 각오하시고 훈련비는 따로 안 받겠대요.
1: 하지만
3: 중도 하차하거나 제대로 못할 경우엔 훈련비 싹 다 내라고 할 거라고.
0: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라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4: 당연히 그 정도 각오는 해야지. 무료로 해주시는 건데.
1: 야, 이현우.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 이번 기회에 그 물몸을 탱커로 고쳐놓자. 어? 너 키도 크고, 어? 어깨도 넓고, 어디 가도 앞에 세우기 딱 좋네.
5: 그런 거 못한다니까요. 라주 선배가 해요. 선배는 성질이 더럽잖아.
1: 어쩜? 이게 은근슬쩍 말 놓네?
3: 저기, 다들 오늘 뭐 할 거 있어요?
0: 연희가 란주의 말을 자르며 물었다.
6: 아니, 없어.
1: 왜?
6: 나도 없어.
0: 별일 없다는 모두의 말에 연희가 잘 됐다는 듯 탁자를 쳤다.
3: 큰오빠가 기초 체력도 확인할 겸 좀 보자고 하는데 같이 도전 가지 않을래요?
0: 현우는 가슴이 뛰었다. 연희와 함께할 시간이 늘어났다는 데서 오는 설렘이 반, 훈련에 대한 걱정에서 오는 심란함이 반이었다. 곧 여름방학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유라의 계획대로 훈련과 실종사건 조사를 모두 다 할 수 있을 테다. 현우는 연유의 상기된 얼굴을 흘끗 쳐다봤다.
1: 그래, 가자.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0: 란주의 말에 효석은 영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엉거주춤 일어났다. 엉덩이를 들지 않으려 애쓰던 현우도 효석의 손에 잡혀 끌려나가듯 카페를 나섰다.

현우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국내 최고 양궁 선수의 오빠들답게 두 사범의 훈련은 쉽게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소초모들 중 글러브를 만져본 사람은 없었다. 줄넘기와 버피, 마운틴 클라이밍 따위를 수백 번 반복하니 현우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테스트들을 눈 하나 깜짝 않고 해내는 연휘. 칭얼거리기는 하지만 역시 비슷하게 해내는 유라와 란주였다. 앞으로 괜히 대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쟁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안전시설 운영과 일부 시설 점거 금지 등을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는 오늘 노조가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방제시설과 배기 배수시설, 화학물질 공급시설 등은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시설을 노동조합법상 안전보호시설로 보고 쟁의 기간에도 평소와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운영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 삼성전자 노조에는 하루 1억 원, 각 노조 대표자에게는 하루 1천만 원의 간접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삼성전자 노사임금 협상 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회의가 오늘 오전 세종시 중노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21일 파업을 앞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부터 2차 사후조정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노사는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를 둘러싸고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파업을 막기 위한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 시작됩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 명입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입니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받습니다. 중동전쟁발 고유가 추세가 주춤하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부터 소폭 하락할 전망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발권하는 항공권부터는 유류 할증료 이전보다 6단계 내려간 27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번 달 편도 기준 최소 7만 5천 원에서 최대 56만 4천 원을 부과했지만 다음 달에는 최소 6만 1,500원에서 45만 1,500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30분가량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폭넓은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해 듣고 국제정세와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오전 11시 옛 전남 도청이 위치한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5월 다시 광장을 품다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정부 주요 인사와 정치권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리고 내일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춘천과 광주는 32도, 대구는 3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KBS 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가혜란이었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신뢰, 배려, 이해심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적당한 장난과 유머까지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질 겁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상대방의 기분과 상태를 살피고 딱 알맞는 수위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오래된 부부일수록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네요. 연애 시절에는 상대의 모습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함께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익숙함 때문에 서로를 놓치는 순간도 생긴다고 합니다. 결국 수위 조절에 실패하고 장난이 다툼이 되기도 한다는데 자 오늘은 잠시도 헤어지기 싫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다정한 눈길과 사랑 다시 한번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첫 곡 015B입니다. 아주 오래된 연인들.

0: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내 기쁨과 슬픔, 또 익숙한 하루까지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살피는 걸 무심히 지나칠 때도 많고 또 표현에 조금 무뎌질 때도 있습니다. 자, 부부의 날이 다가오기도 하는데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 좀 더 자주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자, 강원래 노래 선물 매주 월요일에는 신나는 수다방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요병은 수다와 함께 떨쳐버리시고요.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맨이 부르는 유, 이 노래 듣고 수다방 시작하겠습니다.
1: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내 두보를 꼬집고 심장이 멈춘 것 같아

0: 동안 한국의 휘트니스턴 발라드계 아이유 원미연 씨 나와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미연입니다.
0: 그리고 리포트계 깜찍이 전수연 씨도 함께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그리 오래된 부부도 그렇고요. 친숙한 관계에서 오히려 유머가 안 통할 때가 많다고 하네요. 아.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2: 아, 친숙한 관계나 네. 오래된 부부.
0: 그리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0: 갈수록 상대의 상처를 알기 때문에 꼭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얘기를
1: 더 해요.
0: 다툴 때 한답니다. 왜냐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면 그렇게 상처되는 얘기를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냥 보이는 거 정도, 그러니까 아는 정도,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정도만 얘기하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가정사까지.
2: 저는 그래서 결혼할 때 약속을 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이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아.
0: 한번 하셨군요.
2: 니네 누나 그렇잖아. 아, 뭐 예를 들어서
0: 한번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한 거지.
2: 뭐 예를 들어 밥 잘 먹는데 그 딸들 밥 다 잘 먹잖아. 뭐 약간 그리고 말을 잘해야 돼. 그 딸들은 밥을 맛있게 잘 먹잖아. 이거나 엄청 먹잖아. 이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수위 조절을 참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시아주부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으신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말투.
0: 근데 그게
2: 참 중요해.
0: 말투뿐만이 아니라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때도 있어요.
2: 그럼요.
0: 특히 경상도 분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좀 자주 하세요. 그 이쁜데 아 오늘 와 이름 못생겼나
1: 반대로
0: 그러니까 선물을 갖다 드려도 뭐 이런 걸 갖고 너 됐다 필요 없다 뭐 이러면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말 필요 없으신가 아 진짜 내가 못생겨서 그렇게 얘기하나 그 상대방을 좀 잘 알게 되면 아 이게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구나 근데 그 농담을 자꾸 진담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좀 답답한 사람들도 있어요.
1: 그럼요.
0: 그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인 분들이
2: 부산을 갔는데 처음에 부산을 갔는데 네. 걔한타 다들 걔한타 그러셔가지고 진짜 다 괜찮은 줄
1: 아니었던 거
2: 아니야. 걔한타가 많을수록 괜찮다가 아니라 그래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얘기야. 근데 그걸 못 알아요. 괜찮아요? 계속 언니 그래도 괜찮아요? 뭐. 아 걔한타
0: 걔한타니까
2: 그러면서 약간 말끝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막 화가 나 이제 그만해라
1: 안 괜찮은
0: 걔한타 분쟁에 가려고 하니까 그 걔한타니까 걔한타니까
2: 그런데 계좌번호 알려줄까 뭐 그런 거 있잖아
1: 너무 어려워 너 어려워요
0: 장애인 관련 단체 행사에 제가 또 참여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클론으로는 못 가고 이제 강울래라는 이름으로 갔더니 거기 사회자분이 아유 강울래 씨가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자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준엽이 왔으면 더 빛날 텐데 반짝반짝 그랬더니 아니에요.
1: 아,
0: 구준엽 씨보다는 강울래 씨가 이렇게 휘쳤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니 그게 아니라 구준엽이 반짝반짝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 괜한 얘기해가지고 분위기만 좀 어색하게 만들고
1: 너무 못 알아들었다.
0: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서로 좀 이해할 수 있게
2: 그러니까
0: 일단은 나의 성격도 나의 성격이지만 그래도 상대방에게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1: 맞아요.
0: 너 뭐 부부 사이라든가 또 더 친한 지인들 사이끼리는 통한다라는 거. 그래서 수다방이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이풀기 재미를 해보는 심리 테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보시고요. 두 분 준비되셨죠?
1: 네.
0: 자, 5월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부부의 날도 있고 또 특히 결혼을 많이 하는 계절로 알려져 있는데 결혼식만큼 설레는 순간 바로 신혼여행이죠.
2: 그렇죠.
0: 자,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보기 중에 어디로 가고 싶으신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보기 주세요.
2: 1번 바다가 펼쳐진 휴양지 2번 맛집과 야경이 가득한 도시여행
0: 좋다.
2: 3번 숲이 있는 자연 속 감성이 가득한 조용한 숙소
1: 와
0: 자, 이 셋 중에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2: 저는 아니지. 2번이요.
0: 아, 2번.
1: 야경이 네. 가득한 도시여행.
0: 도시여행 네. 좋다.
2: 도시여행. 맛집과 야경.
1: 맛집과 야경.
2: 이거 끝이에요. 이제.
0: 네. 이게 좀 연식이 좀. 이게 푸푸 막 19, 20, 20대 초반보다는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1: 네.
0: 아유 그래도 밖에 나 아유 이게 조용한 데보다 좀 이렇게 북적북적 되는 데가 더 좋아. 사실 저도 도시 여행을 좀 손을 꼽았는데.
1: 아 진짜요? 저는 딱 보자마자 바다가 펼쳐진 휴양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0: 아 휴양지. 네.
1: 오.
0: 휴양지도 좋아요.
2: 아 좋긴 좋죠.
1: 근데 뭔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한숨이 살짝
0: 휴양,
1: 있는 것 같아서.
0: 휴양지.
1: 아 보기만. 재미가 없군요 생각보다.
2: 왜냐면
0: 아니 둘이 있으면 재밌대니까.
2: 아 둘이 있으면 재밌는데.
1: 아 그러니까 재밌을 줄 알아서 저 이거 했는데.
0: 우리 둘만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도시 여행이 좋아. 맛집도 가고 줄도 좀 서서 기다리고 네. 그리고 어디 갈까 찾는 것도 있고.
1: 아, 그렇군요.
0: 아니면 대화할 게 없어요.
2: 걷기도 하고. 이 바다는 가면 좋긴 한데 적고 나면 네. 들어와서 다시 씻어야지 드라이 해야지 옷 갈아입어야지 일이 엄청 많아요.
1: 저는 네. 거기까지 생각 못 해봤는데.
0: 제가 경험해서 다시 가기 싫은 조용한 숙소로 저는 찍겠습니다.
2: 숲이 있는 자연 속.
0: 도시 여행은 원면시 좋죠. 그리고 휴양지는 전소시인데 저는 조용한 숙소 갔다가 너무 조용해가지고 한 3박 4일 동안 시계만 보다가 야 군대 시계보다 더 느려요 여기는.
1: 저도 조용한 데는 좀 별로더라고요. 이게 딱 하루는 괜찮은데 이틀 정도 되니까.
0: 자 아무튼 신혼여행 왔다라는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 자 이 심리 테스트는 뭘 알아보는 겁니까?
1: 연애와 결혼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0: 그래요. 연애와 결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지. 자 먼저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전수현 씨가 골랐죠. 만약에 신혼여행에 간다면 바다가 펼쳐진 휴양지를 고른 당신은?
2: 휴양지를 선택한 당신은 연애할 때 편안함과 애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서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고 다정한 표현에도 강한 편인데요.
0: 맞아요.
2: 사랑을 받는 만큼 상대방에게도 아낌없이 표현하는 스타일입니다. 다만 서운한 감정을 혼자 담아두는 경우가 많아서 답답할 때가 종종 있어요.
1: 네.
2: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이 표현을 조금 더 솔직하게 하면 좋겠네요.
0: 아.
1: 저는요.
2: 어땠어요?
1: 이게 좀 답답하다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서운하거나 막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근데 세 번 정도 생각해서 이거가 해소가 안 된다. 이러면 그냥 헤어져요. 저 특이하죠.
0: 이게 경험에서 오는 뭔가 서투름, 낯설음 때문에 뭔가 자기 속마음을 잘 얘기 못하는 경우가 있고.
1: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0: 그쵸?
1: 저는.
0: 그냥 얘기 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제 주변 지인 중에 백화점을 못 가는 친구가 있어요. 백화점 가가지고
2: 왜요?
0: 직원이 와서 뭘 물어보면 이걸 내가 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야.
1: 아, 거절을 못 하시는 거군요.
0: 어디 들어가지고 들어가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쓱 보고 예, 잘 봤어요. 그러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못 하는. 그게 그 낯설음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면 막 가슴 쿵덕쿵덕쿵덕쿵덕 뛰고 가족으로 막 화내고 그래요. 야, 나 안 갈래, 안 갈래. 문 앞에서 기다릴래.
1: 부담되니까.
0: 직원이 오는 게 너무 떨린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다든가 좀 실망이 있더라도 얘기를 못 하는 거죠.
1: 실망이 되는데 그럼 그걸 얘기하면 되잖아요.
0: 얘기하면 그 친구가 상처받을까 봐도 못하는 경우도
1: 그런 것도 있고.
0: 있고
1: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못 알아보면은 나랑 인연이 아닌가 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절로.
0: 말을 해야 되는데.
1: 그래서 오래 막 가는
2: 경우도. 근데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그걸 고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좋아하면 그래 이렇게까지 싫어하면 내가 자제할 수 있거든요.
1: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1: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0: 그걸 알아줄 사람이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1: 그 아직도 없는데?
2: 엄청 노력해야 돼요.
0: 그래서 아직 미혼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자 2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신혼여행을 간다면 맛집과 야경이 가득한 도시여행을 떠나겠다는 우리 원미연 씨는?
1: 연애에서 재미와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새로운 걸 경험하고요. 또 취향을 공유하는 순간 행복을 느끼는 스타일인데요.
0: 맞아요.
1: 연인과 친구처럼 잘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익숙해지면 표현이 줄어드는 편이라 가끔은 로맨틱함도 챙기면 좋겠습니다.
0: 도시여행 계속 떠나다가 한 번쯤은 이제 조용한 휴양지도 한번 갈 수 있는 건데
2: 맞아요.
0: 조용한 휴양지를 원빈 씨는 가봤기 때문에 또 바다 앞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2: 맞아요.
0: 바다가
1: 너무
0: 지겨울 수도 있어요.
1: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서
2: 바다를 너무 많이 봤어. 눈 뜨면 바다야.
1: 이제 바다가 좀 지겨우신
0: 내려다 봤잖아요. 부산 달맞이 고개에서 내려다 보는 바다가 얼마나 풍경이 좋은데 거기서 또
2: 오죽하면 이제 바다를 이렇게 보면 반말 되면 이제 띠를 쫙 들으면서 오징어배가 떠요. 예? 밤에 되면 그게
1: 너무 장관이겠다.
2: 다리 바다 한가운데 무슨 다리처럼 새들이 쫙 그러면 이 생각을 오징어 제철이 왔구나. 이 생각 바다를 보면
1: 낭만적인
2: 느낌이 너무
1: 아니고.
2: 기가 막혔어.
0: 그러니까 그 오징어 배가 불을 밝히고 있어서 왜 불을 밝히니까 오징어가 불빛을 좋아한대요.
2: 그래서 밤새 그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네네. 그때부터. 그 이제 그 아침 되면 그 배들이 딱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된. 그래, 오징어 제철이 왔구나. 그걸 뭐 아름답다 이런 게 없어.
1: 낭만의 어떤 느낌이 1도 없는 거네요.
0: 이제는 와, 너무 생활이 반짝반짝하고 맛집 좀 찾고 싶다. 바다만 바라보기보다는.
2: 아, 김해 쪽으로 이렇게 쭉 기장 쪽으로 가다가 이제 김을 양식하는 데가 있어요. 그 바닷가.
1: 네네네.
2: 아유. 저것도 하면 김 엄청 또 맛있는 김이 나오겠네. 미역이 나오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보니까
1: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2: 와, 너무 낭만이 깨지는 느낌.
3: 해운대 바다에서 자세히 보면요. 네. 스시마 섬이 보인대요.
1: 그래요?
2: 어, 진짜로?
1: 아주.
3: 아주 날씨 좋을 때는.
1: 보인다고 하세요, 다들. 와.
3: 독도보다 더 가까워요.
2: 어머머머, 세상에.
3: 그러니까.
2: 놀랍네요.
3: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 이제 도시여행을 떠나고 싶다라는 거. 자, 3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원래 강원도에 올랐죠? 아유. 이거 가봐가지고 정말 좀 실망을 했던 그곳이지만 숲과 감성이 가득한 조용한 숙소를 고른 당신은
1: 자연 속 여행을 선택한 당신은 연애에서 안정감과 진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쉽게 좋아하기보다 오래 지켜보고 마음을 여는 스타일인데요. 한번 마음을 주면 오래가는 편이고요. 상대를 세심하게 챙기는 따뜻한 매력이 있습니다. 다만 혼자 생각이 많아지는 타입이라 서운한 건 그때그때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3: 그래, 혼자 생각이 좀 많죠.
1: 아무튼 그때그때 얘기해요?
3: 네. 그때그때 얘기를 하죠, 저는.
2: 아, 오, 좋은데요.
3: 얘기를 하고 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얘기해 줬는데
2: 바로 얘기하는.
3: 사과를 잘한대요.
2: 아, 야, 인정해서 사과하는 거 쉽지 않은데.
3: 아유, 뭐, 이겨서 뭐 합니까?
1: 너무 멋있다.
2: 그게, 어, 너무 아니, 현명하시다.
3: 아니 그게
2: 오, 아니 그게 쉽지 않은데 남자들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1: 말이죠. 사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
3: 고집 센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잘 터득하면 되는데 이제 뭐 부부 클리닉 그런 데도 이제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남편이 져주는 게 아내는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이 이기는 거다.
1: 맞아요.
3: 아. 그러니까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걸 알면 되는데 그걸 굳이 그 이겨가지고 뭐 한다고 가위바위보가 똑같은 건데.
1: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다 지고 다녀.
2: 어떡해.
1: 어? 제일 선한 사람이고.
2: 제일
1: 마지막 보류가 이제 와이프한테는 내가 질 수 없다. 그거 진짜 이상한
2: 제일
1: 거야.
2: 제일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3: 사람. 미안하다 그러면 그냥 반찬이 달라져 반찬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1: 왜 굳이 한테 이렇게 와이프한테.
3: 재미로 해보는 심리 테스트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함께하는 수다방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수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가 설마 결혼을

0: 가수 원미연 씨 그리고 리포터 전수연 씨 그리고 원래 강원래가 함께하는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자, 오늘 수다 주제 과연 무엇인지 시민들의 이야기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결혼은 천당과 지옥이다.
2: 결혼 그러면은 둘이 같이 손붙잡고 한 군데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
3: 결혼하면요 외롭지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하고 평생 같이 갈 분이 있다는 거.
1: 안 외로울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외롭더라 이렇게 하시던데요.
3: 외롭죠. 저도 사실 외로운데 저도 외로운데 정말 안 하면은 더 외로워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힘든 일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같이 상담하고 같이 밀어주고 협력을 해서 결혼이 꼭 필요하고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결혼생활 하고 계시죠?
3: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결혼식 피로연도 집에서 했어요. 예식으로 하고 신랑 친구들이 다 저희 집으로 다 모여요. 근데 이제 신랑 친구들이 노래시키더라고요. 성문앞을 곁에 서 있는 보리수.
5: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아버님께서 얘야 저 동네 그 처녀 있잖니 네 마음이 어떠냐, 아버지 어머니가 좋으면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다고요. 후회가 없습니다. 마음씨가 고와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참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좋아했죠. 우리 아내가 하늘나라에 간 지가 벌써 한 9년 정도 됩니다. 여보, 당신 땅 위에 있을 때 참 고생 많이 했지요.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갈 테니 기다려주세요. 만납시다. 영원히 사랑해.
1: 요즘 결혼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거의 진짜 일주일에 주말에 한 번씩은 결혼식 있고, 왜냐면 제가 또 결혼할 때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또 뱉어야 돼. 눈물 흘리면서 보낸 적이 많아요, 봉투를.
6: 제가 이제 10월 결혼을 하는데요. 아직 프로포즈를 정식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이 프로를 통해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녕 유나야. 그동안 못난이 말썽쟁이인 날 만나느라 고생 많았지. 널 만나는 동안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들이 많이 있네. 처음 본 순간부터 결혼을 생각했었고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난 복받은 놈이라 생각했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떨린다.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지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너한테 프로포즈를 하게 된 사실이 너무 기뻐. 나 문승철은 영원히 최유나의 1등 신랑이 될 거란거 약속할게.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담아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하자. 나랑 결혼해 줄거지?
0: 아니, 자, 오늘 주제, 오늘 수다 주제 결혼입니다. 왜요, 원미연 씨?
7: 네. 아니, 저렇게 얘기했는데, 네. 결혼해 줄 거지? 그랬는데, 아니, 나 결혼할 생각 없어!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럼 또 다시 결혼해 줄래? 또 얘기하고, 결혼해 줄래? 얘기하고. 아, 근데 이렇게 프로포즈 한다는 것도 되게 쉬운 게 아닌데.
7: 맞아요.
0: 자, 오늘 수다 주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8: 그러니까요.
0: 하면 행복, 안 하면 불행. 이렇게.

0: 되지.
1: 어, 막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결혼이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주변을 보니까 진짜 해서 후회한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하신 분들이 그래도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서 힘들 바에야 안 하고 그냥 후회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전 정말 안 하기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전 괜찮은 것 같아요. 후회 안 해서 너무 좋아요. 안 가본 길이라 뭐 좀 궁금하긴 한데
2: 그래요.
1: 뭐 굳이 그렇게까지
2: 어 굳이 그렇게 굳이 네. 오민 씨는 어떠세요? 결혼에 대한 생각?
3: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야말로 정말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노서현 씨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결혼한다고? 누가?
1: 안 하실 줄 알았던 네. 거군요.
3: 그냥 저는 이상하게 미연이는 혼자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연은 지가 저보다 조금 먼저 가셨는데 네. 말도 안 돼.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너랑 결혼하는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제가 청첩을 돌리고 전화를 할 때 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혼자서 저 굉장히 씩씩하게 혼자 잘 살아오던 애예요. 저는 또 맞다리고 책임감도 강하고.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냥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제가
1: 아, 모든
3: 갖고
1: 있는 것이 달라졌다고요?
3: 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일단 제가 생각, 사고가 바뀌었고요. 네. 네.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시댁이 생긴 이후로 그 남을 생각하는 게 생각의 폭이 엄청 넓어졌고요. 물론 굳이 생각 안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것도 또 있어요.
1: 네.
3: 그리고 사회 구조가 바뀌어요. 자식을 낳으면 또 그 구조가 또 바뀌어요. 그 안에 구성원으로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삶의 영역이 모든 게 바뀌게 돼요.
1: 와.
3: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건 이것대로 해야 되는 거고 다른 것도 제가 그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그러니까 살면서 이 경험해 보는 경험치가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1: 아니 지금 얘기 잠깐 들었는데도 저 너무 단순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원변 선배님의 그 스펙트럼이 엄청 넓은 것 같아서 어, 굉장히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 많이
3: 그
1: 들어요.
3: 그 안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그쵸. 저도 많이 배웠죠. 예.
2: 이 송강호 씨가 나오는 우아한 세계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약간 코믹물인데 거기에 혼자 사는 남자가 나와요. 그런데 아내하고 자식은 외국 유학 갔어요.
1: 네.
2: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보내줘요.
1: 자기
2: 우리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송강호 씨가 그 비디오를 보면서 라면을 먹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여기서 돈 벌어주는데 저기가 그래서 라면 그릇을 팍 집어다주고 아 막 짜증내는데 한 5분 후에 그 다시 청소하고 있어 혼자서.
1: 아 너무 더블 생활이야.
2: 그러니까 그게 혼자라는 거하고 네. 같이 산다는 거하고 뭐 물론 뭐 재미로 표현한 거지만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롭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야 저렇게 어지르면 누구한테 좀 야 좀 치워줘라든가 라면 좀 끓여줘라고 하든가 또 특히 여자분들은 이 생수통 물 잘 못 따가지고
1: 아,
2: 뭐 아빠 자기 이거 좀 열어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이제 혼자 한다라는 거하고 물론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갑갑할 때도 있고 참견할 때도 있고 잔소리도 들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한테 말 걸 사람이 있다라는 거하고 또 그와 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뭐 다툼 당연히 있죠. 뭐 친구들끼리도 다투기도 하고 부모 형제 사이에도 다투기도 하는데 그래도 가족이라는 거는 또 특히 결혼해서 배우자라는 거는 우리 예전에 무슨 뭐 미니홈피 그런 거 할 때도 일촌
1: 어,
2: 가장
1: 일촌.
2: 가까운
1: 네네.
2: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결혼에 대해서 막 예를 들어서 100 중에 몇 정도 생각하냐 그러면 반 이상은 결혼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1: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진짜 되게 행복하신 분들이구나.
2: 아니,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는 좀 더 일찍 할 걸.
1: 오, 아 오히려
2: 좀 더 일찍 할 걸.
3: 와, 하려면 좀 더 일찍 해서 빨리 아이들
1: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2: 아니 운동회를 갔는데 운동회를 갔는데 교감 선생님 나보다 어려요. 교감 선생님 와서 90도로 인사하시더라고. 근데 이 학부형들끼리도 이렇게 보면 딱 나이가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아,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아이도 키우고 또 나도 내 생활을 찾고 막 이럴 텐데 이제는 우리 아이가 이제 군대 갈 때쯤 되면 제가 이제 70이 넘어버리니까.
1: 아, 그건 좀 슬픈 것 같다.
2: 그러니까 예전에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 낳아라라는 게 물론 빨리빨리가 좋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다 어떻게 보면 정답에 가까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결혼이라는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들 요즘도 이렇게 SNS 같은 거 보면 막 결혼식장에서 눈물 흘리는 분들 있잖아요. 원면 씨는 결혼식 때 좀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물이 날 때? 뭐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겠지만.
3: 기쁨의 눈물도 있는데 이제 저는 잠

0: 자매들하고 눈을 안 마주쳤어요. 왜냐면 내가 자매들하고 이제 한 집에서 못 산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일찍 이제 부산에 가서 혼자 살다가 한 몇 년을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강수지 씨랑 제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앉아 있는 언니 그러면서 손을, 거기서부터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자매들은 다 어떻게 피했는데 걔 어떻게 강수지 씨가 언니 이러면서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눈이 탁 마주치면서 앞을 행진을 하는데 하늘을 보고 예, 뭐 이제 눈물이 화장이 지워질까봐. 네.
1: 예. 강수지 씨는 그냥 반가워서 손을 들었는데
2: 언니가 이제 울컥하신 거죠.
0: 그런 거지. 그리고 강수지 씨가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도 낳고 그래서 결혼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 나도 빨리 하고 싶다.
1: 예전에 저도 결혼식장 가가지고 저는 뭐 노래 선물에서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축가 중에 정말 멋있었던 축가가 그 결혼한 신부의 아버지가 불러준 나훈아의 사랑이었어요.
2: 이야.
1: 이 세상에 하나 이게 바이브레이션도 약간 바니 걸스 바이브레이션 하나밖에 볼 수 없는 넌. 근데 아, 참 그게 좀 약간 사투리 쓰시면서 부르는 모습에 근데 또 신부가 엄청 우시더라고요.
2: 아, 그럼요. 얼마나 그 감동. 보면 결혼 예전에는요, 진짜 요즘하고도 많이 다른 게 예전에는 이제 신랑, 신부가 그 엄마, 아빠한테 인사할 때 진짜 많이 울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요즘은 그렇게 인사를 요즘 많이 안 시키고 뭐 주례도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요즘에는요.
1: 그래서 좀 특이한 결혼식도 좀 약간 좀 간소화되기도 하고
2: 네.
1: 주례사도 없고 하기도 한데
2: 그리고 막 춤도 추고 요즘에는 이렇게 축제같이 예전에 이렇게 좀 엄숙한 분위기였다면 네. 좀 되게 많이 달라진 느낌.
1: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그 지인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둘이 결혼해가지고 영실
2: 잘 살겠습니다.
1: 네. 잘 살겠습니다. 뭐 약속을 하는 건데 그래요. 자,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은 결혼이라는 주제로 수다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수다 이어갈게요. 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결혼을 할 거라면.

0: 오늘도 지치는 두 여자 가수 원미연 씨 그리고 리포터 전수연 씨와 함께하는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 수다 주제 아이언이 한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아. 한 3박 4일 정도는 얘기해 나와야 될 수단데 결혼입니다. 결혼. 기리를 받아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1: 어, 예전엔 진짜 네. 그랬죠.
0: 원민 씨는 몇월 달입니까?
2: 전 6월 20 날요.
0: 아, 6월 달.
1: 뭐 네, 날 받아서 했어요.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2: 맞아요.
1: 근데 요즘은 그렇진 않죠.
2: 요즘에도 그렇게 하죠. 나름 했죠.
0: 네. 요즘에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네. 누구 결혼식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날 한 서너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을 받는 것 같아.
2: 그럼요.
0: 없을 때는 싹 없다가 어떨 때 갑자기 몰려가지고 막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엔 또 결혼식 음식 중에 국수가 있잖아요.
2: 있죠. 국수. 빠지지 않죠.
1: 갈비탕 국수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0: 그 국수도 뭐 잔치집에 이렇게 길게 길게 네. 오래가라 오래가라 네. 이런 국수. 아 근데 요즘은 결혼식장이 뷔페식당이 중식 한식 일식이 맛이 다 똑같아. 그렇죠. 분명히 음식은 다른데 간이 다 비슷비슷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아 신혼여행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조용한 곳 가기도 도시도 아까 심리 테스트에서도 해봤습니다만 예주도에는 뭐 제주도
1: 많이 가시죠.
0: 같은 오. 모습으로 어떠세요? 원미연 씨 신혼여행 갔을 때 옷 이렇게 맞춰 입고 갔습니까?
1: 어 맞아 커플티.
0: 커플티?
1: 네 커플티. 아, 네.
2: 하나는 해가지고 갔죠.
0: 한 번쯤은 해야 된다.
1: 아니 근데 그 남자분들이 왜 그런 걸 싫어할까?
2: 자기네들 때
1: 너무
2: 거예요.
1: 좋잖아요.
2: 뭐 이렇게 신혼여행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우리가 부부다라는 걸 뭐 굳이 그렇게
1: 안 봐도 편하는데
2: 그냥 안 봐도 아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티셔츠 입으셨어요?
2: 아니 한 번 입었다 바로 그냥 오후에 벗더라고요. 어? 자기는 너무 싫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왜 신혼여행 갔을 때 요즘에는 네. 신혼여행을 예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희가
1: 아, 맞아.
2: 신혼여행만 네, 가는
1: 맞아요.
2: 여행 패키지가 있어요. 그 저희가 가서 제가 가서 조금 깊은 사랑을 부르고 박정우 씨가 오늘 같은 밤이면을 부르고 이렇게 패키지처럼 저희가 묶여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유여행을
1: 많이 가더라고요.
2: 둘이서 다 맛집 뭐 네. 찾아가지고 패키지 안 해요.
0: 배단 여행 가는 경우도 있고
2: 아, 정말 뭐 맞아요.
0: 10박 며칠
1: 뭐 예전에는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짜여 있어서 사회자분들이 막 사회도 보고 막
2: 게임도 하고
1: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정말 딱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 그런 것도 좀 많이 달라지고 저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저 친구 결혼할 때 한잡이도 있었어요. 요즘 그런 거 없죠.
2: 모르겠어요. 나 요즘에는.
0: 아유, 제가 한번 몇 번 매봤죠.
1: 요즘에는
0: 아, 근데 아까 그 우리가 되게 행복하다고 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함을 한 경우 또 구준엽 씨와 함께 더블 MC를 본 경우 또 이렇게 연결을 해준 경우 다들 이렇게 이 확률이 좀 이혼 확률이 높아가지고 이제 될 수 있으면 같이 안 가려고 해요.
1: 아.
0: 그리고 뭐 축의금도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다 그러면 구준엽 씨에게 야, 나 갈 건데 너 안 가지 말자. 뭐 이렇게 왜냐하면 갔는데 다 거의 한 80% 이상이 헤어지니까
1: 하셨구나.
0: 헤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갈 경우는 제가 혼자서 이제 구준엽 씨 끝까지 같이 하고 또 환을 보낼 때도 이번에 내가 보내면 다음에는 뭐 구준엽 씨가 보낸다든가 그리고 약간 좀 뭐 굉장히 뭐 징크스 같은 게 그래서 결혼식장은 안 가더라도 뭐 장례식장은 꼭 가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약간 야 또 축의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통 요즘 얼마씩 하죠?
1: 아 요즘요? 요즘은 기본이 이제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소가 또 어디냐에 따라 그렇죠. 달라지더라고요.
2: 그렇죠. 결혼식장이 그러니까. 어디냐.
1: 네. 그래서 요즘 뭐 많이 호텔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호텔은 또 음식값이 너무 비싸진
2: 비싸요.
1: 거예요. 예전하고
2: 맞아요.
1: 너무 달라서 만약에 제가 그냥 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20만원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안 간다.
0: 아니야, 너무 비싸졌어.
1: 그럴 때는 그냥 10만원만 이렇게 보내거나
0: 우리보다,
1: 이렇게.
0: 우리보다 전수현 씨가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 많이 베푸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일단은 친하지 않으면 한 5만 원 정도.
1: 요즘 5만 원
0: 친하다 그러면
1: 안
0: 10만 원. 정말 절친이다 그러면 20만 원 이상
2: 가요. 아 그래요? 5만 원.
1: 요즘 5만 원.
2: 아 직장인들은 그렇게 한대요.
0: 아, 그 직장인들
1: 그래요. 뭐 모아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네. 제 주변에는
2: 부서별로
1: 없어요.
2: 만약 총무국이다.
1: 그럼
2: 그렇죠. 내가
1: 그러니까.
2: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0: 그냥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름은 잘 몰라요. 근데 저 친구가 예전에 왔어. 제 결혼식 때. 네. 그래서 아 왔구나. 그렇게 해서 쳐다보면 또 이게 다 적어놓거든요. 얼마 했는데 딱 보면 3만 원 이렇게 떠있구나.
2: 와.
0: 계시구나. 그때랑 지금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뭐 자식들 이렇게 그 난 내 결혼식 때 왔는데 이 친구 자식 결혼식에 가는 거는 거기서 막 20만 원 한다는 건 무리가 아닌가요?
1: 무리인데 요즘 그렇더라. 그리고 전화가 온대요. 만약에 이제
0: 계좌번호 알려줘.
1: 아 그게 아 그 계좌번호도 기본이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 결혼하니까 좋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 뭐 남자친구로 갈 수도 있고 가족의 아기 데려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축의금 10만 원 내고 니네 가족이 와서 밥을 먹고 왔냐고 전화가 온대요. 요즘은 세태가 약간 그런 세태더라고요.
2: 그것도 그렇지만 연예인은 연예인 결혼에는 지정석이 있어요. 지정석. 아. 누나 올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 나 갈 거야. 그러면 뭐 매형이랑 같이 와요. 아니 아니 나 혼자 갈게. 그럼 나 이제 나 혼자 가고 뭐 매니저 밖에서 기다리거나 네. 아니면 매니저들만 바로 따로 먹는 방이 있어요.
1: 네.
2: 그래갖고 이제 그 예식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갖고 개그맨. 배우, 가수 이렇게
1: 나와요?
2: 팀을 나눠 그 사람들이 어색하지 않게 자리를 지정석을 줘요.
0: 엄연씨 결혼식 때 유명한 사람 누구 왔었어요?
2: 저요.
0: 야, 나 이 사람 이렇게
2: 소방차 노사야 있으면
0: 소방차 우와.
2: 네 정원가 씨도 오고 거기
0: 거의 뭐 그 젊은 맹진이 안 돼 거기.
2: 컬투부터 시작해가지고
1: 노래도 하시고 말해.
2: 전 한 500명 온 것 같아요.
1: 이야.
2: 네, 네.
0: 저는 예전에 구준엽 씨하고 같이 남희석 씨 결혼식 때 한번 갔었는데
2: 네.
0: 남희석 씨 결혼식 때 H.O.T.도 오고 잭스키스도 왔는데 그 아무도 반기지가 않더래요. 남희석 씨 그 친척분들이 다 그 충청도 분이신데 클론이 들어가니까 구준엽 씨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와 반짝반짝 구준엽 왔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남희석 씨가 아이고 형님들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H.O.T.까지 왔는데 형님들이가 인기 탑이시네요.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 맞아.
1: 그렇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0: 근데 원미연 씨도 경험하셨지만 이 가수들도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뭐 배우들도 있고 맞는데 저는 여태까지 살아서 행사해 본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결혼식이었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2: 맞아. 두 번은
0: 인사하고 또 절로 가야 되고 또 절로 가야 되고 두 번은 못해.
2: 네, 두 번은 못해.
0: 그러지 한 번만 하는 거 아닌가요?
2: 네. 아유, 내가 그날 또 저는 부산에서 이제 서울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부산에 네. 시댁이 올라오셨는데 고속버스를 대절하고 올라오셨어요.
1: 와.
2: 아니 비행기로 오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태풍이 온 거예요.
1: 어머.
2: 그래갖고 또 비행기가 이게 또 결항이 돼가지고 너무나 이게 다행히 오후 2시에 해가지고 다시 기차로 갈아타고 오시고 막
1: 아이고, 정말 너무 힘든 여정길이셨네.
2: 태풍이 왔고 야외 제가 해놨는데 한 100석 200석 야외 또 하려고 2부
1: 네.
2: 그거 물 다 젖어가지고 어머. 커튼들이 온 거 싹 다 치우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1: 한 번만 한 게 다행이네요.
0: 결혼이라는 얘기하다 보니 또 우리가 또 아기를 너무 많이 안 낳고 지금 이 출생률로 가면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요.
2: 그러니까.
0: 결혼 많이들 하시고 많이들이.
1: 아니 그래도 요즘에 하시고. 출산율이 좀 높아졌대요.
2: 그러니까
1: 네.
2: 조금
1: 네. 다행이에요.
0: 북적북적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 기대해보도록
2: 네,
0: 하겠습니다.
1: 네. 아니, 무슨 얘기했다고 벌써 끝나는 거예요?
0: 아,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그러니까 결혼 얘기하면 한 3박 4일 걸린다니까.
1: 당황스럽다.
0: 자 원미연 씨 전수연 씨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다 너무 재밌었고 다음 주에도 더욱더 재밌는 수다 기대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이현우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Marry Me.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 따르셔봐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원,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차 때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의 전체 국민이 대상인데요. 2차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고요. 수도권의 소득 하위 70%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 감소 지역은 우대 지원과 특별 지원 지역으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받을 수도 있고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는 이름처럼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신청 때 지급 대상자의 91% 이상이 지원금을 신청한 걸로 집계됐죠. 2차 때는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 기한까지 쓰지 않은 금액은 모두 소멸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김건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잘못된 만남.

김건모가 부른 잘못된 만남,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시사복지에서는 부부의 날을 맞아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 살펴보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마포중앙도서관이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소식과 손소리복지관의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밥이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 짚어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사회복지사로 있는 황현미입니다. 작년 6월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친절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다가가야 되고 어느 정도는 다가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그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분야로 넘어와서 보니까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이 다 탑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핸드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익혀야 되고 그리고 더 배워야 될 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더 그분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또 부딪히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각장애인들한테 더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 이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좋다. 지금 중도장애를 겪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이런 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살아갈 힘이 된다라는 말에 사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이들이 우리랑 같이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90% 정도가 중도장애인입니다. 선천장애보다는 중도장애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상실감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줘서 그분들이 힘을 내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곡은 제니퍼 로페즈의 브레이브입니다.

0: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인데요. 올해 네. 결혼 인식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네. 벌써 이제 가정의 달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0: 네.
1: 매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예, 2007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고요.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런
0: 네,
1: 의미로, 예, 숫자 2와 1을 합쳐서 21일로 이렇게 정한 것이죠. 네, 근데 요즘은 이 말이 예전처럼 당연한 인생 공식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한국 리서치가요, 지난달에 2026년 4월에 이렇게 실시한 그런 인식 조사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48%,
0: 예.
1: 네, 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47%였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0: 네, 그렇네요.
1: 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결혼이 필수라는 생각과 또 선택이라는 생각이 나란히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올해 이제 부부의 날은 부부를 축하하는 날이면서도 동시에 또 우리 사회가 결혼과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0: 그 세대와 성별에 따라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다른가요?
1: 네, 뭐 꽤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60대 이상에서는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지만요. 20대, 30대에서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기보다는 선택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훨씬 강합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결혼이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거치는 그런 생애 과정처럼 여기셨다면요. 지금 청년 세대에게 결혼은 뭐 일자리나 또 주거, 또 경제적인 안정, 관계실 이런 걸 모두 따져본 뒤에 결정하는 그런 선택지가 된 것이죠. 성별 차이도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 필요성을 더 많이 이제 동의를 했고요. 또 여성은 결혼을 선택으로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습니다.
0: 네.
1: 네, 이것은 이제 결혼 이후에 가사나 돌봄, 또 출산, 양육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여성에게 더 크게 들어간다는 현실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 결혼 인식의 변화는 굉장히 단순히 세대 차이나 개인의 취향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이런 조건, 또 성별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함께 반영된 결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래요. 그 결혼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1: 뭐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었습니다.
0: 아.
1: 예, 결혼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로 결혼 비용이나 또 주거 마련 이런 경제적 부담이 커서라는 응답이 48%로 뭐 가장 높았죠.
0: 예.
1: 예, 그다음으로는 이제 혼자 사는 자유와 여유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또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뭐 가까이 이제 30%를 좀 넘었는데요. 뭐 이 결과를 보면은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를 이제 단순히 개인주의의 확산으로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뭐 집을 마련하기 어렵고 또 고용은 그렇죠. 또 불안정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주변에서 부부 갈등이나 이혼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결혼 생활 자체를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시각도 커졌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결혼을 우리가 좀 장려를 하려면 그냥 뭐 결혼하세요라는 그런 말보다는 결혼 이후의 삶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이제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1: 네.
0: 결혼을 둘러싼 가치관도 있잖아요. 예를 네네. 들어서 이제 동거와 뭐 자녀에 대한 생각도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죠.
1: 그렇습니다.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유연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조사에서 이제 결혼한 사이가 아니어도 서로 사랑하면 함께 살 수 있다는 그런 의견에 63%가 동의했습니다.
0: 네.
1: 네. 또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는 네, 44%가 동의했고요.
0: 네, 네.
1: 뭐 또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한 41%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자녀 문제로 가면 세대 차이가 좀 더 뚜렷한데요.
0: 네.
1: 결혼한다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59%가 동의했지만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동의율이 20% 안팎으로 낮게 그래요?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결혼하면 같이 살고 또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순서처럼 그렇죠. 여겨졌지만 예. 네, 지금은 함께 사는 방식 또 아이를 가질지의 여부 가족을 구성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개인과 커플이 더 많이 이렇게 선택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0: 예. 그 결혼 정년기에 대한 생각도 예전과 네.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제 남성이 생각하는 적절한 결혼 나이는 32세 정도, 또 여성이 생각하는 나이는 한 29세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0: 네.
1: 근데 사실 뭐 이것은 지난 5년째 큰 변화가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실제 초혼 연령을 보면 남성은 33.9세, 또 여성은 31.6세.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나이보다 약 2년 정도 더 늦어지고 있는 셈이죠.
0: 네.
1: 네. 결혼 전까지 학업이라든지 혹은 취업, 또 경제적 기반, 관계 성숙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오래 점검하는 과정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결혼을 망설이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이 간극이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0: 예. 네. 그래도 결혼이나 부부관계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1: 네, 맞습니다.
0: 예.
1: 예, 사람들은 이제 결혼 자체를 그렇게 거부한다기보다는 행복하지 않는 결혼 이것을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 조사에서 이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63%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0: 예.
1: 반면에 이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데는 44%가 동의했고 또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41%로 좀 팽팽했습니다.
0: 네.
1: 네, 또 결혼은 이제 당사자 의견이 가족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는 뭐 78% 높게 동의가 됐고요. 예, 그래서 이 수치들이 말해주는 것이 분명한데 이제 결혼 핵심은 이런 체면이나 의무가 아니고요. 당사자의 행복, 뭐 존중, 관계의 질,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결혼했느냐 보다는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좀 더 안전하고 존중받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이죠.
0: 예.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1: 네, 여기서 이제 저는 한 그 연구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이라는 분입니다. 한 40년간 부부관계를 계속 연구해온 분인데 이분의 연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부부 갈등에서 성격 차이를 많이 얘기하는데 성격 차이 그 자체보다는 갈등을 다루는 일종의 대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이 가트맨 박사는 신혼부부 130쌍을 관찰하고 또 6년 뒤에 다시 추적을 했는데 이혼한 부부와 또 관계를 유지한 부부를 가른 핵심 차이는 바로 싸우는 횟수 자체가 아니라 연결 시도에 얼마나 반응했느냐 하는 시도. 것이었다고 해요.
0: 예.
1: 예를 들면은 그 배우자가 오늘 좀 힘들었어 혹은 뭐 저녁에 같이 산책할까? 뭐 이런 말을 건네는 순간이 바로 이렇게 연결 시도인데요.
0: 네.
1: 이때 상대방이 아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좋아 오늘 좀 같이 걷지 이렇게 반응하면 관계가 이어지잖아요.
0: 그렇죠. 예.
1: 네, 반대로 이걸 무심하게 이제 넘기거나 짜증으로 받으면 연결 이해가 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관계를 유지한 부분은 86%의 비율로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했지만 이혼한 부분은 이 반응을 33% 정도만 했다고 해요.
0: 예.
1: 그러니까 부부관계 미래는 어떤 그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에서 서로에게 얼마나 좀 고개를 돌려주느냐 뭐 그런 데 따라서 갈렸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0: 그렇군요.
1: 네.
0: 자, 이 부부의 날을 맞아서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관계 기술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네. 역시 뭐 이제 가트맨 연구에서 이제 널리 알려진 개념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그게 네네. 5대 1의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0: 5대 1의 비율이요?
1: 오. 네네. 그 부부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이 한 번 이렇게 있었다면
0: 예.
1: 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감이나 인정 또 감사 애정 표현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적어도 5번은 필요하다 하는 뜻이죠.
0: 예예예. 예.
1: 이것이 이제 가트맨 박사가 말하는 감정 예금 계좌의 개념입니다.
0: 네.
1: 네네. 쉽게 말해서 이제 이 관계 안에서 이런 긍정적인 감정의 잔고를 많이 쌓아두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잔고가 충분하면 배우자가 좀 실수를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요.
0: 그치.
1: 잔고가 이제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도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0: 네네.
1: 네. 또 관계를 해치는데 또 네 가지 태도도 자주 언급이 됩니다. 뭐 비난이나 또 경멸, 방어, 담쌓기 이런 것인데,
0: 네.
1: 뭐 당신은 항상 그래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말이라든지 또 상대방을 깎아내려는 어떤 표정, 뭐 당신도 똑같잖아라는 그런 반겨.
0: 아, 예.
1: 또 아예 뭐 대화를 끊어버리는 태도 이런 것들은 관계를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0: 네.
1: 네, 부부날이라고 해서 꼭 큰 선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이제 요즘 당신 어때라고 좀 묻고요. 또 대화 중간에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0: 네.
1: 우리는 뭐 평범한 진리지만 이렇게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결혼관 속에서도 부부관계를 잘 지탱하는 힘은 결국에는 이제 서로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
0: 네.
1: 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연결하려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였습니다. 백지영의 음성으로 듣죠. 잊지 말아요.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이 도서관 방문이열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모두의 도서관 사업을 운영합니다. 도서관이 직접 복지시설을 찾아가서 그림책 독서 활동과 배려풀이 영화 상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꿈그대 그림책 연구회 소속 전문 강사가 기관을 방문해서 만들기와 신체놀이를 결합한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만 9세부터 24세까지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9회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모 분야는 음악, 미술, 무용, 연극을 비롯해서 모든 예술 영역을 포괄하며 자신에게 맞는 표현 방식으로 무대에 설 수 있게 지원합니다. 평택시가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2026년 평택시민 미래대학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강좌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고 주 2회씩 총 8회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방문형 교육을 확대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고 직업기초, 디지털, 자립생활 등 실용중심 교육부터 건강, 취미, 정서 프로그램까지 다룹니다. 대전광역시립 손소리복지관이 국제로터리클럽과 협력해 청각장애 난청인 소리찾기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와 기기 지원을 받지 못해서 청각 재활 기회를 누리지 못한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인공와우 수술비 최대 1,000만 원, 외부장치 교체비 최대 800만 원, 재활치료와 기타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재활협회가 도내장애청소년의 IT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IT 챌린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AI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챌린지와 참여, 협동을 이끌어내는 챌린지로 이뤄지며 특수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나 만 14세부터 23세까지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장애인이 미디어의 능동적인 창작자로 거듭나길 바라며 공모기간을 전년 대비 약 한 달 연장해 총 3개월 92일 동안 접수를 진행하고 올해 슬로건은 콘텐츠로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미디어입니다.
2: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 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첫 소식은 서울 마포중앙도서관 이야기네요.
3: 그렇습니다. 네, 도서관이 장애인 곁으로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사업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이 이달부터 10월까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찾아가는 모두의 도서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 그럼 도서관이 직접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거군요.
3: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림책 독서 활동이고요. 다른 하나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입니다. 독서 활동은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건 아니고요. 그림책 읽기, 만들기, 또 신체놀이를 결합한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배리어프리 영화는 화면 해설과 한글 자막을 입혀서 시각청각장애인이 영화 내용을 빠짐없이 즐길 수 있게 만든 무장의 영화를 말합니다.
2: 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걸까요?
3: 올해 마포군의 7개 복지시설에 진행이 되는 건데요. 독서 활동은 20번이, 또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은 8번이 진행이 되고요.

0: 약 한 300여 명의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어느 정도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겠습니까?
0: 이게 국립장애인 도서관과 같이 하게 된 사업인데요. 이 장애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포 주간센터에서 10월까지 모두의 책 놀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게 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책을 읽고 또 책을 넘어서서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 복지를 누리는 거점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다음은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소식이네요.
0: 그렇습니다. 네,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제19회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 참가자를 모집을 합니다.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장애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문화예술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1: 네, 공모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0: 음악, 미술, 무용, 연극을 비롯해서 사실상 모든 예술 영역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래든 그림이든 춤이든 연기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표현 방식을 선택해서 무대에서 설 수 있도록 좀 더 폭넓게 문을 열어준 점이 큰 특징입니다.
1: 네, 올해가 19회째니까 그동안 무대를 채워온 분들이 많았을 텐데 본선 진출자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걸까요?
0: 말씀하셨던 것처럼 19년 동안 이어져온 행사인 만큼 본선 무대에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전국 단위에서 자신의 작품이라든지 무대를 선보일 수 있다는 게 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여기에 더해서 우수한 참가자에게는 시상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무대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후속 활동의 발판도 마련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1: 네. 신청 방법과 평가 과정도 안내해 주셔야지요.
0: 신청은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누리집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서 본선 진출자를 가린 다음에 본선 무대 발표를 거쳐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분야별 모집 기간과 제출 서류 같은 자세한 내용들은 협회 누리집이나 공고문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1: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평택시가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도한다고요?
0: 그렇습니다. 평택시가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평택시민미래대학 안에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정도 주 2회씩 총 8번의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1: 네. 어떤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0: 영역이 꽤 넓습니다. 한 축은 직업기초 디지털 활용 자립생활처럼 일상이 바로 도움이 되는 실용중심 강좌고요. 다른 한 축은 건강, 취미, 정서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일상에 보탬이 되는 내용도 있고 마음을 채우는 내용도 함께 담아낸 게 큰 특징이네요.
1: 네. 자, 이번에는 새롭게 방문형 교육도 확대한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교육장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강사가 찾아가는 그런 방문형 교육을 이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이동에 제약이 있어서 그동안 평생교육 기회를 포기해야 했던 분들에게는 좀 학습 접근성을 한층 넓혔다는 점이 이번에 운영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1: 그렇군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0: 평택에 거주하는 장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신청과 강좌별 운영 일정은 평택시민미래대학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자세한 모집 공고는 평택시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네. 자, 계속해서 손소리 복지관의 인공 와우 수술비 지원 소식 들어볼까요?
0: 대전광역시립 손소리복지관이 국제 로터리클럽과 손을 잡고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을 위한 소리찾기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1: 어떻게 마련된 지원인가요?
0: 단독 사업은 아니고요. 국제 로터리클럽과의 협력으로 마련된 지원입니다. 민간봉사단체의 후원과 복지관의 전문 서비스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좀 크게 가질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원 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0: 크게 세 갈래입니다. 우선 인공와우 수술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이미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외부장치 교체 비용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1: 네.
0: 여기에 더해서 수술 뒤에 꼭 필요한 재활치료 비용이라든지 그 밖에 기타 비용까지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1: 지원 대상도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0: 청각장애인과 난청인 가운데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

0: 합니다.
1: 예. 올해 대회는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까요?
0: 두 갈래입니다. 한쪽은 AI를 활용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겨루는 챌린지고요. 다른 한쪽은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는 참여와 또 협동을 이끌어내는 챌린지로 이렇게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1: 네. 올해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종목을 새롭게 만든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IT 기능을 익히는 데서 그치는 건 아니고요.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자기 아이디를 펼치느냐, 거기까지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장애 청소년도 AI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준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네, 그 참가 대상과 신청 방법도 정리해 주시죠.
0: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 또는 만 14세부터 23세까지 장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관과 접수 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재활협회 누리집과 전화 문의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공모전 소식이네요.
0: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자는 취지로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장애인이 미디어의 능동적인 창작자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1: 네,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고요?
0: 그렇게 됐네요. 지난 2022년부터 첫회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다섯 번째 공모전이 열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자신의 시선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서 응모할 수 있는 자리고 꾸준히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1: 네. 이번 공모전의 슬로건은 어떻게 됩니까?
0: 올해 슬로건은 콘텐츠로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미디어입니다. 화면 앞이든 카메라 뒤든 누구든 미디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끝으로 공모 분야와 접수 일정도 알려주시죠.
0: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장애를 주제로 한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장애인이 직접 제작한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짧은 영상물인 쇼폼 콘텐츠, 그리고 장애인 방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시상하는 분야. 이렇게 네 갈래로 진행이 됩니다. 접수는 전년 대비 약 한 달 늘어나서요. 총 3개월 92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자세한 일정과 제출 방법은 시청자 미디어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의 행복 뉴스였습니다. 장애리의 노래 이어드리죠.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고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연우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님과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 짚어볼까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5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0: 네.
1: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그리고 뭐 기타 소득까지 모두 합산해서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0: 네.
1: 직장인 분들은 이제 연말 정산으로 세금 문제가 보통은 끝난다.
0: 맞아요.
1: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은 연말 정산이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강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수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부업을 해서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연말 정산하고는 별개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0: 네네.
1: 이제 저도 뭐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사업소득 등이 있다 보니까 매년 이맘때 신고를 하고는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미리미리 하면 참 좋은데 항상 마감 직전에 간신히 하게 되더라고요.
0: 그렇죠. 예, 바쁘다 보니까.
1: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맞아서 이제 올해 뭐 달라진 점이나 놓치면 손해보는 그런 공제 항목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0: 네. 네. 우선 신고 기간부터 알아보죠. 언제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까?
1: 네, 일반적인 신고자의 경우에는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루를 더 연장해서 다음 날인 6월 1일까지가 신고 기간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간이 조금 더 긴데요.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이제 오늘부터 마감까지 한 2주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신고 대상 알아보죠. 종합소득세. 정확히 누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겁니까?
1: 네, 이제 앞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흔히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대상이 넓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의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가 필요하고 심지어 적자가 났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0: 아.
1: 네, 3.3% 원천징수를 떼고 수입을 정산받는 뭐 프리랜서나 강사들 혹은 배달 플랫폼 통해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0: 네.
1: 그 외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 뭐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합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일시적인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을 합니다.
0: 아.
1: 근데 이제 요즘은 직장을 다니면서 별도로 부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0: 맞아요. 예.
1: 뭐 인터넷 블로그 하시는 분들, SNS 등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업 소득도 일정 금액을 넘을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을 혹시라도 마친 경우라도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그 원천징수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프리랜서들은 보통 3.3%를 떼고 받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미 세금 뭐 다 납부한 거 아닌가?

0: 하는 오해가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1: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3.3% 선납이 세금을 다 납부한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0: 네.
1: 내가 세금을 떼고 돈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왜 또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본인 소득 중에 3.3%라는 약간의 금액을 원천징수라는 형태로 세금을 미리 낸 것뿐이지
0: 네.
1: 그것만 가지고 신고가 뭐 완료됐다거나 아니면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시에는 소득세 3% 그리고 지방소득세 0.3% 이걸 합쳐서 이제 3.3%를 미리 떼고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 3.3%라는 비율이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1: 하지만 이제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내가 1년 동안 번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3.3%를 뗐다고 해서 세금 계산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만약 낼 세금이 없는데 미리 납부를 한 거라면은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
0: 네.
1: 혹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라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각종 공제 항목들을 적용하다 보면 원천징수로 미리 낸 3.3%보다 실제 세금이 적은 경우들도 꽤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차액을 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더 많건 공제가 더 많건 어느 쪽이든 신고를 해야만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는 거고
0: 네.
1: 그게 이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는 거죠. 만약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3.3%는 세금을 완납한 게 아니라 세금을 선납한 거고 또 정산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0: 예. 한 금액이 있더라도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세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거부터 짚어볼까요?
1: 네, 이 세금 신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과세표준 구간인데요.
0: 네.
1: 이 구간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도 귀속분부터 조율이 되어 있는데 1,4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 6%가 적용되고요. 1,4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의 구간은 1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126만 원이 되는 것이고 5,0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누진공제액은 576만 원이 됩니다.
0: 네.
1: 이 과세표준이 이제 2023년에 변경이 된 건데 세금을 적게 내는 하위 구간을 좀 늘려주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이게 중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좀 낮춰주는 방향으로의 개편이었고요.
0: 네.
1: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구간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그런 감세가 좀 이루어지도록 변화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들은 2021년에 인상된 후로 변동이 없는데 5억 원부터 10억 원까지는 42%, 10억 원 초과 구간은 45%의 최고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0: 네. 세금 신고에서 공제 항목이 매우 중요한데 놓치기 쉬운 항목들도 정리해 볼까요?
1: 네, 이 세금 신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경비와 같은 공제 항목들을 얼마나 잘 적용해서 처리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공제를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1: 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인적 공제를 댈 수가 있는데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한 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맞벌이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기본 공제는 소득자 중에 한 명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사람이 중복해서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자녀가 두 명 있다면 뭐 아빠가 한 명, 엄마가 한 명 이런 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엄마가 연말정산하면서 자녀 두 명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았다면 아빠는 자녀 두 명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점을 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0: 예.
1: 그리고 다음으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분들이 자주 놓치시는 것들이 국민연금 본인부담분인데요. 이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 미처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빠뜨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뭐 교통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이런 것들은 모두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에 필요해서 사용한 뭐 흔적들이나 아니면 영수증들 잘 모아두셨다가 경비로 적용하면 그만큼 과세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0: 그렇군요. 그 개인 사업자들은 결국 본인이 사장님인 셈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부분들이 근로자하고 차이가 있는 건데 주의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1: 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인건비 얘기부터 좀 해보면 네, 이 인건비는 서체 운영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렇죠. 비용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0: 기업에 따라서 개인사업체 대표의 급여는 이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1: 아.
0: 그래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뭐 사장님이 월급 형식으로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인 사장님의 급여는 사업체 인건비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1: 아하, 예.
0: 이런 부분이 이제 법인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개인사업체의 소득은 애초에 모두 개인사업자 본인의 소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내가 내 돈에서 내가 월급으로 일부 돈을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비용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대표 본인의 4대 보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 아,
0: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경비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고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사업체의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 필요 경비와 공제 항목을 잘 구분해서 챙기는 게 또 중요하겠군요. 그리고 올해 신설된 공제 항목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0: 이거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반가운 소식인데요.
1: 아, 예.
0: 네,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으로
1: 아,
0: 신규 포함이 됐습니다.
1: 예전에 안 됐는데, 예.
0: 네. 기존에는 이제 미취아 가정의 학원비만 공제가
1: 네네.
0: 됐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뭐 입학금이나 수업료만 되지 별도의 사교육비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만 9세 미만 자녀까지 그 범위가 넓어져서 혜택이 좀 늘었습니다.
1: 네.
0: 여기에는 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미술 학원 이런 뭐 예체능 학원비가 해당이 되는데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15%니까 최대 4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1: 네.
0: 다만 이제 이 공제는 이번에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 소득을 정리하는 이번 종합소득세 부분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1: 내년부터.
0: 반영이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올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1: 예.
0: 영수증 잘 챙겨뒀다가
1: 예.
0: 내년 신고할 때 이 부분 공제 혜택 꼭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1: 예. 어쨌든 초등, 저학년 학원비 공제는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0: 네.
1: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너무 복잡해서 엄두가 안 난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0: 있죠.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 모두 채움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고 있거든요.
1: 모두 채움.
0: 네, 국세청이 소득과 공제 자료를 미리 채워서 신고서를 만들어줍니다.
1: 아, 예, 예.
0: 대상자에게는 뭐 SNS 어플이나 아니면 문자로 안내가 오기도 하고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시면 이미 채워진 신고서가 뜨고요. 확인하고 그냥 제출 버튼만 누르면 끝이어서 매우
1: 예.
0: 간편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모두 채움이 모든 공제를 잡아주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몇몇 공제 항목들은 직접 챙겨서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뭐 다 알아서 해주고 확인만 누르면 되겠지? 하고 넘기면 공제 항목이 또 누락이 되면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채워진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빠진 공제가 혹시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끝으로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0: 이때는 가산세가 붙는데요. 근데 이게 꽤 무섭습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일단 납부할 세액의 20%고요. 그럼 만약 고의로 숨긴 거라면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납부 지연 가산세도 따로 붙는데 하루에 0.02%씩 연으로 치면 약 8%가 붙습니다.
1: 예.
0: 상당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납부할 세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일단 무신고 가산세 20만 원이 붙고요.
1: 예.
0: 거기에 매일매일 이자가 불어나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좀 계속 커지겠죠.
1: 예.
0: 그래서 기한이 지났더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한 달 안에 신고를 하게 되면 기한 후 신고라고 해서 가산세를 또 50% 감면을 해줍니다.
1: 아, 예.
0: 그러니까 이제 늦었다고 포기하고 신고를 안 하지 마시고 늦더라도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헌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심으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성신이 부르는 한 번만 더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 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 두 번째 사후 조정회의가 최소 이틀에 걸쳐 진행될 전망입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오늘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 조정을 내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회의는 저녁 7시까지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안전시설 운영과 일부시설 점거 금지 등을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는 오늘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방제시설과 폐기배수시설, 화학물질 공급시설 등은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 삼성전자 노조에게는 하루 1억 원, 각 노조 대표자에게는 하루 1천만 원의 간접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이 오늘 정식으로 개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옛 전남도청을 복원해 시민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본관은 열흘간의 항쟁 서사를 중심으로 한 핵심 전시 공간으로, 상무관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경찰이 제46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5.18 진압 유공 정부 포상 대상자에 대한 서훈 취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순직경찰관 6명의 묘역을 참배한 뒤 경찰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14만 경찰관 모두가 헌법과 인권이라는 경찰 활동의 절대적 가치를 되새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해공항발 에어부산 여객기가 목적지인 대만 북부 타오이완 공항 착륙에 실패해 남부 가오슝 샤오강 공항으로 회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만 EBC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김해공항을 출발한 여객기는 오후 3시 50분쯤 타오이완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중 강한 측풍을 만나 기체가 흔들리며 두 차례 착륙 시도가 실패하고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활주로 착륙 도중 꼬리 부분이 활주로와 접촉해 하얀 연기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ChatGPT 개발사 OpenAI가 지중해 있는 섬나라 몰타의 모든 국민이 1년 동안 ChatGPT 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몰타 정부와 체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몰타 국민이 ChatGPT 플러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무료로 제공되는 AI 사용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럽연합회원국인 몰타의 인구는 2021년 기준 52만 명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의료 돌봄 현장에 활용할 한국형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인공지능 기반 연구개발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한국형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2030년까지 총 50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생애를 담은 음악 전기 영화 마이클이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을 보면 마이클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주말 사흘간 47만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화 마이클은 앞서 북미 개봉 첫 주말 9,700만 달러, 우리 돈 1,300여억 원을 벌어들이며 전 세계 65개 국가에서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한 바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세운 자선 연구 지원 단체인 게이츠 재단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미 금융 매체 배런스는 현지 시간 17일 게이츠 재단이 올해 1분기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770만 주를 약 32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8천억 원에 매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이, 내일은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가 높겠습니다. KBS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은 법적으로 독립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연령을 말하는데요. 투표는 18세부터 할 수 있지만 민법상 만 19세가 돼야 성년으로 인정하지요. 성년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채운다는 의미를 넘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과 자유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뜻깊은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년과 어른의 느낌은 좀 다르죠. 어른은 법적 의미보다 사회적,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흔히 나이만 많이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라는 말도 하잖아요. 실제 나이가 많고 늙었어도 어른답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문득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성년이 시작을 가리킨다면 노년은 그 의미를 완성하는 성숙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년의 날을 맞아 우리 노년들도 새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멋진 인생을 위해 스스로 격려하는 시간 박창수의 New Bravo My Life, 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박종우 교수의 라디오 서당, 그리고 우리 가요 속에서 찾아보는 역사 이야기 박혜상의 역사인 가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분기 노인 친화 기업 23곳을 새로 선정했습니다. 노인 친화 기업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직접 고용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480곳이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식자재 유통과 가공, 변압기와 신발 등 제조, 소방과 건축 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할 계획으로 앞으로 5년 동안 700여 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노인 친화 기업에는 경영 컨설팅과 평균 1억 2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서울시가 어르신 여가 문화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시니어 동행 상점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카페, 공방, 영화관, 헬스장 등 5대 업종의 소상공인과 협력해 고령 주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매장 내 노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정된 상점에는 한 곳당 100만 원의 환경 개선비가 지원되고 큰 글씨 메뉴판 제작이나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등의 절반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종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되고 연말에는 우수 상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만성질환 노인의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림대 의료원과 화성시 동탄노인복지관 연구팀이 암 환자와 근골격계 질환 노인 45명을 대상으로 신체 재활, 질환 교육, 심리정서 관리, 삶의 의미 찾기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통합 건강 점수는 평균 10점 이상, 질병관리 자기 효능감은 27% 넘게 향상됐고 특히 암 환자 집단에서 자아 존중감과 자기 관리 능력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연구팀은 병원과 복지관의 협업이 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곡은 장윤정이에요. 올레.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작하겠습니다. 중장년층 이상 노년층에게 오늘도 희망의 메시지 드릴 텐데요. 작가 박창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희망의 메시지 전해주실 건가요?
2: 네. 10여 년 전에 국내에서도 미니멀 라이프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또 한동안 이 붐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그런데 주춤했습니다.
1: 네.
2: 미니멀 라이프란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말하는데요.
1: 네.
2: 최근 들어서 베이비붐 세대 중심으로 다시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추억이 남아있는 소중한 물건들마저도 정리하면서 가급적 새로 사들이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 네, 네.
2: 이런 흐름에는 노년기를 보내는 동안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자식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정리된 삶과 환경을 생각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1: 네.
2: 이런 자세야말로 미니멀 라이프를 넘어서 더 깊은 노년의 지혜가 아닐까 싶은데요.
1: 네네.
2: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층, 노년층을 위해서 정리는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라는 주제로 정리하며 사는 노년의 삶이 아름답고 멋진 노년 인생으로 이어지는 그 이유를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네. 정말 노년기에는 청소도 쉽게 축소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공간을 줄여도 물건을 줄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다 애착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촐하게 사는 삶의 앞장서는 시니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매우 고무적이군요.
2: 그렇습니다. 요즘은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
1: 네.
2: 넘쳐나는 쓰레기가 정말 환경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1: 네.
2: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남녀노소 누구라 할 것 없이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고 소비생활에도 나름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1: 네.
2: 사실 집안에 넘쳐나는 물건들은 인생을 오래 산 만큼이나 다양하고 많을 수밖에 없긴 하죠.
1: 네.
2: 그런데도 60대, 70대들이 이런 문제에 새로운 자극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 네.
2: 베이비붐 세대들 중엔 최근 10여 년 전으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2: 특히 자녀로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집안을 정리하면서 나름 깨달음을 얻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롱안을 보니 입지 않은 그 모셔둔 새 옷들이 한두 벌이 아니고 또 서랍장 열어보니 빛바랜 사진첩에 일기장, 편지, 졸업앨범 하다못해 그 시절 받은 상까지 입는 겁니다. 상장까지.
1: 네네.
2: 그런가 하면 주방에는 각종 도구와 그릇이 식당만큼이나 많은 데다 또 일부는 마치 도예 작품처럼 이거 사용도 안 하고 네. 아껴둔 그릇들도 많은 겁니다.
1: 네네.
2: 물론 요즘은 유품 정리를 대신해 주는 전문 업체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부모님 유품들이니 이걸 남의 손에 정리하게 하기에는 마음이 좀 불편하죠.
1: 그렇죠. 네.
2: 그러다 보니 직접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하루 이틀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 워낙 많다 보니까.
2: 네. 사실 아주 특별한 유산 같은 이런 가보가 아닌 이상 나 떠난 후에는 다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하거든요.
1: 네.
2: 게다가 유품 정리하다 보니 이 돌아가신 분 생각으로 마음은 더 아프고 눈물만 날 수밖에 없어요.
1: 네.
2: 그래서 결국엔 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 자각을 하게 되고
1: 네.
2: 또 그걸 실천으로 옮기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1: 네.
2: 더욱이 지금 60대, 70대들은 자식들의 신세지는 노년의 삶은 살지 않겠다는 이런 분들이 다수거든요.
1: 네.
2: 자식들이 유품을 정리하느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그마저도 이 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1: 그럼요.
2: 한마디로 죽은 후에도 자식들에게 부담되는 존재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정말 옷 정리는 그나마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는 분들이 많지만 집안 전체를 정리하는 일은 이사를 가지 않느나 쉽지가 않은데요. 더욱이나 고령층 가구는 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형제가 떠난 다음 유품 정리를 한 후로 이 생각이 달라졌다는 분들
1: 네네.
2: 제가 좀 만나보았는데요.
1: 네.
2: 73세 여성분은 지난해 여름 고향집에서 홀로 사시던 어머님이 93세로 생을 마감하셨대요.
1: 네.
2: 그래서 장례를 치른 후에 이제 여동생과 함께 집 정리를 하러 내려갔다고 합니다.
1: 네.
2: 내려갈 때는 노인 혼자 사셨으니까 뭐 정리할 게 뭐 그리 많겠냐 싶어서 낮에 빨리 끝내고 저녁에 돌아올 계획이었대요.
1: 네.
2: 막상 가서 정리를 하다 보니 하루 가지고는 이게 어림도 없더랍니다.
1: 네, 네.
2: 입지 않은 새 옷은 동네 어르신들 나눠드리고 입을 만한 것들은 또 재활용으로 분리하고 버려야 할 옷들과 각종 가재 도구들은 이 폐기물 처리 업체를 불러서 한 차를 실어 보냈다고 해요.
1: 네.
2: 이틀을 꼬박 정리하고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리하던 중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그 옛날 사용하던 재봉틀도 있었고요.
1: 네, 네.
2: 언제 담가 놓으셨는지 이 아주 오래된 과실 주들도 여러 병 나오더랍니다.
1: 네, 네.
2: 그뿐만 아니었어요. 자신들 중학교 다닐 때 배운 교과서들과 학교에서 받은 상장까지 그대로 있더랍니다.
1: 네, 네.
2: 여러모로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1: 네.
2: 정리하고 돌아오면서 두 자매가 약속이나 한 듯 다짐을 했대요.
1: 네.
2: 나이 들수록 필요 없는 물건은 정리하고 아무리 싸다고 해도 생활용품과 옷은 가능한 있는 것 사용하고 입고 그리고 새 것을 구입할 때는 심사숙고해야겠다 이렇게요.
1: 그런데 네. 정말 어머님에게는 그것들이 사랑이고 소중했기 때문에 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특히 도시 아파트에서는 정리를 안 하고 그런 물건들이 가득 쌓이면은 공간도 좁아지고 위생상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2: 그렇습니다. 다음은 67세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1: 네네.
2: 이분은 10살 많은 형님이 이 도시에 살았는데 몇년 혼자 대신으로 건강이 악화돼서 지난 1월에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1: 네네.
2: 그리고 지난달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1: 아.
2: 그런데 당사자는 치료받은 후 집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집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겁니다.
1: 네.
2: 형님에게 딸이 한 명 있지만 외국에 살아서 장례식 때만 왔다 가고 나머지 정리는 삼촌이 자신에게 맡기더래요.
1: 네, 네.
2: 그래서 일단 집을 팔려면 집안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1: 그럼요.
2: 정리를 하려고 갔더니 집안이 온통 잡다한 물건들로 쌓여 있는 데다가요.
1: 네.
2: 악취가 너무 심해서 첫날은 이 창문만 열어놓고 돌아왔다고 해요.
1: 네, 네.
2: 이튿날 혼자서는 엄두가 나진 않아서
1: 네.
2: 지인까지 불러서 함께 집안을 치웠는데 이게 다 정리하는데 무려 사흘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1: 네, 네.
2: 특히 책과 형님이 좋아하던 이 잡다한 공예품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어요.
1: 네, 네.
2: 그때 느낀 게
1: 네.
2: 나는 정말 이렇게 노년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1: 네.
2: 그래서 얼마 전 아내를 설득해서 집안에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는데 이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1: 네, 네.
2: 심지어는 5년 전에 큰돈 들여서 구입한 거실 소파와 사용하다가 멈춘 운동기구도 미련 없이 재활용품으로 그것도 돈 들여서 내놓았다고 했어요.
1: 그분 심정도 이해가 되네요. 부부가 함께 살더라도 누군가는 또 먼저 떠나게 되는데 그럴수록 먼저 떠난 배우자가 생각나고 그리워서 물건을 더 못 버린다고도 하거든요.
2: 그렇죠.
1: 차라리 함께 살 때 정리할 물건을 정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그나마 자식들이나 형제들이 정리를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 이제 어느 자식이 돌아가신 부모님 집 정리를 일일이 하겠어요.
2: 맞습니다.
1: 네네.
2: 누구든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면 한 번쯤은 미니멀 라이프를 넘어서 보다 더 진지하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1: 네.
2: 주거 공간을 단출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1: 네네.
2: 주거 공간은 쾌적하게 만들고 환경 보호까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제가 환경도 살리고 후세들의 짐도 덜어주고 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방법 몇 가지로

0: 정리해보았는데요.
1: 네.
0: 첫째, 이사가 아니더라도 정리는 필수다입니다.
1: 네, 네.
0: 이사나 계절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온 집안 청소가 아닌 과감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1: 네.
0: 책, 가구, 장식품은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최소화시키는 정리가 필수입니다.
1: 네.
0: 누구에게나 줄까 버릴까 말까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옷들도요. 꼭 한번은 묻 자르듯이 결정을 내리면 좋겠어요.
1: 네.
0: 둘째는 재활용 가능한 것은 주변과 나누자입니다.
1: 네, 네.
0: 요즘 보면 이 멀쩡한 재활용품들 이렇다면 가구나 운동기구 가전제품들이요.
1: 네.
0: 돈 들여가며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가능한 지인이나 이웃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까이 사는 필요한 사람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셋째는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자입니다. 시니어들 중엔 특히 건강에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주변에서 건강보조기구나 침대 이런 것들 중에요. 이게 좋다 이렇게 말하면요. 깊이 생각 안 하고 일단 구입하는 분들이
1: 사죠.
0: 많거든요.
1: 네네.
0: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는 게 돈도 절약하고 환경에도 기여하는 일이거든요.
1: 네.
0: 일회용품 사용도 최소화하고 저가 생활용품 구입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기후환경보호와 후세를 위한 일입니다.
1: 네네.
0: 사실 자녀들을 키우며 살던 시절에는 삶 자체가 바쁘다 보니까
1: 네.
0: 정리할 기회가 이사를 가지 않으면 그렇게 드물죠.
1: 네네.
0: 하지만 노년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1: 네.
0: 다만 급하게 집안 정리하다가 이 몸살 나거나 허리 삐끗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1: 네네.
0: 하루 이틀에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1: 네.
0: 시간 갖고 하나 둘씩 천천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1: 네네. 체중만이 아니라 살림살이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계절은 봄이지만 기후환경 변화로 벌써 여름이 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집안의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하면은 여름도 한결 시원한 마음으로 보낼 수가 있고 또 환경보호 실천도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오늘은 정리는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렸습니다. 작가 박창수 씨였어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박상철이에요. 시작이 반.

FM 104.9 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방송되는 거 아시죠?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에게 출연료도 보내드리고요.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청취자들에게 드릴 선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책 선물인데요. 하나의 결과에 갇히지 않게 하는 책. 최영환의 자기개발서. 당신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점이다. 점선면을 모두 7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또 연극 티켓도 있는데요. 브레이트의 대표작을 날카로운 풍자와 밀도 높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연극 예외와 관습에 초대합니다. 대학로 서울 연극 창작센터 서울시어터 202에서 오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공연하는 티켓 보내드리는데요. 모두 7분에게 두 장씩 드리니까 책 원하시면 아니면 연극 보고 싶으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박정우 교수의 라디오 서당 이어집니다. 옛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명심보감편. 오늘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정우 교수와 함께 삶의 좋은 교훈서 명심보감을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도 또 좋은 시간 마련됐습니다. 라디오 서당 이번 주 읽어볼 명심보감 명구 어떤 건가요?
1: 네, 이번 시간에는 명심보감 입교편 제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이 장은 성심편에 이어 새롭게 시작하는 편의 첫 번째 장인데요.
0: 네네.
1: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긴 근본 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0: 네.
1: 내용이 조금 길어서 오늘은 앞부분을 읽어보겠는데요.
0: 네네.
1: 지금 읽어봐도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1: 그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명심보감 입교편 제1장 자이왈 입신유의하니 이효위본이요 공자 가라사대 입신에 의리가 있으니 효도가 근본이 되고 상기 유례하니 이의 위본이요 상사에 예법이 있으니 슬퍼함이 근본이 되고 전진유열하니 이용위본이요 전장의 진법에 대열이 있으니 용맹이 근본이 되고.
0: 네, 그럼 뜻을 풀이해보겠습니다. 공자 가라사대 입신에 의리가 있으니 효도가 근본이 되고 이건 무슨 말인가요?
1: 네, 이 본문의 출처는 공자 가어라는 책인데요.
0: 네네.
1: 공자의 언행과 그 문인과의 문답을 수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0: 네.
1: 본문의 내용은요, 이 책의 권 제4에 있는 육본, 즉 여섯 가지 근본이라는 뜻의

0: 사전에 담긴 원문을 약간 변형한 것인데요.
1: 네.
0: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읽는 본문의 말씀은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 네네.
0: 첫 번째 근본은 입신에서 효가 되겠습니다.
1: 네.
0: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올바른 도리를 다하며 사는 입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0: 하지만 그 모든 사회적인 덕목의 출발점은 부모님을 효도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 네, 네.
0: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효가 없는 성공은 모두 다 사상 누각과 같이 허망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모든 사회적 덕목의 기본은 효라는 거잖아요. 다음 구절입니다. 상사의 예법이 있으니 슬퍼함이 근본이 되고.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0: 네. 이어지는 두 번째 근본은 상을 치르는 법도에서 애도하는 마음인데요.
1: 네.
0: 부모님이나 친지의 장례 또는 상을 치를 때 절차와 형식을 갖추는 예법은 물론 필요합니다.
1: 네.
0: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슬픔이 없다면 그 예절은 단지 보여주기식 허례허식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1: 네.
0: 공자가 형식적인 예법보다는 진심어린 슬픔을 더 높게 평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 네네. 다음 구절은요. 전장의 진법에 대열이 있으니 용맹이 근본이 되고. 이 말은 어떤 뜻인가요?
0: 네. 세 번째 근본은 전쟁에서 군진을 운용하는 방법에 용기에 대한 마음가짐인데요.
1: 네.
0: 군대가 전쟁터에서 줄을 잘 맞추고 지명을 잘 갖추는 것은 당연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1: 네네.
0: 하지만 병사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마음속에 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불굴의 용기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진법이라도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1: 네.
0: 오늘 읽은 말씀을 총정리해보면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거칠이나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그 일이 갖는 본래의 정신과 진심을 되새기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네. 그럼 이번 주에 배워볼 고사성은 어떤 건가요?
0: 네. 이번 주는 의심암귀인데요.
1: 네.
0: 한자씩 보면은 의심할 의, 마음심, 어두울 암, 귀신 귀입니다.
1: 네, 네.
0: 글자 그대로 풀면 의심이 생기면 귀신이 생긴다는 뜻인데요. 의심으로 인한 망상 또는 선입견으로 인한 판단 착오를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1: 네.
0: 이 성어의 출제는요. 제자 백과 중에 하나인 열자 설부편인데요. 이 의심 암귀 고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네.
0: 모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문득 자기가 도끼를 도둑맞았다는 생각이 들자 그 중에서 이웃집 아이가 특히 수상쩍게 보였는데요. 그 아이의 걸음걸이만 봐도 그렇고 안색을 봐도 그렇고 말투 또한 영락없는 도끼 도둑처럼 보였습니다.
1: 네.
0: 그런데 며칠 후 밭두렁에서 자기 도끼를 찾았는데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이웃집 아이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그의 거동이 조금도 수상쩍어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면 모든 정황을 그렇게 의심에 맞추게 되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네.
0: 또 하나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요.
1: 네네.
0: 어떤 사람이 이웃집들에서 말라 죽은 오동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웃집 주인에게 말라 죽은 오동나무는 불길합니다 라고 충고를 하였는데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바로 그 오동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이 베어버린 오동나무를 자기 집 땔감으로 쓰게 해달라고 말했는데요.
1: 네네.
0: 그러자 주인은 말라 죽은 오동나무를 불길하다고 한 이유가 자기 땔감 욕심에서 비롯된 음흉한 마음이었군 하고 화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1: 네네.
0: 이 두 가지 이야기 모두 인간의

0: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현대인이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그렇네요. 한번 의심하면 세상 모든 게 의심스럽게 보이게 되지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한비자 세난 편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하나 더 전하는데요.
1: 네.
0: 역시 편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네네.
0: 송나라 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장마로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1: 네.
0: 그러자 아들이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도둑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1: 네.
0: 마침 이웃에 사는 한 노인도 그 무너진 담장을 보고 부자에게 같은 충고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로 그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1: 네네.
0: 부자는 자기 아들에게는 선견지명이 있다고 말하고 이웃집 노인에게는 수상하다라고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네.
0: 이처럼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지도 않은 귀신이 나오듯이 속에 느껴진다는 그런 뜻인데요.
1: 네네.
0: 우리는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 갖가지 무서운 망상이 잇따라 일어나서 금방 불안해집니다.
1: 네네.
0: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선입관은 올바른 판단을 벗어나게 하는데요. 오늘날에도 이 의심암귀는 의심으로 인한 망상 또는 선입견으로 인한 판단착오를 비유할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1: 네네. 오늘 배운 고사성어는 의심하게 되면 없던 귀신도 생긴다는 뜻으로 마음속 의심이 커질수록 불필요한 망상이나 편견이 생겨 판단이 흐려진다는 말 의심암귀였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 배워본 명심보감 명구를 함께 성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자께서도 박정우 교수님 따라서 큰 소리로 성독을 해보시죠.
0: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명심보감 입교편 제1장 자이월 입신유의허이니 이효위본이요 공자 가라사대 입신에 의리가 있으니 효도가 근본이 되고 상기유예허이니 이예위본이요 상사에 예법이 있으니 슬퍼함이 근본이 되고 천진유열허이니 이용위본이요 전장의 진법에 대열이 있으니 용맹이 근본이 되고
1: 네, 명심보감 입교편 1장 앞부분입니다. 공자 가라사대 입신의 의리가 있으니 효도가 근본이 되고 상사의 예법이 있으니 슬퍼함이 근본이 되고 전장의 진법에 대열이 있으니 용맹이 근본이 되고 금주의 명구였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매거진에 있는 박종우의 라디오 서당에 매주 배운 명심보감이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우리 청자께서도 큰 소리로 성독을 해보시면서 뜻을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종우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윤신혜입니다. 인생이란.

0: 박혜상의 역사인 가요 이어집니다. 한국 가요 SF의 박혜상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입니다.
0: 오늘 준비한 역사인 가요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6.25 피난민과 실향민들의 향수를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박화목 작시, 윤용하 작곡으로 1953년 휴전 직후에 초연이 됐었죠. 가곡 보리밭을 준비했습니다.
0: 네, 지금쯤 보리 이삭이 고개를 숙였을 텐데 보리냄 가득한 보리밭 사이길 한번 나가보죠.
1: 네. 1990년입니다. 성악가 조수미 씨가 28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레코드 회사에서 음반 제작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음반을 내주겠어. 당신은 노래만 하시오. 수익금은 몇 대 몇. 뭐 이런 계약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최고의 성악가들을 대상으로 성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신인이었던 조수미 씨에게 이런 제의가 왔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었죠. 그때 상황을 조수미 씨의 인터뷰 자료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레코드 사장입니다. 이번 첫 음반을 조수미 씨와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 음반인 만큼 마음 모아서 잘해봅시다.
0: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 레코드에 한 트랙을 비워주세요. 그건 제가 선곡을 할 거예요.
1: 자, 이런 경우는요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수미 씨의 당시 위상이 이 회사에 비할 바가 못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레코드 회사에서 제의를 해온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기가 차다는 듯이 어떤 노래를 마음에 두고 있나 그랬더니 보리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레코드 사장과의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조수미 선생, 그 보리밭이라는 노래는 도대체 무슨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입니까?
0: 네, 그것은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가 아니고요. 내 조국 대한민국의 가곡이에요.
1: 네, 이거는 그저 서울에서 파는 레코드만 아니에요. 서울에서만 파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도시 파리에서 팔고 그리고 런던에서 팔고 로마에서 빈에서 뉴욕에서도 팔리는 세계적인 레코드입니다. 아, 그런데 세계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보리밭을 넣어가지고 그 레코드가 성공은커녕 그 팔리기는 하겠습니까?
0: 아, 그러면 그만두시죠.
1: 자, 그러면서 이제 조수미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오기인가요? 배짱인가요? 아니죠. 고압적인 말투에서 무례함을 느꼈던 겁니다. 특히 우리 가곡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리를 차고 일어났던 겁니다. 레코드 회사 사장 당황하죠.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꼭 그렇게 제의하신 대로 보리밭을 그러면 넣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됐죠? 그런데 선심 쓰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그 태도 역시 조수미 씨가 또 그냥 지나가질 않습니다.
0: 노,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레코드 재킷에 보리밭이라는 제목을 대한민국 글자인 한글로 찍어 주셔야 됩니다.
1: 야, 그때만 해도 그 한류 붐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한글은 낯선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집을 하니까 여러모로 그 회사 측에서는 마뜩치 않은 그런 조건이죠. 그래서 둘러대는데 아, 지금 그 영국에는 한글 활자가 없어요. 그랬더니
0: 사장님, 브리티시 에어웨이에 가면은 한글 활자가 있어요. 제가 한글 안내판 있는 걸 보고 왔으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취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알고 갑니다. 땡큐.
1: 조수미 씨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는 1994년에 발매된 조수미 씨의 첫 번째 레코드 B면 10번 곡으로 우리의 가곡 보리밭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제목으로 보리밭. 그 옆에는 B-O-R-I-B-A-T 이렇게 알파벳 철자로도 새겨지게 됐던 겁니다.
0: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네. 현재 조수미 씨는 세계적인 성악가로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런데 보리밭이 가곡인지 대중가요인지 정체성이 좀 애매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는데 왜 네, 그럴까요?
1: 그렇죠. 6.25 전쟁 중에 박화목 선생이 지은 시 옛 생각이 그 뿌리가 됩니다. 휴전 후에 1953년에 와서 이제 곡이 붙여졌고 초연 무대를 가졌거든요. 그때는 뭐 많은 성악곡들 중에 한 곡 뭐 이렇게 그냥 있었고요. 특별한 존재감 없이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에서 보면 태생은 분명 가곡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초연 후에 18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1971년 성악가들이 불렀던 간간이 들리던 그 보리밭하고는 사뭇 다르게 들려오는 보리밭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중가수 문청선이었습니다. 시원시원하고 설득을한 그런 목소리에서 실려나오는 이 대중가요 보리밭에 사람들이 넋을 빼앗깁니다. 불과 2, 3년 사이에 온 국민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지요. 덩달아서 가곡 보리밭도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고요. 자, 그러면 보리밭 원작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옛생각 박화목. 보리밭 사이 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옛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불면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저녁 노을 빈 하늘만 눈에 차누나.
1: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전쟁통에 써졌습니다. 윤용화 선생이 작곡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그저 그 옛 생각보다는 말이디 향토적 풍경을 떠올리는 보리밭이 더 선연하게 다가올기야. 이렇게 이제 그 이북 사투리로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시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제목이 보리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0: 그렇다면 이제 꿈속의 보리밭이 아니겠는데 분명 어딘가 있을 것 같은 보리밭 정취가 담겨 있는데 글 속의 배경은 어딘가요?
1: 박화목 선생하고요. 윤용화 선생 두 분이 고향이 같아요. 황해도의 보리밭입니다. 그곳이 바로 배경입니다. 박화목 선생은 일제 말기에 만주에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에 귀국을 해서 월남한 실향민이죠. 6.25 때 부산에서 피난민 생활을 했었는데 고향 생각이 얼마나 납니까? 그러면 늘 용두산 공원으로 가가지고 자갈치 시장 쪽을 바라봤다고 그래요. 그때는 뭐 특별한 빌딩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 자갈치 시장 뒤로 보이는 보리밭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고향 해주에 온 듯한 그런 위안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0: 네, 고향도 같아서 두 분 정이 더욱 두터웠을 텐데 근데 더 잘 어울리는 제목으로 보리밭을 권유하셨다는 작곡가 윤영아 선생은 어떤 분이세요?
1: 주벽이 좀 심하셨다는 그런 그 자료가 계속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곱고 아름다운 자신의 작품까지 이 주벽 때문에 훼손이 될 만큼 그렇게 극과 극을 살다 가셨습니다. 36세에 요절을 하셨는데 작품을 간단히 보면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에는 동요 너무너무 예쁘

0: 잖아요. 그리고 노래는 즐겁구나 산 넘어길 이런 노래들. 이런 노래들 왜 약 200여 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곡도 있네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거 광복절 노래잖아요. 이런 주옥 같은 노래들을 만든 천재 작곡가였습니다.
1: 윤용하 선생은 헝클어진 긴 머리 때문에 베토벤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었는데 36세에 요절을 하셨다니까 정말 충격적인데요. 순탄한 삶은 아니었나 봐요.
0: 그렇습니다. 일제가 그 황군 지원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대적인 강제 징집을 했던 때가 있었죠. 폐망 직전이었는데 이때 징집이 됐어요. 그리고 훈련장이 있던 평양으로 가던 중에 탈출을 했다가 검거가 됩니다. 또 다시 훈련소에 끌려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중에 또 한 번 더 탈출을 또 시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탈출에 성공해가지고 북만주까지 도피를 했고요. 나중에 해방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황해도 고향으로 들어오니까 세상에 이미 벌써 분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38 이북에는 자유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6.25 직전에 탈북을 하셨고 월남을 하셨던 분입니다.
1: 그러면 시인 박화목 선생과 작곡가 윤용하 선생 두 분은 부산 피난 시절 이전부터 서로 교류가 있었나요?
0: 그럼요. 윤용하 선생이 월남 이후에 당장 일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중앙방송국 현재 우리 KBS를 찾아옵니다. 그때 KBS에 문예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나 작곡을 하고 싶어요 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린이 프로그램 동요 작곡가로 가서 한번 좀 실력을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채용을 해줬다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2년 연하의 고향 사람 시인 박화목 선생이었습니다. 보리밭을 쓰신 분이죠.
1: 네. 만날 사람은 이렇게도 만나게 되는군요. 이 인연이 이제 평생 이어지는데 부산 피난 시절도 함께 보내셨나요?
0: 그럼요. 그날도 이제 만나서 자글치 시장 그 뒤편에 보리밭을 감상을 하는 거죠. 늘 그렇게 일렁이는 보리밭. 아마 딱 이맘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야, 우리 고향 생각 날 때마다 말이지 두고두고 부를 고향 노래 하나 만들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의에 두 사람이 의기투합했고 뭐 긴 말 필요 없죠. 며칠 후에 시가 나오고 곡을 붙이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전쟁 중에 그 피난민 실향민들의 향수를 달래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태어났고요. 무엇보다도 대중들이 쉽게 수용하고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가곡이자 대중가요가 바로 보리밭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지난 2022년에 우정사업본부가 윤용하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우표 64만 장을 발행을 썼는데요. 동북고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태극기가 걸린 계양대 앞에서 헝클어진 머리와 러닝셔츠 차림으로 맨손으로 애국가를 지휘하는 모습이 흑백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0: 네.
1: 너무 힘든 시절을 살아서 그런지 그래서 일찍 가게 되시지 않았나 아련한 옛 시절이 떠오르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박혜상의 역사인 가요 오늘은 부르면 부를수록 또 부르고 싶은 노래 보리밭에 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문정선의 보리밭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가요 헬스협회 박혜상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붉을 자, 구름 운, 꽃뿌리 영. 자줏빛 구름 같은 꽃, 자운영이지요. 이맘때쯤 남쪽에 들려큰 자운영 꽃이 만개해 있을 겁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붉은색 비단을 깔아놓은 것 같은 풍경이 아주 장관이지요. 그런데 이 자운영은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고 농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땅에 영양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녹비작물이라고 하는데요. 농부들은 모내기 전에 꽃밭을 갈아엎어서 퇴비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면 질소비료 사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뻐서 눈이 즐겁고 달콤한 꿀도 내주고 흙 속에 묻히면 땅을 비옥하게 해주니까 이보다 헌신적인 꽃이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데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온한 일상 뒤에는 자운영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경건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패티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바람 따라 별 따라.

네, 오늘은 만 19세가 된 청년들을 축하하는 성년의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소설가 민태원님의 수필 청춘 예찬을 발췌해서 소개합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있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값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인생의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보내는 것은 청춘의 끓는 피다. 청춘의 피가 뜨거운지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랑의 불이 돋고 이상의 꽃이 피고 희망의 놀이 뜨고 연락의 새가 운다. 이상, 우리의 청춘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이상.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사람은 크고 작고 간에 이상이 있음으로써 용감하고 굳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상, 빛나는 귀중한 이상. 그것은 청춘이 누리는 바 특권이다. 그들은 순진한지라 감동하기 쉽고 때묻지 않은지라 죄악에 병들지 아니하고 앞이 긴지라 바라보는 곳이 원대하고 피가 더운지라 현실에 대한 자신과 용기가 있다.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 눈이 그것을 보는 때에 우리의 귀는 생의 찬미를 듣는다. 그것은 웅대한 관현악이며 미묘한 교향악이다. 뼈끝에 스며들어가는 연락의 소리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시대를 영원히 붙잡아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산울림의 청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성년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성년의 날 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서 하루 종일 들뜨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스무 살의 그날들. 아마 그 시절에 꾸었던 꿈은 참 원대했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성년의 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년의 날의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옛날 기록을 보니까 서기 965년 고려 광종 임금이 세자에게 어른이 됐음을 상징하는 예복을 입혀 축하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걸 공식적인 최초의 성년예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년예가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남자는 상투를 틀고 갓을 쓰는 관례를 치렀고 여자는 쪽을 지고 비녀를 꽂는 계례를 치렀지요. 집안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도 어른답게 해야 한다고 일깨워주는 자리였고 홀리에 못지않게 중요시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전통적인 성년예는 점점 사라지는데요. 조선 말기에 조혼 풍습, 개화기 이후의 생활 변화, 그리고 단발령 같은 큰 변화가 찾아오면서 상투를 틀고 갓을 쓰는 전통의식이 이어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사라져가던 성년예의 의미가 다시 국가적인 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였습니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시절 젊은 세대에게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임을 일깨워주는 취지로 1973년에 성년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는데요. 그때는 지금의 날짜가 아니고 4월 20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몇 곡 듣고 오겠는데요. 도미의 노래 청춘 브라보, 이어서 김인순의 우리는 어른, 그리고 장계현의 나의 20년.

네, 장계현의 나의 20년이었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도미의 청춘 브라보 그리고 김인순의 우리는 어른 더 들으셨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성년의 날 이야기입니다. 성년의 날이 처음에는 4월 20일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날짜가 세월 따라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1975년에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춰서 5월 6일로 바뀌었고요. 1984년부터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굳어졌지요. 그래서 해마다 날짜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성년의 날이 다가올 때마다 언론 매체에서는 성년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처럼 성년 기준을 18세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부모에게 의존해 사는 나이인데 무슨 자율권을 주냐며 나이를 낮추는 걸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지요. 이 치열한 논쟁은 2013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만 19세로 정리가 됐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는 성년의 날이 꽤 엄숙한 국가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각 직장이나 기관에서는 그해 성년이 된 젊은이들을 모아서 기관장의 훈화 말씀을 전하고 모범 성년들에게 표창도 하고 간단한 다과회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덕담이 오가던 자리였지요. 성년의 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서울 YMCA는 1988년에 제1회 성년 주간을 선언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년 의식 관련 영화 상영과 강연, 성년 훈련 캠프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당시 청년들에게

꽤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들은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먼저 준비했고요. 이어서 송창식의 걷지 말고 뛰어라, 정훈이의 청춘 만세, 그리고 박경애의 갓 스물 모두 네 곡입니다.

네,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송창식의 걷지 말고 뛰어라, 정훈이의 청춘만세, 그리고 박경애의 갓 스물 전해드렸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성년의 날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80년대 대학가에서 성년의 날은 지금처럼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엔 선배들이 성년이 된 후배들을 모아놓고 음주 신고식을 여는 게 흔한 일이었지요. 양은 주전자에 막걸리를 가득 채우고 커다란 사발로 돌려 마시며 선배들은 온갖 경험담부터 진짜 인생에 도움이 될까 싶은 개똥 철학까지 들먹이며 후배들을 다그치거나 다독였을 겁니다. 성년의 날에 많이 받게 되는 대표적인 선물들이 있었는데 이성간에는 주로 장미꽃, 향수, 그리고 키스 뭐 이런 낭만적인 레퍼토리가 인기였지요. 이게 알고 보면은 백화점이나 유통업계의 상술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각 선물에 깊은 의미까지 심어놨는데요. 먼저 장미는 열정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성년의 날에는 보통 장미 스무송이를 선물했는데 돈이 궁했던 시절에는 여자친구나 후배에게 장미꽃을 주려고 학교 화단에서 장미를 몰래 꺾다가 경비에게 걸려 혼났다는 사연도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선물하는 것은 이제 세상 속에서 자기만의 좋은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키스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자신의 감정에 책임감을 갖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성년이 된 모든 20살 청춘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서툴지만 눈부셨던 20살을 지나 이제 진짜 어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성년의 날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사랑과 평화의 장미,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송골매의 스무 번째 생일, 그리고 박미의 불꽃놀이 네 곡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3년 5월 19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내년부터 1원, 5원짜리 없어진다. 주화 1원짜리와 5원짜리가 내년부터 사실상 없어질 전망이다. 19일 재무부에 의하면 정부마저 내년부터 1원, 5원짜리는 주고받지 않을 방침이어서 세금과 공공요금 계산 단위로 구차하게 쓰이던 10원 미만 동전의 사용이 올해 말로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것이다. 1962년 화폐개혁 당시에는 지폐였던 1원짜리와 5원짜리는 66년부터 주화로 바뀌어졌는데 이미 통용이 중단된 지 오래인 10전 및 50전짜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망각 속으로 사라지게 될 운명인 셈이다. 네, 아마 요즘 젊은 분들은 1원짜리, 5원짜리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1원과 5원이 많이 통용되던 시절에는 그걸 가지고 가게에 가서 눈깔사탕이나 군것질거리를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100원짜리 하나 들고 있으면 아주 큰 돈을 만지는 기분이 들었더랬지요. 최동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영원한 세실리아.

영원한 세실리아 최동길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친절한 미소, 배려 있는 말 한마디, 다정한 손짓 이런 건 모두 체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은 타인을 향해 정감 있는 표현도 쉽게 나오지 않는 법이지요. 뿐만 아니고 크게 웃는 것도 맛있게 밥을 먹는 것도 모두 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신이 요즘 좀 무뚝뚝하고 짜증이 많았다고 한다면 아 요즘 내가 체력이 좀 떨어졌구나 많이 피곤했구나 생각하면서 스스로 힘을 북돋아줄 만한 일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한여선 씨 한지영 곡 흘러라 청계천하입니다. 바리톤 임성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한여선 씨 한지영 곡 흘러라 청계천하를 바리톤 임성규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무릎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해서 십자 인대의 파열로도 통증은 있고요. 반원 연골판이 파열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특히 반월 연골판 손상은 무릎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복되면서 손상 정도가 심해질수록 파열 위험은 높아지고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반월 연골판 파열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가 주신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365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월 연골판은 무릎 관절의 연골입니다. 모양이 초승달을 닮아서 반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무릎 관절의 반월 연골판이 손상되는 이유, 특히 파열되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이원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상계백병원 이원석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반월판 연골, 반월상 연골, 반월 연골판 많이 듣긴 했는데 다 같은 의미인가요?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데요.
1: 아, 네.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도 부르는 명칭을 다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0: 네.
1: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두 같은 구조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만 이 중 정확한 명칭은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0: 네.
1: 진료실에서는 줄여서 연골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0: 네.
1: 반월판이나 반월상 연골처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연골과 연골판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관절염에서 연골이 닳았다라고 할 때는
0: 네.
1: 연골은 그 뼈 끝을 덮고 있는 매끄러운 보호막을 얘기하고
0: 네.
1: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연골판은 네.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줄여주는 반달 모양의 쿠션 구조물을 말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연골판의 재질 자체가 섬유연골이라는 성분이기 때문에 표현이 섞여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다만 연골판은 말 그대로 납작한 판 모양처럼 생겼고 무릎 안에서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청취자분들께서는 연골판을 무릎 안에 있는 납작한 쿠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 반월상 연골판이 좀 손상되는 거 비교적 흔한가요?
1: 아, 네. 결국 흔하냐고 물어보신 건 손상에 대한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0: 네.
1: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0: 네.
1: 첫째는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 스포츠, 외상성 손상이고 둘째는 중장년층 이상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손상입니다.
0: 네.
1: 젊은 층은 고령층에 비해서는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는 빈도가 낮지만
0: 네.
1: 급격한 방향전환이 있었거나 충격이 있었다면 연골판 파열이 확인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1: 또 연령이 올라가면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65세 이상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MRI로 확인을 했을 때 통증이 있든 없든 10명 중에 많게는 절반 정도까지 연골판 손상이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이처럼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전 연령대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뭐 젊은 사람들에게는 외상성 손상이 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스포츠 활동 중에 손상 위험이 큰 건가요?
1: 그 앞서 일부를 말씀드렸지만
0: 네.
1: 젊은 분들이 이제 운동 중에 무릎을 다쳐서 오시는 경우를 보면
0: 네.
1: 그 원인으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연령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다친 기억이 없더라도
0: 네.
1: 무릎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 힘이 가해지지가 않아도
0: 네.
1: 일상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0: 네.
1: 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 환자, 뭐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기보다는
0: 네.
1: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하게 접하게 되는 무릎 질환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0: 네. 이 반월 연골판이 손상된다는 게 파열을 의미하나요?
1: 아, 이 네, 파열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강해서
0: 네.
1: 놀라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0: 아,
1: 하지만
0: 네.
1: 네, 그 하지만 이 정형외과에서 말하는 연골판 손상은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이 가거나 찢어진 파열 상태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0: 네.
1: 그 손상의 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겉면이 살짝 해진 수준의 작은 균열부터
0: 네.
1: 너덜너덜하게 일부가 들려 있는 경우 그리고 조각이 크게 찢어져서 무릎 사이에 끼이는 경우까지 네. 다양합니다. 또 최근에는 뿌리 부분 손상도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데 이거는 의자에 고정해 둔 쿠션에 끈이 풀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쿠션 자체가 멀쩡해 보여도 고정 장치가 풀리게 되면 앉을 때마다 쿠션이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처럼 뿌리가 손상된 연골판이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관절 밖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런 파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파열이라는 상태가 포함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 앞서 연골판이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충격을 줄여주는 쿠션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반월 연골판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무릎 관절 안에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 무릎 관절을 이루는 대퇴골이라고 불리는 위쪽에 있는 뼈와 견골이라고 불리는 아래쪽 뼈 사이에 안쪽이랑 바깥쪽에 하나씩 위치해 있습니다. 모양이 마치 밤하늘에 뜬 반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반월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0: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1: 아시다시피 우리 무릎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체중도 버텨야 되지만 한 발로 지탱하거나 걸을 때는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체중의 약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또 특히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5배, 쪼그려 앉을 때는 무려 7배 이상의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이때 반월상 연골판은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스펀지 역할을 해줍니다. 위에서 누르는 수직의 힘을 옆으로 넓게 분산을 시켜서 무릎이 받는 스트레스를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안정장치 역할을 함께합니다. 결국에는 이 연골판이라는 것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연골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0: 그 쿠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관절의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손상 위험이 있을 정도로 좀 약한가요?
1: 약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부담을 많이 받는 구조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무릎은 체중을 계속 지탱해야 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걷기만 해도 반복적으로 힘이 가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을 때는 부담을 크게 받게 됩니다. 이 연골판이 단순히 눌리는 힘뿐만 아니라 비틀리는 힘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향을 급하게 바꾸거나 몸이 돌아가는 동작에서 손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연골판의 탄성이 떨어지면서 큰 외상이 없어도 오래 입은 옷이 찢어지듯이 일상생활 중에 손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이 연골판은 약한 구조라고 하기보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담을 받기 때문에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런 연골판이 파열되면 이제 파열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바로 느껴지는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기도 한다면서요.
1: 아, 네, 맞습니다. 하지만 증상만으로 아, 이건 연골판 파열이다 라고 단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연골판이 손상되어 있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양상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 이런 소리만으로 연골판 손상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한 증상 중에서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먼저 통증의 위치입니다. 무릎 전체가 뻐근하거나 앞쪽이 아픈 경우보다는 나는 어느 한 부위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연골판 손상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자세랑 관련된 통증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비틀 때처럼 특정 자세에서만 통증이 생긴다면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걸리는 느낌 같은 기계적인 증상입니다. 무릎 안에 뭔가 끼어있는 것처럼 움직임이 부드럽지가 않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릎이 잘 펴지지가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 연골판과 관련된 기계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결국 단순히 무릎이 아프다라는 느낌만으로는 연골판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 특정 부위의 통증이나 걸리는 느낌 같은 기계적인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해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부위의 통증이나 뭐 걸리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나요? 방치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무릎이 붓고 아프다가도 휴식이나 약물 치료로 염증이 가라앉게 되면 증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불편 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손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경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지내기도 하시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에 부담이 누적이 되고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증상과 경과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무릎이 만약 자주 붓거나 기계적인 증상들이 반복이 된다면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증상이 크지 않더라도 일정 간격으로는 주기적으로 관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파열된 줄 모르고 계속 운동을 하거나 하면요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질 텐데 어떤 상태가 될까요?
1: 운동을 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연골판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계속한다면 파열 부위 자체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상된 연골판이 관절 안에서 걸리면서 추가적으로 손상이 일어나면 통증이나 붓기가 반복이 될 수 있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관절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우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연골판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닳거나 변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MRI에서 손상이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중단을 하고 휴식만 취하게 된다면 오히려 허벅지나 엉덩이의 근력이 약해지면서 무릎을 지지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무릎에 없던 통증이 생기거나 있던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쉬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유발하는 동작을 피하면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근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운동을 계속할지 쉬는 것이 좋을지는 현재 증상과 기능 상태를 함께 평가해서 전문의하고 상담을 통해서 개인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무릎뼈의 위아래 간격이 좁아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건가요?
1: 이게 사실 무릎뼈 사이에 간격이 좁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골판의 손상 자체만으로 바로 간격이 좁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연골판이 손상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분산되던 힘이 특정 부위로 몰리게 됩니다. 이제 그 상태가 반복이 되면 관절 표면에 연골이 조금씩 닳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뼈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관절 안쪽에 자극이 쌓이게 되면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관절액이 늘어나고 주변 조직이 민감해지면서 통증이나 붓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격이 좁아져서 염증이 생긴다라고 라기보다는 연골판 손상으로 인해서 관절에 부담이 쌓이고 그 결과로 관절염이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0: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된 걸 확인하는 검사는 뭔가요?
1: 이게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어디가 아프신지, 어떤 자세에서 통증이 생기는지, 증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기계적인 증상이 있는지 등을 먼저 진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영상검사로는 보통 엑스레이를 먼저 촬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는 연골판을 보기 위한 검사라기보다는 관절염이 있는지, 무릎 정렬이 어떤 상태인지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진찰을 통해서 만약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의심이 된다면 자세한 검사를 위해서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MRI를 통해서 연골판이 찢어졌는지, 찢어졌다면 어느 부위에 손상이 있는지, 그리고 인대나 연골 손상이 함께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진단 자체는 진찰, MRI 소견 등을 함께 종합해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나요? 아무래도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그 손상의 정도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연골판 손상의 치료는 단순히 얼마나 찢어졌는지만으로 결정하지는 않고 손상의 위치 그리고 형태 그리고 환자의 나이와 활동 수준 그다음 다리 정렬 관절염의 동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행인 건 모든 치료가 수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거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증상이 없다면 약물치료나 근력운동 같은 보존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치료의 중요한 목표는 통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릎의 방패 역할을 하는 연골판을 최대한 보존하고 관절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단순히 손상 정도뿐만이 아니라 현재 증상과 생활 방식까지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0: 네. 일단 약물이나 뭐 근력 운동 같은 보존적인 치료가 우선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걸로 안 되면 그때 수술이 필요한가요?
1: 네, 맞습니다. 그 충분히 휴식을 하고 약물이나 운동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이런 보존적인 처치를 하며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무릎이 갑자기 걸리거나 잠겨서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이 있다면 무릎 안에서 연골판이 끼어 있는 상태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들은 요즘 대부분은 관절 내시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처가 적고 회복도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손상된 부위를 다듬는 방법도 있고 가능한 경우에는 꼬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관절경 수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손상이 심한 경우엔 연골판 이식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흔히 말씀하시는 오다리가 되어서 무릎의 안쪽으로 체중 부담이 집중이 되면 다리 정렬을 바로잡는 수술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수술들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통증을 줄이고 내 무릎을 최대한 보존해서 더 큰 수술로 진행되는 것을 늦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수술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게 치료를 해도 손상된 연골판은요.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는 없나요? 수술뿐 아니라 관리가 강조되던데요.
1: 아, 이 연골판이 한번 손상을 받게 되면 완전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를 절제한 경우에는 제거된 연골판 조직이 다시 재생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전과 완전히 같아지기가 힘듭니다. 또한 봉합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회복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손상의 위치나 범위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의 목표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관절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수술 여부랑 관계없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고 허벅지하고 엉덩이 부분의 근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서 관절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0: 치료 시기를 놓치고 방치될수록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1: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방치할 경우에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젊은 환자에서는 연골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관절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면서 관절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연령대가 있는 환자에서는

0: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골판 손상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이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보다는 약물치료나 운동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결국 이 연골판은 무릎을 보호하는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손상이 오래 지속되면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무조건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현재 상태에 따라서 치료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있습니다. 네. 그 무릎 질환들에 있어서 예방법은 거의 다가 비슷한데요.
1: 네.
0: 이 무릎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줄이고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예방 방법입니다. 또한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쪼그려 앉기나 무릎을 비트는 동작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중 관리 또한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무릎 통증이나 붓기, 걸리는 느낌 같은 기계적인 증상이 반복이 될 때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정형외과 방문을 하셔서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무릎은 한번 나빠지면 돌리기가 어려운 만큼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이원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함께할 청취자 사연은 40대 남성의 고민입니다.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 자다가 중간에 잠을 깨는 경향이 있어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또 깼다가나 이렇게 중간에 잠을 깨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러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도 아니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약을 따로 먹는 것도 아닌데 계속 잠을 설쳐서 이게 예전에 한번 자면 한 6시간, 7시간 쭉 잠을 잤었는데 요 근래 한 1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핸드폰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핸드폰을 거의 안 보고 그리고 TV도 웬만하면 안 보려고 미디어는 안 보려고 노력하고 음악만 이렇게 듣는 편인데 그것도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보통 한 3시간 자고 깼다가 한두 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화장실 안 가요. 화장실 안 가요. 그냥 잠이 깨요.
0: 네. 많이 힘드시겠어요. 자다 깨서 한동안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것도 불면증의 하나일까요?
1: 예, 이제 자다가 깨고 뭐 다시 잠들기 어려운 상태는 불면증의 하나라고 봐야 되고요.
0: 네.
1: 그러니까 불면증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잠들기 어려운 경우뿐만 아니라 중간에 자주 깨거나 그다음에 또 너무 일찍 깨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두세 시간 자다가 깨가지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는 그러니까 수면 유지 장애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불면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1년 전부터 수면 문제로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수면 장애가 왔다고 합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시는데 아무래도 불면증의 원인이 다양하겠죠?
1: 그렇죠. 이제 불면증의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뭐 긴장 상태라든지 생활 패턴의 변화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카페인 섭취라든지 운동, 그다음에 이제 수면 리듬이 변화하거나 환경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울감이라든지 호르몬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좀 원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불면증이라든지 수면 문제는 교정하기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이제 불면증의 원인이 참 다양한 건데요. 이분은 아직 검사를 받아보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평소 6, 7시간을 잘 자고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잠을 깨서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로감도 그렇고 일상의 불편이 크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이지 않나요?
1: 그렇죠. 이제 수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면은 이제 낮에 피로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면은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사 변화라든지 혈압도 올라가고 이런 변화도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면이 충분하게 유지가 안 되면 그러니까 몸이 회복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면 문제는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0: 네. 수면 유지 장애라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두세 시간 자다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밤새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깬다거나 하면 비뇨기과적인 문제를 돌아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것과 상관없이 잠을 깬다니까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살피면 좋을까요?
1: 일단 화장실과 무관하게 깨는 경우는 이제 수면 자체의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제 반복해서 깨는 경우는 그러니까 수면 리듬이 좀 깨져 있거나 그러니까 깊은 수면으로 이제 못 들어가는 상태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각성 반응이 반복이 되면서

0: 이제 멜라토닌 분비를 좀 떨어뜨리고요. 네. 그래서 잠이 드는 과정을 좀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콘텐츠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가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은 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뇌는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반복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잠들기도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잠이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깨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수면 리듬을 깨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봐야 됩니다.
1: 네. 음악을 듣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0: 음악은 경우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극이 좀 적고 일정한 리듬의 음악 같은 경우는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면서 잠들기에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가사가 들리거나 그러니까 변화가 많은 음악은 그러니까 뇌를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면에 좀 방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폰을 또 착용한 상태에서 듣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 몸이 이제 완전하게 이완이 또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수면에 좀 방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카페인이라든지 자기 전 운동도 좀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자기 전에 습관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 운동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0: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소화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면에 좀 방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카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각성을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무시기 전에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그러니까 잠이 잘 들기 어려워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셔야 되고 조명도 좀 낮추셔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몸에 자극을 줄이는 환경을 유지하셔야지만 수면에 좀 도움이 되게 됩니다.
1: 네. 조명 말씀하셨는데요. 수면 환경 어떨까요? 요즘 조명을 켜고 잠드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0: 많으시죠. 근데 이제 빛이라는 거는 이제 멜라토닌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명을 켜고 자는 거는 수면의 깊이를 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운 환경이 너무 싫다, 무섭다 이러신 분들은 정말 최소한의 간접 조명이라든지 낮은 밝기의 조명으로 조절하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조명뿐만 아니라 뭐 소음이라든지 온도, 친구 상태 같은 것도 수면 유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또 피로감이 생기니까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낮잠이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방해 요인일까요?
0: 그러니까 낮잠을 짧게 주무시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낮잠을 이제 한 시간 이상 이제 길게 주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면 리듬이 더 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잠을 한 시간 이상 주무시면은 이제 밤에 필요한 수면의 양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깊게 잠들기 어렵거나 그러니까 중간에 깨는 그런 패턴이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낮잠을 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필요하다면 30분 안으로 짧게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1: 사연 주신 분은 자다 깨는 증상이 1년쯤 된다고 하는데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0: 1년 이상 지속되는 수면 문제라고 하면 이제 평가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생활 습관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나 어떤 주기적 각성 같은 이제 다른 수면 질환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중간에 반복적으로 이제 깨는 양상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면 구조 자체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런 평가들을 한번 진료를 통해서 받아보시는 게 적절합니다.
1: 도움이 되는 약물도 있을까요?
0: 사실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약물 치료는 좀 단기간에 보조적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 이런 약물을 쓰게 되면은 약물에 대해서 의존성이 생기고 수면 리듬이 더 깨지고 생활 습관도 더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약물 치료보다는 그러니까 수면에 대한 어떤 인지 행동 치료라든지 상담 치료라든지 이런 비약물적인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하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이라는 거는 해결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6년 새해가 되자마자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검사 결과는 폐나 호흡기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감기로 고생한 후부터 목에 가래가 낀 것처럼 계속 이물감이 있고요. 가끔씩 잔기침도 합니다.

0: 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목 안에 가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불과 5개월 만에 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걸까요? 주변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다는데 가래와 기침이 역류성 식도염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하고 사실 제가 지난 건강검진에서 위 내시경은 안 했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어서 늘 신경 쓰이는데 주된 증상이 목에 가래가 낀 것 같은 이물감이거든요. 기침은 아주 가끔씩 하고요. 5개월 만에 다시 검진을 해봐야 하는지 무슨 검사부터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5년 전에 위 내시경 검진을 했을 때 초기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말을 듣기는 했어요. 심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젊었을 때 폐결핵을 앓은 경험이 있어서 늘 조심한다고 하세요. 그런데 올해 초에 건강검진에서 폐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기를 앓고 난 이후부터 가래가 낀 것 같은 증상이 계속된다는 거죠. 감기는 나았으니 연관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목에 이물감이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1: 감기 이후에 그 목에 가래가 낀 것 같은 이물감이 지속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제 감염이 좀 지나간 이후에도 이 기도점막이 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래가 많지 않아도 이 가래가 걸린 듯한 느낌이라든지 이 장기침이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런 증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폐질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감기 이후에 좀 기도가 조금 예민해진 상태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요, 이렇게 목에 가래가 낀 것처럼 이물감이 있고 가끔 잔기침을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물감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감기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을까요?
1: 역류성 식도염과도 충분히 연관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위산이 이제 식도를 넘어가지고 인후부 목구멍 쪽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기침이나 뭐 가래가 낀 느낌, 그다음 목의 이물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실제로 이제 가래가 많지가 않은데도 계속 이물감이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식사한 다음이나 아니면 이제 누웠을 때 증상이 더 잘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역류성 식도염을 훨씬 더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기도 호흡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위산 역류까지 함께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위 내시경 검사를 올해는 안 하셨고요. 5년 전에 위 내시경을 했을 때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소견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 역류성 식도염도요. 심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할까요?
1: 이게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경과에 따라서 호전이 되긴 하는데
0: 네.
1: 이게 이제 재발이 굉장히 잘 되고요. 완치가 좀 잘 안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초기라고 하면은 이제 생활 습관 조절만을 하더라도 증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다시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식습관이라든지 체중 변화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또 영향을 주게 되면은 또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다시 재발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 굉장히 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이고 재발이 잘 되는 질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뭔가요?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에 있는 내용물이 이제 식도로 올라오는 걸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는 위하고 식도 사이에 이 과략근이라는 게 딱 닫혀 있어가지고 위산이라든지 음식이 올라오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이 과략근의 힘이 약해지면 역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가 늘어났거나 아니면 이제 과식이라든지 야식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과략근이 약해지면서 역류가 좀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은 과략근의 기능하고 위의 내용물의 상태가 함께 작용하는 문제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뭐 초기에는 생활습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생활습관이 주는 위험 요인들도 많나요?
1: 이 생활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은 완치가 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식이라든지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카페인하고 음주 이런 것들은 이제 과략근을 좀 이완시키거나 위산 분비를 이제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만하거나 이제 살이 찌는 경우에도 이 복압이 증가되면서 쉽게 좀 역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규칙한 식사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좀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은 이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질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이 과략근 말씀하셨는데요. 야식이나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이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을 높이는 건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식사를 한 다음 직후에는 위 안에 내용물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 상태에서 누우시게 되면은 위 내용물이 식도적으로 훨씬 더 쉽게 올라오기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가 좀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누운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과략근의 압력보다 위의 압력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쉽게 역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은 역류를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0: 역류성 식도염이라면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요? 내시경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죠?
1: 사실 뭐 증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지만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그 식도 점막의 염증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경우에서 뭐 내시경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증상이 전형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 근데 증상이 지속되고 치료 효과가 좋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0: 네. 뭐 약물 치료를 하게 된다면 어떤 약물들인 건가요?
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산 분비를 좀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산이 줄어야지만 그 역류되는 그 위산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 요인이 좀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화를 좀 잘 시켜준 약물이거나 아니면 위가 좀 잘 움직이게 하는 위장관 운동 조절제 같은 약물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0: 네. 약물 치료와 함께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1: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활 습관에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 습관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식이라든지 야식은 좀 피하셔야 되고 특히나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는 게 기본적인 이제 조절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는 역류를 유발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증상이 너무 심하신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면 시에 좀 증상이 잘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무실 때 베개를 통해 가지고 상체를 약간 높이는 자세로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잘 생기니까 체중 조절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0: 증상으로 볼 때 혹시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1: 사실 현재 증상만으로 보면 역류성 식도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근데 이제 다른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코가 뒤로 넘어가는 이제 후비류 같은 게 있는 경우에도 이런 목에 이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감기 이후에 시작된 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도 점막이 좀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후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목에 계속 가래가 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억지로라도 뱉어내야 하는 걸까요?
1: 이게 목에 이물감이 있으면 우리가 억지로 가래를 뱉어내려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좀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헛기침을 하거나 목을 가다듬는 그런 행동은 그러니까 점막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이물감이 더 심해지는 이런 악순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실제로 가래가 많지 않은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시게 되면 증상이 더 오래가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억지로 이게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물을 좀 잠깐 마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을 좀 줄여주고 점막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보아의 공중정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닷곱의 참외, 서홉의 참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닷곱은 다섯 홉, 즉 반대를 이르는 것이고 참외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이라는 뜻의 한자어인 참여가 변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남의 사소한 일에까지 간섭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이처럼 사소한 일과 관련된 표현이 우리말에 여럿 있는데요. 먼저 부엉이 방귀 같다라는 속담은 부엉이는 자기가 낀 방귀에도 놀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도 잘 놀란다는 말입니다. 또 한 잔 술에 눈물 난다는 속담도 있는데 사람의 감정은 사소한 일에 차별을 두는 데서도 섭섭한 생각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한자 성어 가운데 모기와 파리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모기 문자가 들어가는 견문발검이라는 말은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크게 성내어 덤빔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파리 승자가 들어가는 노승발검은 성가시게 구는 파리를 보고 화가 나 칼을 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작은 일에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대책을 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왜 평소답지 않게 큰일도 아닌데 노승발검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댄스댄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예지입니다. 댄스댄스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이 음악에 맞춰 춤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나게 신체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취미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장애인에게도 문화여가 활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장소나 활동에만 국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복지관을 벗어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익숙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마음 편히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일에 간섭하는 걸 극도로 꺼려하고 반대로 타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죠. 어느 때보다 사생활 존중을 따지는 시대인데요. 공동체 생활에 문제가 되는 행동에도 관심을 꺼야 하는 것일까? 타인의 사생활 존중이라는 점에서 참견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걸까? 오늘 문학 이야기, 타인의 시선을 다룬 김혜진 작가의 소설집 달걀의 온기 함께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비틀스의 투 오브 어스.

0: 오늘 감상할 작품, 타인을 향한 관심에 용기가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김혜진 작가의 소설집 달걀의 온기 만나봅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 교수 허희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모두 7편의 단편이 실린 네 번째 소설집이죠?
1: 네, 김유정 문학상 대상작이었던 푸른색 루비콘 실려 있고요. 또 김승욱 문학상, 이효성 문학상 우수상 수상작인 빈티지 엽서, 그리고 이

0: 시상문학상, 현대문학상 우수상을 받은 관종들도 실려 있습니다.
1: 네.
0: 김혜진 작가가 워낙 섬세하고 좀 깊이 있는 문학성을 보여주는 작가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김혜진의 이 단편 소설의 어떤 정수를 맛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이 책을 집어드시면 후회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타인의 시선을 다룬 이야기들인데 작가는 남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와 맞닿아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어요.
0: 네. 이웃과 소통이 사라지고 또 누군가 관계 맺는 일 자체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1: 네.
0: 작가 같은 경우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천착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의 추천사를 조혜진 작가가 썼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요. 김혜진 소설 속 인물들은 과묵하다. 그들의 내면엔 타인에게 오해와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안전한 평판과 작은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바라지 못한 말들의 무덤이 무수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결국 손 내미는 사람들이다. 정체 모를 꺼림직한 사내에게, 길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에게, 심지어 사기를 치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시절의 인연에게. 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 과묵한 인물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인물들이 또 결국엔 혼자 안으로만 갇히지 않고 그 바깥으로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것. 이게 김혜진 작가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1: 네. 김혜진 작가는 데뷔 이후에 주요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 가운데 하나죠.
0: 네. 2012년에 신춘문예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문단 데뷔 연도가 똑같아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저는 뭐 작가들의 작품을 뭐 다 이렇게 읽어보면서 아, 이 작품 좋고 뭐 이 작품 별로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지만 좀 기묘하게도 그 입단 동기, 문단 데뷔 동기의 작품은 왠지 더 찾아 읽게 되는
1: 그렇겠어요.
0: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김혜진 작가의 작품도 그런 면에서 제가 꾸준히 예, 좀 따라 읽고 있는데요.
1: 네.
0: 소설집 어비, 너라는 생활, 축복을 비는 마음, 또 장편 소설로는 중앙역, 딸에 대하여, 경청, 오직 그녀의 것 뭐 등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상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1: 네. 네.
0: 중앙 장편 문학상, 신동현 문학상, 대산 문학상, 젊은 작가상 예, 뭐 이런 등등의 예, 작품을 이제 수상하면서 김혜진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 한국 문단 안에서는 아주 유명한 네. 이름이 됐습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소설집에 실린 작품 가운데 푸른색 루비콘 줄거리부터 살펴보죠.
0: 네, 이 작품은 아내를 잃은 뒤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노년의 남성 송경수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1: 네.
0: 이 송경수가 교회의 새 신자 수업에서 이 낯선 남자인 박훈식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송경수는 처음에는 좀 무례하고 꾀죄죄 보이는 이 남자를 좀 불편해 하는데 몇 차례 자기 차에 태워서 이 양봉장을 좀 오가게 됩니다.
1: 네.
0: 그 과정에서 벌에 쏘이기도 하고요. 차가 진흙구덩이에 빠지고 하면서 아 뭔가 좀 위태로운 일들을 겪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내를 잃은 뒤에 정말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던 박훈식의 이름을 정확히 또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작품은 어떤 상실 이후에 닫혀있던 한 사람이 낯선 그 타인의 세계를 통과해 나가면서 그를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가진 단 한 사람으로 알아보게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퇴직한 이후에 아내까지 잃게 된 경수. 이 경수처럼 타인과 관계 맺는 게 참 서툰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0: 그렇죠. 네. 저도 관계를 그렇게 잘 맺는 타입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뭐 이러저러한 네. 공적인 자리에서 예,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제가 스스럼 없이 타인과 이렇게 관계를 잘 맺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러기는 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네. 현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낯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좀 공포의 대상처럼 여겨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뉴스만 틀면
1: 네.
0: 각종 범죄
1: 그쵸.
0: 이런 것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워낙 보이

0: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잘못하면 내 인생이 크게 망칠지도 몰라라고 하는 어떤 공포감에 우리 모두가 사로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과거의 공동체하고는 좀 다른 면모죠. 과거에는 저도 이건 그냥 풍문으로만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는 이웃집끼리 서로 다 밥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 정도로 서로 네. 예, 그렇게 뭐 친하게 지냈다라고 하는데 그게 예전에 그 한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던 때는 가능했지 않았을까
1: 아주
0: 싶습니다.
1: 어릴 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뭔가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서 남았을 때 있잖아요. 뭐 전을 네. 많이 붙였거나. 네. 그럴 때 엄마 심부름을 이렇게 아는 집에 갖다 주고 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0: 근데 지금은... 뭐 워낙 이제 공동주택 네. 아파트에 네.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빌라나 도대체 우리 동네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1: 남의 준 음식도 함부로 못 먹는 세상이 됐잖아요.
0: 예. 네. 그런 상황이 현대인들의 또 초상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송경수도 마찬가지인 거죠. 특히나 아내가 사망을 한 뒤에 송경수가 집에만 있게 되는데 아, 이게 또, 저도 남자지만 보통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 공적인 일에는 책임을 다하지만 뭔가 사적인 관계를 맺는데, 저도 그렇고, 유독 좀 남성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경유해서 네. 이웃집과 소통한다든지,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아내가 네. 이제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관계가 갑자기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경수라고 하는 인물을, 아, 그래도 내가 다른 관계를 좀 맺어봐야지 라고 하며, 헬스장이나 또 사진 강좌나 이런 각종 좀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네.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거죠.
1: 그래도 이렇게 뭔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 보면 아주 심한 경우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0: 네. 뭐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네, 집안에 네. 틀어박힌 사람은 아니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보면 예, 경수의 아들이 아빠를 볼 때마다 아버지 뭐든 좀 해보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도 아우 자식이 저렇게까지 잔소리를 하는데 내가 나간다 나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수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못한 이유가 오래전 본인도 아들에게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아니 왼종일 방에만 있지 말고 좀 친구도 사귀고 너 직업도 가져야지 이렇게 훈계를 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됐다라고 하는 아이러니.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상실을 겪은 사람에게 아, 좀 뭐라도 좀 해보세요라고 충고처럼 말하지만 정작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처럼 엮여질 그렇죠. 수도 있다는 점을 이 작품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아무튼 주인공이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행색이 남루한 남자의 부탁을 어떻게 해서 들어주게 되고 어영부영 그가 운영하는 양봉장까지 따라가게 되죠.
0: 네.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차를 태워달라고 네. 하나 싶기도 한데 사실 나는 뭐 딱히 별로 할 일도 없고 네,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을 태워서 그 사람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양봉장에 데려다 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경수가 이 남자에게 갖는 편견 같은 것도 조금씩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너무 허름하고 이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엿하게 이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생활 공간 안에서 또 어떤 체계적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너무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로만 사람을 평가했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피하고 싶었던 타인의 삶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되는 경험을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1: 제목인 푸른색 루비콘, 경수의 차인데요. 이 차 때문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데 제목이 상징하는 것이 있을까요?
0: 네. 저는 사실 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루비콘이라고 하는 차가 있구나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게 외제차입니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1: 네.
0: 한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SUV,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차량인 거예요. 이 푸른색 루비콘을 사실 경수가 산 건 아니고요. 아들이 몇 년 전 이렇게 떠밀듯이 자기한테 넘긴 차인 겁니다. 아마 아들의 입장에서도 이건 새 차를 산 게 아니라 중고차를 이렇게 사가지고 몇 년 타.

0: 했다가 아 이건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아버지에게 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들에게 목돈도 내어주고 또 외제차니까 수리비도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게 했던 차인데 경수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차를 매개로 박훈식이라고 하는 낯선 남자와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내가 이전까지 마주할 이유가 없었던 세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매개물로서 이 차가 기능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이 루비콘이란 말이 차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마 로마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카이사르, 시저라고 이제 불리는 인물이 왜 이제 루비콘강을 건너면 돌이킬 수 없다. 라는 유명한 또 말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보통 이 루비콘이라고 하는 게 그 로마의 이렇게 경계라서 전쟁에 나갔던 장수가 루비콘강을 건너서 로마 본토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군대를 해산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군대를 해산하지 않고 그대로 로마 본토로 들어갔던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루비콘을 건너는 순간 이제 사실상 내전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루비콘이라고 하는 차 이름도 그렇고 그 루비콘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례를 우리가 좀 눈여겨서 생각해 본다면
1: 네.
0: 이 루비콘을 타고 낯선 남자와 만나서 자기의 관계가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변환되는 이야기라고
1: 아.
0: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김혜진 작가는 이 작품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0: 타인을 향한 관심은 불편함을 견디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보려는 용기를 내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송경수가 이 남자 때문에 벌에 쏘이고 차도 지느길에 빠지고 막 차도 뒤에서 밀어야 되고
1: 네.
0: 타인에게 다가간다는 일, 타인과 관계 맺는다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고 때로는 자존심 상한 일인지 이 작품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편한 과정을 지나면서 경수는 그냥 이상한 남자가 아니라 이 박훈식이라는 사람이 양봉을 하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한 사람의 어떤 중요한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네.
0: 송경수 씨가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이름은 박훈식입니다. 라고 바로잡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1: 네.
0: 아 이게 바로 타인과 관계 맺는 어떤 하나의 사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보게 됩니다.
1: 네, 한 편 더 만나볼게요. 관종들 줄거리 살펴보죠.
0: 네. 이 작품은 타인의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부부 정혜와 영기의 이야기입니다. 정혜는 남편 영기에게 전복죽을 사다 주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추운 날씨 속에 아파트 단지 정자에 혼자 앉아있는 어린 남자아이를 발견하게 돼요. 그 아이를 관리사무소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데 계속 그 아이의 상태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이후에 이 정혜가 그 아이의 이제 누나와 함께 또다시 그 정자에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의 옷차림, 표정 그리고 팔목에 난 상처를 좀 수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 이게 혹시 아동학대가 아닌가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경찰이 또 별다른 조사 없이 아이들을 엄마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정혜와 영기가 계속 아이들을 좀 걱정하며 지구대에 찾아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그 부부의 관심을 선의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두 사람의 현관문 앞에 관심도 지나치면 병입니다. 이런 쪽지가 붙고요. 또 새해 첫날에는 관종들이라고 하는 낙서까지 적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 작품은 타인을 향한 관심이 돌봄인지 옷지랍인지 또 선의인지 집착인지 그런 흔들림에 대한 순간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이웃의 행동에 서슴없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워낙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오히려 좀 눈총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 제목이 관종들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고운말을 쓰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게 뭔가 싶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속어죠. 예. 일상적으로 사실 쓰면 좀 곤란한 말인데 관심종자라고 해서 타인의 관심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좀 낮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종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정혜와 영기 부부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정혜와 영기 부부의 경우에 이게 정말 관심, 그러니까 타인들에게 어떤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0: 분명 아이가 추운 날씨에 밖에서 떨고 있었고
1: 그렇죠?
0: 어른의 입장에서 내가 그냥 지나쳐 가야 하는 건가? 이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안전한 공간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의무감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혜, 뭐 연기 부분은 그걸 실천한 인물인데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이렇게까지? 특히나 그 부모, 아이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 아이 우리가 잘 돌보고 있는데 이렇게 남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씁니까? 라고 항변을 하거든요.
1: 네. 네,
0: 이런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1: 네. 타인에 대한 관심과 간섭, 자칫 선을 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선을 넘는 것과 넘지 않는 것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0: 네.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의 삶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규정하는 순간에는 또 간섭이 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혜가 아이들을 걱정하게 된 데에는 분명히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은 또 그런 관심을 무조건 옳다 이렇게만 말하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좀 이 부부에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딸 호경과의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 네.
0: 10살이던 딸 호경이 버스 차고지 근처에서 이 버스 광고판의 캐릭터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사고를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절게 됩니다.
1: 네.
0: 이게 이 딸에게는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고 아마 그 이후부터 자기 인생을 좀 내팽개치듯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 일을 또 뒷수습하느라고 이 정혜와 연기 부부의 가정 경제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낡은 아파트로도 이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후반부에 이 딸이 술에 취해 인생을 허비하듯 산다. 뭐 그리고 부모에게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여주는 일도 못마땅해 한다. 이렇게 언급이 돼요.
1: 네.
0: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정희와 연기가 갖고 있는 태도는 우리가 10살 때 좀 더 이 아이를 잘 케어했더라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거기 그 차도로 내려가면 안 돼? 이런 좀 주의만 주었더라도 우리 딸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남으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1: 네.
0: 어떻게 보면 간섭이라고 느껴질
1: 네.
0: 행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0: 타인을 향한 관심에는 책임이 따른다. 하지만 그 책임은 자기 의심을 전제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러니까 타인에게 무관심한 편이 더 편하고 안전한 시대에도 우리는 그래도 누군가를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걱정이 이제 폭력이 되지 않도록
1: 네.
0: 스스로를 계속 의심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명절 때 늘 뉴스에도 요즘 자주 언급이 됩니다만
1: 네.
0: 그래 요즘 취직은 했고 뭐 이런 거 결혼은 언제 하지? 아이는 언제 낳을 거니?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만 그게 폭력이 되지 않도록 그래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지 라고 의심하는 태도 이게 관심과 간섭 사이에 아슬아슬한 선 위에서 저는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향한 시선을 완전히 거두지는 말아야 한다고 김혜진 작가가 또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늘은 관심과 간섭의 경계를 묻는 소설집 김혜진 작가의 달걀의 온기 문학평론가 허희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처음 들어보는 음악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익숙한 분위기, 재즈 이야기. 오늘은 마일스 데이비스 탄생 100년을 맞아서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악들 만나봅니다. 재즈 평론가 황덕구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아, 마일스 데이비스는 재즈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아닐까요?
2: 맞습니다. 이 문화관광이 정말 이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곳 아닙니까?
1: 네.
2: 그래서 이제 뭐 재즈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들도 들으실 수 있고, 난 재즈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는데 뭐 알고 싶은데 잘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네. 그래도 한 사람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굳이 얘기하자면 마일스 데이비스는 아마 그 경쟁자 한 두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1: 네.
2: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즈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왜 그런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1940년대 후반부터 이분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 네.
2: 이때부터 시작해서 1991년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거의 한 40년 넘는 세월이죠. 이 기간 동안 재즈의 모든 흐름을 거의 이분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네.
2: 이분이 1975년도에 잠시 건강상의 이유로 일선 무대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녹음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서 한 5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 네.
2: 1980년에 복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윌리엄 러만이라는 평론가가 이 말을 했죠. 아, 그가 멈췄을 때 재즈 역시도 멈췄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즈 전반적인 그 힘을 몰고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추동력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바로 마일스 데이비스고요.
1: 네.
2: 세상을 떠났던 1991년도에 프랑스 정부에서 마일스 데이비스에게 상을 줍니다. 그 레종 도네르라고 하는 이제 훈장인데요. 특히 문화계 인사들에게도 많이 주죠. 그때 문화부 장관 그 자크랑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는 재즈의 파블로 피카소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재즈에 정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1: 네, 어떤 곡을 먼저 들어볼까요?
2: 그래서 그 아까 이제 후반 1940년대 후반부터 이제 활동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945년부터 소위 이제 밴드에서 사이드맨 활동을 좀 하다가 드디어 1949년도에 자신의 이제 첫 밴드를 결성하게 됩니다. 구중주단 밴드였는데요. 이때 그 발표했던 Marmalade City라는 곡, 마일스 데이비스의 곡 들어보시죠.
1: 네.

0: 마일스 데이비스의 연주자로서의 삶은 어땠나요?
1: 예, 이분이 이제 1926년 5월 25일 일리노이주 그 올턴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1926년 5월 25일생이니까 이제 며칠 뒤면 오늘이 이제 취지이기도 한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탄생 이제 100년을 맞이하게 되죠. 100번째 네.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트럼펫은 9살 때부터 이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뭐 아시다시피 마일스 데이비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제 네. 보통 우리가 흑인이라고 부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인데요. 이분 아버지가 치과 의사셨어요. 같은 이제 아프리카계 분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라는 데가 아주 그 지금도 좀 그런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만 인종적인 그 장벽이 굉장히 두텁고 높은
0: 그랬죠.
1: 그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도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가는 곳과 그다음에 백인들이 가는 병원들이 따로따로 다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그 일리노이주 이 주변에 그 남쪽 일리노이주였는데요. 이 주변에 그 흑인들이 갈 수 있는 치과 병원이 없었던 거죠.
0: 아.
1: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치과가 엄청나게 그 주변에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올 정도로 굉장히 좀 성업이 되었던 그런 곳이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좀 유복하게
0: 네.
1: 생활을 했습니다. 아, 어머니는 이제 굳이 음악을 꼭 하려고 한다면 바이올린을 해라.
0: 네.
1: 이렇게 막 좀 요구를 했었는데 일찍이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는 트럼펫 음악에 빠져서 이제 트럼펫을 불기 시작했고요. 막 이제 그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트럼펫을 꼭 불기 위해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허락할까 하다가 이제 19살 때 줄리어드 뉴욕에 있는 줄리어드 음대에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클래식으로 이제 입학을
0: 그렇군요.
1: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그냥 마뜩치 않지만 허락을 했는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줄리어드 음대를 간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뉴욕에 가서 자기가 존경하는 찰리 파커를 만나서 찰리 파커랑 함께 연주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목표였죠.
0: 네.
1: 그리고 학교 입학하자마자 한 학기 만에 자퇴를 벌입니다. 그리고 찰리 파커를 쫓아다니면서
0: 네.
1: 열심히 이제 당시에 출연했던 비밥이라는 음악을 막 연주하기 시작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48년까지 45년부터 48년까지 찰리 파커 밴드의 이제 사이드맨으로서 트럼펫 연주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49년도에 방금 들으셨던 자신의 첫 밴드인 구중주단을 결성해서 밤러시티라고 하는 이런 곡들을 발표했고요. 이게
0: 네.
1: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쿨 재즈의 시작입니다. 이 마일스 데이비스 스타일의 이 음악이 좀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밥보다는 좀 훨씬 좀 온화한 느낌이 나는 그리고 악기들 간의 앙상블을 좀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으면서 이 음악이 뉴욕에서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륙 건너편에 있는 캘리포니아 LA에서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해서 마일스 데이비스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스타일이 이 서부 지역에서 이제 부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음악을 웨스트 코스트 재즈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음악이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1955년도에는 드디어 이제 자신의 오중주단을 결성하고 보통 이제 재즈 뮤지션들은 그때까지도 거의 다 요 소규모 재즈 전문 음반사, 소위 독립 음반사에서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0: 네.
1: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때 그 메이저 음반사인 컬럼비아 레코드와 계약을 하면서 자신의 오중주단을 데리고서 재즈계의 이제 새로운 리더로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되죠.
0: 네.
1: 1959년도에 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Kind of Blue라는 또 명반을
0: 네.
1: 컬럼비아 레코드에서 발표함으로써 또 재즈 스타일을 한번 또 일약 바꾸게 되는 보통 모달 재즈라고 부르는 스타일을 이때 만들게 되고요.
0: 네.
1: 60년대에는 또 뭐 웨이쇼터, 허비 앤콕, 론 카터, 토니 윌리엄스 등 이런 젊은 신진들을 막 발굴해서 또 새로운 음악들을 만들어냈고 또 60년대 와서는 후반부에

0: 상을 떴는데요. 마지막에는 막 힙한 뮤지션들하고 녹음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막 새로운 음악과 젊은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네. 마일스 데이비스였습니다.
1: 이번엔 어떤 곡을 만나볼까요?
0: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1959년 명반 Kind of Blue 가운데서 한 곡 보내드립니다. Blue in Green이라는 또 명곡입니다.
1: 네.

0: 내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어주는 곡이네요.
1: 예.
0: 음악적으로 남긴 업적도 상당하죠.
1: 그렇습니다. 뭐 사실 마일스 데이비스 이후의 음악은 모두 마일스 데이비스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음악적인 재료들로 재즈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0: 네.
1: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악에 대해서 그 평론가 프랜시스 데이비스는 찰리 파커의 음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속적인 논평이 마일스 데이비스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반대로 마일스 데이비스 이후에 음악은 역시 마일스 데이비스가 만들어온 유산들로 지금 재즈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 만년에 녹음한 곡인데요.
0: 네.
1: 마일스 데이비스는 정말 뭐 본인이 훌륭한 뮤지션이었습니다만 또 뛰어난 뮤지션들을 아주 잘 발굴해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들을 만들어냈는데 베이스 연주자 마커스 밀러가 작곡한 곡이고 함께 연주를 했습니다. 투투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악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네, 오늘은 마일스 데이비스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그의 음악들로 함께했습니다. 황덕호 씨와는 다음 주를 기약할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문화공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7월 4일까지 더 현대 서울 현대백화점에서 전시 중인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톨레도 미술관 명작전 전시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시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청취자 게시판 머리글에 티켓 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5분께 2장씩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어른들, 하영, 보글보글 끓는 된장국을 후루룩 마시면서 그 국물 참 시원하구나. 뜨거운 찜질방에 비스듬히 누워 숨을 몰아쉬며 땀을 흘리면서도 아이고 참 시원하구나.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어른이 된 걸까요? 허영 시인의 이상한 어른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라니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3학년 2학기. 이 영화의 제목을 듣자마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상의 폭을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주인공들이 고등학생이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를 수험생이겠네. 영화의 첫 장면은 이 같은 무심한 생각을 뒤바꿉니다. 철의 모서리를 다듬는 육중한 기계의 작동과 소음. 그 앞에서 익숙한 듯 조작 중인 사람의 손과 얼굴이 마냥 애태어 보입니다. 카메라가 공간 전체를 비추면 비슷하게 어린 얼굴 여럿이 고개를 쏙쏙 빼드는 풍경을 볼 수 있죠. 관객은 그제야 그곳이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의 실습실임을 인지합니다. 칠판에 필기 내용이 빼곡한 교실이 아닌 기계를 만지는 현장, 진학 상담을 받는 교무실이 아닌 취업을 의논하는 지원센터, 3학년 2학기 속 인물들은 청소년이 주인공인 여느 한국 영화가 의뢰 보여주는 풍경과는 조금은 다른 공간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취업이 목표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합니다. 더는 교실에 앉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바깥, 청소년과 성인 사이 청년 노동자들로서의 일가가 이들에게 새롭게 주어집니다. 이는 영화 속 주인공 창우와 동급생 우재의 상황입니다. 둘은 각종 기계를 취급하는 한 중소기업의 현장 실습생으로 나갑니다. 이후 취업까지 이어진다면 대학 입학 특전과 병역 특례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취업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출근을 시작한 두 사람은 2학년부터 이미 현장에서 실습 중이었던 성민과 다혜를 만납니다. 총무과인 다혜는 직군이 다르지만 직원들에게 에이스로 불리는 성민은 못내 신경이 쓰이는 상대입니다. 취업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이죠. 며칠 못가 일을 그만두고 아빠가 운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우재와는 달리 창우는 묵묵히 출근을 지속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건의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우리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난 잘 몰라. 그냥 은행 예금 한 길로 가겠다 하는 분이라면 이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중증 장애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 통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참가자는요, 매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중에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서 저축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가 여기에 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만기로 매달 10만 원씩 저축했을 때요,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서 총 9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 청년 중에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접수는 5월 22일 금요일까지고요. 신청 서류는 각 자치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기간과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총 650명을 선발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재단 국번 없이 120번이나 동주민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타루와 노리플라이가 부릅니다.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1: 하나, 둘,

우리는 한 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 드릴게요. 다양한 문화 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KBS의 인기 프로그램 중에 열린음악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린이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장르와 세대를 가리지 않는, 대중과 함께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요즘 문화계에는 열린 객석을 운영하는 공연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엄격한 관람 규칙 때문에 공연을 찾기 어려운 관객들을 위해서 관람 방식을 편하게 열어놓은 방식이라는데요. 자, 오늘은 이 열린 객석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어쩌다 천하 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과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험하고 위대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화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루시드 폴이 부릅니다. 오 사랑.

0: 문화예술 속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오늘도 센터장님, 우리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오늘은 열린 객석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5월은요, 어린이날도 있고 가정의 달이라 어린이 네. 공연이 좀 많이 열리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런 공연에서 자주 운영되는 방식이 바로 이 열린 객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우리 시각장애 관람객에게도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열린 객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0: 근데 제가 이 원고를 처음 받고 이 단어를 열린 객석이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1: 네.
0: 이걸 말로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저도 제가 경험한 바 그리고 공연팀이나 이런 데서 주시는 자료들을 토대로 제가 좀 생각해서 정의를 내려보았는데요. 네. 열린 객석은 이제 다른 말로 편안한 객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0: 객석.
1: 네, 그래서 누구나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어떤 공연의 관람 방식이라든가 규칙을 좀 유연하게 운영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즉 다양한 특성을 가진 관람객과 함께하자는 취지로 어둡고 조용한 공간에서 가만히 앉아서 봐야 하는 기존의 관람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네. 좀 더 각자의 방식으로 공연을 경험하게 하는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야, 설명이 굉장히 정성스럽고
1: 좀 어렵죠?
0: 네, 근데 약간 어려워가지고 네. 좀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1: 네, 이제 공연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우선 객석의 조명을 일부 켜서 완전히 어둡지 않게 네. 하거나 또는 공연 중에 자유롭게 나갔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런 경우도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화장실에 너무 급하면 갔다 오거나 또 너무 힘들면 잠시 쉬었다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공연에 따라서는 그 손으로 말랑말랑하게 쪼물락쪼물락 할 수 있는 스트레스 볼을 준비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긴장된 근육을 약간 완화시키면서 약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네.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함께 온 관객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도 가능한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분위기입니다.
0: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기존 공연과는 굉장히 다르다. 그렇죠?
1: 네.
0: 근데 이렇게 운영되는 그러니까 열린 객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맞습니다. 많지는 네. 않아요. 저도 몇 번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명동예술극장에서 했던 2월에 어린이 연극 오감도에서 경험해 봤어요.
0: 어땠나요? 직접 경험해 보셨는데.
1: 저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공연 시작 전에 먼저 영상으로 편안한 객석에 대한 안내 영상 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네. 약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랩처럼 만드셔가지고 딱 네.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두운 극장을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네, 네, 네. 화장실 막 가고 싶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객석의 조명을 완전히 끄지 않았고 그리고 너무 힘들면 잠시 나갔다 들어와도 된다고 이제 안내 영상에서 이제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객석 분위기가 좀 다른 공연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제 관객들이 함께 온 사람들과 소곤소곤 대화 나누면서 보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의 뒷자리의 어린이 관객은 네. 부모님에게 궁금한 장면을 계속 질문하면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어린이 관객은 그 출연한 배우분 중에 어린이 분 배우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네. 그 대사 중에 나는 과일을 좋아해라고 하니까 정말 큰 소리로 나도 좋아해라고 외쳐가지고 객석이
0: 예.
1: 아주 웃음바다가 되기도
0: 귀엽네요.
1: 했어요.
0: 예, 예, 예.
1: 네, 덕분에 시각장애인인 저도.

0: 이게 음성 해설이 없었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장면을 친구에게 좀 서건서건 물어보면서 볼 수 있어서 좀 편안했고요. 네네. 이런 점에서 시각장애 관람객에게도 좀 유용한 환경이 될 수 있는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진짜 좋았을 것 같고 근데 이 열린 객석을 운영하는 공연이 많지는 않은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0: 가장 큰 이유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네, 극장의 환경이라든가 배우들도 기존의 관람 방식에 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둡고 조용한 객석이 익숙하고요.
1: 그렇겠죠. 관람 집중도 잘 된다고 생각할 거고.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관람객들 또한 그 기존의 관람 방식을 어떤 당연한 규칙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관람 방식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네. 자,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열린 객석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운영 방식으로 느껴지는데
0: 네.
1: 이 열린 객석의 의미를요. 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좀 여러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워질까요?
0: 열린 객석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예의를 내려놓고 자유롭게 관람하는 방식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조금 다른 의미거든요.
1: 전화 함부로 받아도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죠, 사실.
0: 네, 예.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린 객석은 이런 무질서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어떤 감각이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관람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0: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 해설이 없는 공연에서 보이지 않는 장면이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1: 굉장히 소외되죠.
0: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작게 물어보면 좋죠.
1: 그렇죠.
0: 또 어떤 분들은요. 몇 분에 한 번씩 화장실 꼭 가야만 하시는 분들
1: 있을 수
0: 계세요.
1: 있죠. 예.
0: 또 어떤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소리 내야만 하는 분들 계시고
1: 맞습니다.
0: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어두운 곳에서 심리적 압박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1: 예.
0: 네,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감각과 특성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행동이거든요.
1: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어두운 객석에 잘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이것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거나 몰라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열린 객석은 이런 서로의 다름을 좀 불편함 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1: 그러네요.
0: 그리고 그
1: 네.
0: 환경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 관람 방식으로 인해서 문화 향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분들과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은 네, 접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린 객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1: 네.
0: 또 자주 경험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네, 뭐 저 먼저 공연 관람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열린 객석으로 운영하는 공연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얘기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조원선이 부릅니다. 원더우먼.

0: 안녕하세요. 저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 지원 센터 신지희라고 합니다. 사회 활동이라고 해서 이런 운동이나 아니면 나들이 프로그램 나가는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 저희 시청각 장애인 분들 쓰는 그 한 손에 있거든요. 한 손에 관련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 좀 일단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용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교육에 있어서는 특성이 다 다르시다 보니까 그분들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고 원하시는 욕구를 반영해서 하는 거를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교육은 거의 다 1대1입니다. 그들만의 좀 문화가 있으시고 그런 게 있으니까 언어를 알아야지 이분들의 입장을 좀 더 알 것 같고 제가 직접 일하면서 소통하기에도 편해가지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분들이 그냥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지금 되게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이분들도 같이 그런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같이 성장하고 즐겁게 보내는 추구하고 싶은데 사실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같이 배우기도 하면서 좀 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1: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복지관 학습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신지희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등의 기술이 많이 발전한 만큼 함께 놀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둘 다 불편한 분들이죠. 보조공학기기 중에 점자 정보 단말기를 활용하면 소통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던데요. 자, 지금 2026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6월 23일이 마감이니까요. 시간은 넉넉합니다. 제출 서류를 잘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좋겠는데요.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센터 전화 1588-267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에픽하이가 부릅니다. Fly.

0: 화제의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에 선하게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이 화면 해설이라는 게 이제 네. TV 프로그램이나 네. 영화 같은 영상에 네. 인물의 움직임이나 공간 등을 해설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영상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진행되는 공연에도 해설이 있다고요?
1: 네. 요즘은 이제 실황으로도 많이 실제로도 이제 현장에서 하고요.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VOD로 제작된 VOD. 걸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제가 한 건 뮤지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무대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쵸. 그 공간이나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좀 틈이 날 때 설명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고 나가는 것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그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고 네네. 이제 그 다른 작가님께서는 발레를 하신 적이 있는데
0: 야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1: 네, 말이 없잖아요. 일단 뮤지컬은 노래도 하고 대사도 하니까 그래도 네. 좀 괜찮은데 발레는 이제 오로지 음악하고 동작이니까
0: 아니 근데 그 동작을 어떻게 설명해요?
1: 근데 이제 그래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동작이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신대요. 그리고 뭐 발레는 또 의상도 예쁘잖아요. 네네. 또 때에 따라 의상도 다르고 그다음에 무대도 또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0: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전문적인 공연 같은 경우는 은퇴자분들이 이제 좀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그 음성 해설이 어떤 건지 이제 교육을 좀 받으시고 그거랑 같이 접목을 해서 하게 되면은
1: 그러니까 어떤 걸 은퇴하신 분들이
0: 뭐 발레나 이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들이 네 그걸 하시는 거죠. 그래서
1: 괜찮다.
0: 네 이제 자기 전공 분야와 또 음성 해설을 같이 섞어서 하면은 아무래도 그 그 분야에 이제 특화되신 분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좀 더 그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전문 분야를 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도 이제 공연 해설하고 있습니다.
1: 네. 좋네요. 그런 게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0: 네네.
1: 자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사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은조가 열이 의금부에 잡혀간 걸 알고 포청 입구에서 방법은 이것뿐이다 하고 마음을 다잡는 장면까지 만나봤어요. 근데 설마 은조가 자수하는 건 아니겠죠?
0: 아니요. 자수를 하러 갔어요.
1: 어?
0: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도둑이잖아요. 그 일동이니까. 이 죄는 내 몫이다. 이게 대군이 그렇게 할 게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자수를 하려고 딱 품을 잡았는데 이때 도월 대군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설마 너 자수하려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대군이라는 배경과 내 명석한 두뇌와 그리고 이 조화로움 덕분에 이 사건을 싹 다 해결을 했다.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거 없다.
1: 네네.
0: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윤복과 대추일행이 오고요. 그래서 모두 이제 포청 집무실로 가게 됐습니다. 열이 일단은 어쨌든 그 잡혀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부를 먹는데 옛날에는 아마 쑥향을 피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막 쑥향이 막 가득 배도록 일단 피워요. 윤복은 은조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길동과 무슨 아는 사이냐. 왜냐면은 길동의 시신을 확인할 때 좀 되게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은조가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은조와 열이 영혼이 바뀌었던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열이 이제 행동을 한 거였죠. 외모는 은조였지만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다음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보시죠.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근데 왜 길동의 시신을 확인할 때 세상 무너지는 것 마냥 굴었나?
3: 아, 제가 그랬던가요?
4: 그 쓸데없는 얘기?
2: 아니 눈가가 촉촉하길래 깊은 친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4: 그 입 좀!
2: 홍인이한테 하는 말입니다만
3: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4: 촉촉한 건 땀방울 뛰었거든.
3: 그랬구나. 뛰면 덥죠. 더우면 흐르는 게 땀이고요.
2: 서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3: 제가 그날은 좀 감정이 격했어요. 다른 백성들처럼 길동이가 이웃사촌 같기도 하고 막 오라비 같기도 하고.
4: 그치. 이웃사촌이면 일촌이라고 봐야지.
3: 아무래도요.
5: 윤복이 수상하다는 듯 빤히 보다가 피식 웃는다.
2: 홍이냐 심성이야 내게 알지.
3: 도움 못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5: 은조와 열이 뒷골목을 걷는다.
6: 도적 놓아준 도피가담째 청산한 지 한 시즌도 안 지나 도적 숨겨진 은닉제까지 졌어. 덕분에
3: 공범 만들어 미안한데요. 의심은 가짜 길동 붙들고 눈가 촉촉해지는 바람에 산 거고요. 그건 엄밀히 대군 덕분이거든요.
6: 아, 내가 잘못이다? 하긴 길동을 놓아준 것부터가 잘못이지. 처음 봤을 때 확! 백정탈 벗기고 얼굴부터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럼 이사들 없이 처음부터 오롯이 지켜냈을 거 아니야.
5: 은조가 열의 진지한 눈빛을 피해 고개를 돌린다.
3: 얘기가 예고도 없이 삼천포로 빠져요.
6: 삼천포에서 돌아온 거겠지? 진짜 해야 될 얘기는 시작도 안 했잖아. 따라와.
5: 과거, 은조의 몸에 깃든 열.
3: 해서 미리 말해두겠는데 나는 앞으로 더 서슴없을 거고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을 거야.
5: 현재, 은조가 긴장된 걸음을 옮긴다. 주모가 보침을 챙기는 민직에게 다가온다.
7: 도성으로 가시게요? 묻고 내일 가시는 것이 나을 건데요.
8: 서둘러 와달란 서신을 받았네. 내려갈 때 들림새.
5: 인적 없는 청보리밭.
6: 너랑 나 갑자기 왜 돌아온 것 같아? 특별히 한 일 없어?
3: 없어요. 대군은요?
6: 마찬가지야.
5: 은조가 곰곰이 생각한다.

0: 다시 또...
1: 애초 특별히 뭘 해서 바뀐 것도 아니잖아. 복잡하게 생각 말고 받아들여. 나도 그러는 중이야. 내 얼굴로 다닐 때 별일 없었어?
2: 주의사항 있으면 지금 공유해.
0: 서툴러서 한 실수는 있었지만 사고친 건 없는데요? 대구는요?
1: 내 주의사항은 하나야.
3: 열이 물고기 모양의 잠금장치가 든 비단주머니를 건넨다.
0: 빗장이잖아요.
1: 별당에 늑대가 출몰해.
0: 늑대가요? 멧돼지도 아니고 어디서 나타났대요?
1: 북악산 골짜기 출신 같던데. 여하간 잘 때 방문 단단히 잠그고 자. 내가 그 몸으로 살았던 옛정을 생각해 말해주는 거니까.
0: 고마워요. 미안하고요. 길동 때문에 추포까지 됐잖아요.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단 얘기도 못 꺼냈어요.
1: 그 정확히 해두겠는데, 이 사태의 경위는 어느 좀두둑 하나가 포청에서 할 일 없이 놀던 망종과 얽혔다가 정치적으로 재물삼아진 거야. 왜? 그 망종이 하필 이 나라 대군이니까. 그러니까 넌 왜 나랑 얽혀서 이 빌어먹을 사다를 피우냐고 원망하고 욕이나 하면 돼.
3: 은조가 미안함에 고개를 숙인다.
1: 이제 각자 일상으로 돌아갈까?
4: 아 근데 열이 네. 은조한테 빗장을 왜 준 거예요?
5: 그 아까 네. 나왔는데 잠깐 별당에 늑대가
4: 늑대?
5: 늑대가 출몰한다면서 자기가 거기 있어 보니 그래서 이 방문을 빗장으로 단단히 걸어야 된다 아. 이래서 줬는데 그 늑대가 이제 바로 제이였죠.
4: 아하. 그러니까 네. 열이 입장에서는 네. 은조랑 그 늑대 제이가 그쵸. 한 집에 있는 게 굉장히 불안했나
5: 그렇죠.
4: 봐요.
5: 불안했겠죠. 네. 네. 왜냐하면 제이가 또 은조를 좋아한다는 거를 이제 열이 알고 있으니까요. 네. 제이는 그 아버지 임사영이 길동에 관한 조사는 이제 그만두라. 왜냐하면 대군하고 밀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그만두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 열이 길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몰래 조사를 계속해요. 네. 열은 열대로 가짜 길동의 시신이 그 사라지고 나서 이제 가짜 길동을 추적하게 됩니다. 한편 임사영은 그 해림의 집에서 파운서가 이렇게 왔어요. 네, 계속 네, 졸랐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짐승만도 못하다, 사람구실도 못한다 이래가지고 제이를 아주 그냥 짐승처럼 때려요. 그래서 막 온몸에 피가 나도록 아이고. 예, 때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곳간에 가둬버려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이가 아무렇지도 않아 했거든요.
4: 아, 네.
5: 근데 이제 은조가 그걸 봤습니다. 다 가솔들도 봤죠. 그래서 이제 은조는 혹시 또 자기가 이렇게 돌봐주면 반감이 있을까봐 이제 약 탕약을 다려가지고 몰래 새벽에 계속 몰래. 다려서 이제 하인한테 시켜서 줬어요.
4: 네.
5: 그래서 이제 풀려나면서 뭐 자네 덕분에 괜찮았다 이렇게 하니까 저가 아니고 별당 마님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라 이러니까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은조를 찾아가서 그 약을 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 약탄기를 확 집어 던집니다.
4: 아니 또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또.
5: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은조도 왜 이렇게 사람이 꼬였냐.
4: 그러니까.
5: 그랬더니 누구든 다치고 아프면 돌봄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4: 아니 고맙다 하면 되지.
5: 그렇죠. 네. 그랬더니 제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집구석에 온기 같은 거 피우지 말라고. 내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부 치고 살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 그렇구나. 이제 좀 마음이 좀 안 됐네요.
5: 그렇죠. 예. 아버지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4: 네네. 네네.
5: 이제 한편 은조에게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규가 사냥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행궁으로 많이 떠나거든요. 뭐 한 달씩 이렇게 가 있습니다.
4: 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밖으로 나가서
5: 네,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임사영이랑 뭐 이렇게 대신들이 다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 큰 아들은 남겨뒀어요. 뭐 지시를 해놓고 그래서 그 큰 아들이 이제 이때다 아버지가 없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은조를 해코지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벼르고 있었으니까
4: 네네네.
5: 그래서 네 부덕으로 우리 할아버지 조부님이 작고를 했으니 그 벌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그 막 화로에 달구고 있던 쇠꼬챙이를 들고 이제 달려듭니다 은조한테
4: 네.
5: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만나볼게요.
4: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3: 어디선가 날아온 단검이 그의 뺨을 스쳐간다. 승재가 부들부들 떨며 기둥에 꽂힌 검을 본다. 놀라서 돌아본 맞은편에 진녹색 천리에 갓을 쓴 열이 서 있다.
6: 대군마마.
1: 아, 손이 삐끗하는 바람에 실수. 뒤통수에 꽂는다는 게 그 말.
3: 열이 뚜벅뚜벅 걸어가 기둥에 꽂힌 검을 뽑는다.
6: 왜 이러...

은조의 터진 입술에 붉은 피가 배어있다. 열은 힘없이 검을 떨구고 감아진 옷고름으로 은조의 입술을 조심스레 닦아준다.

0: 원래 네가 이 집에서 나가면 주려고 했는데 싫어졌어.
1: 가만히 은조를 내려다보던 열이 품 안에서 황금색 봉투를 꺼낸다. 날 찾아왔을 때 봉투를 받아든 은조가 안에 든 것을 확인하고는 흔치 놀란다.
2: 이거 뭐예요?
3: 혼이 돌아온 순간부터 했어야 했던 나의 선전포고. 오래된 세습과 신분의 간극이라는 두 적들 사이에서 앞으로 닥칠 지난하고도 고단할 싸움에 대한 나의 결의. 이 망할 도승지 집구석에서 너를 구할 유일하고도 무이한 나의 명분.
1: 은조의 눈빛이 파르르 떨린다.
0: 너한테 장가간다. 이건 나의 청혼.
1: 봉투에서 꺼낸 사신 겉면에 청혼이란 한자가 적혀있다. 은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신을 든 손을 떨군다.
2: 과부예요.
0: 알아.
2: 이 나라 대군이시고요.
0: 알 게 뭐야.
2: 부도덕하다고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할 거예요.
0: 해보라지.
1: 순간 은조는 폭풍처럼 밀려드는 감정에 숨이 턱 막히는 표정으로 열이 내민 손을 내려다본다.
0: 가자.
1: 은조의 눈빛이 흔들린다. 하지만 차마 그 손을 잡지 못하고 치맛자락을 꽉 거머쥔다.
4: 잡지 마 그 손.
1: 은조와 열이 소리난 쪽을 돌아본다. 별당 문 앞에 제이가 서 있다. 제이가 은조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온다.
4: 넌 못 가. 이 집에서 죽기 전까진.
1: 제이가 고개를 돌려 열을 쏘아본다. 열도 지지 않고 서늘하게 노려보고 은조는 혼란에 빠진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다.
5: 좋다.
6: 해보라지. 네.
5: 청혼을 했네요.
7: 네네. 네. 근데 제이는 또 막 못 가게 은조를 막고요. 네. 그래서 열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품계 떼고 오. 신분 버리고 오. 존대 치우고 한판 붙자.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5: 아, 내가 이기면
7: 자신 네. 있었죠. 아, 네네. 네, 내가 이기면 홍은조는 이 집에서 그
5: 죽은 처리한 자
7: 하겠다고. 그리고 제이는 만약에 내가 이기면 홍은조는 내 집에서 만수무강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맞서요. 네. 은조는 도대체 유치해서 못 보겠다고 왜 내 죽을 자리를 니들이 정하냐 당신들이 정하냐 이러면서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칼을 뽑고요. 또 막상막하의 실력으로 그 막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어. 이때 그 은조의 아버지 민직과 어머니 춘섬이 나타나게 됩니다.
5: 민직은 도성이 없었잖아요.
7: 네. 그 은조가 보낸 서신을 받고 부랴부랴 온 건데요. 이 실은 이게 은조에게 영혼이 깃들었던 열이 보내서 은조의 이제 상황을 알린 거예요. 이 결혼을 또 그 혼례를 그렇게 치르게 됐다는 거를.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이 민직이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너무 아끼던 딸이었기 때문에 서월이어도 그래서 이제 너무 아끼던 딸이었기 때문에 막 딸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팔을 막 회초리로 때리면서 네. 잘못을 이제 얘기합니다. 열은 은조에게 내가 이 잘못된 혼례를 바로 잡고 그릇된 풍속을 교정하고자 아버님께 그 서신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후 열은 이제 그 경원년의 과거에 그 왕실에 그 몰수당했던 민직의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면 당연히 안 받을 거니까 네네. 다른 사람을 시켰고요. 이제 그 사람은 내가 전장에서 이 사람이 병조판서였거든요. 민직이 그래서 전장에서 내 목숨을 구해준 값이라고 하면서 이제 재산을 줬는데 민직이 그 재산을 전부 그 은조가 홀레했던 집 그 임사영에게 주고 은조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홀레를 물려요.
5: 좀 멋있다. 그거는.
7: 네. 아버지가 아들, 딸을 너무 사랑했던 거죠.

0: 멋있네요. 그럼 은조는 이제 과부 아닌가요?
1: 그런 거죠. 와. 혼례가 없던 일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은조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그 민직이 집으로 가다가 마당에 떨어져 있는 청혼소를 보게 됩니다.
0: 그게 근데 또 왜 마당에 떨어져 있어요?
1: 뭐 이렇게 막 아버지 오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은조가 흘렸는데 그걸 이제 아버지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거기에 이제 열의 이름이 써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직이 열을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0: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일전에는 장성하신 대군 마마를 몰라뵈었습니다. 무례는 용서하십시오.
3: 편히 대하시게.
4: 민직이 소매자락 안에서 반으로 찢어진 청혼서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는다.
2: 은조에게 더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3: 혹 전하 때문이라면
2: 어떤 설득도 하려 마십시오.
3: 전하와 이런 내가 사죄하겠소. 매 순간 진심으로만.
2: 그 진심이 싫습니다. 대군 마마의 사람은 전하의 볼모가 될 테죠. 마마께서 진심이시라면 전하께서 아주 용이하게 쓰실 겁니다. 은조를 죽음만 있는 걸로 내몰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혼례라면 더욱이요.
3: 그런 이유라면 내가 거를 떠나서라도 지킬 것이니.
2: 아니요. 무엇도 하지 마십시오. 은조를 지켜내는 건 그뿐입니다.
4: 열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는다.
3: 그래도 해야겠다면,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면.
2: 그래도 해야겠다 하신다면 은조에게 이 아비가 죽겠노라 겁박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하셨을 때에는 진정 제 목숨을 끊어 막을 것입니다.
4: 민직의 단호함에 열의 눈빛이 흔들린다.
2: 저까지 은조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4: 열이 힘겨운 얼굴로 대문 밖을 나서는데 집으로 돌아오던 은조가 열을 발견하고 뛰어온다.
5: 아직 있었네요.
4: 열이 내색하지 않고 옅게 웃는다. 등불이 내걸린 호숫가.
6: 구질막은?
5: 급한 시련은 마쳤어요. 해민서에서 약재를 넉넉히 지원해줬거든요.
6: 다행이네.
5: 제조나리가 도월대군께서 하사하셨던 약재로 구유라는 것이니 왕실에 감사하라 이리 당부했어요. 고마워요.
4: 열이 작게 한숨을 뱉는다.
5: 그 대감마님과는 무슨 얘기했어요?
6: 인사? 어릴 때 궁에서 날 봤었대. 내 기억엔 없지만.
5: 그럼 대군인 것도
6: 잘 알고 있던데.
5: 아, 그랬구나. 아 참, 금돌이가 그새 우리 형 하면서 찾던데 애한테 뭐란 거예요?
4: 열이 씩 웃는다.
6: 내가 매력을 흘렸나 본데.
5: 되게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나 봐요.
6: 너 주워가라고.
5: 흘리신 분이 도로 주워가시죠. 와서 직접요.
6: 다 마시려나. 워낙 넘쳐서.
5: 대체 자신감의 출처가 어디예요?
6: 배웠어. 왕실 교육 과정.
5: 배운 어세구나.
4: 열이 피식 웃는다.
5: 왜 웃어요? 왜 자꾸 웃는데요?
6: 그냥 너랑 계속 웃고 싶어서. 오늘은 실컷 그래보려고.
4: 열이 애틋한 눈길로 자신에게 향한 은조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0: 근데 이거 방법이 없겠는데요?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1: 그렇죠. 아버지가 목숨으로 네. 반대를 하시니까요. 이렇게 열이 마음 아파할 때 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일단 나갔잖아요 집을. 네네. 그래서 제이가 어디에 가 있냐면 그 별당 정자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그 별당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인들이 물건을 치우겠다 이러니까 그냥 두라고. 어머. 아직 온기가 남아 있으니 그냥 두라. 이렇게
0: 무슨 온기가 하죠. 있어요 물건에.
1: 그러게요.
0: 네, 어쨌든 두 남자가 다 애틋하네요.
1: 네. 네. 한편 데비는 이 열을 해림과 혼인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해림을 부른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열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마음에 둔 여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비가 잊으라고 하니까 일생 못 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제 해림이 또 거기서 열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조금 슬퍼하게 되는데요. 네네. 한편 이제 은조는 엄마 춘성과 함께 이렇게 불공을 드리러 절에 갔다가 그 흰 고깔을 쓴 비구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비구니가 누구인지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0: 네.
1: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아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4: 춘섬이 연등 아래에서 내 식구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스님에게 받아들고 흐뭇하게 본다. 은조와 비구니는 계단 위 불당에서 지켜보고 있다.
7: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8: 경원은 이전에 홍미직대감의 보호가 닿지 않은 도성민이 없다지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4: 은조가 합창하며 공손히 인사한다.
8: 혹 지금의 왕이 어떤 자인지 알고 있는지요?
7: 저는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의 일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루를 여의기 바쁜 백성인지라.
8: 알아야지요. 그자가 홍민직 대감의 목에도 칼을 들이웠으니까요.
7: 칼을요?
8: 경호년 피해 그해 말이에요.
4: 과거
9: 상소만으로 저들을 벌하는 것은 훗날 전하의 큰 흉이 될 것이옵니다.
8: 홍민직 대감은 충원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고
9: 부도한 문집을 죄로 다스림은 능한 처사이옵니다.
8: 일개 강관이었던 임사영은 감원으로 살아남았지요. 간신의 아첨을 얻어낸 임금은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대소신료를 잔인하게 퇴출시키고 선왕의 후궁들과 이복 형제들을 왕자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억압했지요.
10: 내 인수치로 사느니!
4: 후궁 하나가 군졸의 검을 빼서 자결한다.
11: 어머니!
4: 이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웃는다.
8: 그해 피로 조종을 물들인 임금은 제 꼭두각시인 간신 임사용과 그의 분신인 관료들로 대전을 채웠고 지금의 조선을 망조로 이끌고 있지요.
4: 현재
7: 직원을 올려 전하의 노여움을 산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셨을 줄은
8: 모를 수밖에요. 왕실과 사대부 모두 쉬쉬했으니
7: 해서 저희 대감마님께서도.
4: 은조의 낯빛이 어두워진다.
7: 왜 제게 이 얘기를.
8: 아버지의 역사를 자식은 알아야 하니까요.
4: 은조가 당황해하자 비구니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짓는다.
8: 홍대감께서 그 일을 견뎌내시고 지금은 평안히 살고 계시니 다행과 존경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7: 예.
4: 비구니가 혼란해하는 은조의 표정을 날카롭게 살펴본다. 잠시 후 비구니가 소원 종이를 단 종이 연꽃을 줄에 걸고 있는데 미불이 다가와 고개를 숙인다.
8: 길동은 내가 직접 만났다.
4: 과거 밀실 가림막 너머에서 미불의 보고를 받던 이는 바로 고깔을 쓴 비군이다. 현재
12: 백성들 사이에서 길동이 부활했던 소문이 무성합니다.
4: 비군이가 은조 일가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내려다본다.
8: 신적인 존재라 어쩌면 신이 필요할지도. 그대는 길동에 관한 모든 소문을 내게 가져오라.
0: 이규랑 민직 네. 또 임사영에게 그런 사연이 네. 있습니다. 예. 근데 길동이 부활했다는 소문은 왜 나게 된 거예요?
1: 이 도성 밖에 구질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그 구질막이 아픈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역병이 돌아서 이제 은조한테 막 도움을 청할 데가 없으니까 네. 은조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0: 갔는데 그때 열도 함께 갔거든요. 근데 역병은 아니었고 이제 뭐 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제 병에 걸린 이질 네. 같은 거였어요. 네. 열은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나무 껍질을 막 껍질을 먹는 걸 봐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약제도 보냈고 또 1년치 쌀을 그 앞에 몰래 갖다 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백성들이 이건 길동이 부활한 거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1: 네.
0: 이 구질막에서 굉장히 큰 변고가 생기고 그 바람에 은조까지 이제 목숨이 위험에 처하는 어머.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 이야기는
1: 다음 시간에
0: 네. 네. 이어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차 때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의 전체 국민이 대상인데요. 2차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고요. 수도권의 소득 하위 70%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우대 지원과 특별 지원 지역으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받을 수도 있고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는 이름처럼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신청 때 지급 대상자의 91% 이상이 지원금을 신청한 걸로 집계됐죠. 2차 때는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 기한까지 쓰지 않은 금액은 모두 소멸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김건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잘못된 만남.

김건모가 부른 잘못된 만남,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시사복지에서는 부부의 날을 맞아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 살펴보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마포중앙도서관이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소식과 손소리복지관의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밥이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 짚어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한국 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사회복지사로 있는 황현미입니다. 작년 6월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친절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아 이 정도까지는 내가 다가가야 되고 어느 정도는 다가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그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분야로 넘어와서 보니까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이 다 탑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핸드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익혀야 되고 그리고 더 배워야 될 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더 그분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또 부딪히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각장애인들한테 더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 이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좋다. 지금 중도장애를 겪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래도 밖에 나가 가서 이렇게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이런 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살아갈 힘이 된다라는 말에 사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이들이 우리랑 같이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90% 정도가 중도장애인입니다. 선천장애보다는 중도장애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상실감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줘서 그분들이 힘을 내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곡은 제니퍼 로페즈의 브레이브입니다.

0: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인데요. 올해 네. 결혼 인식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네. 벌써 이제 가정의 달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0: 네.
1: 매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예, 2007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고요.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런
0: 네,
1: 의미로, 예, 숫자 2와 1을 합쳐서 21일로 이렇게 정한 것이죠. 네, 근데 요즘은 이 말이 예전처럼 당연한 인생 공식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네네. 한국 리서치가요, 지난달에 2026년 4월에 이렇게 실시한 그런 인식조사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48%.
0: 어휴, 예.
1: 네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47%였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0: 네, 그렇네요.
1: 네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결혼이 필수라는 생각과 또 선택이라는 생각이 나란히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올해 이제 부부의 날은 부부를 축하하는 날이면서도 동시에 또 우리 사회가 결혼과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0: 그 세대와 성별에 따라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다른가요?
1: 네, 뭐 꽤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60대 이상에서는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지만요. 20대, 30대에서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기보다는 선택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훨씬 강합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결혼이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거치는 그런 생애 과정처럼 여겨졌다면요. 지금 청년 세대에게 결혼은 뭐 일자리나 또 주거, 또 경제적인 안정, 관계의 질, 이런 걸 모두 따져본 뒤에 결정하는 그런 선택지가 된 것이죠. 성별 차이도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 필요성을 더 많이 이제 동의를 했고요. 또 여성은 결혼을 선택으로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습니다.
0: 네.
1: 네, 이것은 이제 결혼 이후에 가사나 돌봄, 또 출산, 양육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여성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는 현실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 결혼 인식의 변화는 이제 단순히 세대 차이나 개인의 취향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이런 조건, 또 성별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함께 반영된 결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래요. 그 결혼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1: 뭐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었습니다.
0: 아.
1: 예, 결혼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로 결혼 비용이나 또 주거 마련 이런 경제적 부담이 커서라는 응답이 48%로 뭐 가장 높았죠.
0: 예.
1: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혼자 사는 자유와 여유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또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뭐 가까이 이제 30%를 좀 넘었는데요. 뭐 이 결과를 보면은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를 이제 단순히 개인주의의 확산으로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뭐 집을 마련하기 어렵고 또 고용은 그렇죠. 또 불안정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주변에서 부부 갈등이나 이혼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결혼 생활 자체를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시각도 커졌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결혼을 우리가 좀 장려를 하려면 그냥 뭐 결혼하세요라는 그런 말보다는 결혼 이후에 삶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이제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1: 네.
0: 결혼을 둘러싼 가치관도 있잖아요. 예를 네네. 들어서 이제 동거와 뭐 자녀에 네. 대한 생각도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죠.
1: 그렇습니다.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유연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조사에서 이제 결혼한 사이가 아니어도 서로 사랑하면 함께 살 수 있다는 그런 의견에 63%가 동의했습니다.
0: 네.
1: 네. 또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는 네, 44%가 어이구, 동의했고요.
0: 네.
1: 뭐 또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한 41%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자녀 문제로 가면 세대 차이가 좀 더 뚜렷한데요.
0: 네.
1: 결혼한다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59%가 동의했지만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동의율이 20% 안팎으로 낮게 그래요?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결혼하면 같이 살고 또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순서처럼 그랬죠. 여겨졌지만 네. 네, 지금은 함께 사는 방식 또 아이를 가질지의 여부 가족을 구성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개인과 커플이 더 많이 이렇게 선택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0: 예. 그 결혼 정년기에 대한 생각도 예전과 네.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제 남성이 생각하는 적절한 결혼 나이는 32세 정도, 또 여성이 생각하는 나이는 한 29세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0: 네.
1: 근데 사실 뭐 이것은 지난 5년째 큰 변화가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실제 초혼 연령을 보면 남성은 33.9세, 또 여성은 31.6세.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나이보다 약 2년 정도 더 늦어지고 있는 셈이죠.
0: 네.
1: 네. 결혼 전까지 학업이라든지 혹은 취업, 또 경제적 기반, 관계 성숙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오래 점검하는 과정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결혼을 망설이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이 간극이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0: 예. 네. 그래도 결혼이나 부부 관계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1: 네, 맞습니다.
0: 예.
1: 예, 사람들은 이제 결혼 자체를 그렇게 거부한다기보다는 행복하지 않는 결혼 이것을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 조사에서 이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63%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0: 예.
1: 반면에 이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데는 44%가 동의했고 또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41%로 좀 팽팽했습니다.
0: 네.
1: 네, 또 결혼은 이제 당사자 의견이 가족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는 뭐 78% 높게 동의가 됐고요. 예, 그래서 이 수치들이 말해주는 것이 분명한데 이제 결혼 핵심은 이런 체면이나 의무가 아니고요. 당사자의 행복, 뭐 존중, 관계의 질,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결혼했느냐 보다는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좀 더 안전하고 존중받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이죠.
0: 예.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1: 네, 여기서 이제 저는 한 그 연구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이라는 분입니다. 한 40년간 부부 관계를 계속 연구해온 분인데, 이분의 연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부부 갈등에서 성격 차이를 많이 얘기하는데 성격 차이 그 자체보다는 갈등을 다루는 일종의 대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네. 이 가트맨 박사는 신혼부부 130쌍을 관찰하고 또 6년 뒤에 다시 추적을 했는데 이혼한 부부와 또 관계를 유지한 부부를 가른 핵심 차이는 바로 싸우는 횟수 자체가 아니라 연결 시도에 얼마나 반응했느냐 하는 시도. 것이었다고 해요.
0: 예.
1: 그 예를 들면은 그 배우자가 오늘 좀 힘들었어. 혹은 뭐 저녁에 같이 산책할까? 뭐 이런 말을 건네는 순간이 바로 이렇게 연결 시도인데요.
0: 네.

0: 이때 상대방이 아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좋아 오늘 좀 같이 걷지 이렇게 반응하면 관계가 이어지잖아요.
1: 그렇죠. 예.
0: 반대로 이걸 무심하게 이제 넘기거나 짜증으로 받으면 연결 이해가 사라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관계를 유지한 부분은 86%의 비율로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했지만 이혼한 부분은 이 반응을 33% 정도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미래는 어떤 그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에서 서로에게 얼마나 좀 고개를 돌려주느냐 뭐 그런 데 따라서 갈렸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1: 그렇군요.
0: 네.
1: 자, 이 부부의 날을 맞아서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관계 기술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네. 역시 뭐 이제 가트맨 연구에서 이제 널리 알려진 개념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그게 5대 1의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1: 5대 1의 비율이요?
0: 오. 네네. 그 부부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이 한 번 이렇게 있었다면 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감이나 인정, 또 감사, 애정 표현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적어도 5번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1: 예예예. 예.
0: 이것이 이제 가트맨 박사가 말하는 감정 예금 계좌의 개념입니다.
1: 네.
0: 네네. 쉽게 말해서 이제 이 관계 안에서 이런 긍정적인 감정의 잔고를 많이 쌓아두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잔고가 충분하면 배우자가 좀 실수를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요.
1: 그치,
0: 잔고가 이제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도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1: 네.
0: 또 관계를 해치는데 또 네 가지 태도도 자주 언급이 됩니다. 뭐 비난이나 또 경멸, 방어, 담쌓기 이런 것인데 당신은 항상 그래 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말이라든지 또 상대방을 깎아내려는 어떤 표정, 뭐 당신도 똑같잖아 라는 그런 반격, 또 아예 뭐 대화를 끊어버리는 태도 이런 것들은 관계를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1: 네.
0: 네, 부부날이라고 해서 꼭 큰 선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이제 요즘 당신 어때라고 좀 묻고요. 또 대화 중간에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0: 우리는 뭐 평범한 진리지만 이렇게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결혼관 속에서도 부부관계를 잘 지탱하는 힘은 결국에는 이제 서로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
1: 네.
0: 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연결하려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였습니다. 백지영의 음성으로 듣죠. 잊지 말아요.

0: 이창훈의 행복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모두의 도서관 사업을 운영합니다. 도서관이 직접 복지시설을 찾아가서 그림책 독서 활동과 배려풀이 영화 상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꿈그대 그림책 연구회 소속 전문 강사가 기관을 방문해서 만들기와 신체놀이를 결합한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만 9세부터 24세까지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9회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모 분야는 음악, 미술, 무용, 연극을 비롯해서 모든 예술 영역을 포괄하며 자신에게 맞는 표현 방식으로 무대에 설 수 있게 지원합니다. 평택시가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2026년 평택시민 미래대학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강좌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고 주 2회씩 총 8회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방문형 교육을 확대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고 직업기초, 디지털, 자립생활 등 실용중심 교육부터 건강, 취미, 정서 프로그램까지 다룹니다.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이 국제로터리클럽과 협력해 청각장애 난청인 소리찾기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와 기기지원을 받지 못해서 청각재활기회를 누리지 못한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인공와우 수술비 최대 1,000만 원, 외부장치 교체비 최대 800만 원, 재활치료와 기타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재활협회가 도내 장애 청소년의 IT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AI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챌린지와 참여, 협동을 이끌어내는 챌린지로 이뤄지며 특수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나 만 14세부터 23세까지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장애인이 미디어의 능동적인 창작자로 거듭나길 바라며 공모기간을 전년 대비 약 한 달 연장해 총 3개월 92일 동안 접수를 진행하고 올해 슬로건은 콘텐츠로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미디어입니다.
2: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첫 소식은 서울 마포중앙도서관 이야기네요.
3: 그렇습니다. 네, 도서관이 장애인 곁으로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사업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이 이달부터 10월까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찾아가는 모두의 도서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 그럼 도서관이 직접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거군요.
3: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림책 독서 활동이고요. 다른 하나는 배려풀이 영화 상영입니다. 독서 활동은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건 아니고요. 그림책 읽기, 만들기, 또 신체놀이를 결합한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배리어프리 영화는 화면 해설과 한글 자막을 입혀서 시각청각장애인이 영화 내용을 빠짐없이 즐길 수 있게 만든 무장의 영화를 말합니다.
2: 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걸까요?
3: 올해 마포군의 7개 복지시설에 진행이 되는 건데요. 독서 활동은 20번이, 또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은 8번이 진행이 되고요. 약 한 300여 명의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어느 정도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겠습니까?
3: 이게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같이 하게 된 사업인데요. 이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포주간센터에서 10월까지 모두의 책놀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게 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책을 읽고 또 책을 넘어서서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복지를 누리는 거점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2: 네, 다음은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소식이네요.
3: 그렇습니다. 네,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제19회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 참가자를 모집을 합니다.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장애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문화예술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2: 네, 공모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3: 음악, 미술, 무용, 연극을 비롯해서 사실상 모든 예술 영역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래든 그림이든 춤이든 연기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표현 방식을 선택해서 무대에서 설 수 있도록 좀 더 폭넓게 문을 열어준 점이 큰 특징입니다.
2: 네, 올해가 19회째니까 그동안 무대를 채워온 분들이 많았을 텐데 본선 진출자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걸까요?
3: 말씀하셨던 것처럼 19년 동안 이어져온 행사인 만큼 본선 무대에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전국 단위에서 자신의 작품이라든지 무대를 선보일 수 있다는 게 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2: 네.
3: 여기에 더해서 우수한 참가자에게는 시상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무대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후속 활동의 발판도 마련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2: 네, 신청 방법과 평가 과정도 안내해 주셔야지요.
3: 신청은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누리집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서 본선 진출자를 가린 다음에 본선 무대 발표를 거쳐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분야별 모집 기간과 제출 서류 같은 자세한 내용들은 협회 누리집이나 공고문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2: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평택시가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도한다고요?
3: 그렇습니다. 평택시가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평택시민미래대학 안에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정도 주 2회씩 총 8번의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2: 네, 어떤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3: 영역이 꽤 넓습니다. 한 축은 직업기초 디지털 활용 자립생활처럼 일상이 바로 도움이 되는 실용중심 강좌고요. 다른 한 축은 건강, 취미, 정서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일상에 보탬이 되는 내용도 있고 마음을 채우는 내용도 함께 담아낸 게 큰 특징이네요.
2: 네, 자 이번에는 새롭게 방문형 교육도 확대한다면서요.
3: 네, 그렇습니다. 교육장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강사가 찾아가는 그런 방문형 교육을 이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이동에 제약이 있어서 그동안 평생교육 기회를 포기해야 했던 분들에게는 좀 학습 접근성을 한층 넓혔다는 점이 이번에 운영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2: 그렇군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0: 같은데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1: 평택에 거주하는 장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신청과 강좌별 운영 일정은 평택시민미래대학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자세한 모집 공고는 평택시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네. 자, 계속해서 손소리 복지관의 인공 와우 수술비 지원 소식 들어볼까요?
1: 대전광역시립 손소리복지관이 국제 로터리클럽과 손을 잡고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을 위한 소리찾기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0: 어떻게 마련된 지원인가요?
1: 단독 사업은 아니고요. 국제 로터리클럽과의 협력으로 마련된 지원입니다. 민간 봉사단체의 후원과 복지관의 전문 서비스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좀 크게 가질 수 있겠습니다.
0: 네, 지원 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크게 세 갈래입니다. 우선 인공와우 수술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이미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외부장치 교체 비용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0: 네.
1: 여기에 더해서 수술 뒤에 꼭 필요한 재활치료 비용이라든지 그 밖에 기타 비용까지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0: 지원 대상도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청각장애인과 난청인 가운데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와 기기를 지원받지 못한 분들이 핵심 대상이 되고요. 신청 자격이나 소득 기준, 제출 서류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손소리복지관에 직접 문의하면 더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 전라북도에서는 장애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챌린지 소식이 있다고요.
1: 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협회가 도내 장애 청소년의 IT 역량을 키우고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전북 특별자치도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0: 예. 올해 대회는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까요?
1: 두 갈래입니다. 한쪽은 AI를 활용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겨루는 챌린지고요. 다른 한쪽은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는 참여와 또 협동을 이끌어내는 챌린지로 이렇게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0: 네. 올해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종목을 새롭게 만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IT 기능을 익히는 데서 그 실은 건 아니고요.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자기 아이디를 펼치느냐, 거기까지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장애 청소년도 AI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준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네, 그 참가 대상과 신청 방법도 정리해 주시죠.
1: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 또는 만 14세부터 23세까지 장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관과 접수 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재활협회 누리집과 전화 문의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공모전 소식이네요.
1: 네,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자는 취지로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장애인이 미디어의 능동적인 창작자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0: 네,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고요?
1: 그렇게 됐네요. 지난 2022년부터 첫회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다섯 번째 공모전이 열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자신의 시선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서 응모할 수 있는 자리로 꾸준히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0: 네. 이번 공모전의 슬로건은 어떻게 됩니까?
1: 올해 슬로건은 콘텐츠로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미디어입니다. 화면 앞이든 카메라 뒤든 누구든 미디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끝으로 공모 분야와 접수 일정도 알려주시죠.
1: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장애를 주제로 한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장애인이 직접 제작한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짧은 영상물인 쇼폼 콘텐츠, 그리고 장애인 방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시상하는 분야. 이렇게 네 갈래로 진행이 됩니다. 접수는 전년 대비 약 한 달 늘어나서요. 총 3개월 92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자세한 일정과 제출 방법은 시청자 미디어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의 행복뉴스였습니다. 장애리의 노래 이어드리죠.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고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연우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님과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 짚어볼까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5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0: 네.
1: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그리고 뭐 기타 소득까지 모두 합산해서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0: 네.
1: 직장인 분들은 이제 연말 정산으로 세금 문제가 보통은 끝난다.
0: 맞아요.
1: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은 연말 정산이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강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투잡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부업을 해서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연말 정산하고는 별개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0: 네네.
1: 이제 저도 뭐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사업소득 등이 있다 보니까 매년 이맘때 신고를 하고는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미리미리 하면 참 좋은데 항상 마감 직전에 간신히 하게 되더라고요.
0: 그렇죠. 예, 네. 바쁘다 보니까.
1: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맞아서 이제 올해 뭐 달라진 점이나 놓치면 손해보는 그런 공제 항목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0: 네. 네. 우선 신고 기간부터 알아보죠. 언제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까?
1: 네, 일반적인 신고자의 경우에는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루를 더 연장해서 다음 날인 6월 1일까지가 신고 기간이 됩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간이 조금 더 긴데요.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이제 오늘부터 마감까지 한 2주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신고 대상 알아보죠. 종합소득세. 정확히 누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겁니까?
1: 네.

0: 네, 앞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흔히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대상이 넓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의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가 필요하고, 심지어 적자가 났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3.3% 원천징수를 떼고 수입을 정산받는 뭐 프리랜서나 강사들 혹은 배달 플랫폼 통해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 네.
0: 그 외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 뭐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합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일시적인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직장을 다니면서 별도로 부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 맞아요.
0: 뭐 인터넷 블로그 하시는 분들, SNS 등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업소득도 일정 금액을 넘을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혹시라도 마친 경우라도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그 원천징수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프리랜서들은 보통 3.3%를 떼고 받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미 세금 뭐다 납부한 거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0: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3.3% 선납이 세금을 다 납부한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세금을 떼고 돈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왜또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본인 소득 중에 3.3%라는 약간의 금액을 원천징수라는 형태로 세금을 미리 낸 것뿐이지, 그것만 가지고 신고가 뭐 완료됐다거나 아니면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시에는 소득세 3%, 그리고 지방소득세 0.3%, 요걸 합쳐서 이제 3.3%를 미리 떼고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 3.3%라는 비율이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하지만 이제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내가 1년 동안 번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3.3%를 뗐다고 해서 세금 계산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만약 낼 세금이 없는데 미리 납부를 한 거라면은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 혹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라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0: 네, 각종 공제 항목들을 적용하다 보면 원천징수로 미리 낸 3.3%보다 실제 세금이 적은 경우들도 꽤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차액을 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더 많건 공제가 더 많건 어느 쪽이든 신고를 해야만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는 거죠. 만약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3.3%는 세금을 완납한 게 아니라 세금을 선납한 거고 후 정산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1: 예. 환 금액이 있더라도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세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거부터 짚어볼까요?
0: 네, 이 세금 신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과세표준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도 귀속분부터 조율이 되어 있는데, 1,4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 6%가 적용되고요. 1,4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의 구간은 1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126만 원이 되는 것이고, 5,0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누진공제액은 576만 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이 이제 2023년에 변경이 된 건데, 세금을 적게 내는 하위 구간을 좀 늘려주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이게 중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좀 낮춰주는 방향으로의 개편이었고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구간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그런 감세가 좀 이루어지도록 변화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들은 2021년에 인상된으로 변동이 없는데, 5억 원부터 10억 원까지는 42%, 10억 원 초과 구간은 45%의 최고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 세금 신고에서 공제 항목이 매우 중요한데, 놓치기 쉬운 항목들도 정리해 볼까요?
0: 네, 이 세금 신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경비와 같은 공제 항목들을 얼마나 잘 적용해서 처리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공제를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인적공제를 들 수가 있는데, 본인

0: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한 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맞벌이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기본 공제는 소득자 중에 한 명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사람이 중복해서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자녀가 두 명이 있다면 뭐 아빠가 한 명, 엄마가 한 명 이런 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엄마가 연말정산하면서 자녀 두 명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았다면 아빠는 자녀 두 명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점을 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분들이 자주 놓치시는 것들이 이제 국민연금 본인 부담분인데요. 이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미처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빠뜨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뭐 교통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이런 것들은 모두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에 필요해서 사용한 뭐 흔적들이나 아니면 영수증들 잘 모아두셨다가 경비로 적용하면 그만큼 과세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1: 그렇군요. 그 개인 사업자들은 결국 본인이 사장님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근로자하고 차이가 있는 건데 주의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0: 네, 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인건비 얘기부터 좀 해보면 아, 예. 네, 이 인건비는 사업체 운영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법에 따라서 개인 사업체 대표의 급여는 이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뭐 사장님이 월급 형식으로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인 사장님의 급여는 사업체 인건비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법인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개인 사업체의 소득은 애초에 모두 개인 사업자 본인의 소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내가 내 돈에서 내가 월급으로 일부 돈을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비용이 되진 않는 겁니다. 대표 본인의 4대 보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경비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고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사업체의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 필요 경비와 공제 항목을 잘 구분해서 챙기는 게 또 중요하겠군요. 그리고 올해 신설된 공제 항목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0: 이거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반가운 소식인데요. 아, 예. 네,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으로 신규 포함이 됐습니다.
1: 예전에 안 됐는데. 예.
0: 네. 기존에는 이제 미취학 가정의 학원비만 네네. 공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뭐 입학금이나 수업료만 되지 별도의 사교육비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만 9세 미만 자녀까지 그 범위가 넓어져서 혜택이 좀 늘었습니다.
1: 네.
0: 여기에는 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미술 학원 이런 뭐 예체능 학원비가 해당이 되는데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15%니까 최대 4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1: 네.
0: 다만 이제 이 공제는 이번에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 소득을 정리하는 이번 종합소득세 부분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내년부터. 반영이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올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예. 영수증 잘 챙겨뒀다가 예. 내년 신고할 때 이 부분 공제 혜택 꼭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1: 예. 어쨌든 초등, 저학년 학원비 공제는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0: 네.
1: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너무 복잡해서 엄두가 안 난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0: 있죠.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 모두 채움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고 모두 있거든요.
1: 모두 채움.
0: 네, 국세청이 소득과 공제 자료를 미리 채워서 신고서를 만들어 줍니다.
1: 아, 예, 예.
0: 대상자에게는 뭐 SNS 어플이나 아니면 문자로 안내가 오기도 하고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시면 이미 채워진 신고서가 뜨고요. 확인하고 그냥 제출 버튼만 누르면 끝이어서 매우 예. 간편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모두 채움이 모든 공제를 잡아주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몇몇 공제 항목들은 직접 챙겨서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뭐 다 알아서 해주고 확인만 누르면 되겠지 하고 넘기면 공제 항목이 또 누락이 되면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채워진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빠진 공제가 혹시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끝으로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0: 이때는 가산세가 붙는데요. 근데 이게 꽤 무섭습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일단 납부할 세액의 20%고요. 그럼 만약 고의로 숨긴 거라면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납부 지연 가산세도 따로 붙는데 하루에 0.02%씩 연으로 치면 약 8%가 붙습니다.
1: 예.
0: 상당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납부할 세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일단 무신고 가산세 20만 원이 붙고요.
1: 어휴, 예.
0: 거기에

0: 매일매일 이자가 불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좀 계속 커지겠죠.
1: 예.
0: 그래서 기한이 지났더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한 달 안에 신고를 하게 되면 기한 후 신고라고 해서 가산세를 또 50% 감면을 해줍니다.
1: 아, 예.
0: 그러니까 이제 늦었다고 포기하고 신고를 안 하지 마시고 늦더라도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헌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은 불어나는 방송시간 안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심으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성신이 부르는 한 번만 더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사랑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김시우 읽음. 세대마다 사랑을 향한 생각이 다를까요? 나이와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좋아한다라는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고 농축되고 증류되어 어느 순간 절정에 이른 상태라고 여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랑을 호감의 연장선에 있는 감정이면서 동시에 호감보다 한층 빛나고 숭고한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불안한 시대, 사랑도 불안하다. 만약 많은 사람이 사랑을 호감의 다른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사랑은 무언가의 반응에서 생겨나는 감정의 한 종류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본래 자기 바깥에 존재하는 대상에게 싹트는 강렬한 반응으로 불리니까요. 그건 눈앞에 보이는 사물일 수도, 오래전 기억이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추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우리는 아무 까닭 없이 갑자기 기쁘거나 즐겁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불씨가 되는 물리적, 심리적 계기가 존재합니다. 감정이라는 불꽃을 지피는 요인은 늘 바깥에서 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과거 장면이나 기억들이 맞물리며 우리 마음속에 불씨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불꽃이 타올라 기쁨이나 즐거움, 분노, 슬픔 같은 감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은 이런 감정의 특징을 잘 나타냅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호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그 속에서 쌓아온 경험이 남긴 기억과 관련됩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상대를 향해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내가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싹트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은 늘 내 경험과 기억이 밑바탕이 되고 여기에 세상이 만든 가치관이나 윤리가 더해집니다. 만약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내가 느끼는 호불호는 세상의 호불호와 크게 다르지 않을 테죠.
1: 역시 최고의 클랩.
0: 사랑을 감정으로 두면 안 되는 이유. 그렇다면 내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순간을 판단하지 못하고 뚜렷한 감정을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처음으로 미술관에서 앙리 마티스나 바실리 칸딘스키, 잭슨 폴록 같은 화가들의 추상화를 마주했다고 해봅시다. 어쩐지 낯설고 어색한 작품 앞에서 선뜻 좋거나 싫다고 말하지 못한 채 머뭇거릴 겁니다. 감정이란 금세 치솟다가도 이내 가라앉곤 합니다. 배가 고프거나 부를 때처럼 몸 상태만으로도 감정은 전혀 다른 빛깔을 띠곤 합니다. 심지어 복용하는 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날씨나 기압 변화에 따라서도 감정은 쉽게 요동칩니다. 그렇다면 사랑 또한 결국 불안정한 감정일까요? 이 물음을 던지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저으며 반박합니다. 사랑은 훨씬 더 고귀하고 더 고차원적인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의미를 특별히 여긴다 해도 만일 좋아하는 마음이 쌓이고 커져서 사랑이 된다고 한다면 사랑이란 감정의 한 형태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호불호 에서 호, 즉 좋아함이라는 감정이라면 그건 결국 자신의 취향, 곧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사회적 가치관에 쉽게 흔들리는 불완전한 감정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렇기에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경험이 쌓이면 취향 또한 자연스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며 결혼한 두 사람이 몇 년 후 언제 그랬냐는 듯 이혼 도장을 찍는 일도 같은 맥락입니다. 애초에 호불호와 세속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결혼을 선택했으니까요. 좋아함과 싫어함이라는 감정은 본래 불안정합니다. 몸 상태, 감정 기복, 가치관 변화가 뒤섞이며 시시각각 달라지죠. 세월 따라 음식 취향이 변하듯 사람을 향한 호불호 또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좋아한다는 감정이 절정에 이르면 사랑으로 바뀔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은 외로이 꼭대기에 서 있는 감정과 같아서 한없이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사랑이란 생각보다 모호한 개념입니다. 때로는 변덕스러운 호불호나 흔들리는 감정의 또 다른 이름표에 지나지 않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수없이 쓰면서도 정작 그것을 정확히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이란 상대를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의 상태라는 막연하지만 강한 확신을 품고 납니다. 그래서 스크린 너머에서만 본 유명 배우를 향해 진지하게 난 저 배우를 진심으로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지도 모릅니다. 일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며 교류하는 경험이 없다면 사랑이라는 말을 선뜻 꺼내기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나 자연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는 범주에 넣기조차 망설입니다. 충분히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어쩐지 오만하다라고 생각하죠. 이는 지식의 깊이가 곧 관계의 깊이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단순히 책을 읽거나 자료를 찾아서 얻는 정보가 아닙니다. 스스로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나누는 체험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끝에 비로소 생기는 이해, 그 이해에서 비롯된 지식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타인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나 논리로 증명되지 않고 오직 스스로 겪고 체험해야만 알 수 있으니까요. 순도 높은 사랑이란 무엇일까? 앞서 말했듯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왜 생기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직관으로는 어렴풋이 안다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곱씹으면 금세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마도 사랑이라는 개념이 언어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다양한 면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경험한 사랑과 연결된 행위를 하나씩 떠올려 봅시다. 그렇게 정리하면 막연하기만 했던 사랑이라는 영역이 조금씩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가령 입맞춤은 사랑과 관련된 행위로 봅니다. 물론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해야 하겠죠. 자주 웃거나 친밀함과 기쁨을 표현하는 태도 역시 사랑과 연결된 경험으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하나씩 나열하면 뒷장에 나오는 표 항목들이 사랑과 맞닿았음을 나타냅니다. 뒷장의 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사랑의 순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표에 나열한 여러 행위에는 분명 사랑이 깃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있겠죠. 웃어 보이거나 친절한 행동이 규칙이나 의무에 따른 태도라면, 즉 간호나 요양, 경호, 고객응대 같은 경우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도 사랑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 순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같은 행동이라도 명령이나 규칙 때문이라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 아니니까요. 반대로 정해진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마음을 담아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사랑의 순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우리

0: 우리는 사랑이란 강제가 아닌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될 때 순도가 높아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구별하거나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기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일수록 사랑이 많이 담긴다면 치안이나 스토킹, 강간 같은 행위도 사랑의 순도가 높은가? 이런 행위는 누구로부터 강제당하지 않았으니 겉보기엔 자기 의지로 행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강제된 행위입니다. 자기 의지라는 표현은 착각일 뿐 이면을 들여다보면 욕망, 망상, 충동, 왜곡된 사고처럼 내적 강제로 인해 움직인 결과니까요.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금전을 얻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체계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사랑과는 무관합니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사랑은 존중과 배려로부터 나온다. 이슬람 경전 코란에는 여자는 너희의 밭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기대어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건 뒤틀린 생각이 낳은 거짓일 뿐입니다. 그 안에 티끌만큼의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바깥에서 강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스스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본질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데 있다. 도시의 복잡한 일상을 들여다보면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속셈을 감춘 행위가 의외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웃음, 선행, 보살핌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면 계산이 앞서거나 체면치레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화려한 홍보 뒤에 숨은 모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겉모습 너머로 사랑을 알아봐야 할까요? 어떤 기업이 거액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다고 합시다. 사람들 눈에는 훈훈한 이야기처럼 비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홍보 효과, 세금 감면 같은 유리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부라는 행위 뒤에 사랑이 아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인 셈이죠.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기부했으니 안 한 것보단 낫잖아. 성경 속 예수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마태복음 6장 3절. 이 말은 행위에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얹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개입하는 순간 그 행위는 변질되니까요.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난 기부라면 굳이 남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랑을 온전히 지키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순간 기부는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내면의 충만함만이 보상이다. 사랑은 언제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납니다. 앞에서 나열했던 사랑하면 나오는 여러 행위는 모두 내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철학자 짐 메리,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라고 말한 이유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랑의 본질은 사랑받는 데 있지 않고 사랑하는 데 있다 라고 강조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리 사랑해 라는 말을 수십 번 되뇌어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말은 허공 속에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예수는 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누가복음 6장 32절.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란 돈이나 명예처럼 바깥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사랑을 내어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충만함, 그게 보상입니다. 이를 자기만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기애와는 다르지만 충만해지는 감각을 얻는다는 점에서 보면 자기만족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주는 일도 사랑이라는 형태가 아닐까요? 내면을 평화와 충만함으로 채우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애이자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사랑은 우리 일상 속 사소한 순간마다 존재합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도 내 몸을 위한 사랑이고,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는 행위도 사랑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잠시 그늘에 앉아 숨 고르는 순간도 사랑이죠.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모든 행동이 곧 나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를 온전히 알아갑니다. 먹고 씻고 쉬고 돌보는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내 안의 신뢰와 존중을 단단히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역 니체의 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사랑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사랑이라는 세계는 불안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사랑을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오래된 철학으로 되살려냅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관계의 피로, 감정의 번아웃, 연결의 단절 속에서 사랑은 점점 사적 감정으로 축소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 책은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사랑을 철학적 사유의 언어로 다시 세우며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한 근원적 조건으로서의 사랑을 탐구합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시우였습니다.

0: 이 선배들이 진짜 날 괴롭히려고 작정했나? 아, 여긴 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1: 너 초인 검사 받았다며? 결과 언제 나온대?
2: 저 초인 아니에요.
3: 연유의 얼굴이 점점 새빨개지는 것을 보고 현우가 입을 열었다.
0: 아, 선배들 그만해요.
2: 왜?

0: 현우 너도 동의했잖아. 연휘 저번 대회 때 맞추는 거 보니까 로봇 수준이던데? 정확히 한가운데만 맞추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 왜 초인 아닌 척해? 양궁부 때문에 그래?
1: 미안한데 나 먼저 일어날게.
2: 연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자 란주 효석의 얼굴이 그제야 살짝 굳었다.
3: 연휘야!
2: 그때였다. 유라가 두 손을 뻗어 연휘의 손목을 부여잡았다.
4: 저기 잠깐만. 우리가 좀 무리했지. 미안해. 사실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우리 모임, 그러니까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을래? 우리는 줄곧 네가 가입해주기를 바랐거든.
2: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던 연휴의 발걸음이 멈췄다.
1: 무슨 동아리인데요?
2: 연휴가 묻자 유라의 얼굴에 기다렸다는 듯 미소가 번졌다. 현우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0: 연휘, 사이비 종교 아냐? 카페에 세 사람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연희는 저들이 전날 현우와 함께 골목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그리고 저들의 등장이 매우 수상하다는 것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1: 왜 데이트를 방해하지? 왜 날 초인이라고 단정 짓지? 어떻게 내 정보를 알지? 현우가 말했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지?
0: 그 순간 한 가지 이미지가 연유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도를 아십니까? 혹은 신천지 같은 종교단체들. 유라가 말하는 동아리와 사이비 종교단체가 동시에 떠오르자 왜 현우가 자신에게 갑자기 접근했는지, 왜 뜬금없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는지 모두 단번에 이해됐다.
1: 아, 데이트 신청인 줄로만 알았는데.
0: 생각해보면 데이트인데 대화가 거의 초인에 관한 것들 뿐이었던 점도 이상했다. 초인을 섬기는 종교 모임일지도 몰랐다. 연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당황한 표정의 현우를 지나쳐 가려는데 누군가 손목을 덥석 부여잡았다. 유라였다. 거의 몸을 날려 잡은 수준이었다.
2: 우리 모임, 그러니까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을래? 우리는 줄곧 네가 가입해주기를 바랐거든.
1: 역시.
0: 연희는 그곳이 수상한 동아리일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몸을 돌려 나가는 대신 엉뚱한 말을 하고 말았다.
1: 무슨 동아리인데요?
0: 연희는 말을 꺼내자마자 후회했다. 호기심이 죄였다. 뱉은 말을 번복할 새도 없이 선배들은 연희를 붙들고 자리에 도로 앉혔다. 연희는 현우를 힐끗 쳐다봤지만 현우는 연희와 눈도 맞추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다.
2: 우리 동아리 이름은 소초모야.
3: 소소한 초인들의 모임.
4: 에?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아니었냐?
5: 근데 연희가 들어오면 더는 소소한 초인들이 아니지 않아요?
1: 저 들어간다고 안 했는데요.
0: 집단적 독백이 난무하기 시작하자 유라가 책상을 탕 쳤다.
2: 우리는 소소한 초인들의 모임 소초모야. 여기 있는 우리 넷 다 연희 너처럼 초인이고.
1: 전 초인 아니라니까요.
2: 괜히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도 네 양궁 실력만 보면 네가 초인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 테니까. 그래서 양궁부에서도 쫓겨난 거 아니야? 우린 너 다 이해해.
0: 연희는 할 말을 잃었다.
1: 뭘 이해한다는 걸까? 내가 죽어라 연습해 쌓아올린 실력을 다들 초인의 능력으로만 치부하고 내 실력이라고 봐주지도 않으면서.
0: 연희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연희의 침묵을 승인으로 오해한 듯 유라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2: 우리 넷이 모인 건

0: 기왕 초인으로 변한 김에 영웅이 되고 싶어서였어. 하다못해 동네나 학교에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 남들과 다른 능력이 주어졌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지내는 건 너무 아쉬우니까. 근데 문제가 좀 있어.
1: 유라는 머뭇거렸다. 연희가 한쪽 눈썹을 축해 올리며 자신을 쳐다보자 유라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다.
0: 우리 넷다 능력이 너무 하찮아서 싸우거나 힘을 써야 할 때 도움을 받아야 해. 각자, 그러니까 혼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들 막기도 어려운 수준이야.
2: 맞아. 저번에 경원 중 뒤에서 4대1로 싸우는 거 말리려고 했는데 애들이 겁먹지를 않더라고. 요즘 애들 덩치는 또 얼마나 큰지. 그때 일진들한테 란주가 당당하게 야! 그 친구 때리지 마! 했더니 걔네가 때리면 어쩔 건데! 한 거야. 란주가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 중 제일 큰 현우를 앞으로 밀었거든? 그랬더니 현우가 뭘 했는 줄 알아? 자기 따라온 고양이 몇 마리 가리키면서 얘네들이 너네 혼내준다! 이랬어. 아, 걔네가 미친 듯이 웃는데 솔직히 우리도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잖아.
1: 효석의 말에 란주와 유라가 킥킥 웃음을 터뜨렸다. 효석의 입을 막으려는 현우의 얼굴이 터질 듯이 붉었다.
3: 아니, 능력들이 뭐기에 그래요? 현우 능력이 알고 있고.
0: 난 그냥 남들보다 IQ랑 기억력이 좀 더 좋은 게 다야. 학교 시험 칠 때랑 작전 짤 때 빼곤 쓸 데가 없지. 쟤는...
1: 유라가 란주와 효석을 보며 말꼬리를 흐렸다.
3: 난 식물의 기억을 읽어. 식물 근처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낼 수 있지. 이 능력으로 대체 뭘 하겠냐? 뭐 가끔 풀숲에 떨어진 돈 줄 때도 있고 잃어버린 물건이나 사람 찾아주는 알바를 하긴 하지만.
1: 과연? 연희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란주가 효석을 툭 쳤다.
3: 야.
2: 나는 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동물, 곤충 같은 게 가려고 하는 장소나 행선지를 읽어.
3: 제 이 능력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마다 제일 빨리 내리는 사람 찾아서 그 앞에서 제일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능력이지.
1: 란주가 낄낄거리며 덧붙였다.
0: 그래서 우리가 널 눈독들이고 있었던 거야. 네가 초인이라는 소문이 교내 내내 돌았던 건 너도 알 거 아니야. 마침 현우가 네 광팬이기도 했고.
4: 아, 선배!
1: 얼굴이 새빨개진 현우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유라의 말을 잘랐다. 란주와 효석이 키득거렸지만 유라는 신경 쓰지 않았다.
0: 네 팬이기도 하니까 친해진 다음에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 좀 했지.
1: 연희는 힘이 쭉 빠졌다. 현우가 자신에게 관심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오늘 만남을 데이트로 여겼는데.
3: 안 입던 치마도 입어봤는데 그게 다 다른 의미의 관심이었다니.
1: 배신감마저 들었다.
0: 어때? 한번 가입해보지 않을래? 우리 사실 요즘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거든.
3: 그게 뭔데요?
1: 자포자기한 듯 한층 시무룩해진 목소리로 연희가 대꾸했다.
0: 왜 4월부터 우리 학교 애들이랑 경원 중 미래여고 재원고 애들 한 명씩 실종된 거 연희 너도 알지?
3: 네.
0: 애들 흔적이나 단서가 보이지 않아서 경찰 조사에 진척도 없고 대형 라투스가 다시 등장했다는 소리도 있고.
1: 유라가 목소리를 낮춰가며 말을 이었다. 마치 누가 듣기라도 하면 큰일 난다는 듯이.
0: 그거 우리가 조사해보면 어떨까 해서.
3: 진심이에요?
0: 당연하지. 란주나 효석이의 능력으로 정보를 모으고 내가 계획 짜고 추리하면서 추적해 나가고 라투스를 맞닥뜨리거나 싸워야 할 땐 연희 네가 먼 거리에서 활로 라투스를 맞춰버리는 걸 생각해봤어. 어때? 괜찮지 않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초인이자 동네의 영웅이 되는 거야.
1: 연초부터 은광천 주변 학교에서 학생들이 몇몇 실종된 사건은 연희도 잘 알고 있었다. 범인에 대한 단서도 너무 없고 학생들 간의 연관 지점도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청소년 실종 사건. 그걸 조사하겠다고 유라는 말하고 있었다.

0: 보다시피 우린 높은 등급의 초인이 아니어서 같은 초인들 사이에서도 우스운 취급만 당하거든. 그렇다고 학교 애들이 우릴 같은 사람 취급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라도 해결하면 우리도 그만 무시당하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1: 유라의 얘기를 듣고 나니 연희는 문득 소초모의 제안에 구미가 당겼다. 내 실력으로 올라간 자리에서 초인으로 오해를 받아 욕을 먹는 처지와 여기저기서 무시를 당한다는 소초모 멤버들, 소초모들의 처지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차별받는 것은 초인이건 초인이 아니건 같았다.
2: 초능력이 아닌 진짜 내 실력으로 초인처럼 활동한다면? 그래서 사건을 해결하고 히어로가 된다면? 또 마침내 초인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초인이 아닌데도 뛰어난 실력을 입증할 수 있지 않겠어? 좋아요.
3: 너?
2: 저도 소초모에 참가할게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1: 한참 뒤에 튀어나온 연유의 말에 네 사람의 눈이 커졌다. 특히 현우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연유를 쳐다봤다.
0: 진짜?
3: 너 무릎이 없기다.
2: 조건을 들어줘야 가입할 거예요.
0: 조건이 뭔데?
1: 유라의 진지한 표정에 연유는 씩 웃었다.
2: 제 위로 오빠가 둘 있는데요. 오빠들이 도장을 하나씩 운영하고 있어요. 큰 오빠는 복싱, 작은 오빠는 격투기.
3: 그래서?
1: 현우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2: 네 사람 다 도장에서 격투기랑 복싱을 배우면 좋겠어요.
3: 뭐?
1: 유라를 제외한 세 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2: 아, 솔직히 저 혼자 어떻게 싸워요? 말도 안 되지. 하다못해 주위를 끌어줄 탱커라도 있어야죠. 여러분의 능력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노력이라도 해봐요. 싸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싸우는 능력이라고요.
4: 난 운동신경 엉망인데.
1: 현우가 울상을 한 채 말했다.
2: 우리 오빠들한테 훈련받고 나면 아무리 엉망이어도 네 몸 하나 지킬 정도는 충분히 될 거야.
0: 그래, 연희 말이 맞아. 혹시 맞춤 훈련 같은 것도 가능할까? 주로 중소형 라투스랑 싸우겠지만 거대한 변이 라투스를 맞닥뜨릴 수도 있으니까.
2: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변이는 정보가 없어서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지만요.
1: 어느새 휴대폰을 꺼내진 연희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2: 저 잠시 전화 한 통만 걸고 올게요.
1: 휴대폰 너머 사람과 통화를 하며 연유의 표정은 오묘하게 변했다. 기쁜 것인지 진지한 것인지 알쏭달쏭한 제 표정에 긴장한 듯한 소초모를 보며 연유는 마침내 빙긋 미소를 지었다.

0: 현우, 히어로가 갖춰야 할 조건. 연희가 카페로 돌아와 자리에 앉기까지 소초모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유라와 연희의 눈치를 번갈아 보며 내내 다리를 떨던 난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1: 오빠들하고 통화했어? 뭘 하셔? 해주신대?
2: 안 된다고 엄청 반대하던데요.
0: 연희의 대답에 란주를 비롯한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연희는 씩 웃더니 대답을 이었다.
3: 근데 제가 계속 설득했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고집이 제일 세서 아무도 저 못 이겨요. 그 대신 누구 하나라도 다치는 날에는 범초본에 신고할 테니 그리 알래요. 우리 오빠들 성깔이 더러워서 훈련 강도도 되게 세요. 다들 각오하시고 훈련비는 따로 안 받겠대요.
1: 하지만
3: 중도 하차하거나 제대로 못할 경우엔 훈련비 싹 다 내라고 할 거라고.
0: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라는

0: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1: 당연히 그 정도 각오는 해야지. 무료로 해주시는 건데.
2: 야, 이현우.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 이번 기회에 그 물몸을 탱커로 고쳐놓자. 어? 너 키도 크고, 어? 어깨도 넓고, 어디 가도 앞에 세우기 딱 좋네.
3: 아, 나 그런 거 못한다니까요. 아, 라주 선배가 해요. 선배는 성질이 더럽잖아.
2: 어쩌? 이게 은근슬쩍 말 놓네?
1: 저기, 다들 오늘 뭐 할 거 있어요?
0: 연희가 란주의 말을 자르며 물었다.
4: 아니, 없어.
2: 왜?
4: 나도 없어.
0: 별일 없다는 모두의 말에 연희가 잘 됐다는 듯 탁자를 쳤다.
1: 큰 오빠가 기초 체력도 확인할 겸 좀 보자고 하는데 같이 도전 가지 않을래요?
0: 현우는 가슴이 뛰었다. 연희와 함께할 시간이 늘어났다는 데서 오는 설렘이 반, 훈련에 대한 걱정에서 오는 심란함이 반이었다. 곧 여름방학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유라의 계획대로 훈련과 실종사건 조사를 모두 다 할 수 있을 테다. 현우는 연유의 상기된 얼굴을 흘끗 쳐다봤다.
2: 그래, 가자.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0: 란주의 말에 효석은 영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엉거주춤 일어났다. 엉덩이를 들지 않으려 애쓰던 현우도 효석의 손에 잡혀 끌려나가듯 카페를 나섰다.

현우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국내 최고 양궁 선수의 오빠들답게 두 사범의 훈련은 쉽게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소초모들 중 글러브를 만져본 사람은 없었다. 줄넘기와 버피, 마운틴 클라이밍 따위를 수백 번 반복하니 현우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테스트들을 눈 하나 깜짝 않고 해내는 연휘. 칭얼거리기는 하지만 역시 비슷하게 해내는 유라와 란주였다. 앞으로 괜히 대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불길한 기운이 처가에 닥치고 있으니 우리 집은 물론 형님들에게까지.
1: 세상이 조용해지면 그때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지엄아.
2: 서해안의 무인도로 피신하는 이지한.
3: 법적으로만 형제지 우리 원수 같은 사이이다.
4: 계산은 네 형과 해라.
2: 하루아침에 도명이 충청도가 아닌 청홍도로 바뀐다.
5: 레이디, 여기는 한양. 컴백 플리즈.

와이파 한국인 158번째. 토정 이지함 14번째.

0: 전국에서 몰려든 상인들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던 조선의 다운타운 마포나루.
1: 아빠! 응? 오버대! 저기! 오버대. 저 스머프 집 같은 거 저거 뭐예요? 뭐예요? 뭐냐고요? 뭐예요? 뭔데요? 뭐예요?
0: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리버뷰가 보장된 곳에는 어김없이 초호화판 정재가 있었고.
1: 뭔데요? 뭐예요? 뭐냐고요?
2: 상두야.
1: 네.
2: 저기 말이야. 권세 있고 돈 많은 양반들의 놀이터라고나 할까?
0: 한강 북쪽 강변엔 주로 왕족들의 정재가, 남쪽 강변엔 고관 대작들의 정재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압구정, 효사정, 황하정, 태화정, 영복정, 낙천정 등등.
1: 어른들은 놀이터에서 뭐해요? 뭐해요? 뭐해요? 뭐하냐고요? 뭐해요?
2: 그래, 너도 뭐 크면 하냐고요? 알게 돼. 그래, 산두야.
1: 뭐야?

0: 산두야, 아빠도 여기 마포나루에다가 정자 하나 지을까?
1: 어? 어, 저렇게 스머프집 같은 거야?
0: 아니, 스머프집 말고 아빠는 저런 정자들보단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자연 친화적인 미래형 친환경 유기농 정자를 지을 거야.
1: 와우, 베지터블. 어, 베지터블. 거기서 나도 놀아도 돼요? 돼요? 되냐고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되냐고요?
0: 산드야.

0: 아니, 우리 형편에? 아, 여보. 아니, 우리 산두도 저렇고. 아유, 그것도 마포에.
1: 산두가 왜?
0: 아유, 당신 마용성이란 말도 못 들어봤어요.
1: 그래서 말인데. 아, 산두도 저렇게 컸고. 저기 돈 좀 땡길 수 있을까?
0: 돈? 아, 아, 참. 역적 집안이 됐으니 신용대출도 안 되고 정규직 취직도 안 되고. 여보 미안해요.
1: 아이 사람은 미안하기는, 그게 다 내 팔자야.
0: 아, 그게 당신 팔자라니요?
1: 아휴, 내 사주에는 처복이 없어.
2: 아, 아. 아, 여보! 아, 아.

0: 마포 나루토의 정자를 지어야겠다고 결정한 이지함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1: 서서 자 역시 선생님 호흡처럼 서서 자
0: 마포 나루 옹기골의 털을 잡고 흙으로 언덕을 만든 후 손수 굴을 파기 시작한다.

0: 서서.
1: 아빠 공짜 뛰는다면서요. 베지터블.
0: 베지터블 물론이지. 어? 가성비 끝판왕에 아주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유기농 정장.
1: 이건 자, 엄마가 좋아하는 황토 찜질방인데. 베지터블.
2: 자, 토구를 완성한

0: 이 점은 그 위에 네 개의 기둥을 세운 뒤 석가래를 얹고 지붕을 덮어서 흙으로 만들어진 2층짜리 정자를 완성한다.
1: 자, 이게 구석구석 내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2: 그렇구나. 그러니까 1층은 토굴이고 2층은 루프탑?
3: 아, 형 또 핫한 건 알아서 루프탑은 무슨. 에이,
1: 역시 우리 큰형님. 자자, 우리 집 루프탑에 올라가면 한강 뷰가 쫙.
4: 리버뷰.
1: 야경도 아주 끝내줘요.
3: 야, 너 설마 루프탑에서 술이나 홀짝거리려고 이걸 지은 건 아닐 테고 여기서 뭐 하려고?
1: 에휴, 뭐 연좌제 때문에 취직도 어렵고. 아니, 그렇다고 놀 수는 없잖아요.
2: 아, 그럼 뭐 할 일은 있었지 아마?
1: 모르긴 해도 전국의 나루토 중에 이 마포 나루를 드나드는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겁니다.
3: 어?
2: 그치?
3: 그래? 그래서 유동 인구가 많은 이곳에서 부동산 사업이라도 하려고?
1: 뭐든 해야죠.

0: 토정 어때요? 토정. 흙으로 지은 정자니까 토정.
1: 토정이라? 토정.
2: 정자의 이름을 토정으로 정한 뒤 드디어 길이를 택해서 토정을 오픈한다.
3: 야, 이제 막 오픈한 우리 토정은 고객님들의 다양한 힘조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원스톱 힐링과 소통의 공간으로 그냥 너무 좋아요.
4: 토정입니다.
5: 놀다 가세요.
4: 맛밥 좀 드시고 가세요.
2: 뜬금없이 흙으로 지어진 정자가 자리를 잡자 마포나를 오가던 사람들은
6: 아유 저 봐봐 저 안 된다고 그저 생기는 게 나이트야.
7: 아 나이트는 무슨 부동산 중개업소겠지. 응?
8: 아니 그 간판에 토정이라고 쓰여있던데.
7: 아이 뭐 그러면은 찜질방인가?
6: 어 맞네 황토 찜질방인가 보다.
7: 아이 뭐가 됐든 그 나루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쌈짓돈 긁어먹을 심포겠지.
8: 주인이 양반 출신이래. 양반.
6: 어머머머머 세상에 이제 양반 놈들이 돈 벌겠다고 나루토까지 키워나오는 세상이 됐네.
3: 아유 언제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곳이에요. 아 무료 너무 좋아요.
7: 아 기본은 다 무료라고 하지.
6: 아 그래 낚이면 안 돼. 그저 낚이면 지는 거라고.
7: 그래
8: 맞아.
2: 소위 양반이라는 자가 돈만 있으면 너도나도 누구나 비단 옷을 입던 시절에 거칠거칠한 삼베 옷을 입고 하루 종일 토종 루프탑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멍을 때리자 사람들은 이지함을
9: 완전히 미쳤어 정사려 미쳤어 Are you crazy?
2: 그렇게 보겠지 아무래도. 그러던 어느 날
6: 저기요
10: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11: 아니 이런 집에 누가.
12: 아이고 어서 들어오시게.
6: 저 지나는 길에 잠시 쉬어갈까 해서요.
10: 아 그 안내판 보니까 무료라고.
11: 정말 공짜예요? 기본 요금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저희 노잣돈이 다 떨어져서.
12: 아이고 이거 보아하니 어? 과거를 보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모양인데. 자자자자 일단 루프탑으로 올라가지. 우리 집이 말이야 이게 뷰 맛집이야.
6: 우리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올라왔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12: 어떻게 알기는 딱 보면 알지.
6: 딱 보면 압니까?
12: 내가 어? 나 이런

0: 우리 집안에선 그 신통력 있다고 했는데 최근 말이야 이곳에선 응? 나를 가지고 네가 미쳤어, 네가 미쳤어. 아유 이러더군.
1: 야 이게 봐도 되나 물어봐도 되나? 저기요 그 저 합격일까요? 저 이번 과거 시험에 못 붙으면 장가도 못 가거든요. 처가들 집안에서 공무원 아니면 절대 딸 못 준다고 해서요. 저 재수 좀 봐주세요. 네?
0: 아이고. 자넨 볼 것도 없어. 우와. 무난히 과거에 급제해서 내년 봄이 되면 국수까지 먹게 될 걸세.
1: 국수? 과거에 급제하고 장가까지 간단 말입니까?
2: 저는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0: 합격!
2: 와.
0: 자네도 합격이야.
2: 감사합니다. 야, 너도 여쭤봐. 됐어.
1: 아니, 저기 이 친구는요, 어르신. 얘가요, 우리 중에 제일 열심히 그리고 제일 오래 준비한 놈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어머님이
2: 야, 얘는요.
0: 잠깐. 혹시 자네 집 뒤에 대추나무 있나?
2: 어떻게 그걸?
0: 나

0: 같아요. 어떤 거 같아요? 빨리 말해봐요.
1: 산두 김다운.
2: 다운아, 우리 지암이 반지하 집값은 언제 다운되냐. 다운아, 집은 박영재.
3: 민수형 이란 사람이었어요? 이규창이었어요.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파사성을 찾아갑니다.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유적지인 파사성은 해발 235m 높이의 파사산 정상부에 축성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여주를 상징하는 물줄기인 여강, 즉 남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따라서 파사성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남한강 전경을 감상하며 힐링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일부러 일몰 시간에 맞춰 파사성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파사성의 성광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파사성은 남한강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산성입니다. 따라서 파사성 안에서는 백제, 신라, 고려, 조선시대 유물 등이 다양하게 출토되었는데요. 이는 파사성이 오래전부터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던 현장임을 증명하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파사성은 역사적인 인물들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명소입니다.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는 어린 단종이 소리내어 크게 울었던 곳이고요. 명성황후가 이모군란을 피해 이곳에서 사흘 동안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해 유성룡은 파사성 아래에 강이 돌아갔고 성 모서리에 날리는 붉은 꽃은 셀 수가 없구나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파사성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남한강의 파수꾼 역할을 했던 곳인데요. 파사성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유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신라의 5대 임금인 파사 이사금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고요. 삼한시대의 소국 가운데 하나인 파사국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사성을 제대로 둘러보려면 여주 지역의 문화생태 탐방로인 여강길 8코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파사성길이라고 불리는 이 탐방로는 당남리섬 입구를 출발해서 파사성 정상과 수호사를 거쳐 출발지로 돌아오는 코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남리섬에서 1km를 걸으면 파사성 보도 현수교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파사성 남무까지는 꽤 가파른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파사성 남문에서 왼쪽 성곽길 따라 10분쯤 걸으면 마침내 파사성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파사성 남문에서 정상으로 가는 성곽길에서는 일명 연인 소나무라고 불리는 소나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소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부부 사이의 금슬이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사성 정상에서 파사성 동문을 벗어나면 마의 여래불 370m라고 쓰여진 이정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마의 여래불은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에 있기 때문에 여강길 8코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잠시 경로를 이탈해서 한 번쯤 들러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명물입니다. 마의 여리불에서는 남한강 물줄기를 잠시 감상을 하고요. 수호사와 신내천을 지나 당남리 섬으로 돌아오면 5.4km 길이의 여강길 8코스를 모두 걷게 됩니다. 파사성을 둘러본 후에는 근처에 있는 천서리에서 막국수로 요기를 하면 좋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파사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사흘 뒤 두림 예정인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에 법원이 제약을 걸었습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사고와 설비 손상을 막는 업무는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1: 법원은 또 생산시설 점거를 금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위상과 반도체 공정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먼저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노조의 파업 예고에 반도체 공장 마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삼성전자.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서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파업 중에도 안전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독가스 누출이나 화재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이나 생산시설 손상을 막는 보안 작업 역시 멈춰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 한 번 손상되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법률상 정상적이란 용어를 평일 또는 평상시 주말, 휴일과 같은 상태로 엄격히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위치를 고려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은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회복할 수 없는 큰 손해를 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생산 라인인 탭과 연구라인 점거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다만 노조가 협박성 메시지로 파업 참여를 독려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사측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을 어길 경우 노조는 하루 최대 5억 원, 노조 간부는 모두 5천만 원씩 사측에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0: 오늘 법원 결정으로 파업 때문에 웨이퍼를 모두 폐기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악을 피했을 뿐 실제 파업하게 되면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실리콘 웨이퍼가 반도체로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기간은 4개월에서 7개월. 웨이퍼 위에 회로도를 그리고 깎아내고 전기가 흐르게 만드는 등의 공정을 거칩니다. 법원 결정으로 천여 개의 세부 공정을 포함하는 이 복잡한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추는 사태는 맞게 됐습니다. 파업이 곧 생산품 전량 폐기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셈입니다. 안전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조치에 필요한 인원, 사측은 7천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노조는 이보다 적다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노조로서는 파업 참여 인원의 10% 이상이 이탈하는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파업 자체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파업 시 웨이퍼 일부 폐기도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부라도 과정이 중단되면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전량 폐기가 되느냐 부분 폐기가 되느냐에 문제가 생기는데 라인이 한번 멈추게 되면은 폐기량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3: 파업 이후 가동을 재개하더라도 당분간 생산량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5: 공급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품질이 약간 떨어지거나 해도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3: 법원마저 반도체 생산 차질에 우려를 보이며 파업에 대한 여론은 좀 더 악화할 걸로 보입니다. 노조는 그러나 목요일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0: 이렇게 파업하겠다는 노조와 삼성전자 사측이 파업 전 마지막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8시간 넘게 회의하면서 양쪽 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내일 다시 만납니다. 화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던 조정. 계획보다 40분 먼저 참석자들이 조정장을 나왔습니다.
7: 노동조합은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8: 최승우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입니다.
6: 결렬은 피했고 조정 일정은 내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사측이 후퇴안을 내밀었다며 반발하는 노조의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측에서 크게 진전된 안을 내지도 않은 듯합니다.
9: 흥행선입니다.
10: 흥행선이요?
9: 예.
8: 박숙은 중앙노동위원장입니다.
9: 예예. 예. 파업은 안 하다 파업은 안 된도록 조율해야 안 되겠어요?
11: 예. 오후에 안을 좀 가지고 왔나?
9: 아니요. 안 가져왔어요.
6: 양측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인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에서 양쪽 입장을 듣는 데 주력했다고 했습니다. 사측, 노측 각각의 의견을 공간을 분리해 따로 청취했습니다.
12: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13: 적극적으로 임했고 좀 접점을 찾은 게 있어요 혹시?
12: 찾아가고 있습니다.
6: 내일은 본격적으로 타협점을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가 직접 조정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남아있는 일정은 내일 하루 저녁 7시까지이지만 논의가 길어지거나 결론을 못 내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0: 방금 보셨듯이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노사 간뿐 아니라 직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과 쟁점을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삼성전자 노조가 원하는 것, SK하이닉스식 성과급 제도화입니다. 산식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의 기준 EVA 대신 명확한 지표인 영업이익과 연동해 15%를 달라 성과급 상한도 없애잔 요구입니다. 노조 안대로 가면 반도체 임직원은 평균 5억 8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14: 하이닉스는 영업이 10%로 고정을 했고요. 그걸 10년 제도화시켰습니다. 저희도 못할 이유가 없고.
10: 반면 사측은 EVA와 상한 등 기존 성과급 제도의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반도체 영업이익의 10% 정도를 별도로 지급하겠다 제안했습니다. 사측안을 따르면 4억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3년 동안 할지 노조 주장대로 제도화할지에 따라서도 성과급 액수가 크게 갈립니다. 어느 쟁점에서도 노사가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배경입니다. 메모리로 번 이익을 반도체 부문에 집중하자는 노조와 전 직원이 함께 나누자는 스마트폰 등 완제품 직원들 사이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완제품 부문 노조는 2차 사후 조정에 출석한 초기업 노조에 완제품 부문 안건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0: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저희 그 DX 부문 안건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적용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일부 직원들은 법원에 초기업 노조의 임금, 단체 교섭을 멈추게 해달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마주앉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노동권과 기업 경영권이 모두 존중돼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선 국민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업만큼 노동이 존중돼야 하고 반대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 어떤 일이든 극단으로 치달으면 원위치로 돌아온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일방적 이익만 주장하지 말고 타협점을 찾으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4: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3: 특히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노사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해달라는 노조 요구가 합리적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의 몫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헌헌법에 명시됐다 사라진 기업 이익 균점권을 굳이 언급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헌법에 없는 이유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2: 국민 70%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주민센터에선 헛걸음하는 분들을 일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일 겪지 않도록 이세영 기자가 유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5: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들이 접수를 기다립니다.
6: 쌀도 먹고 시식도 오래 쓰고 커피도 하나 사면 오래 먹고 그런 거로 살라고 일찍 나왔어요.
5: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1차 때 신청 못한 28만여 명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7: 8월 말까지 사용하시면 되세요.
5: 하지만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급 기준이 되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입 형태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보니 혼선이 빚어지는 겁니다.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4인 가구는 22만 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직장 가입자는 1인 가구 13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지역이시죠? 가구원 수 2인이면 12만 원 초과되시면 안 돼요.
5: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 첫 주인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9: 42년생은 오늘이 아니고요, 언니. 화요일 날.
10: 화요일 날 내일?
9: 네.
5: 지급 대상자 여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엔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2: 중동 사태로 치솟은 항공기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에 조금 내려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국 뉴욕 왕복 할증료가 90만 원이 넘습니다. 사람들이 아예 여행을 포기할까 봐 관련 업계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황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유류 할증료 역시 뛰어올랐습니다. 여행객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12: 거의 네, 두 배는 오른 것 같은 느낌? 비행값 포함한 비용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아무래도 여행이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네, 느낌이.
11: 사상 최고 단계였던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엔 다소 내려갑니다. 항공사들은 6월에 발권하는 항공권에 지금보다 6단계 내려간 27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휴전 등으로 중동 사태가 다소 안정되면서 유류 할증료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료 평균 가격이 다소 내렸기 때문입니다.
3: 대한항공의 경우 일본 후쿠오카는 7만 5천 원에서 6만 1,500원으로 미국 뉴욕은 56만 4천 원에서 45만 1,500원으로 내려갑니다. 미국을 왕복할 경우 지금보다 20만 원 이상 하락합니다. 그래도 유류할증료 부담만 뉴욕 왕복 90만 원 이상. 부담이 여전한 만큼 여행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둔 항공 여행업계의 걱정도 큽니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단거리 수요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0: 장거리 지역 같은 경우 상품 문의라든가 예약 건수가 전년 대비 40에서 50% 이상 좀 감소했고요. 여행 수요가 어떻게 좀 변화할지 저희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3: 승무원 무급 휴직 등 추가 자구책에 들어간 항공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에 이어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13: 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복원을 마친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은 끝나지 않은 5월의 질문이라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계엄군의 총타 흔적까지 그대로 남은 건물. 1980년 5월 최후의 시민항쟁지였던 전남도청이 복원됐습니다. 46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도 다시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정신이 계엄을 막았다고 강조했습니다.
15: 12월 3일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5월의 질문이었습니다.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14: 5.18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예우하겠다며 헌법 전문 수록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15: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14: 다시 문을 연 전남도청을 K-민주주의 성지로 만들고 5.18 민주유공자 집권 등록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80년 5월 가두방송 주인공을 만나선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16: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도청으로 나오셔서 학생 시민들을 살려주십시오.
17: 내가 12월 3일 날 이 방송 따라 똑같이 했습니다.
14: 정부는 5.18 46주년을 기념해 원형 복원을 마친 옛 전남도청을 오늘 오후부터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3: 광주 5.18 기념식엔 여야 지도부도 일제히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을 이어받아 내란을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재판받는 게 5.18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광주에 총출동한 민주당은 국립 5.18 민주묘지부터 찾았습니다. 5.18 정신으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지만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9: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보면서
2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 선대위원장입니다.
19: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빌고 왔습니다.
18: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어개인 부활을 꿈꾸고 있다면서 5.18 정신을 담은 개헌 재추진도 밝혔습니다.
21: 헌법 전문 수록을 꼭
2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21: 국민의힘의 반대로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조속히 개헌을 재추진하여
18: 정부 5.18 기념식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내내 거센 항의가 따라붙었습니다.
22: 5.18 헌법 수록 관련해서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18: 현장에선 침묵했지만 SNS에선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5.18은 권력 확장의 도구다. 대통령도 죄 지으면 재판받는 게 민주주의고 5.18 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남은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세를 낮췄습니다.
23: 복구를 견제하기에
20: 송원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23: 능력도 모자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시기를.
18: 여야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13: 어제 KBS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5.18 진압 공로로 훈장을 받은 경찰 관련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5.18 진압에 기여했다는 등의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경찰관들 더 있었고 역시나 지금까지도 서훈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1980년 5월 신군부가 임명한 송동섭 전남경찰국장.

0: 3년 뒤 광주 사태 진압 공로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KBS가 확보한 정부 서훈 전수기록에는 순국장 외에도 5.18 관련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경찰관 8명이 추가로 확인됩니다. 광주 사태 진압에 기여했다. 광주의 민심과 참상을 올바르게 수집 보고했다. 광주 사태에 편승한 불순 세력을 사전 방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관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5.18 특별법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해 받은 훈장을 환수하게 돼 있지만 이들 모두 지금까지 서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시 강경 진압을 반대했다가 강제로 옷을 벗거나 고문을 당한 경찰관도 있습니다. 모두 64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46년이 흐른 5월, 경찰청은 KBS가 확인한 9명을 포함해 5.18 관련 서훈 취소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 포상을
2: 경찰청장
1: 받은 대상자의 포상 취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비슷한 시기 소요, 집단사태 진압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광주 전남 경찰들도 있어 서훈 취소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3: 이런 가운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인 오늘을 탱크데이라고 지칭한 행사를 열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광주에 투입한 탱크가 연상된다는 항의가 빗발쳤고 광고 문구도 큰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표가 전격 해임됐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4: 스타벅스 코리아가 최근 시작한 텀블러 할인전입니다. 5월 18일인 오늘을 탱크데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대용량 제품인 탱크 텀블러를 할인하는 행사. 당장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을 연상시키는 탱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5: 탱크데이라고 적혀져 있길래 좀 장난식으로 그냥 소비되는 게 그냥 문화처럼 될까 봐 걱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게.
6: 좀 더 사력 있게 생각을 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4: 탱크데이 홍보 문구인 책상에 탁이란 표현도 논란이 됐습니다. 1987년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경찰의 허위 조사 결과를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5.18 희생자 추모단체인 광주전남추모연대는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닌 명백한 역사적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도 5월 영령과 유가족, 시민들에게 모욕과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인 SNS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썼습니다. 또 상응하는 도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타벅스는 3시간 만에 행사를 중단하고 잘못된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광주 시민, 박종철 열사 유가족 등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책임을 물어 스타벅스 대표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7: 돈을 빌리면 돈으로 갚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갚게 한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 3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에 50만 원어치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방식입니다. 연 이자율로 따지면 3,000%가 훨씬 넘습니다.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로 보이기 때문에 불법 사채 단속을 피할 구멍이 생기고 그 틈에 욕설과 협박 같은 악덕 추심도 더 심해집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악덕 사채라고 강하게 경고했던 이른바 상품권 사채 실태를 먼저 황현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8: 지난달 30대 여성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S가 확보한 여성이 사망 전날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상품권 추심 때문에 죽을 것 같다 토로합니다.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이용했던 겁니다. 50만 원 빌리면 일주일 뒤 75만 원 상당 상품권으로 갚아야 하는 구조.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600%를 웃돕니다. 소액으로 시작한 빚은 한 달 만에 1,500만 원까지 불었습니다. 업체는 상환이 1초만 늦어도 되려 상품권 먹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업체의 실제 추심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KBS는 숨진 여성을 추심했던 업체가 다른 이용자와 나눈 통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9: 왜 안 그래? 지금 보내라고.
2: 왜 안 보려고 했는데?
8: 겉으론 상품권 매매 형식으로 포장하다 보니 불법 추심을 당해도 사채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요구하는 건 결국 상품권이 아닌 돈이었습니다.
2: 아, 월급 들어오는데 왜 안 보려고 했는데? 지금 돈이라고! 10분만 드렸어. 왜 10분인데? 걔한테 장난이야?
9: 실질적으로 사채업자가 다를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채를 하던 친구들이 이 상품권 예판이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상품권 거래 형태로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8: 경찰은 법정 최고 금리를 넘는 불법 사채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상품권 사채 피해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형규입니다.
7: 이런 상품권 사채는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불법이라면서도 대놓고 영업하는 업체가 저희가 확인한 것만 300개가 넘습니다. 김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0: 급전이 필요했던 A씨. 불법 사금융 업체를 전전하다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카페를 알게 됐습니다. 50만 원을 빌려주고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는다고 했습니다.
10: 예약 판매합니다. 50만 원에 80만 원권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발송합니다. 라고 올렸어요.
0: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소액 대출이 수차례 계속됐고 갚아야 할 상품권 2,700만 원은 넉 달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나 지옥 같은 추심이 시작됐습니다.
2: 어한 미친게 사철 끊어다수 내고 싶은 대로 해봐.
0: A씨가 글을 올렸던 상품권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급전, 소액 대출 같은 단어로 홍보합니다. 50만 원어치 현금을 75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갚겠다는 글이 하루에도 30개씩 쏟아집니다. 직접 게시글을 올려보자 1시간 만에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불법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법이라면서도 이름과 주소, 직장 정보, 지인 연락처까지 요구합니다. 일반 사채와 다를 바 없는 구조입니다. KBS가 확인한 이 같은 네이버 상품권 카페만 5곳, 회원 수는 많게는 5천 명에 영업하는 업체는 300곳이 넘습니다. 이들 업체는 상품권 매매업에 등록한 뒤 정상업체처럼 활동했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상대로 댓글과 쪽지 등으로 연락을 건넸습니다.
11: 굉장히 무섭고요.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굉장히 심해요. 모든 일이 안 되고.
0: 네이버 측은 현행법 위반이 확인되는 게시글에 대해 조치하고 판결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7: 네, 서울 도심에서 여성을 차로 납치해 2시간가량 끌고 다닌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헤어지자고 한 여성을 직장까지 쫓아가 범행했습니다. 이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2: 어두운 밤, 순찰차 두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내달립니다. 몇 분 뒤 경찰은 5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차량엔 50대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동생은 앞서 언니가 납치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태우고 도주하던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2시간가량 경기 김포, 의정부를 거쳐 서울 노원구까지 도주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피해 여성이 차에서 내릴 수 없도록 협박도 이어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 곳곳에 인력을 배치해 25분 만에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A씨와 피해 여성은 과거 1년 동안 교제했던 사이로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였습니다. 경찰은 스토킹과 감금 등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7: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3m가 넘는 청상아리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동해 수온이 올라가면서 상어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13: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상어 사체가 선박 크레인에 매달려 있습니다.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어선 그물에 걸려 잡힌 청상아리입니다. 몸 길이가 3m가 넘고 무게는 170kg에 이릅니다.
14: 한 5마리 정도는 잡았고요. 해마다 보면은 계속 잡히거든요. 그 상어가 고기 따라 들어왔다가 들어왔던 것을.
13: 올 들어 동해에서 잡힌 상어는 벌써 14마리. 2년 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올해 가장 많은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잦은 상어 출현은 높아진 바다 수온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난류성 물고기가 늘면서 상어도 먹이를 따라 북상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동해 수온은 평

0: 작년보다 2.2도나 높았습니다.
1: 동해에서 잡힌 상어 대부분은 인간을 공격할 정도로 공격성이 있고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게 특징입니다.
0: 수온이 더 오르는 여름이 되면 상어의 출현 횟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온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먹이원을 먹기 위해서 연안에 대형 청상어리가 많이 연안에 많이 유입된 걸.
0: 전문가들은 상어의 주요 활동 시기인 해질 무렵부터 새벽까지는 물놀이를 자제하고 상어를 발견하면 절대 자극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3: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1인당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2023년 지역 내 생산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전국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서비스업 중심, 울산은 제조업 중심 구조가 두드러지는 등 지역별 산업 편차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가 데이터처가 밝혔습니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는 미국 측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양국 정상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데 원칙적 공감을 이룬 걸로 보입니다. 중국은 19일에서 20일까지 이루어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중러 정상이 국제 지역 현안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나흘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 대대적인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수도 모스크바가 집중 타격 대상이 됐는데 지난 14일 키이우 공습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이 서울에만 머무르는 이른바 서울 쏠림 현상을 깨기 위해서 정부가 지역 관광 살리기에 나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대표 지역 축제를 활용한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글로벌 축제 공동기획단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출국해 월드컵 사전훈련 캠프가 차려지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로 떠났습니다. 대표팀은 사전 캠프에서 두 차례 최종 평가전도 치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한꺼번에 수백 인분의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급식조리는 화상 등 부상 위험도 높고 세척과 청소, 식재료 관리, 배식, 급식실 운영 등 신경 써야 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하지만 학교 급식일은 단순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고 근로 환경과 처우도 열악한 편입니다. 정다정 씨는 직접 급식 현장을 경험하고 급식 노동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일과 삶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급식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돼야 한다는 밥 짓는 여자들의 작가 정다정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정다정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 노동자에 대한 논문도 쓰셨고 그걸 바탕으로 책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네.
0: 예. 사실 오늘 점심도 저는 회사 저희 방송국 구내식당에서
1: 아 그러셨어요?
0: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아 이 돈으로 이 돈으로 이 가성비 좋은 음식을 어디 가서 이렇게 영양 골고루 갖춰진 걸 먹을 수 있을까. 5천 원이거든요. 저희 구내식당이. 5천 원 가지고 사실 그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1: 네네네.
0: 늘 감사한 마음인데 이 학교 급식 노동자에 대해서 좀 취재하고 연구하게 된 동기가 따로 있으셨습니까?
1: 이제 제가 원래도 사실은 여성 노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었고

0: 네.
1: 이제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전공을 하다가 이제 졸업 논문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논문
0: 네.
1: 주제를 이제 막 찾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제 동기가 논문 주제를 고민을 하고 있던 저한테 그래도 1년 동안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하고 계속 마주해야 하는 대상이니까 좀 사랑하는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0: 네.
1: 아,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주제가 뭘까? 그런 노동자는 어디 있을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의외로 되게 가까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학교급식 노동자로 한 12년 근무를
0: 아,
1: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0: 예.
1: 아, 엄마, 학교급식 노동자인 엄마로 논문 주제를 좀 잡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 주제를 잡고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0: 네, 사랑하는 주제하고 사실 딱 어울리는 주제네요.
1: 그쵸, 네.
0: 지금도 혹시 일을 하십니까?
1: 지금도 현직에 계세요.
0: 아,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잘 지켜보셨었겠네요.
1: 네네.
0: 뭘 담당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1: 조리 실무사로 들어가셨다가 자격증을 좀 따시고,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시고, 조리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0: 승진하셨네요.
1: 그렇게 볼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급식실 내에서는 그게 승진의 의미보다는 그냥 이제 업무가 조금 더 추가됐다. 요런 의미로 좀 많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0: 그래도 급여도 좀 인상이 될거 아니에요?
1: 급여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0: 아, 노력해서 자격증까지 따고 경력도 쌓았는데.
1: 아마 조리사 자격증 그 수당만 조금 붙을 뿐이지 크게 차이는
0: 아,
1: 나지는 않아요. 네.
0: 그럼 어머니한테 많이 들으셨겠어요? 어떤 그 노동 환경이라든가, 뭐 급여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어떤 실태인지 아마 논문 쓰셨으니까 조사하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냥 얼핏얼핏 어머니한테 들은 것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논문을 쓰려고 인터뷰도 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두달 동안 일도 같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 10년 전 어머니가 처음에 이제 급식실에 막 들어가셔서 일을 하셨을 때보다는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어요. 네, 그래도 아직은 좀 여전히 열악한 상태고 조금 더 개선이 많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0: 급여는 어느 수준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1: 이게 급식 노동자 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있고 거기에 수당이 붙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했을 때는 20년도 기준으로 19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한 210만 원 정도? 네. 거기에 이제 수당, 뭐 위험 수당이라든지 가족 수당 이런 게좀 붙어서 좀 차이가 네, 날 거예요.
0: 그러면 사실 많이 받지 못하시네요.
1: 업무에 비해서는 네, 많이 받지는 못하시죠.
0: 그 사실은 집에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하는 거랑 뭐 급식은 범위가 다르잖아요. 뭐 수백 명 거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보통.
1: 네.
0: 그게 밥하는 과정부터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1: 그렇죠. 이게 집에서는 어쨌든 많아봐야 한 4인분, 5인분 정도 인데 급식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0명의 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량 조리이기 때문에 국 같은 것을 끓이면 이제
0: 거의 이런 무슨 큰 통에 그냥
1: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을 해도 될 정도의 큰 솥에다가 이제 국을 끓이시죠.
0: 그쵸.
1: 네네. 제가 갔던 곳은 취반기라고 해서 그냥 이제 밥 짓는 기계가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일반 밥처럼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취반기도 한 12개 정도가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 취반기가 이제 돌아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어마무시하죠.
0: 아,
1: 네.
0: 그러니까 급식실 안에 그 열기 후끈후끈하고 이런 게 말도 못하겠어요.
1: 그렇죠. 그 취방기뿐만 아니라 옆에서는 국을 끓이기 때문에 수증기도 올라오고
0: 근데 복장은 다 싸매고 계시잖아요.
1: 싸매고 계시죠.
0: 그쵸. 이게
1: 네.
0: 뭐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1: 머리는 이제 뭐 위생 때문에 이제 위생모를 쓰시고 안에는 이제 조끼를 입으시고 팔토시 같은 것도 좀 하시고요. 이제
0: 예.
1: 뜨거운 거에 화상을 입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팔토시를 착용을 하고 목장갑을 끼고 그 위에 이제 고무장갑을 끼시고
0: 아.
1: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앞치마를 매시거든요.
0: 네.
1: 앞치마를 매시는데 앞치마가 사실 저희가 일반 집에서 쓰는 앞치마가 아니고 되게

0: 두꺼운 앞치마를 쓰세요. 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네. 더 두꺼운 앞치마를 쓰고 장화를 신고 업무를 하시니까 그 뜨거운 곳에서 그렇게 여러 겹 옷을 입고 움직이시다 보면 정말 몸 안에서 땀이 줄줄 날 때고 날 때도 있었어요. 네.
1: 어머니 그런 거 보셨겠어요? 진짜 땀띠 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0: 땀띠도 나고 너무 더우신 경우에는 열사병도 오셨다고 들었었거든요.
1: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0: 네네.
1: 그다음에 이제 사방이 뭐 뜨거운 거 칼 해서 위험 요소가 진짜 많지 않아요?
0: 너무 위험한 게 이게 물 어쨌든 계속 물을 다루 물로 이제 세척하고 하기 때문에 바닥에는 항상 물기가 흥건하고 또 칼이나 이런 걸 항상 다루시기 때문에 날카로운데 베인다던가 찌인다던가 이런 사고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화상을 입는 거는 되게 좀 일상적으로 입으세요. 그래서 보면 급식 노동자분들의 얼굴을 보면 이제 얼굴에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뭐가 있으세요. 근데 이게 그 기름이나 이런 걸 튀어서 화상 자국이 있으신 거거든요.
1: 아, 그게 어떻게 미세하게 튀어서 그렇게 자국이 나는 건가요?
0: 그렇게 기름 같은 게 이제 한 방울씩 뭘 넣으면 튀어 오르면 그게 이제 볼이나 얼굴에 닿기도 하고 해서 예, 그런 화상 자국도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산재로 인정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시죠.
1: 그렇겠네요. 거기다 이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위생이 너무 중요할 거예요. 맞습니다. 가끔 또 뉴스 같은데 한 번씩 나옵니다.
0: 네네.
1: 거기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0: 제가 처음에 이제 급식 노동 연구를 해야겠다 하고 가서 실제로 경험을 했을 때 저는 음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청결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소독고에 있는 항상 옷은 다 소독해서 입으시고 그다음에 앞치마도 사실은 전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기 전에 재료를 다듬는 걸 전처리라고 하거든요. 전처리 때 입는 앞치마 다르고 고무장갑 다르고 또 조리할 때 입는 앞치마랑 그 고무장갑 다르고 배식할 때 또 다르고 이렇게 교차 오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옷도 갈아입으시고 항상 소독을 철저히 하고 계세요.
1: 예. 네. 아, 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네요.
0: 그렇죠. 네.
1: 그 식기도 엄청나게 나오니까 식판이면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 뭐 세척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 기계를 돌리기는 하는 것 같긴 하는데요.
0: 네네. 예. 기계를 돌리기는 해요. 근데 식판도 이제 세척 작업이 기계가 있기는 한데 기계가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식판이 이제 모이면 그거를 불려서 거기 안에 있는 이제 밥풀이라든지 음식물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애벌 세척을 또 한 장 한 장 다 하세요.
1: 네.
0: 근데 이게 식판이 적어도 한 500장 정도는 나오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그 애벌 세척을 하나씩 다 하시고 기계에 이제 하나씩 다 꼽는데 그 기계가 해 주는 건 린스 작업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비눗물 넣고 세척하고 말려 주는 것까지만 해주는 거라 그 전 앞뒤 과정은 다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사람 손이 들어가네요.
0: 네네.
1: 중간에 어떻게 휴게를 할 만한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마련이 돼 있는지요?
0: 제가 일했던 공간은 휴게실이 사실은 잘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나마.
1: 네.
0: 그래서 화장실도 따로 있었고 샤워실도 따로 있었는데 근데 휴게 공간이 있어도 휴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1: 아.
0: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부터 나가서 업무 마치는 게 4시까지니까 그때 동안 쭉 관찰을 했었는데 정말 한시도 쉴 수가 없었고 점심을 드셔도 10분 만에 후다닥 드시는 거예요.
1: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0: 밥을 빨리 먹고 이제 아이들을 배식을 해야 되니까 밥도 정말 빨리 드시고 이제 바로 배식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1: 그러네요. 또 배식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0: 보통 일이 아니에요.
1: 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이 학교 급식 단가는 그만큼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또 학부모들의 요구나 이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0: 네네.
1: 여기에서 오는 이런 그 고충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무래도 이제 급식 단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4,000원,
1: 4,000원.
0: 네, 고등학생 5,000원 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학부모분들도 오셔서 점심

0: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한국 K급식이 되게 명품 급식처럼 해외에 소개되고 하고 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명품 급식이 가능하려면 사실은 노동자분들의 처우가 먼저 개선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1: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게 사실 급식 단가 인상으로 또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급식 노동자들 중에 아까 뭐 이런 크고 작은 화상이나 다치는 거 말고도 산재가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하던데 폐암 같은 경우 발생률이 높다고요?
0: 폐암 같은 경우에는 발생률이 높죠. 그 저희가 조리를 할 때 나오는 조리흄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발암 물질인데 튀기거나 볶거나 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환기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고스란히 노동자 폐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폐암 발생률이 좀 높고 지금까지 한 180분 정도가 폐암 산재 인정을 받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가 폐암으로 사망을 하셨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노동이에요. 급식 노동이.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환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마련이 되어서 네, 환경이 좀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올해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던데 어떤 네네. 점이 좀 바뀌었어요?
0: 올해 초에 1월 29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게 국회 본회의를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학교 급식 노동자의 어쨌든 학교 급식 노동자가 정식으로 법적으로 이름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명시화되었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급식 노동자는 학교 급식 종사자는 학교 급식 조리사와 조리 실무사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좀 나라나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좀 마련했다는 게 좀 눈에 띄는 거고 또 이제 가장 급식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수 인원이라는 건데요. 네. 식수 인원이 이제 급식 노동자 한 명당 얼마나 많은 인원을 담당하느냐. 예, 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노동자 한 명당 120명에서 150명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1: 많죠. 네. 한 명이 100명 넘게 밥을 책임진다는 게.
0: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라에서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이 몇 명인지 연구를 해서 정하겠다라는 네. 법적 기준을 이제 마련을 한 거고 아마 내년까지 실행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 이제 얼마나 몇 명으로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이제 정해 가야 되는 네. 시점인 것 같아요.
1: 급식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취재하기 위해서 우리 작가님이 이제 직접 급식 일도 해보시고,
0: 네네.
1: 그리고 그 학교 급식 노동하시는 분들과 이제 심층 인터뷰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인터뷰에 응해주셨고, 예, 어떤 내용을 취재를 하셨는지요?
0: 이게 저도 인터뷰를 하다가 좀 신기했던 부분이 다 만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중년 여성이었고, 또 자녀가 있으시고, 또 결혼도 하시고 이런 여성들이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제가 의도한 게 절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표본이 잡혔을까? 급식 노동에는 왜 이렇게 중장년의 여성들이 많을까? 중장년 유자녀 여성들이 많을까? 네. 네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네, 네. 원인이 나왔어요?
0: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그 논문을 쓸 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교 급식이 본격적으로 한 1950년대부터 시작은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90년대에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1: 네.
0: 그 활성화된 배경을 좀 보니까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좀 높이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높이려면 여성들의 가진 짐, 예를 들어서 도시락 싸기, 자녀들의 학교 도시락 싸기를 우리가 해소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학교 급식이 확대가 되었던 측면이 있었고 그 안에서 같이 이제 학교 급식 노동자분들도 많아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당시 그 신문 기사나 이런 거를 좀 찾아보니까 학교 급식이 기혼의 유자녀 여성들한테 되게 적합한 직종이다라고 소개가 많이.

0: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소개가 됐을까 봤더니 이제 8시부터 4시까지 근무니까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하고 비슷하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학교를 보내고 그 시간에 본인은 일을 하시고 또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서 본인도 퇴근해서 아이들을 또 케어할 수 있는 예. 이런 장점으로 이제 많이 소개가 네,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 기혼 여성의 일자리처럼 이렇게 되어진 측면이 있는 거죠.
0: 네, 그때의 아마 신문 기사에 주부에게 적합한 일자리다 이렇게 소개가 좀 되었더라고요.
1: 네, 네. 그래서 심층 인터뷰를 하신 분들이 이제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0: 인터뷰는 제가 16분 했습니다. 네.
1: 그럼 뭐 급식에 관한 얘기만 하나요? 인생에 관한 얘기도 같이 나누시나요? 어떻습니까?
0: 이게 근데 급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예. 어떻게 급식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일경험은 어떤 일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급식을 하면서 겪었던 얘기들 다 나오기 예.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1: 어떻습니까? 일에 대한 고충이나 만족도 이런 건 만나보신 분들은 어땠어요?
0: 고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업무 강도가 너무 세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그분들도 사실은 급식 일을 하시기 전에는 그냥 이제 집에서 하던 일과 비슷하게 청소하고 요리하고 하는 일이라고 비슷할 줄 알았는데
1: 네, 주부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0: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일이고 또 더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충도 많이 얘기를 하셨었고 또 어쨌든 퇴근하고 다시 아이를 케어해야 한다. 집안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고충들도 좀 많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1: 네,
0: 네. 네. 그래서 그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되게 지치고 다치고 이런 면도 있지만 급식 노동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본인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
1: 네.
0: 네, 자부심이 굉장히 높으셨거든요.
1: 예.
0: 네. 자부심도 있으셨고 또 아이들을 학생들을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그렇게 자신들의 일에 의미 부여를 본인 스스로들 하시면서
1: 네.
0: 네, 이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 보람 있는 순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급식하시는 분들은
0: 네네.
1: 어떻습니까?
0: 보람 있었던 경험을 제가 이제 많이 여쭤봤었는데 보람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뭐 학생들이 작게는 밥을 받아갈 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주는 경우 잘 먹었습니다라고 네. 해줄 때도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들어왔던 아이가 3학년이 이제 되는 커가는 모습을 또 보신다는 거예요.
1: 그것도 또 내 자식 보는 것 같은 그런 또 뿌듯함이 있군요.
0: 네네. 예. 그런 데서 이제 아, 이 아이가 이만큼 성장을 했다. 내가 먹인 밥을 먹고 성장을 했다. 이런 자부심도 있으시고 또 이 대량 급식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반 음식점이나 집에서 하는 요리와는 다르게 본인들만 네.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으시거든요.
1: 좀 차이가 있죠.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있나요?
0: 조리법도 사실은 다르고요. 그리고 이 급식 노동이라는 게 어디에 이렇게 책으로 기술이 막 적혀져 있어서 이걸 뭐 보고 읽고 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스스로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몸으로 겪으시면서 축적되어 온 숙련 기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발휘할 때 좀 자부심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1: 네네.
0: 제가 정말 놀랬던 거는 급식이 이제 맛에 되게 이게 급식이 뭐 아이들의 기호에 맞춰서만 요리를 할 것 같지만 실상 보면 염도 측정을 항상 하세요.
1: 아.
0: 그래서 이 일정량의 염도를 넘으면 안 되니까 염도를
1: 네.
0: 측정하시고 그 염도를 측정하시는 기계가 있는데 베테랑 분들은 보시면 이거를 그냥 간만 봐도 아 이거는 어느 정도의 염도가 나온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이거는 뭐 7 정도 나와 그러면 딱 찍어보면 7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숙련들이 몸에 자체적으로 배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휘할 때도 자부심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급식이 건강식이에요.
0: 네네.
1: 뭐 영양소라든가 뭐 칼로리라든가 지금 염분까지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둔 균형 잡힌 식단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네. 아, 그렇습니다. 엄마 생각도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0: 엄마 생각이 많이 났죠. 그래서 뭐 인터뷰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혼자 또 많이 울기도 했고.
1: 사실 엄마는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셨고 또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셨지만 그 딸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엄마 급식실에서 일을 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이럴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0: 저희 어머니가 10년 조금 전에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제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네. 때 이제 급식 업무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어디 가서 엄마가 어디서 일을 하시냐라고 물어보면 저조차도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의 직업을 당당하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좀 해서 이번에 책을 쓸 때는 조금 솔직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네. 내용을 넣었는데 이게 어쨌든 사회적으로 여성 노동에 대한 그 차별적인 시선이 있고 특히 급식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 노동을 비하하고 평가절하하는 시선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사실 저도 스스로 내면화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조금 지나고 어머니가 이제 급식 노동자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급식 노동 한창 하시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네. 좀 화를 내시는 거예요.
1: 예. 네.
0: 그래서 왜 화를 내지? 봤는데 어떤 이제 2017년도로 기억하는데 한창 급식 파업을 할 때였어요. 제 기억에 파업을 하다가 그 파업에 대해서 어떤 국회의원분이 이제 그냥 동네에서 밥하는 아줌마들 이렇게 이제 비하 발언을 했었고 어머니가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동네에서 밥하는 여자들은 아니잖아, 아줌마들은 아니잖아 라면서 이제 화를 내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1: 그렇죠. 분명히 전문적인 일이고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전문적인 직업인데 동네에서 밥한다라는. 아마 그 의원이 나중에 사과도 하고 제가
0: 맞아요.
1: 그런 걸로
0: 네.
1: 기억이 납니다.
0: 네, 네.
1: 예.
0: 그래서 네.
1: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가 또 있었고 이제 성숙한 딸이 또 엄마의 또 이런 일들을 자랑스럽게 또 취재하니까 엄마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네네.
1: 그 책도 냈잖아요.
0: 네네. 예.
1: 밥 짓는 여자들. 그러니까 밥하는 여자가 아니라 밥 짓는 여자예요. 여기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예.
0: 처음에 저희 그 밥하는 여자들이라고 저희 그 편집자님이 처음 책 제목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1: 네.
0: 네. 그런데 딱 그걸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 밥하는 여자들이라는 단어를 처음 딱 봤을 때 되게 직관적이고 그리고 뭐랄까 이 되게 차별적인 시선에 대해서. 그 노동자분들이 그래 나 밥하는 여자야 라고 대응하는 목소리처럼 저는 느껴졌기 때문에
1: 네.
0: 아 그럼 밥하는 여자들도 괜찮다.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저희 급식 노동자분들이 밥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밥을 해주면서 아이들을 먹이고 그 안에서 돌보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제목에 담을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 밥 짓는으로 해서 그런 의미를 조금 담아야겠다
1: 네.
0: 해서 밥 짓는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1: 끝으로 한번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급식 노동자분들 저희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호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급식 조리사님 아니면 실무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조리사님, 실무사님.
0: 네.
1: 예.
0: 이게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정말 그냥 아줌마 이렇게 불렀다면 최근에는 아줌마보다 여사님.
1: 네.
0: 아니면 이모님, 예,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옛날에 그 아줌마보다는 이제 존중의 의미를 담은
1: 따뜻한 표현이긴 하죠.
0: 그렇죠.
1: 예.
0: 네. 그렇지만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노동자로 오셨는데 이분들을 여성 아니면 가족의 호칭으로 부르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분들의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네. 예, 노동자 호칭으로 부르는 게 저는 맞다고 예. 생각합니다.
1: 당당하게 직업인으로 인정을 해야죠. 우리 사회도 더 이상 네. 그냥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뭐 그냥 일하고 밥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인정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급식 노동의 가치를 분석한 정다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서울 지방의 낮 최고 기온 30.1도, 대전은 31도, 광주 32.7도, 대구 34.7도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 30도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경주는 35.7도까지 올라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광명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고 모레 오후부터 글피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량 제주도 20에서 60,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광주 16도, 서울 부산 18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3도, 대전 광주 30도, 세종 울산 29도, 서울 인천 부산 27도, 제주는 25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1.8도, 습도 41%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혜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대전 광역시립 손소리복지관이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의 소리찾기를 돕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공와우 수술과 외부장치 교체, 재활치료를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인공와우 수술비는 최대 1,000만 원, 외부장치 교체비는 최대 800만 원, 재활치료비와 기타 비용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과 충청권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과 난청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입니다. 특히 만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우선 지원 대상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성인이나 타지역 대상자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받고요. 손소리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작성한 뒤에 이메일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선정 결과는 6월 12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전광역시립 손소리복지관 상담사례팀 042-345-9944번으로 하면 되고요. 음성전화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통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소리,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소중한 일상일 텐데요. 이번 지원 사업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계 이슈 진단, 건강한 생활,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

0: 장애계이슈 진단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책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요즘 주식 투자와 재테크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송금도 하고 주식도 사고 연금도 관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0: 예.
1: 이 투자나 재테크가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이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장애인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이 여전히 금융서비스 이용에 많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복잡한 화면 구성, 까다로운 인증 절차, 또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정보 등 장애인의 금융 참여를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올 초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을 통해 금융 접근성 관련 안건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고 금융당국과 주요 증권사 등의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0: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주식 투자나 금융 개비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0: 네,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 대부분의 금융 앱은 그래프나 차트, 실시간 시세처럼 시각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예.
0: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스크린 리더 같은 보조기기를 통해 제대로 읽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종목명이나 가격, 주문 내용 같은 핵심 정보가 음성으로 정확히 제공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한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20개의 증권사 앱에 직접 가입을 해봤는데 스크린 리더가 종목명이나 가격 이런 거 대신 계속 버튼이라고만 읽어줘서 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지금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그 어떤 기본 정보 자체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1: 예, 결국 ARS나 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앱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결국 ARS나 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을 합니다. 우선 수수료가 더 비싼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 모바일 거래보다 창구나 ARS 거래 수수료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1: 예.
0: 이 결국 장애인은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또 주식 거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그런데
0: 그렇죠. 실제로는 대기 시간이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길어져서 또 요 사이에도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체 수단이라고 제공되는 방식이 오히려 느리고 비싸고 불리한 방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 예,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얘기한다고요?
0: 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이 금융정보 자체가 너무 어렵고 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 금융 용어들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쉽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을 너무 당연하게 사용을 하고 또 설명도 빠르고 또 문서도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이 창구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도 이 민폐가 될까봐 또 다시 묻지는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요한 건 정보를 제공하느냐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느냐입니다. 이 쉬운 말과 그림, 반복 설명, 또 충분한 상담 시간이 있어야 발달장애인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예.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까요?
0: 이 가장 큰 이유는 금융 서비스가 처음부터 장애인을 고려해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앱을 다 만든 뒤에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씩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 물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장애인 금융접근성 재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실제 현장에서는 투자앱 접근성 기준이나 장애 유형별 대체 인증 방식처럼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또 강제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행되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국 법과 제도, 이 현장 서비스 사이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과제입니다.
1: 예, 해외에서는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나요?
0: 네, 해외에서는 금융 접근성을 단순한 복지나 배려가 아니라 권리이자 산업 경쟁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연락인을 미리 지정해 두어서 뭔가 이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연락인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안전망을 마련해 놓는 방식이고요. 영국은 장애인을 중요한 소비자이자 경제 주체로 보고 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호주의 경우는요, 이 금융협회와 장애인 단체가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앱이나 서비스를 설계할 때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그 공동 설계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달장애인을 위해 복잡한 메뉴는 줄이고 송금이나 잔액조회 같은 핵심 기능만 남긴 간편모드 앱도 출시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무엇부터 달라져야 할까요?
0: 네, 무엇보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이 주체적인 금융 소비자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장애인도 저축하고 투자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외과 서비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장애 당사자가 함께 참여해 설계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출시 이후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접근성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수단을 이용했는데 그 책임을 장애인에게 추가 비용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 역시 좀 함께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0: 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해당 주제와 관련해 실제 장애 당사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편하게 들어보는 토크쇼 장애인 아고라 로 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금융 앱을 이용하면서 겪은 어려움, 주식 투자 과정에서의 장벽, 또 쉬운 금융 정보의 필요성 등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정책 리포트 5월호를 발간했습니다. 코스피 7000 시대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제대로 보장받고 있나에서도 해외 사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예, 금융 역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책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건강한 생활, 순천향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요즘 산책이나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말 못할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요실금인데요. 먼저 요실금은 어떤 질환인가요?
2: 네, 요실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들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남성에서도 나타나는, 즉 우리가 방광이 소변을 담아두고 밖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조절하는 기능을 잃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요실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야외 활동이 늘면서 요실금이 더 심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봄철에는 요실금이 더 심해지는 건가요?
2: 우선은 활동량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실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겨울철에 나타나는 요실금인 경우에는 날씨 때문에 복압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여름철이나 지금처럼 따뜻해져서 활동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활동이 증가하면서 복압이 증가하고 복압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소변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날씨가 더워져서 날씨가 따뜻해진 활동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음수량도 증가하잖아요.
1: 예.
2: 우리가 소변의 양이 증가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요실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웃거나 기침할 때 이런 경험을 하시는데요.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2: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복합성 요실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 소변이 방광 안에 정상적으로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요도를 통해서 나갈 때 요도괄약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우리가 또 골반에 있는 적은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이 꽉 잡아주고 있을 때 소변이 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인 경우에는 출산이나 또 완경 등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드렸던 이 소변을 조여주는 근육이나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질 때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기침을 하거나 하는 경우, 배에 힘을 주는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이 배 안에 압력이 증가됩니다. 순간적으로 배 안에 압력이 증가되면은 상대적으로 방광이 압박이 되면서 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변이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복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완경을 경험하시거나 또는 출산을 많이 하신 분들 또 남성인 경우에는 전립선 암 등으로 전립선을 제거한 경우에는 이 방광에 있는 압력과 복강, 즉 배 안에 있는 압력의 균형이 깨지는 기침을 하거나 웃을 때 또는 무거운 것을 들어서 배에 순간적으로 압력이 들어갈 때는 소변이 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나이가 들면서 요실금이 생기기 쉽다고 하는데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2: 사실 이 노인의학이 발달되면서 과거의 요실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80을 넘어서 100대 건강시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요실금은 단순히 비뇨의학과적 또는 감염학적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학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는 70세

0: 중장년 여성분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서로 몰리고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밀려서 보감이 증가해서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이 소변이 튄다 또는 그래 아무리 증상이 있어서 우리가 성인용 기저귀를 탄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외출을 꺼리고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1: 예.
0: 따라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노화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100세 건강시대에 있어서 관리가 꼭 필요하고 수술적 요법도 고려해야 되는 현상이 아닌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의 대상으로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이 요실금 때문에 일부러 외출하기 전에 물이나 커피를 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괜찮은 방법일까요?
0: 우선은 요실금 때문에 외출 전에는 우리가 음수량을 줄이는 것은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과 커피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작가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1: 예.
0: 왜냐하면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카페인, 즉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 외에 흔히 편의점이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구입해서 마시는 청량음료, 여름이 더우니까 청량감, 시원하기 위해서 마시는 음료들 있잖아요. 커피를 비롯한 이런 카페인 음료들은 오히려 소변을 보고 싶은 마음, 이뇨감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 예.
0: 따라서 외출하기 전에 물 한 모금 정도,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는 시점에서는 물 한 모금 드셔서 땀으로 배출되는 그런 탈수되는 걸 예방하기 위한 물 한 모금 정도 드시는 건 좋지만 커피를 드시는 것은 요실금을 경험하시는 분에게는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즉 예.
0: 물은 괜찮지만 커피나 카페인 음료는 피하시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
1: 예.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스스로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일단 중년 여성, 그다음에 자연분만 또는 분만을 여러 번 경험하신 분, 완경 여성, 65세 이상인 경우에 집에서 이제 허리가 괜찮으신 분의 한해서입니다. 보통 쌀이 한 푸대가 20kg 정도 됩니다. 한 20kg 한번 앉았다 들었다 하면 들어보세요. 순간적으로. 그랬을 때 혹시 속옷이 젖는다, 젖는 느낌이 있는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건 복합성 요실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무거운 걸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들었을 때 복압이 증가합니다. 아니면 내가 재치기를 핵시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재치기를 했을 때 소변이 좀 젖는 증상이 발생한다. 물론 인위적으로 기침하는 경우에는 소변이 새는 경우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걸 한번 들었다 놔보시면 확실히 할 수 있고요. 혹시 그것이 아니라 소변을 보러 가는 중에 우리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속옷을 내리려고 하는 행위를 할 때 소변이 새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복합성 요실금이나 또는 복합성 요실금이 있어서 아 이럴 때는 정말 병원에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땐 병원에 꼭 가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을까요?
0: 사실 이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과민성 방광과 요실금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0: 이 방광은 아직 인간이 인공심장 또는 폐를 대체하는 그런 기계도 돌려서 에코모라는 기계도 사람 생명을 살리지만 아직 방광을 대체하는 그런 기기는 아직 개발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근육과 신경의 복합기관입니다.
1: 예.
0: 따라서 이런 우리가 과민성 방광과 요실금을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요실금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외출을 꺼리고 사회생활이 어렵고 또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화장실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족 친한 분들이겠죠?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하면은 어떤 의학적 기준보다도 사회학적 기준으로 빠르게 병원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1: 예. 요실금도 치료가 되는 질환인가요?
0: 아,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저희 부모님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살집을 바라보시는 건강한 부모님, 어머님과 이모님 같은 경우는 요실금 수술을 다 받으셨어요.
1: 예.
0: 굉장히 불편하시고 제가 딸이 아니고 아들이어서 말씀을 멈칫멈칫 하셨었는데 열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증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약물 치료를 진행하다가 우리가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협진을 통해서 같이 준비해서 수술로서 지금 아주 삶의 질이 아주 좋으십니다.
1: 요실금이 있지만 부끄러워서 참고 지내는 분들께 좀 한 말씀 전해주시죠.
0: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요실금이 있다

0: 또 이제 변실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있다 그러면 아 내가 다 됐구나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과 이모님들 사례를 봐도 말씀을 굉장히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1: 예.
0: 하지만 80을 넘어 100세의 건강 시대를 보는 시점에서 유실금은 마치 우리 치아가 손실이 된 경우 임플란트 해서 삶의 질을 올리는 것처럼
1: 예.
0: 유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유실금의 준한 그 단계의 준하는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로 얼마든지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병원의 문이 높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비뇨기과 톡톡톡 두드리시고 내가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예,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실 거라 믿습니다.
1: 예, 건강한 생활 오늘은 봄철 야외 활동과 함께 늘어나는 요실금의 원인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순천향대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국환이 부릅니다. 배들어온다.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I love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농구 이야기부터 해보죠. 결국 부산 KCC가 챔피언에 올랐죠?
1: 네, 사상 최초 5, 6위간의 챔피언 결정전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1, 2, 3차전을 이기고 3연승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랐던 부산 KCC가 4차전을 내줬지만 5차전에서 고향 선호를 76대 68로 이기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2년 만이자 통산 7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KCC는 6위 팀으로는 프로농구 역사상 처음으로 이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서 우승까지 달성하는 새 역사를

0: 했었고요. KCC의 이상민 감독은 선수와 코치, 감독으로 모두 우승의 기쁨을 누렸는데 프로농구에서 선수, 코치, 감독으로 모두 우승을 경험한 건 김승기 전 선호 감독, 전희철 서울 SK 감독, 조상현 창원 LG 감독에 이어서 이상민 감독이 역대 네 번째긴 한데요. 이상민 감독은 이걸 모두 한 팀에서 이루는 최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허훈 선수가 아버지와 형에 이어서 이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 선수로 꼽히면서 아버지 허재, 형 허웅, 그리고 허훈 선수까지 3부제 MVP 기록도 세웠습니다.
1: 예, KCC 우승 멤버들이 대표팀에도 대거 합류를 한다고요?
0: 네,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이 최정예 멤버를 소집해서 월드컵 예선을 향한 당금질에 돌입을 합니다. 이번 명단에는 해외파 에이스 이현중과 여준석을 비롯해서 부산 KCC의 우승을 이끈 주역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히 이 챔피언 결정전 MVP 허훈 선수가 오랜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허훈 선수가 이제 최종 엔트리까지 승선을 한다면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3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게 되는 거고요. 함께 선발된 최준용, 장재석 선수도 최종 명단에 포함되면 2022 아시아컵 예선 이후 4년 만에, 송규창 선수는 2024년 이후 2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를 합니다. 이외에도 직전 대표팀 소집 명단에 이름 올렸던 소노의 이정현, 이승현, 안영준, 유기상 등 리그 정상급 자원들과 신예 에디 다니엘이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아시아 예선 1라운드는 내년 카타르 월드컵 본선을 향한 첫 관문인데요. 1라운드 각조 상위 3개 팀이 2라운드에 진출하고 2라운드 성적에 따라서 본선 지출권의 향방이 가려집니다. 우리나라는 1, 2차전 중국전 2연승 이후에 마줄스 감독 체제로 치른 3, 4차전에서 일본과 타이완에 잇따라 덜미를 잡혔었죠. 현재 2승 2패로 일본에 이어서 조 2위에 올라있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는 7월 고향에서 열리는 5, 6차전은 2라운드 진출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대표팀은 오는 6월 1일 소집 돼서 약 한 달간 강화 훈련을 돌입을 하고요. 최종 엔트리 12명은 경기 전날 테크니컬 미팅을 통해서 확정할 예정인데 타이완전과 일본전은 각각 7월 3일과 6일 오후 7시 30분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1: 예. 한국 남자 육상 단거리 기대주죠. 나마디 조엘진 선수가 남자 100m 경기에서 10초 09의 기록으로 우승을 했는데요. 한국 기록과 0.02초 차이라고요.
0: 맞습니다. 아시안게임 선발전을 경험한 전국 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선에서 나마디 조엘진 선수가 10초 09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육상 단거리는 뒷바람이 초속 2m를 초과하면 비공인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이날 경기장에 초속 2.7m의 뒷바람이 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최고 기록, 그러니까 김구경 전 선수가 세웠던 2017년에 세웠던 10초 07 기록에 단 0.02초 차이로 근접하면서 좀 육상계가 기대감을 부풀게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일본 요시오카 그랑프리 예선에서도 이 선수가 10초 08, 물론 그때도 초속 3.5m 뒷바람이 불긴 했습니다만 연달아 지금 10초 0대 기록을 끊으면서 퇴조의 컨디션을 과시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이 경기가 2위가 비회사 선수였는데 0초 031초 차이인 10초 122를 기록했거든요. 두 선수 모두 지금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서로 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단축이 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과 일본, 태국 등 총 6개국 선수들이 이미 9초대를 허문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에서 우리가 시상대 서려면 9초의 장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일단은 그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장애인 유도 간판이죠. 김동훈 선수가 국제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유도 그랑프리에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죠.
0: 네, 김동훈 선수가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대회 남자 81kg급 결승에서 카자흐스탄의 쿨무르자를 상대로 아쉽게 지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동훈 선수는 8강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이리스 베코프를 한판승으로 잡았고요. 4강전에서는 쿠르마노프를 상대로 종료 3초를 남기고 극적인 절반을 따내면서 결승 진출을 확정했는데 결승전에서는 세계 챔피언 쿨무르자를 상대로 잘 싸웠지만 공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메달을 통해서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1: 예, 여자 프로농구는 FA 시장이 막을 내렸군요.
0: 네, 최대로 꼽혔던 박지수 선수가 청주 KB와 역대 최고 대우 계약 기간 2년 연간 총액 5억 원에 잔류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같은 팀에서 주축이었던 강희세 선수가 이미 우리은행으로 둥지를 옮기면서 이제 다음 시즌 동료에서 적으로 만날 두 선수의 대결이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박지수 선수는 차기 시즌에도 팀의 주장을 맡아서 지난 시즌에 이어서 두 시즌 연속 통합 우승 도전에 나섭니다. KB는 팀의 주축이었던 강희수 선수가 우리은행으로 등지를 옮긴 빈자리를 윤예빈 선수 영입으로 채웠는데요. 지난 10년간 삼성생명에서 뛴 가드 윤예빈 선수는 계약기간 3년 연간 총액 1억 5천만 원에 KB와 계약을 맺으면서 KB는 백코트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1: 예, 이어서 배구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특급으로 불렸던 메가 선수가 현대건설 아시아쿼터로 계약을 하고 2년 만에 V리그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배구 팬들이 반가움을 표하고 있죠.
0: 맞습니다. 2026-2027 시즌 V리그에 다시 한번 메가 임팩트가 덮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현대건설 유니폼을 입고 돌아옵니다. 메가는 2023-2024 시즌부터 두 시즌 정관장에서 뛰면서 역대급 아시아쿼터로 기억될 만한 활약을 펼친 선수인데요. 이번에는 현대건설과 계약을 맺으면서 2년 만에 V리그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메가가 정관장에서 뛸 당시에 메가 열풍이 V리그를 강타했었거든요. 인도네시아 팬들이 경기장 몰렸고요. 구단 유튜브 구독자뿐만 아니라 한국 배구연맹 등 SNS와 관련 채널 구독자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양효진 선수가 은퇴하면서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현대건설의 과제였는데 메가의 영입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예, I love sports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이적이 부릅니다. 선물.

0: 2026년도 장애인 공직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 대학생과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설명회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서울 고려대학교 SK미래관 최정현 홀에서 진행됩니다.
1: 예,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0: 이번 설명회에는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이 참여해 공공기관 채용정보와 전형준비방법, 주요 직무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관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참여 방법도 알려주시죠.
0: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온라인 신청 링크 또는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카페 기프티콘도 제공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컨설팅부 031-728-730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이어서 직업훈련 정보 전해주신다고요?
0: 네,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융복합훈련 직종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훈련은 AI 기반 실무중심 교육으로 진행되며 훈련 수료 후에는 취업 연계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훈련 과정은 총 4가지로 운영됩니다.
1: 훈련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0: 먼저 AI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딥러닝, AI 에이전트 구현을 배우게 되고요. AI 세무회계 과정은 생성형 AI 활용과 함께 급여, 연말정산, ERP 회계 실무 등을 익히게 됩니다. 또 AI 활용 제품 설계 과정에서는 오토캐드와 솔리드워크를 활용한 기계 설계와 품질 관리 업무를 배울 수 있고요. AI 융합 사무 과정은 OA 프로그램과 포토샵, 일러스트, 웹 크롤링 자동화 기술 등 다양한 사무 실무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1: 훈련 장소는 어딘가요?
0: 훈련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되며 각 과정별 10명 내외를 모집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숙식 제공, 교재 및 실습 재료 지원, 취업 발성과 사후 지도까지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류 접수는 수시로 진행되며 훈련은 오는 7월 6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입학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훈련 관련 자세한 문의는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031-8058-4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직업훈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채용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0: 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연구사무 행정보조 분야 단시간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총 14명으로 대전에서 12명, 대구와 부산에서 각 한 명씩 채용할 예정입니다. 담당 업무는 연구과제 수행 지원과 데이터 분석 관리, 문서 작성과 회의 운영 지원 등 연구 및 행정 보조 직무입니다.
1: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0: 지원 자격은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 기준에 해당하는 분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고 6월 22일 임용이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사 지원 시점 기준 만 6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으로 임용일부터 최대 23개월까지 근무 가능하며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되며 대전 본원의 경우 출퇴근 버스도 운영됩니다.
1: 예. 서류 접수 방법도 알려주시죠.
0: 서류 접수 기간은 5월 22일 오전 11시까지이고 한국기계연구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역본부 042-620

0: 323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이어서 장애인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0: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장애인 체험형 청년 인턴 6명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병원이며 재활의학과 등 4개 부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 시 계약 기간은 6개월이고 평가에 따라 추가로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 인턴으로 선발되면 향후 서울대학교 병원 정규직 공개 채용 지원 시 가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0: 근무 시간은 주 5일 기준 하루 5시간이며 월 최대 110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급여는 세전 약 136만 원 수준입니다. 지원 자격은 만 60세 미만 장애인으로 7월 1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 방법은 지정된 양식을 작성하여 5월 20일 오전 10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용 관련 자세한 문의는 서울지역본부 02-6320-70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예, 다음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0: 한국 IBM에서 기술 영업 지원 사무보조 직무 장애인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이며 주요 업무는 문서 작성과 자료 정리, 영업 실적 및 KPI 데이터 관리, 보고서 작성 지원 등 일반 사무 보조 업무입니다.
1: 예,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0: 지원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갖춘 장애인으로 특히 엑셀과 파워포인터 등 MS 오피스 활용 능력이 필요하며 간단한 영어 이메일 작성이 가능한 분은 우대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연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점심 수당과 통근 수당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1: 네, 근무 조건도 알려주시죠.
0: 고용 형태는 12개월 계약직이며 업무 성과와 회사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근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유양식 이력서를 작성하여 5월 2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용 관련 문의는 서울 남부지사 02-6004-106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마지막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0: 네, ssg.com에서 피킹과 패킹 업무를 담당할 장애인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업무는 온라인 주문 상품을 선별하고 분류하는 피킹 업무와 상품 검수 및 포장하는 패킹 업무입니다. 근무지는 서울 송파구 가든 5점과 구로구 신도림점, 인천 연수점, 광주 봉선점 등 총 4개 지점입니다.
1: 예,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0: 근무 형태는 12개월 계약직이며 평가에 따라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근무 요일은 스케줄제로 운영됩니다. 급여는 시급 11,500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5월 29일 오전 11시까지 자유양식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남부지사 02-6004-10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김나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FT 아일랜드의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우리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난 잘 몰라. 그냥 은행 예금 한 길로 가겠다 하는 분이라면 이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중증 장애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 통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참가자는요, 매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중에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서 저축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가 여기에 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만기로 매달 10만 원씩 저축했을 때요,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서 총 9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 청년 중에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접수는 5월 22일 금요일까지고요. 신청 서류는 각 자치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기간과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총 650명을 선발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재단 국번 없이 120번이나 동주민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우리난 가족, 첫 곡은 타루와 노리플라이가 부릅니다.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1: 하나, 둘, 셋.

우리는 한 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다양한 문화 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KBS 인기 프로그램 중에 열린 음악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린이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장르와 세대를 가리지 않는 대중과 함께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요즘 문화계에는 열린 객석을 운영하는 공연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엄격한 관람 규칙 때문에 공연을 찾기 어려운 관객들을 위해서 관람 방식을 편하게 열어놓은 방식이라는데요. 자, 오늘은 이 열린 객석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어쩌다 천하 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과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험하고 위대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아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루시드 폴이 부릅니다. 오 사랑.

0: 문화예술 속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오늘도 센터장님, 우리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오늘은 열린 객석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아, 5월은요, 어린이날도 있고 가정의 달이라 어린이 네. 공연이 좀 많이 열리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런 공연에서 자주 운영되는 방식이 바로 이 열린 객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우리 시각장애 관람객에게도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열린 객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0: 근데 제가 이 원고를 처음 받고 이 단어를 열린 객석이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1: 네.
0: 이걸 말로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저도 제가 경험한 바 그리고 공연팀이나 이런 데서 주시는 자료들을 토대로 제가 좀 생각해서 정의를 내려보았는데요. 네. 열린 객석은 이제 다른 말로 편안한 객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0: 객석.
1: 네, 그래서 누구나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어떤 공연의 관람 방식이라든가 규칙을 좀 유연하게 운영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즉 다양한 특성을 가진 관람객과 함께하자는 취지로 어둡고 조용한 공간에서 가만히 앉아서 봐야 하는 기존의 관람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네. 좀 더 각자의 방식으로 공연을 경험하게 하는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야, 설명이 굉장히 정성스럽고
1: 좀 어렵죠?
0: 네, 근데 약간 어려워가지고 네. 좀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1: 네, 이제 공연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우선 객석의 조명을 일부 켜서 완전히 어둡지 않게 네. 하거나 또는 공연 중에 자유롭게 나갔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런 경우도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화장실에 너무 급하면 갔다 오거나 또는 너무 힘들면 잠시 쉬었다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공연에 따라서는 그 손으로 말랑말랑하게 쪼물락쪼물락 할 수 있는 스트레스 볼을 준비하시는 곳들도 있어요. 이게 긴장된 근육을 약간 완화시키면서 약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네.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함께 온 관객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도 가능한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분위기입니다.
0: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기존 공연과는 굉장히 다르다. 그렇죠?
1: 네.
0: 근데 이렇게 운영되는 그러니까 열린 객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맞습니다. 많지는 네. 않아요. 저도 몇 번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명동예술극장에서 했던 2월에 어린이 연극 오감도에서 경험해 봤어요.
0: 어땠나요? 직접 경험해 보셨는데.
1: 저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공연 시작 전에 먼저 영상으로 편안한 객석에 대한 안내 영상 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네. 약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랩처럼 만드셔가지고 딱 네.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두운 극장을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네, 네, 네. 화장실 막 가고 싶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객석의 조명을 완전히 끄지 않았고 그리고 너무 힘들면 잠시 나갔다 들어와도 된다고 이제 안내 영상에서 이제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객석 분위기가 좀 다른 공연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제 관객들이 함께 온 사람들과 소곤소곤 대화 나누면서 보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의 뒷자리 어린이 관객은 네. 부모님에게 궁금한 장면을 계속 질문하면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어린이 관객은 그 출연한 배우분 중에 어린이분 배우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네. 그 대사 중에 나는 과일을 좋아해라고 하니까 정말 큰 소리로 나도 좋아해라고 외쳐가지고 객석이
0: 예.
1: 아주 웃음바다가 되기도
0: 귀엽네요.
1: 했어요.
0: 예, 예, 예.
1: 네, 덕분에 시각장애인인 저도 이게 음성 해설이 없었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장면을 친구에게 좀 소곤소곤 물어보면서 볼 수 있어서 좀 편안했고요.
0: 네네.
1: 이런 점에서 시각장애 관람객에게도 좀 유용한 환경이 될 수 있는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1: 네.
0: 분위기가 진짜 좋았을 것 같고 근데 이 열린 객석을 운영하는 공연이 많지는 않은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1: 가장 큰 이유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0: 예.
1: 네, 극장의 환경이라든가 배우들도 기존의 관람 방식에 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둡고 조용한 객석이 익숙하고요.
0: 그렇겠죠. 관람 집중도 잘 된다고 생각할 거고.
1: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관람객들 또한 그 기존의 관람 방식을 어떤 당연한 규칙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관람 방식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0: 네네. 자,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열린 객석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운영 방식으로 느껴지는데
1: 네.
0: 이 열린 객석의 의미를요.
1: 네.
0: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좀 여러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워질까요?
1: 열린 객석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예의를 내려놓고 자유롭게 관람하는 방식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조금 다른 의미거든요.
2: 전화 함부로 받아도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죠, 사실.
1: 네, 예.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린 객석은 이런 무질서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어떤 감각이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관람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1: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 해설이 없는 공연에서 보이지 않는 장면이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2: 굉장히 소외되죠.
1: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작게 물어보면 좋죠.
2: 그렇죠.
1: 또 어떤 분들은요. 몇 분에 한 번씩 화장실 꼭 가야만 하시는 분들
2: 있을 수
1: 계세요.
2: 있죠. 예.
1: 또 어떤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소리 내야만 하는 분들 계시고
2: 맞습니다.
1: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어두운 곳에서 심리적 압박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2: 예.
1: 네,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감각과 특성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행동이거든요.
2: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어두운 객석에 잘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1: 맞습니다.
2: 네네네.
1: 그래서 이것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거나 몰라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열린 객석은 이런 서로의 다름을 좀 불편함 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2: 그러네요.
1: 그리고 그
2: 네.
1: 환경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 관람 방식으로 인해서 문화 향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분들과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은 네, 접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린 객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2: 네.
1: 또 자주 경험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2: 맞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0: 네. 뭐 처먼저 공연 관람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열린 객석으로 운영하는 공연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조원선이 부릅니다. 원더우먼.

0: 안녕하세요. 저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 지원 센터 신지희라고 합니다. 사회 활동이라고 해서 이런 운동이나 아니면 나들이 프로그램 나가는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 저희 시청각 장애인 분들 쓰는 그 한 손에 있거든요. 한 손에 관련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 좀 일단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용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교육에 있어서는 특성이 다 다르시다 보니까 그분들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고 원하시는 욕구를 반영해서 하는 거를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교육은 거의 다 1대1입니다. 그들만의 좀 문화가 있으시고 그런 게 있으니까 언어를 알아야지 이분들의 입장을 좀 더 알 것 같고 제가 직접 일하면서 소통하기에도 편해가지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분들이 그냥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지금 되게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이분들도 같이 그런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같이 성장하고 즐겁게 보내는 추구하고 싶은데 사실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같이 배우기도 하면서 좀 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1: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복지관 학습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신지희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등의 기술이 많이 발전한 만큼 함께 놀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둘 다 불편한 분들이죠. 보조공학기기 중에 점자 정보 단말기를 활용하면 소통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던데요. 자, 지금 2026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6월 23일이 마감이니까요. 시간은 넉넉합니다. 제출 서류를 잘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좋겠는데요.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센터 전화 1588-267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에픽하이가 부릅니다. Fly.

0: 화제의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의 선악의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이 화면 해설이라는 게 이제 네. TV 프로그램이나 네. 영화 같은 영상에 네. 인물의 움직임이나 공간 등을 해설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영상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진행되는 공연에도 해설이 있다고요?
1: 네, 요즘은 이제 실황으로도 많이 실제로도 이제 현장에서 하고요.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VOD로 제작된 걸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제가 한 건 뮤지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무대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쵸. 그 공간이나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좀 틈이 날 때 설명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고 나가는 것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그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고 네네. 이제 그 다른 작가님께서는 발레를 하신 적이 있는데
0: 야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네,
1: 말이 없잖아요. 일단 뮤지컬은 노래도 하고 대사도 하니까 그래도 네. 좀 괜찮은데 발레는 이제 오로지 음악하고 동작이니까
0: 아니, 근데 그 동작을 어떻게 설명해요?
1: 근데 이제 그래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동작이 있는지 좀 궁금해하신대요. 그리고 뭐 발레는 또 의상도 예쁘잖아요. 네네. 또 때에 따라 의상도 다르고 그다음에 무대도 또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전문적인 공연 같은 경우는 은퇴자 분들이 이제 좀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그 음성 해설이 어떤 건지 이제 교육을 좀 받으시고 그거랑 같이 접목을 해서 하게 되면은
0: 그러니까 어떤 걸 은퇴하신 분들이
1: 뭐 발레나 이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들이 네 그걸 하시는 거죠. 그래서
0: 괜찮다.
1: 네 이제 자기 전공 분야와 또 음성 해설을 같이 섞어서 하면은 아무래도 그 그 네. 분야에 이제 특화되신 분들이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좀 더 그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전문 분야를 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도 이제 공연 해설 하고 있습니다.
0: 네. 좋네요. 그런 게 좀 네.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1: 네네. 네.
0: 자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사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은조가 네. 열이 의금부에 잡혀간 네. 걸 알고 포청 입구에서 방법은 이것뿐이다 하고 마음을 다잡는 장면까지 만나봤어요. 네. 근데 설마 은조가 자수하는 건 아니겠죠?
1: 아니요. 자수를 하러 갔어요.
0: 어?
1: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도둑이잖아요. 길동이니까 네. 이 죄는 내 몫이다. 이게 대군이 그렇게 할 게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자수를 하려고 딱 품을 잡았는데
0: 네?
1: 이때 예, 도월 대군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설마 너 자수하려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대군이라는 배경과 내 명석한 두뇌와 그리고 이 조화로움 덕분에 이 사건을 싹 다 해결을 했다.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거 없다.
0: 네네.
1: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윤복과 대추일행이 오고요. 그래서 모두 이제 포청 집무실로 가게 됐습니다. 열이 일단은 어쨌든 그 잡혀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부를 먹는데 옛날에는 아마 쑥향을 피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막 쑥향이 막 가득 배도록 일단 피워요. 윤복은 은조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길동과 무슨 아는 사이냐. 왜냐면은 길동의 시신을 확인할 때 좀 되게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은조가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0: 네.
1: 그때 그 은조와 열이 영혼이 바뀌었던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열이 이제 행동을 한 거였죠.
0: 아, 예.
1: 외모는 은조였지만요. 예. 그래서 그 이어지는 다음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0: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보시죠.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근데 왜 길동의 시신을 확인할 때 세상 무너지는 것 마냥 굴었나?
3: 아, 제가 그랬던가요?
4: 그 쓸데없는 얘기?
2: 아니 눈가가 촉촉하길래 깊은 친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4: 그 입 좀
2: 호민이한테 하는 말입니다만
3: 아,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4: 촉촉한 건 땀방울 뛰었거든.
3: 그랬구나. 아, 뛰면 덥죠. 더우면 흐르는 게 땀이고요.
2: 서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3: 제가 그날은 좀 감정이 격했어요. 다른 백성들처럼 길동에

0: 이웃사촌 같기도 하고 막 오라비 같기도 하고.
1: 그치, 이웃사촌이면 일촌이라고 봐야지.
0: 아무래도요.
2: 윤복이 수상하다는 듯 빤히 보다가 피식 웃는다.
3: 홍이냐 심성이야 내게 알지.
0: 도움 못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2: 은주와 열이 뒷골목을 걷는다.
4: 도적 놓아준 도피가담째 청산한 지 한 시즌도 안 지나 도적 숨겨진 은닉제까지 졌어. 덕분에
5: 공범 만들어 미안한데요, 의심은 가짜 길동 붙들고 눈가 촉촉해지는 바람에 산 거고요. 그건 엄밀히 대군 덕분이거든요.
4: 아, 내가 잘못이다? 하긴 길동을 놓아준 것부터가 잘못이지. 처음 봤을 때 확 백정탈 벗기고 얼굴부터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럼 이사들 없이 처음부터 오롯이 지켜냈을 거 아니야.
2: 은주가 열의 진지한 눈빛을 피해 고개를 돌린다.
5: 얘기가 예고도 없이 삼천포로 빠져요.
4: 삼천포에서 돌아온 거겠지? 진짜 해야 될 얘기는 시작도 안 했잖아. 따라와.
2: 과거, 은주의 몸에 깃든 열.
5: 해서 미리 말해두겠는데 나는 앞으로 더 서슴없을 거고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을 거야.
2: 현재, 은주가 긴장된 걸음을 옮긴다. 주모가 보침을 챙기는 민직에게 다가온다.
6: 도성으로 가시게요? 묻고 내일 가시는 것이 나을 건데요.
7: 서둘러 와달란 서신을 받았네. 내려갈 때 들림새.
2: 인적 없는 청보리밭.
8: 너랑 나 갑자기 왜 돌아온 것 같아? 특별히 한 일 없어?
5: 없어요. 대군은요?
8: 마찬가지야.
2: 은조가 곰곰이 생각한다.
5: 혹시 또...
8: 애초 특별히 뭘 해서 바뀐 것도 아니잖아. 복잡하게 생각 말고 받아들여. 나도 그러는 중이야. 내 얼굴로 다닐 때 별일 없었어?
1: 주의사항 있으면 지금 공유해.
5: 서툴러서 한 실수는 있었지만 사고친 건 없는데요? 대구는요?
8: 내 주의사항은 하나야.
2: 열이 물고기 모양의 잠금장치가 된 비단주머니를 건넨다.
5: 빗장이잖아요.
8: 별당에 늑대가 출몰해.
5: 늑대가요? 멧돼지도 아니고 어디서 나타났대요?
8: 북악산 골짜기 출신 같던데. 여하간 잘 때 방문 단단히 잠그고 자. 내가 그 몸으로 살았던 옛정을 생각해 말해주는 거니까.
5: 고마워요. 미안하고요. 길동 때문에 추포까지 됐잖아요.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단 얘기도 못 꺼냈어요.
8: 그 정확히 해두겠는데, 이 사태의 경위는 어느 좀두둑 하나가 포청에서 할 일 없이 놀던 망종과 얽혔다가 정치적으로 재물삼아진 거야. 왜? 그 망종이 하필 이 나라 대군이니까. 그러니까 넌 왜 나랑 얽혀서 이 빌어먹을 사다를 피우냐고 원망하고 욕이나 하면 돼.
2: 은조가 미안함에 고개를 숙인다.
8: 이제 각자 일상으로 돌아갈까?
9: 아, 근데 열이 네. 은조한테 빗장을 왜 준 거예요?
10: 그 아까 네. 나왔는데 잠깐 별당에 늑대가
9: 늑대
10: 늑대가 출몰한다면서 자기가 거기 있어 보니 그래서 이 방문을 빗장으로 단단히 걸어야 된다 이래서 줬는데 그 늑대가 이제 바로 제이였죠.
9: 아하, 그러니까 네. 열이 입장에서는 네. 은조랑 그 늑대 제이가 그쵸. 한 집에 있는 게 굉장히 불안했나 봐요.
10: 불안했겠죠. 네. 네. 왜냐면 제이가 또 은조를 좋아한다는 거를 이제 열이 알고 있으니까요. 네. 제이는 그 아버지 임사영이 길동에 관한 조사는 이제 그만두라. 왜냐하면 대군하고 밀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그만두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 열이 길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몰래 조사를 계속해요. 네. 열은 열대로 가짜 길동의 시신이 그 사라지고 나서 이제 가짜 길동을 추적하게 됩니다. 한편 임사영은 그 해림의 집에서 파운서가 이렇게 왔어요. 네, 계속 네, 졸랐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짐승만도 못하다, 사람 구실도 못한다 이래가지고 제이를 아주 그냥 짐승처럼 때려요. 그래서 막 온몸에 피가 나도 아이고. 예, 때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곳간에 가둬버려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이가 아무렇지도 않아 했거든요.
9: 아, 네.
10: 근데 이제 은조가 그걸 봤습니다. 다 가솔들도 봤죠. 그래서 이제 은조는 혹시 또 자기가 이렇게 돌봐주면 반감이 있을까 봐 이제 약 탕약을 다려가지고 몰래 새벽에 계속 몰래. 다려서 이제 하인한테 시켜서 줬어요.
9: 네.
10: 그래서 이제 풀려나면서 뭐 자네 덕분에 괜찮았다 이렇게 하니까 저가 아니고 별당 마님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라 이러니까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은조를 찾아가서 그 약을 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약탄기를 확 집어 던집니다.
9: 아니 또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또.
10: 그러니까. 그래서 은조도 왜 이렇게 사람이 꼬였냐. 그랬더니 누구든 다치고 아프면 돌봄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9: 아니 고맙다 하면 되지.
10: 그렇죠. 네. 그랬더니 제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집 구석에 온기 같은 거 피우지 말라고. 내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부 치고 살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 그렇구나. 이게 좀 마음이 좀 안 됐네요.
10: 그렇죠. 예. 아버지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9: 네네.
10: 이제 한편 은조에게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규가 사냥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행궁으로 많이 떠나거든요. 뭐 한 달씩 이렇게 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9: 그러니까 한마디로 밖으로 나가서.
10: 네,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임사형이랑 뭐 이렇게 대신들이 다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 큰 아들은 남겨뒀어요. 뭐 지시를 해놓고 그래서 그 큰 아들이 이제 이때다 아버지가 없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은조를 해코지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벼르고 있었으니까.
9: 네네네.
10: 그래서 네 부덕으로 우리 할아버지 조부님이 작고를 했으니 그 벌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그 막 화로에 달구고 있던 쇠꼬챙이를 들고 이제 달려듭니다. 은조한테.
9: 네.
10: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만나볼게요.
9: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어디선가 날아온 단검이 그의 뺨을 스쳐간다. 승재가 부들부들 떨며 기둥에 꽂힌 검을 본다. 놀라서 돌아본 맞은편에 진녹색 천리에 갓을 쓴 열이 서 있다.
11: 대군마마.
12: 아, 손이 삐끗하는 바람에 실수. 뒤통수에 꽂는다는 게 그 말.
2: 열이 뚜벅뚜벅 걸어가 기둥에 꽂힌 검을 뽑는다.
11: 왜 이러시는 겁니까?
12: 다시 일어서 두 번 쉴 수 없을 테니.
2: 서리빨 같은 눈빛에 승재가 헐레벌떡 뛰어나간다. 은조가 열을 막는다.
13: 그만해요. 그만요.
2: 은조가 열의 손을 꽉 잡는다. 열은 가슴 시린 표정으로 은조를 돌아본다. 은조의 터진 입술에 붉은 피가 배어있다. 열은 힘없이 검을 떨구고 감아진 옷고름으로 은조의 입술을 조심스레 닦아준다.

0: 원래 네가 이 집에서 나가면 주려고 했는데 싫어졌어.
1: 가만히 은조를 내려다보던 열이 품 안에서 황금색 봉투를 꺼낸다. 날 찾아왔을 때 그리워. 봉투를 받아든 은조가 안에 든 것을 확인하고는 흠칫 놀란다.
2: 이거 뭐예요?
0: 혼이 돌아온 순간부터 했어야 했던 나의 선전포고. 오래된 세습과 신분의 간극이라는 두 적들 사이에서 앞으로 닥칠 지난하고도 고단할 싸움에 대한 나의 결의. 이 망할 도승지 집구석에서 너를 구할 유일하고도 무이한 나의 명분.
1: 은조의 눈빛이 파르르 떨린다.
0: 너한테 장가간다. 이건 나의 청혼.
1: 봉투에서 꺼낸 사신 겉면에 청혼이란 한자가 적혀있다. 은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신을 든 손을 떨군다.
2: 과부예요.
0: 알아.
2: 이 나라 대군이시고요.
0: 알 게 뭐야.
2: 부도덕하다고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할 거예요.
0: 해보라지.
1: 순간 은조는 폭풍처럼 밀려드는 감정에 숨이 턱 막히는 표정으로 열이 내민 손을 내려다본다.
0: 가자.
1: 은조의 눈빛이 흔들린다. 하지만 차마 그 손을 잡지 못하고 치맛자락을 꽉 거머쥔다.
0: 잡지 마 그 손.
1: 은조와 열이 소리난 쪽을 돌아본다.

0: 정원을 했네요.
1: 네네. 네. 근데 제이는 또 막 못 가게 은조를 맞고요. 네. 그래서 열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품계 떼고 오. 신분 버리고 오. 존대 치우고 한 판 붙자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아, 내가 이기면
1: 자신 네. 있었죠. 아, 네. 내가 이기면 홍은조는 이 집에서 그
0: 죽은 처리하자
1: 하겠다고. 그리고 제이는 만약에 내가 이기면 홍은조는 내 집에서 만수무강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맞서요. 네. 은조는 도대체 유치해서 못 보겠다고 왜 내 죽을 자리를 니들이 정하냐 당신들이 정하냐 이러면서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칼을 뽑고요. 또 막상막하의 실력으로 그 막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어. 이때 그 은조의 아버지 민직과 어머니 춘섬이 나타나게 됩니다.
0: 민직은 도성이 없었잖아요.
1: 네. 그 은조가 보낸 서신을 받고 부랴부랴 온 건데요. 이 실은 이게 은조에게 영혼이 깃들었던 열이 보내서 은조의 이제 상황을 알린 거예요. 이 결혼을 또 그 혼례를 그렇게 치르게 됐다는 거를.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이 민직이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너무 아끼던 딸이었기 때문에 서월이어도 그래서 이제 너무 아끼던 딸이었기 때문에 막 딸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팔을 막 회초리로 때리면서 네. 잘못을 이제 얘기합니다. 열은 은조에게 내가 이 잘못된 혼례를 바로 잡고 그릇된 풍속을 교정하고자 아버님께 그 서신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후 열은 이제 그 경원의 과거에 그 왕실에 그 몰수당했던 민직의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면 당연히 안 받을 거니까 네네. 다른 사람을 시켰고요. 이제 그 사람은 내가 전장에서 이 사람이 병조판서였거든요. 민직이 그래서 전장에서 내 목숨을 구해준 값이라고 하면서 이제 재산을 줬는데 민직이 그 재산을 전부 그 은조가 홀레했던 집 그 임사영에게 주고 은조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홀레를 물려요.
0: 저 멋있다. 그거는.
1: 네. 아버지가 아들, 딸을 너무 사랑했던 거죠.
0: 네. 멋있네요. 그럼 은조는 이제 과부 아닌가요?
1: 그런 거죠. 혼례가 없던 일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은조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그 민직이 집으로 가다가 마당에 떨어져 있는 청혼소를 보게 됩니다.
0: 그게 근데 또 왜 마당에 떨어져 있어요?
1: 뭐 이렇게 막 아버지 오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은조가 흘렸는데 그걸 이제 아버지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거기에 이제 열의 이름이 써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직이 열을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0: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일전에는 장성하신 대군 마마를 몰라 뵈었습니다. 무례는 용서하십시오.
3: 편히 대하시게.
4: 민직이 소매자락 안에서 반으로 찢어진 청혼서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는다.
2: 은조에게 더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3: 혹 전하 때문이라면
2: 어떤 설득도 하려 마십시오.
3: 전하와 이런 내가 사죄하겠소. 매 순간 진심으로만.
2: 그 진심이 싫습니다. 대군 마마의 사람은 전하의 볼모가 될 테죠. 마마께서 진심이시라면 전하께서 아주 용이하게 쓰실 겁니다. 은조를 죽음만 있는 걸로 내몰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혼례라면 더욱이요.
3: 그런 이유라면 내가 거를 떠나서라도 지킬 것이니.
2: 아니요. 무엇도 하지 마십시오. 은조를 지켜내는 건 그뿐입니다.
4: 열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는다.
3: 그래도 해야겠다면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면.
2: 그래도 해야겠다 하신다면 은조에게 이 아비가 죽겠노라 겁박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하셨을 때에는 진정 제 목숨을 끊어 막을 것입니다.
4: 민직의 단호함에 열의 눈빛이 흔들린다.
2: 저까지 은조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4: 열이 힘겨운 얼굴로 대문 밖을 나서는데 집으로 돌아오던 은조가 열을 발견하고 뛰어온다.
5: 아직 있었네요.
4: 열이 내색하지 않고 엿게 웃는다. 등불이 내걸린 호숫가.
6: 구질막은?
5: 급한 시료는 마쳤어요. 해민서에서 약재를 넉넉히 지원해줬거든요.
6: 다행이네.
5: 제조나리가 도월대군께서 하사하셨던 약재로 구

0: 묘라는 것이니 왕실에 감사하라 이리 당부했어요. 고마워요.
1: 열이 작게 한숨을 뱉는다.
0: 그 대감마님과는 무슨 얘기했어요?
2: 인사. 어릴 때 궁에서 날 봤었대. 내 기억엔 없지만.
0: 그럼 대군인 것도
2: 잘 알고 있던데.
0: 아, 그랬구나. 아, 참. 금돌이가 그새 우리형하면서 찾던데 애한테 뭐란 거예요?
1: 열이 씩 웃는다.
2: 내가 매력을 흘렸나 본데.
3: 되게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나 봐요.
2: 너 주워가라고.
3: 흘리신 분이 도로 주워가시죠. 와서 직접요.
2: 다 마시려나. 워낙 넘쳐서.
0: 대체 자신감의 출처가 어디예요?
2: 배웠어. 왕실 교육 과정.
0: 배운 어세구나.
1: 열이 피식 웃는다.
3: 왜 웃어요? 왜 자꾸 웃는데요?
2: 그냥 너랑 계속 웃고 싶어서. 오늘은 실컷 그래보려고.
1: 열이 애틋한 눈길로 자신에게 향한 은조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4: 근데 이거 방법이 없겠는데요?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5: 그렇죠. 아버지가 목숨으로 네. 반대를 하시니까요. 이렇게 열이 마음 아파할 때 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일단 나갔잖아요. 집을. 네네. 그래서 제이가 어디에 가 있냐면 그 별당 정자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그 별당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인들이 물건을 치우겠다 이러니까 그냥 두라고. 어머. 아직 온기가 남아있으니 그냥 두라.
4: 무슨 온기가 하죠. 있어요. 물건에.
5: 그러게요.
4: 네, 어쨌든 두 남자가 다 애틋하네요.
5: 네. 네. 한편 데비는 이 열을 해림과 혼인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해림을 부른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열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마음에 둔 여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비가 잊으라고 하니까 일생 못 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제 해림이 또 거기서 열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조금 슬퍼하게 되는데요. 한편 이제 은조는 엄마 춘성과 함께 이렇게 불공을 드리러 절에 갔다가 그 흰 고깔을 쓴 비구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비구니가 누구인지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4: 네.
5: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4: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아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 춘섬이 연등 아래에서 내 식구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스님에게 받아들고 흐뭇하게 본다. 은조와 비구니는 계단 위 불당에서 지켜보고 있다.
0: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6: 경원은 이전에 홍미직 대감의 보호가 닿지 않은 도성민이 없다지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1: 은조가 합창하며 공손히 인사한다.
6: 혹 지금의 왕이 어떤 자인지 알고 있는지요?
0: 저는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의 일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루를 여의기 바쁜 백성인지라.
6: 알아야지요. 그자가 홍민직 대감의 목에도 칼을 들이웠으니까요.
0: 칼을요?
6: 경호년 피해 그해 말이에요.
1: 과거
7: 상소만으로 저들을 벌하는 것은 훗날 전하의 큰 흉이 될 것이옵니다.
6: 홍민직 대감은 충원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고
7: 부도한 문집을 죄로 다스림은 능한 처사이옵니다.
6: 일개 강관이었던 임사영은 감원으로 살아남았지요. 간신의 아첨을 얻어낸 임금은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대소신료를 잔인하게 퇴출시키고 선왕의 후궁들과 이복 형제들을 왕자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억압했지요.
8: 내 인수치로 사느니!
1: 후궁 하나가 군졸의 검을 빼서 자결한다.
9: 어머니!
1: 이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웃는다.
6: 그해 피로 조종을 물들인 임금은 제 꼭두각시인 간신 임사영과 그의 분신인 관료들로 대전을 채웠고 지금의 조선을 망조로 이끌고 있지요.
1: 현재
0: 직원을 올려 전하의 노여움을 산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셨을 줄은.

0: 수밖에요. 왕실과 사대부 모두 쉬쉬했으니
1: 해서 저희 대감마님께서도.
2: 은조의 낯빛이 어두워진다.
1: 왜 제게 이 얘기를?
0: 아버지의 역사를 자식은 알아야 하니까요.
2: 은조가 당황해하자 비구니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짓는다.
0: 홍대감께서 그 일을 견뎌내시고 지금은 평안히 살고 계시니 다행과 존경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1: 예.
2: 비구니가 혼란해하는 은조의 표정을 날카롭게 살펴본다. 잠시 후 비구니가 소원종이를 단 종이형 꽃을 줄에 걸고 있는데 미불이 다가와 고개를 숙인다.
0: 길동은 내가 직접 만났다.
2: 과거 밀실 가림막 너머에서 미불의 보고를 받던 이는 바로 고가를 쓴 비군이다. 현재
3: 백성들 사이에서 길동이 부활했던 소문이 무성합니다.
2: 비군이가 은조 일가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내려다본다.
0: 신적인 존재라. 어쩌면 신이 필요할지도. 그대는 길동에 관한 모든 소문을 내게 가져오라.
4: 이규랑 민직, 네. 또 임사영에게 그런 사연이 네, 있습니다. 예. 근데 길동이 부활했다는 소문은 왜 나게 된 거예요?
5: 이 도성 밖에 구질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그 구질막이 아픈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역병이 돌아서 이제 은조한테 막 도움을 청할 데가 없으니까 네, 은조한테 네. 도움을 청했는데 그때 열도 함께 갔거든요. 근데 역병은 아니었고 이제 뭐 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제 병에 걸린 이질 네. 같은 거였어요. 네. 열은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나무 껍질을 막 껍질을 먹는 걸 봐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약제도 보냈고 또 1년치 쌀을 그 앞에 몰래 갖다 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백성들이 이건 길동이 부활한 거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4: 네.
5: 이 구질막에서 굉장히 큰 변고가 생기고 그 바람에 은조까지 이제 목숨이 위험에 처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네. 네. 이어가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총님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화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5: 네. 고맙습니다.
4: 자 마지막 곡으로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장자크 상페라는 삽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배경 속에 작은 사람들을 즐겨 그렸는데요. 자신의 그림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죠. 내 주인공들이 작은 게 아니라 세상이 지나치게 넓은 겁니다. 전망대에 올랐을 때나 밤하늘의 우주를 생각하면 우린 상페가 그린 그림 속 주인공처럼 한없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 이렇게 작은 우리들이 존재하는 건데요. 하지만 작은 힘도 모이면 못할 게 없죠. 세상도 바꿀 수 있고 누군가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우리들의 힘을 믿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선희의 행복의 나라로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가끔 내가 뭐라고 하다가도 내 한마디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는 기뻤다는 얘기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연 하나, 이름 한번 불리면 기분이 좋았다가도 또 그렇지 못하면 듣고 싶지 않아진다는 여러분의 말씀에 내가 참 많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싶기도 하죠.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마음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추억이 가득한 LP카페로 여러분 안내하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하겠습니다. 민들레 난 너에게, 이어서 홍성민이 부릅니다. 기억날 그날이 와도.

민들레 난 너에게, 그리고 홍성민이 부른 기억날 그날이 와도였습니다. 이승민님께서 님들 여름이 다가왔으니 식중독 조심하시고 체력관리 잘하세요 라는 걱정 어린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식중독 사고 곧잘 있나 보더라고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절 감기 환자도 은근 있는 것 같던데 다들 우리 이승민님 말씀대로 체력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LP카페에서 만나죠.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그리고 터보입니다. Love is...

먼지를 털어내고 턴테이블에 올려놓은 이 한 장의 앨범에서 누군가의 청춘의 한 페이지도 만나보는 LP카페. 오늘도 지난 시절의 추억의 노래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1982년 두 장의 앨범을 발표하고 해체한 밴드 장기들의 노래 첫사랑입니다. 장기들은 당시 활동하던 작곡가들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화제가 됐고요. 국내 최초로 블루스와 레게를 연주한 밴드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들으실 첫사랑은 어민호의 솔로 음반에도 수록돼 사랑받게 되는데요. 장기들 음반에선 이 곡을 만든 박동률이 직접 불렀습니다. 장기들은 박동률, 어민호, 라원주가 멤버인데 어민호는 아시다시피 신촌블루스의 리더고요. 라원주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이빠진 동그라미, 탈춤 등 송골매 초기의 노래들을 모두 작곡한 스타 작곡가입니다. 이 앨범에는 남궁옥분이 불러 히트시킨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도 박동률의 목소리도 실려있는데 오늘 장기들의 첫사랑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하실 노래는 해바라기에 지금은 헤어져둡니다. 미국에 살던 김영미가 잠깐 귀국한 틈을 타서 이정선, 이광조, 한영애, 김영미까지 다시 모여 발표한 노래죠. 이 노래가 수록되는 바는 1986년에 발표되는데요. 신곡보다는 먼저 발표했던 두 장의 음반 수록곡을 다시 녹음해 실었습니다. 당시에 이정선, 이광조, 한영애는 솔로 가수로서 입지가 아주 탄탄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화제가 됐었죠. 이 앨범이 나왔을 당시 해바라기 1기였던 이주호는 유익종과 함께 또 다른 듀오 해바라기를 결성해서 인기 상종가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두 해바라기의 대결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지금은 헤어져도는 이정선이 작곡했지만 이주호가 이끈 해바라기에도 수입을 했었죠. 그럼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장기들의 첫사랑, 이어서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지금은 헤어져도.

대한민국 인기 가요에서 전해드리는 추억의 LP 카페. 이번엔 김원중의 바위섬을 준비했습니다. 김원중의 바위섬은 원래 광주 전남 출신 음악인들의 노래를 모은 옴니버스 앨범 이해향의 젊은 선율에 수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히트하면서 음반사에서는 겉표지를 김원중의 사진으로 바꾸고 타이틀 역시 바위섬으로 바꿔서 다시 출시했죠. 바위섬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립되었던 광주를 상징한 노래입니다. 당시 조선대학생이었던 배창희가 소록도를 방문했다 영감을 얻은 곡인데요. 고립된 소록도가 마치 5.18 민주항쟁 당시 광주처럼 느껴져서 작곡했다고 하는데 오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했습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전해드릴 곡은 정미조의 개여울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작품에 곡을 붙인 노래로 1972년 정미조 데뷔 앨범에 실려서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이유 등 후배 가수들이 다시 부르기도 했죠. 이 노래는 특히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모던보이에 사용되게 되는데요. 작품에선 주연 배우인 김혜수가 불러 나라를 생각하는 독립군의 마음과 한 남자를 그리는 마음을 동시에 표현하는 매개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김원중의 바위섬, 이어서 정미조가 부릅니다. 개여울.

오늘 LP카페에서는 장기들의 첫사랑, 해바라기의 지금은 헤어져도, 김원중의 바위섬, 정미조의 개여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음악들이었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한 곡 전해드리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넘어갑니다. 김정민입니다. 애인.

0: 우리들의 심장소리와 음악의 템포를 맞춰보는 신세미 언테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참 어색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참 그 진짜 말 그대로 어색한데 우리 신세미 평론가는 어색한 사람과 잠시 동안 침묵하기.
1: 네.
0: 또는 수다스러운 사람과 10분 동안 끊임없이 얘기하기. 어느 쪽이 더 나으신가요?
1: 저는 그래도 얘기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0: 그렇죠.
1: 네. 사실 얘기 맞아요. 안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0: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네. 힘들어.
1: 그게 더 어려우니까 차라리 말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시간이더라도 나을 것 같습니다.
0: 그게 낫습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1: 그러시죠.
0: 얼마 전에 저 회사에 좀 높은 분, 네. 어려운 분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두세 층을 같이 오는데 안녕하세요 이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올라오는 그 시간이 어찌나 길든지 서로
1: 네 계단을 이용해야겠어요 진짜
0: 저도 잠깐 그 생각했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하는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부활의 1993년 기억상실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네.
1: 이 부활에게 부활의 날개를 달아준 앨범이기도 하면서 또 동료를 잃은 슬픔이 좀 서려있는 그런 좀 독특한 앨범인데요 이제 김태원이 대마초 흡연으로 복역 이후에 이제 보컬 김재기를 만나서 3집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추스른 그 밴드 녹음인데 이제 거의 시작하자마자 김재기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앨범이 또 다른 벽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0: 그랬죠.
1: 예, 하지만 이제 김태원은 그때까지 그러니까 진행된 상태 그대로 이제 앨범을 완성하기로 이제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인지 이제 보컬의 자리를 좀 이전 작품들보다 뭐 어쿠스틱 기타나 신디사이저를 활용해서 채워 나가고 있는데요.
0: 네.
1: 그리고 또 이 빈자리를 또 김태원의 기타 솔로가 또 메우기도 하는 그런 앨범입니다. 이제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감성적인 부활의 음악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또 수록곡 하나하나에 또 완성도도 높은 앨범이어서 사실 이 타이틀곡 사랑할수록에 이 곡들이 가려지는 게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
0: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한 곡이 워낙 큰 조명을 받다 보니까 네. 나머지 완성도 높은 곡들도 묻혀서
1: 맞아요.
0: 예, 조명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였죠.
1: 네, 사실 이 앨범 세일즈도 굉장히 좋아서 100만 장 이상 넘게 팔렸는데요. 이 앨범의 첫 곡에 그 오프닝의 자리를 맡고 있는 소나기라는 수록곡을 오늘 함께 들어보려고 하고요.
0: 소나기요?
1: 네, 사실 이 곡은 또 부활의 상징적인 곡이 됐죠. 그 이후 김재기 이후에 부활 역대 보컬들이 모두 이 소나기를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창 피어나던 장면에서 넌 떠나가네라는 가사가 이 곡에서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가사를 부를 때 김재기가 본인의 운명을 알 수는 없었겠지만 이제 25살의 나이로 요절한 김재기의 삶이 또 이 가사에서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좀 여러 감정이 드는 곡이어서 이제 함께 들으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한창 피어나던 장면에서 넌 떠나가네.
1: 네.
0: 그렇군요. 부활의 소나기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나기,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평소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조용필의 노래입니다. 꿈.

조용필의 꿈 듣고 왔습니다. 던의 빛이 나는 너에게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붉을 자, 구름 운, 꽃뿌리 영. 자줏빛 구름 같은 꽃, 자운영이지요. 이맘때쯤 남쪽에 들려큰 자운영 꽃이 만개해 있을 겁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붉은색 비단을 깔아놓은 것 같은 풍경이 아주 장관이지요. 그런데 이 자운영은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고 농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땅에 영양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녹비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농부들은 모내기 전에 꽃밭을 갈아엎어서 퇴비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면 질소 비료 사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뻐서 눈이 즐겁고 달콤한 꿀도 내주고 흙 속에 묻히면 땅을 비옥하게 해주니까 이보다 헌신적인 꽃이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데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온한 일상 뒤에는 자운영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경건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패티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바람 따라 별 따라.

네, 오늘은 만 19세가 된 청년들을 축하하는 성년의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소설가 민태원님의 수필 청춘 예찬을 발췌해서 소개합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있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값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인생의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보내는 것은 청춘의 끓는 피다. 청춘의 피가 뜨거운지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랑의 불이 돋고 이상의 꽃이 피고 희망의 놀이 뜨고 연락의 새가 운다. 이상, 우리의 청춘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이상.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사람은 크고 작고 간에 이상이 있음으로써 용감하고 굳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상, 빛나는 귀중한 이상. 그것은 청춘이 누리는 바 특권이다. 그들은 순진한지라 감동하기 쉽고 때묻지 않은지라 죄악에 병들지 아니하고 앞이 긴지라 바라보는 곳이 원대하고 피가 더운지라 현실에 대한 자신과 용기가 있다.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 눈이 그것을 보는 때에 우리의 귀는 생의 찬미를 듣는다. 그것은 웅대한 관현악이며 미묘한 교향악이다. 뼈끝에 스며들어가는 연락의 소리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시대를 영원히 붙잡아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산울림의 청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성년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성년의 날 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서 하루 종일 들뜨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스무 살의 그날들. 아마 그 시절에 꾸었던 꿈은 참 원대했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성년의 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년의 날의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옛날 기록을 보니까 서기 965년 고려 광종 임금이 세자에게 어른이 됐음을 상징하는 예복을 입혀 축하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걸 공식적인 최초의 성년예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년예가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남자는 상투를 틀고 갓을 쓰는 관례를 치렀고 여자는 쪽을 지고 비녀를 꽂는 계례를 치렀지요. 집안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도 어른답게 해야 한다고 일깨워주는 자리였고 홀례 못지않게 중요시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전통적인 성년례는 점점 사라지는데요. 조선 말기의 조혼 풍습, 개화기 이후의 생활 변화, 그리고 단발령 같은 큰 변화가 찾아오면서 상투를 틀고 갓을 쓰는 전통의식이 이어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사라져가던 성년예의 의미가 다시 국가적인 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였습니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시절 젊은 세대에게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임을 일깨워주는 취지로 1973년에 성년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는데요. 그때는 지금의 날짜가 아니고 4월 20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몇 곡 듣고 오겠는데요. 도미의 노래 청춘 브라보, 이어서 김인순의 우리는 어른, 그리고 장계현의 나의 20년.

네, 장계현의 나의 20년이었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도미의 청춘 브라보 그리고 김인순의 우리는 어른 더 들으셨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성년의 날 이야기입니다. 성년의 날이 처음에는 4월 20일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날짜가 세월 따라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1975년에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춰서 5월 6일로 바뀌었고요. 1984년부터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굳어졌지요. 그래서 해마다 날짜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성년의 날이 다가올 때마다 언론 매체에서는 성년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처럼 성년 기준을 18세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부모에게 의존해 사는 나이인데 무슨 자율권을 주냐며 나이를 낮추는 걸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지요. 이 치열한 논쟁은 2013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만 19세로 정리가 됐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는 성년의 날이 꽤 엄숙한 국가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각 직장이나 기관에서는 그해 성년이 된 젊은이들을 모아서 기관장의 훈화 말씀을 전하고 모범 성년들에게 표창도 하고 간단한 다과회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덕담이 오가던 자리였지요. 성년의 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서울 YMCA는 1988년에 제1회 성년 주간을 선언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년 의식 관련 영화 상영과 강연, 성년 훈련 캠프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당시 청년들에게 꽤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들은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먼저 준비했고요. 이어서 송창식의 걷지 말고 뛰어라, 정훈이의 청춘 만세, 그리고 박경애의 갓 스물 모두 네 곡입니다.

네,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송창식의 걷지 말고 뛰어라, 정훈이의 청춘만세, 그리고 박경애의 갓 스물 전해드렸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성년의 날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80년대 대학가에서 성년의 날은 지금처럼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엔 선배들이 성년이 된 후배들을 모아놓고 음주 신고식을 여는 게 흔한 일이었지요. 양은 주전자에 막걸리를 가득 채우고 커다란 사발로 돌려 마시며 선배들은 온갖 경험담부터 진짜 인생에 도움이 될까 싶은 개똥 철학까지 들먹이며 후배들을 다그치거나 다독였을 겁니다. 성년의 날에 많이 받게 되는 대표적인 선물들이 있었는데 이성간에는 주로 장미꽃, 향수, 그리고 키스 뭐 이런 낭만적인 레퍼토리가 인기였지요. 이게 알고 보면은 백화점이나 유통업계의 상술과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각 선물에 깊은 의미까지 심어놨는데요. 먼저 장미는 열정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성년의 날에는 보통 장미 20송이를 선물했는데 돈이 궁했던 시절에는 여자친구나 후배에게 장미꽃을 주려고 학교 화단에서 장미를 몰래 꺾다가 경비에게 걸려 혼났다는 사연도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선물하는 것은 이제 세상 속에서 자기만의 좋은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키스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자신의 감정에 책임감을 갖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성년이 된 모든 20살 청춘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서툴지만 눈부셨던 20살을 지나 이제 진짜 어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성년의 날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사랑과 평화의 장미,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송골매의 20번째 생일, 그리고 박미의 불꽃놀이 네 곡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3년 5월 19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내년부터 1원, 5원짜리 없어진다. 주화 1원짜리와 5원짜리가 내년부터 사실상 없어질 전망이다. 19일 재무부에 의하면 정부마저 내년부터 1원, 5원짜리는 주고받지 않을 방침이어서 세금과 공공요금 계산 단위로 구차하게 쓰이던 10원 미만 동전의 사용이 올해 말로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것이다. 1962년 화폐개혁 당시에는 지폐였던 1원짜리와 5원짜리는 66년부터 주화로 바뀌어졌는데 이미 통용이 중단된 지 오래인 10전 및 50전짜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망각 속으로 사라지게 될 운명인 셈이다. 네, 아마 요즘 젊은 분들은 1원짜리, 5원짜리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1원과 5원이 많이 통용되던 시절에는 그걸 가지고 가게에 가서 눈가사탕이나 군것질거리를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100원짜리 하나 들고 있으면 아주 큰 돈을 만지는 기분이 들었더랬지요. 최동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영원한 세실리아.

영원한 세실리아 최동길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친절한 미소, 배려 있는 말 한마디, 다정한 손짓 이런 건 모두 체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은 타인을 향해 정감 있는 표현도 쉽게 나오지 않는 법이지요. 뿐만 아니고 크게 웃는 것도 맛있게 밥을 먹는 것도 모두 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신이 요즘 좀 무뚝뚝하고 짜증이 많았다고 한다면 아 요즘 내가 체력이 좀 떨어졌구나 많이 피곤했구나 생각하면서 스스로 힘을 북돋아줄 만한 일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어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연주할 때 기술이 없으면 아마추어, 마음이 없으면 기계라고 말입니다. 세상 일이 대부분 마찬가지겠죠. 실력만 있고 마음을 안 쓰면 오래가지 못하고 마음만 앞선 채 기술이 없다면 위태로울 겁니다. 잘 다져진 바탕 위에 진심을 담을 때 비로소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겠죠. 오늘도 아름다운 음악처럼 감동적이고 조화로운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황호준이 작곡한 초록빛 기억, 차성은의 소금, 류영은의 피아노,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초록빛 기억, 차성은의 소금과 류영은의 피아노,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마음만으로도 완성되지 않죠.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조화, 오늘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위태한 시대에 공을 우뚝 세우신 분. 이젠 트랩의 풍속을 어서 빨리 바꿔야지. 극 위에 인재 선발은 더욱 어려운데 마음이 공정해서 법도 공정했다네요. 고려시대 이곡의 시 차운하여 김재상을 축하하다 였습니다. 재상은 높은 자리에 벼슬을 뜻합니다. 위태한 시절에 공을 세운 인물이 높은 재상 자리에 올랐던 거죠. 게다가 그 위에 인재 선발이 더욱 어려웠다고 했는데요. 그 위란 과거 시험장의 별칭입니다. 합격자 발표 날 낙방한 사람들이 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시나무 울타리를 젖단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해요. 여러 사람이 후보에 오른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마음이 공정하니 법도 공정하게 펼쳐져서 훌륭한 재상이 나올 수 있었단 말입니다. 구음 대풍류, 이민영의 구음과 전통음악집단 세세 연주입니다.

구음 다풍류, 이민영의 구음과 전통음악 집단 셋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셋은 매우 짙고 선명하게란 뜻인데요. 사전적 의미처럼 전통음악의 뿌리를 깊게 이해하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팀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창가 고평조 우락 바람은 황숙경의 목소리입니다.

여창가곡 평주우락 바람은 황숙경의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백인영류 아쟁산조, 김인규의 아쟁과 김인수의 장구반주입니다.

전통 음악에서 대표적인 민요라고 하면 아리랑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이 한 곡이 아니죠. 전국 곳곳에 다양한 아리랑이 전하고 새로 만들어진 아리랑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긴 아리랑을 전해드립니다. 긴 아리랑은 전문 음악인들이 세련되게 부른 경기지방 아리랑의 한 종류입니다. 제목에 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느린 속도로 길게 느려서 여유롭게 부르죠. 사설은 여러 가지가 전하는데 이런 겁니다. 만경창파 거기 둥둥 뜬 배, 걔 잠깐 닷 주어라, 말 물어보자. 아리랑 고개다 주막집 짓고 정드님 오시기만 고대한다. 만경창파는 아주 넓고 푸른 바다를 뜻하죠. 긴 아리랑엔 서로 연결되지 않는 사설 안에 이별과 그리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긴 아리랑엔 또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기차는 가자고 웬 고동을 트는데 정든 입 나를 잡고 낭루 탄식한다. 고동이란 심장이 뛰는 소리, 낭루 탄식은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한다는 말입니다. 기차역에서 슬프게 이별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대목이죠. 사설 사이엔 반복되는 후렴구가 나오는데 아리랑 아라리 로구려, 아리랑 아리얼수 아라리로 구려란 말입니다. 1930년대부터 발매된 음반들을 살펴보면 긴 아리랑 후렴구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한데요. 아라리로구나, 얼리 얼러주마, 넘어간다 같은 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긴 아리랑을 이춘희의 소리로 들어보시죠.

긴 아리랑 이춘희의 소리였습니다. 계속해서 강상구가 작곡하고 피아노로 연주한 곡 아리랑, 강은일의 해금과 한충훈의 소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강상구가 작곡한 아리랑, 가은일의 해금과 한충은의 소금, 강상구의 피아노,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처음엔요, 너무 싫은 일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없던 마음도 하다 보니 생길 수 있는 거죠. 서툴게 견뎌낸 시간들이 결국 단단한 마음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렇게 오늘도 힘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허문정이 작곡한 시작, 박혜리나의 가야금과 이창훈의 대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끝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나이만을 가지고 그를 일방적으로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해서 생각이 고루한 게 아니고 나이가 젊다 해서 늘 생기발랄한 것만은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도 나이를 기준으로 인간을 이해하려 하는 것은 멋진 노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전에 지나온 나의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그를 이해하려 하고 아직 살아보지 못한 그 나이를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것. 나와는 다른 타인을 받아들이려 애쓰는 모습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는 참 옳은 방법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이무진의 노래 에피소드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에피소드가 하나하나 모여서 시간이 되고 시간이 하나하나 모여서 나이가 되는데요. 내가 겪어온 시간도 겪어보지 못한 시간도 이해하려 들면 못할 게 없어. 내가 겪어온 시간도 겪어보지 못한 시간도 이해하려 들면 못할 것도 없죠. 물론 그렇구나. 그랬지.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해하려 애쓰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겨버리는 내고 이런 걸 쌓아가는 게 또 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여러분께 예고 하나가 있습니다. 내일 20일 수요일 그리고 모레인 21일 목요일 이틀간은 대한민국 인기가요가 찾아뵙지 못합니다. 대신에 세계인의 날 특집 다문화 공존의 조건이 방송됩니다. 독일 출신 방송인 겸 피아니스트 다니엘 린데만의 내레이션으로 방송되거든요. 아주 알찬 내용, 좋은 내용이니까 이틀 동안 저희 특집 방송과 꼭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채워지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합니다. 이선희의 아 옛날이여 그리고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준비했습니다.

이선희의 아 옛날이요. 그리고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함께 들으셨습니다. 장희숙님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오전에 수영장 다녀와서 간장에서 메주를 갈라서 항아리에 담아 눌러놓고 간장 두 섯 팔팔 끓여 항아리에 10년 된 시간장 넣었습니다. 그러곤 해 잘 드는 베란다에 옮겨 놓으려 옆지기가 힘쓰겠네요. 이럴 땐 찐 필요한 옆지기네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장희숙님 간장을 담그셨나 봐요. 10년 된 시간장이 집에도 있고, 이야, 정말 정성 가득한 집이자 정성 가득한 간장입니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남편 찬스도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힘 보탬 만큼 남편분께서도 간장 들어간 음식들 아주 귀하게 잘 드시겠네요. 장혜숙님 사용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락발라드 두 곡 더 듣고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이어가죠. B612의 나만의 그대 모습, 그리고 이덕진입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으로 가요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변화의 문으로 아주 많은 가수들이 등장하죠. 그 가운데 자메이카의 이국적인 리듬 레게를 들고 나타나 큰 화제가 된 혼성 4인조 그룹이 있었으니 오늘 노래는 나 인생의 주인공 룰라입니다. 이상민, 김지현, 신정환 후에 체리나로 구성된 룰라는 노래와 패션, 춤까지 히트시킨 슈퍼스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춤을 좋아해 자주 어울리던 이상민과 신정환은 고영욱과 김지현을 영입해 그룹을 결성했는데요. 1993년 당시 김지현은 이미 그림물감이라는 노래 모임 멤버로 데뷔한 가수였고요. 트로트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룰라 멤버로 합류를 하게 된 거죠. 데뷔곡 100일째 만남은 호평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 나쁘게도 투투라는 좀 비슷한 컨셉의 그룹이 데뷔하고 그 팀 멤버 황혜영의 독보적 인기로 인해 대중들의 시야에서 룰라는 좀 밀려나죠. 하지만 후속곡인 비밀은 없어가 곧 사랑을 받고 성숙미의 가창력까지 뛰어난 김지현을 앞세워 인기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이들을 국민그룹의 반열에 올린 결정적 순간은 2집 타이틀곡인 날개 잃은 천사를 발표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단일 앨범으로는 2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가요계를 평정했죠. 특히 김지현의 매혹적인 보컬과 엉덩이 춤으로 불리는 안무는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남녀노소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면서 리듬을 타는 모습은 1995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진풍경이었죠. 말 그대로 룰라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들은 멤버 개개인의 개성 또한 뚜렷했는데 리더 이상민의 독특한 랩 스타일, 또 다른 멤버들의 세련된 댄스, 또 군에 입대한 신정원을 대신에 새롭게 합류한 체리나의 보이시하면서도 파워풀한 퍼포먼스는 혼성 그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시너지를 보여주었죠. 그럼 룰라의 노래 두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데뷔곡인 100일째 만남 그리고 날개 잃은 천사.

노래는 나의 인생. 오늘은 혼성그룹 룰루아의 노래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개 잃은 천사로 활동하던 시절 체리나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김지원처럼 여성미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리더인 이상민이 보이시한 스타일을 강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날마다 울었다는데, 하지만 오히려 그의 보이시한 캐릭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고 지금은 이상민에게 고마워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거칠 것 없던 룰라의 앞길에 어느 날 급브레이크가 걸립니다. 3집 노래 천상유해가 일본곡 표절 논란에 휘말린 거였죠. 특히 다른 사람이 맡았던 작곡을 회사에서 이상민 이름으로 홍보하는 바람에 이상민이 표절 작곡가로 낙인 찍힌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룰라는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이들은 화려하게 부활을 합니다.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자신들의 의지를 담은 밝고 경쾌한 노래 3, 4 덕분이었죠. 이 노래는 듀스의 이현도가 만들었는데요. 친구인 김성재를 잃고 슬퍼할 때 그의 곁에 룰라 멤버들이 지켜줘서 그 고마운 마음에 선사한 노래였죠. 지금도 이 노래는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시즌송입니다. 이 앨범을 끝으로 김지연이 솔로로 나서면서 룰라는 위기를 맞는 듯 했는데, 하지만 객원 멤버 로미오를 영입하고 체리나를 앞세운 노래 연인까지 히트시키면서 룰라는 또 한 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활동을 펼쳤던 룰라의 레게와 힙합, 댄스의 혼합은 혼성그룹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무대를 선사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비록 멤버 개인들의 부침과 논란이 뒤따르기도 했지만 그들이 남긴 음악적 성취와 대중에게 준 즐거움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지금도 이상민, 김지연, 체리난, 룰라를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와서 노래를 부르고 무대를 꾸밉니다. 그들의 음악은 멈춰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어디에선가 또 열심히 플레이되면서 사람들의 흥을 끌어 돋아주고 있을 겁니다. 그럼 룰라의 노래 두 곡 더 듣겠습니다. 3, 4 그리고 연인.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는 90년대 활동했던 혼성그룹 룰라의 음악들과 함께 했는데요. 100일째 만남, 날개 잃은 천사, 3-4 그리고 연인까지 들었는데 지금 들어도 참 재밌고 좋은 곡들이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하수빈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노노노노노.

0: 듣자마자 덥소. 바다 불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겸양을 이제 아이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신세미 평론가는 칭찬 들었을 때 어떠세요? 아 감사합니다. 바로 이러세요? 아니면 아예 아닙니다 이러세요?
1: 사실 어렸을 때는 본능적으로 그냥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네. 또 이제 부모님이 학습시키시기는 그러면 안 된다. 한 번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그렇지. 해야 된다.
0: 한 번을 빼야 된다.
1: 라고 하셨는데 또 요즘 그 세대가 바뀌면서 요즘은 또 어우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또 바로 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0: 그러고 보니까 요즘 그런 분들 많은 것 같네요. 네.
1: 그래서 저도 그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0: 그렇죠. 뭐 필요 이상의 겸손, 예, 네. 불필요하죠. 그냥 네. 뭐 감사하다면 솔직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니까. 네,
1: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함께할 언타이틀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네, 오늘은 윤도현 밴드의 한국 록 다시 부르기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사실 록 밴드들이 결성을 하면은 꼭 해야 되는 그 필수 관문이 이제 다른 밴드의 곡을 카피하는 건데요.
0: 기본으로 하죠.
1: 네. 그래서 왜냐하면 밴드가 이제 싱어송라이터랑은 다르게 이제 자기 곡을 쓰고 부르기 위해서 이제 결성이 되기보다는 이제 여러 연주자들이 모여서 이제 좀 합주하는 그 즐거움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는 부를 곡이 없어서 이제 다른 선배 밴드들의 그 훌륭한 명곡들을 이제 카피를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미권의 밴드들은 이제 자신의 나라에서 나온 그런 밴드들의 음악을 이제 주로 카피하지만 이제 한국 록 밴드들은 이제 한국 록을 카피하기보다 오히려 더 영미권 록 밴드 음악을 카피하는 경향이 예전에 강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이제 한국 록의 소홀한 이런 한국 록 밴드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성처럼 탄생한 앨범이 이 윤도현 밴드의 1999년작 한국 록 다시 부르기 앨범인데요. 이 김광석의 그 유명한 다시 부르기 앨범 그 제목이 떠오르는 제목이고요. 이제 윤도현 밴드가 이 앨범 녹음에만 400시간 이상을 쏟아부을 정도로 정성을 보였던 앨범인데요. 네. 이 앨범에는 또 셀프 리메이크 곡인 너를 보내고가 또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성공을 했었죠. 근데 또 다른 수록곡들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창식의 담배가게 아저씨를 윤도현 밴드가 재해석한 이 수록곡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굉장히 헤비한 사운드로 재탄생한 이 담배가게 아가씨라는 곡이 원곡이랑은 또 다른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일명 약간 고백으로 혼쭐내기 이런 느낌이 드는 데 정말 군대가 이제 몰려오는 것처럼 너무 무서운 그 사운드로 이 고백하는 이 노래 너무 재밌습니다.
0: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윤도현 밴드의 담배가게 아가씨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저희가 특집 방송하기 때문에 이틀 쉬고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YB의 담배가게 아가씨,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어려워 말고 주저 말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신 뒤에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사연 없이 신청곡만 남기셔도 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문광철님의 사연인데요. 조심하셔야겠네요, 문광철님. 지금 여기는 큐슈 빼고 전국의 산간지역과 시내까지 곰과 사슴이 연일 출몰하며 괴롭히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집 앞에 곰이 나타나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끔찍이라는 사연을 보내셨는데 쉽사리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집 앞에 곰이 나타나는 거. 우리나라에서요. 근데 해외 외신 통해서 소식 많이 접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일본이 이렇게 곰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씩 고라니나 뭐 멧돼지들 때문에 농가 피해 입는 경우도 있고 뭐 도심에도 멧돼지가 나타나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문광철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내일과 모레 20일 수요일과 21일 목요일은 대한민국 인기가요 대신에 세계인의 날 특집 다문화 공존의 조건 특집 방송이 2부작으로 나갑니다. 독일 출신 방송인 겸 피아니스트 다니엘 린데맨의 내레이션으로 찾아가니까 여러분 우리 특집 방송에도 큰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20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곡 선우정아의 봄처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금요일에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행복 알고리즘 허용강 지음 성우 김다운 읽음 프롤로그 행복 찾기에 공학을 활용해 보려 합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에 대한 고민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고민의 역사가 유구한 만큼 수많은 답변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찾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행복에 대한 고민의 시기와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행복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정답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강연과 도서, 인터넷 등 의지와 시간을 들여 각기 다른 관점과 방법으로 피어난 답변들을 찾고 있습니다. 분명 문명이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쌓인 훌륭한 답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늘 궁금했습니다. 건강한 신체 혹은 건강한 정신 등과 같은 몇몇 답은 행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건강한이란 수식이 어떤 상태인지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의 명확한 상태뿐만 아니라 행복의 여러 요인들에 대한 인식이 다른 이유는 현재와 과거의 환경과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대에 따라 언어 및 사회적 표현도 변화하여 이해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본래 인간은 완벽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인식의 차이 또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일이 어려운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여러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정답이라 지칭할 방법만 없을 뿐이지 신뢰성 있는 답변들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답을 알고 있음에도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유를 고민해보면 암과는 별개로 무언가의 부족함이 원인임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복의 답을 찾는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부족한 무언가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의미하는 관점이라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한다면 관점의 방향성 혹은 관점의 크기이며 관점을 대하는 태도 또한 포함합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 차이는 긍정과 부정입니다. 매년 봄, 벼농사를 위해 겨우내 얼었던 땅을 갈아야 하는 농부가 둘 있습니다. 두 농부 모두 땅을 열심히 갈아 반 정도의 일을 끝내고 허리를 펴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아, 벌써 반이나 갈았구나. 조금만 더 하면 금방 끝나겠네. 다른 한 농부는 아, 아직도 반밖에 못 갈았네. 얼마나 더 해야 끝나는 걸까?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로부터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괴롭지 않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상황을 부정적 관점으로 대하기보다 긍정적 관점으로 대하는 것이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태도에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관점으로 살고자 해도 타인과의 경쟁이나 자책 등과 같은 방해 요인에 지쳐 쓰러지곤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인생을 살아온 기간과도 상관이 없는가 봅니다.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막 말을 시작한 3살 정도의 어린아이에게도 나름의 어려운 점이 있고 이를 극복한 지혜가 있음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가깝게는 제가 만난 모든 이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자신만의 극복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글을 읽는 분들은 모두 오랜 시간 행복을 찾아온 분들이기에 이미 훌륭한 답변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정보를 찾으면서 고민하고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에는 일련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1. 인간은 행복하고 싶어한다. 2. 행복하려면 원하는 꿈을 이뤄야 한다. 3. 그 꿈을 이루려면 노력해야 한다. 4. 노력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5. 이상적이고 효율적이고 편법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1에서 4까지의 명제들은 철학과 신학에서 다루긴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모두 당연히 생각하게 되면서 행복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심리학이나 자기개발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5에 해당하는 방법론은 주된 쟁점이 되어 카테고리를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13년부터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방법만을 추구하다가 지쳤을 때 빠르게 포기하거나 잠시 휴식 후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혼합화 방식으로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고민의 시간만큼 행복을 찾는 방법이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고 더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묵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가 된 듯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고 있으면 과거보다 현재가 더 살기 어려워진 듯하며 나아가 미래는 현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추측이 옳을까요? 아직 겪지 않은 미래는 알 수 없으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성인이 되면서 유년 시절보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혹은 시대가 복잡해졌음을 이유로 들곤 합니다. 물론 환경과 시대의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그것을 주된 원인으로 단정 지으면 더 이상의 개인적 고민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환경과 시대를 이끄는 주요 인물이나 세력들이 고민할 내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지요. 시대와 환경과는 별개로 행복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분명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근현대 100여 년을 되짚어봐도 환경의 어려움과 행복의 실현 난이도가 비례한다거나 혹은 반비례함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살아오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1950년대에 출생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1980년대에 태어난 저, 행복과 꿈을 이루기 위한 3대의 청년 시대를 떠올려 봅니다. 모두 혈기왕성한 10대와 20대를 거쳐왔지만 환경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1920년대 한국은 일본에게 국가 주권을 잃은 시대였습니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지배와 피지배 국가로서의 국적이 달랐기에 조선 사람은 일본 사람보다 못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청년들은 생명 연장이 주된 행복과 꿈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945년 광복이 되었고 한반도는 주권을 회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기를 지난 한반도는 불과 5년 만인 1950년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환갑을 넘기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국전쟁 세대로 전쟁 직후 이념적으로 어려웠던 한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와 같이 국가 혹은 출신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지는 않았지만 1980년대 초반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념 차이로 인한 생명 위협이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왕권 국가로서의 역사와 35년간의 주권 상실, 그리고 독립 후 이어진 남북 간의 이념 갈등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시대를 겪은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받아들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종류의 불안함을 야기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청년 시기를 보낸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의식주와 같은 기초적인 생활 영위에 기반한 행복과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경제적 부흥기에 태어난 저는 IMF로 인한 외환위기 때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기초생활은 보장되었으나 진로 선택에 따라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는 시대에서 행복과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가 살아온 시대는 삶의 난이도가 쉬워진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시대에 비해 선택과 결과의 가짓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복잡해졌습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복잡한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함은 시대 구분 없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보다 더 간단하고 확실한 답으로 삶의 안정을 찾고자 변해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안한 사회에서 간단하고 안정된 사회로의 발전은 당연한 변화의 방향입니다. 다만, 여느 나라와 달리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은 한국은 행복 추구 방법론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즉, 시대의 어려움과는 별개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원하는 결과만을 도출하기 위해 좀 더 효율적이거나 혹은 극단적인 방법론이 흥미를 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 저는 행복과 꿈을 실현하는 일에서 시대를 초월한 정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상적인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시대 변화와 상관없이 본인을 중심으로 내외 상황을 폭넓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실현한 행복과 꿈이야말로 진정한 실현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상적 방법만으로 꿈을 실현하기에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가정과 학교라는 테두리에서 그려온 이상과 사회생활을 하며 마주한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며 공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현재는 사기업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민과 경험을 기반으로 인생과 행복을 바라보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위 전공으로 다뤘던 공학적 사고가 꽤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공학의 사전적 의미는 수학과 과학을 기초로 공동의 안전, 건설 복지를 위해 유용한 사물이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혹은 공업 생산 기술을 자연과학적 방법과 성과에 따라 개발, 실천하는 응용과학입니다. 사전에서도 말하듯 학창시절 수학교과서에 적힌 이해 안 되는 수많은 공식들을 공학이라 하지 않습니다. 공학이란 학문을 접하지 못했다면 생소할 수도 있지만 행복과 공학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적 이념을 떠나 작가로서 인생과 행복을 고민했던 유시민 작가님이 분류한 글과 성장에서도 공학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글은 재능 기여도 여부에 따라 문학적인 또는 예술적인 글과 논리적인 또는 공학적인 글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학적인 글은 재능이 필요하지만 재능과 상관없이 학습과 노력을 통해 논리적인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도 유시민 작가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도 타고나는 인생이 있고 개척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인생은 문학적인 글처럼 재능과 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타고나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공학적으로 학습하고 노력하면 행복한 인생을 효율적으로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찰의 깊이가 훨씬 깊은 유시민 작가님과는 다른 경험을 토대로 다른 표현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즉,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는 새롭지 않은 내용이며 저보다 훨씬 뛰어난 어느 전문가에게는 오류와 비약 등 논리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환경과 관점으로 인해
마주치게 되는 경험의 차이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학이란 학문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 공학이란 전공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인생의 깨달음을 준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 교수의 Lectures on Physics라는 물리 교과서인데 거기에는 좋은 해는 좋은 방정식으로부터 도출된다 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물리학 문장에서 사용하는 해와 방정식을 일반 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바꾸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허윤강 작가의 행복 알고리즘을 들으셨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서 확실한 행복 찾기. 행복 알고리즘. 지금까지 성우 김다운이었습니다.

원작 고요한, 극본 서현이, 연출 이주영, 홈리스 길기철.

0: 웨딩 드레스가 찢어졌어. 아이, 불길하다. 이러다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1: 웨딩 드레스가 찢어졌네.
0: 아이, 미안해요, 마거리. 아이, 자, 웨딩 드레스를 밟았어요. 아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1: 미안하긴, 실수한 건데 뭐.
0: 아유, 아 근데 이거 웨딩 드레스가 찢어져서.
1: 웨딩 드레스는 수선에 입으면 되고 턱시도면 사면 되겠다.
0: 아, 수선. 예. 예, 수선이 있었네요. 아이, 마거리, 턱시도는 살 필요 없어요. 한번 입고 말 건데 뭐하러 사요? 게리 거 입을게요.
1: 데이비드는 첫 결혼인데 그럴 순 없지. 같이 나가자. 어,
0: 나가요? 어딜?
1: 결혼 준비해야지.
0: 맞아요. 결혼 준비해야죠. 자, 웨딩드레스는 제가 이거 수선해와도 되는데 드레스는 제가 들고 갈게요.
2: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변할까 봐 장은 웨딩드레스를 종이 가방에 쑤셔넣고 턱시도를 벗어 옷장에 걸었다. 그 사이 마거릿은 입술에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청바지를 입었다. 청바지 위에는 빨간색 롱코트를 걸치고 목에 밍크 목도리를 둘렀다. 머리에는 롱코트와 똑같은 빨간색 모자를 썼다. 하얀 머리카락이 가려져 얼굴에 생기가 돌아 젊어 보였다.
0: 와우, 와우, 어, 진짜 아름다워요, 마거리.
1: 그래? 아, 몇 살로 보여요?
0: 완전 어려 보여요. 지금 뭐 50대? 아니, 40대요, 40대. 지금.
1: 아유, 40대는 너무했다.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니?
0: 자, 갑시다, 마거리 여사님. 아이, 여사님 빼고. 자, 마거리, 제 발장 끼세요.
1: 오케이.
2: 로비 출입문에서는 올리버가 도어맨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올리버는 장을 본 채 만 채 마거릿에게 쪼르르 달려왔다.
3: 마거릿, 원래도 아름답지만은 오늘따라 더 아름답습니다. 뭔가 생기도 이렇게 있고.
1: 고마워요, 올리버.
3: 근데 어디 가요, 마거릿?
1: 어제 못 간 웨딩숍과 성당에 가려고요.
3: 그러면은 나도 산책도 할 겸 같이 가겠어.
0: 질투는 나이도 안 먹나 보네.
3: 브라이언은 두 사람 결혼한다는 걸 알고 꽤나 충격을 받은 것 같던데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막 잔뜩 화가 났더라고.
1: 올리버?
3: 네, 마그리.
1: 올리버는 올리버 일이나 신경 쓰세요.
3: 아이, 아, 나는 마거리 친구니까 걱정돼서.
1: 데이빗, 뭐해? 내 팔 잡아줘야지.
0: 예. 올리버, 이 할아버지가 아직도 마거릿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했구만. 브라이언이 희망을 심어줬겠지. 지금 성당에 가서 결혼식 날짜까지 확정하면 거의 다 왔으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자. 자, 마거릿, 레이디 퍼스트.
1: 고마워.
3: 레이디 퍼스트.
0: 아이, 뭐야? 테이시 저거 또 콩배나무 앞에 서 있잖아. 마거릿이 눈치채면 안 되는데. 우리 웨딩숍부터 가는 거죠?
1: 당연하지.
3: 마거릿, 밖에서 보니까 마거릿이 뉴욕 70대 중에 가장 멋쟁이 같소.
1: 하여튼 올리버는 센스가 없어. 70대는 왜 붙이나 몰라. 데이비드는 40대 같다고 했는데. 아니, 그치, 데이비드?
0: 테이시는 왜 또 따라오는 거야?
1: 데이비드, 왜 대답 안 해? 내가 40대로 보인다는 말 거짓말이었어?
0: 예.
1: 응?
0: 예? 아니요. 아니, 마거리, 죄송한데 먼저 가고 계세요. 친구 잠깐 만나고 바로 따라갈게요.
1: 빨리 와.
0: 테이지, 너까지 왜 이래 또?
1: 내가 뭐?
0: 야, 가뜩이나 마거리 나들이 내가 불법 체류자인 거 알아서 심란에 죽겠는데 네가 찾아오면 마거리지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1: 그러니까 그만둬.
0: 아니 싫어. 난 반드시 영주권 딸 거야.
1: 그러다 마이클처럼 강제 추방당하면 어쩌려고.
0: 그게 무슨 소리야? 존이 날 또 신고하겠대?
1: 아휴, 그건 아니고.
0: 그 자식 나타나면 가만 안 둘 거야. 야, 존한테 연락 왔어?
1: 안 왔어.
0: 이러다 존 이 녀석 내 결혼식장에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 마이클한테 한 것처럼 나한테도 하지 말란 법 없잖아.
1: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둬.
0: 아니, 난 끝까지 가서 성공할 거야. 계약 결혼한다고 나 욕해도 좋아. 천벌 받을게. 근데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고 사이렌스 만나도 깜짝깜짝 놀라고 죽어라 이래도 제값도 못 받는 불법 체류자한테는, 야, 여기가 지옥이야.
1: 아, 한국 가면 되잖아.
0: 내 10년은 누가 보상해주고. 그리고 야, 여기서 영주권 받을 방법도 있고 이제 곧 받을 건데 왜 그래야 돼? 데이지, 잘 들어. 마거릿은 고혈압이 있어. 뇌졸중을 앓은 적도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 못 살아. 마거릿 죽고 나면 곧바로 우리 결혼식 올리면 돼.
1: 안 죽으면 어? 죽이기라도 할 거야?
0: 어?
2: 마거릿이 곧 죽을 거라고 말했지만 거기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이었다. 사실 이제는 고혈압이나 뇌졸중으로는 쉽게 죽지 않는다. 큰아버지 역시 뇌졸중을 앓고 요양원 침대에 누워 7년을 살았다. 마거릿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7년을 산다고 생각하자 아찔했다. 7년은 너무 길었다.

0: 아유, 미안해요.
1: 괜찮아.
2: 아유, 이거 젊은 동양인 여자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1: 올리버, 그만.
2: 아, 예.
0: 그래. 야, 연말 연시라. 거리가 온통 축제 분위기네요.
1: 그치?
2: 1년 중에서 뉴욕이 가장 화려할 때가 이맘때잖소.
3: 야,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 시즌.
0: 죄송합니다.
2: 아휴, 전화가 저 한인 홈리스구만. 봐도 알코올 중독자 저거.
0: 저 남자는 한인 노숙인 쉼터에도 갈 수가 없겠어.
4: 한인 노숙인 쉼터는 집 없는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어. 근데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는 절대 안 돼. 그런 사람은 재활 의지도 없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거든. 내가 중독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손까진 잡을 수가 없어. 더구나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나라고 떨어지거든.
0: 그래, 다른 사람들까지 나락으로 밀어넣는 사람은 멀리해야 돼. 존 같은 놈. 아, 근데 데이지는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마거리, 아휴,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거리는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겠어요.
1: 그럴까?
0: 예. 아이고, 아이고.

0: 5분을 더 걸었을 때 웨딩샵이 나왔다. 30대 초반의 여자 종업원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소파로 안내했다.
1: 어서오세요. 어머, 온 가족이 함께 오셨네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2: 네. 아이고, 야.
3: 자, 턱시도 보러 왔어요.
1: 아, 네. 여기 현재 뉴욕에서 유행하는 턱시도는 세 종류가 있어요. 보시는 순서대로 다크슈트 턱시도, 모닝코트 턱시도, 데일코트 턱시도요. 결혼 예복으로는 다크슈트가 많이 나가고요. 여기 보시면 모닝코트는 재킷에 스프라이트 팬츠를 입는 형태. 여기 보면 데일코트는 제비꼬리 모양의 형태로 음악회 갈 때나 웨딩 촬영할 때 주로 입습니다.
3: 가장 비싼 건 어떤 거죠?
1: 데일코트죠.
3: 그럼 그걸로 할게요.
1: 어머나, 역시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그럼 턱시도를 골랐으니까 이번에는 웨딩드레스를 보실까요?
3: 아니요. 데이빗?
4: 예.
3: 웨딩드레스 이리 줘요.
4: 예. 아, 예. 자,
3: 여기 이 부분이 찢어졌어요. 여기만 수선해 주세요.
1: 네, 여사님. 근데 아무리 수선이라고 해도 신부가 직접 와서 입어봐야 하는데 신부님은 언제 오실 수 있을까요?
3: 내가 입을 거예요.
1: 할머니가요?
4: 할머니가 아니라 마거릿이에요. 마거릿.
1: 마거릿.
3: 네, 할머니 아니고 마거릿입니다.
1: 선생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 저요? 네.
3: 아니에요.
1: 신부님, 드레스 입어봐야 되니까 피팅룸으로 가실까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3: 네.
4: 웨딩샵 종업원은 신랑이 올리버인 줄 알았나 보네.
5: 그렇게 웃을 때가 지금 아닐 텐데. 저기, 가게 앞에 서 있는 저 여자. 아까 자네가 만난 여자 맞지?
6: 대주 왜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5: 넌 여자가 있는데 왜 마거릿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4: 올리버는, 에? 올리버 일이나 좀 신경 쓰세요.
0: 장은 시큰둥하게 말했다. 올리버를 가벼운 노인네로 본 게 잘못이었다. 어떻게든 올리버도 결혼에 호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다. 싸워봤자 정만 하나 더 늘 게 뻔해 마거릿과의 결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다.
4: 올리버, 저랑 마거릿이 결혼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5: 아이씨고, 내가 왜 자네 결혼식을 도와줘야 돼?
4: 마거릿의 친구니까요.
5: 그새 잊었나? 난 마거릿을 좋아한다네.
4: 마거릿은 올리버를 좋아하지 않아요.
5: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4: 마거릿한테 들었으니까요. 제가 꽃 들고 마거릿한테 갈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부러 제 어깨를 친 것도 그 마거릿 때문이었죠?
5: 아니, 그거는 그 엘리베이터 출입구가 좁아서 부딪힌 거고.
4: 참.
5: 마거릿한테는 내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간호도 해주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요리도 해주고 내가 마거린 옆에 있어야 손이 되고 발이 돼줄 텐데.
4: 지금 말한 그 모든 것이요, 젊은 제가 훨씬 더 잘해줄 수 있어요.
5: 그래, 좋아. 그런 거는 젊은 자네가 더 유리하다고 치고 내가 자네보다 더 유리한 점도 있어.
4: 뭐요?
5: 나는 자네보다 마거릿을 더 오래 알았네. 그래서 마거릿의 장단점도 알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내 다 알아. 책을 읽는 취미와 조용하게 사는 삶도 이놈 다 비슷하고 내가 독서 모임에 들어간 것도 마거릿 때문이야. 그래서 말인데, 데이비드, 자네가 날 좀 도와줄 수 없겠나?
4: 올리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레이스예요.
5: 난 그레이스보다 마거릿이 좋아.
1: 아름다운 신부 나가십니다.
5: 오야야야. 와우. 와. 대박.
3: 어때?
4: 야. 마거릿이 가게 앞에 서 있는 데이지를 보면 안 되니까 내 몸으로 가려야겠다.
5: 마거릿. 내가 저 친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3: 올리버, 당신 말대로 데이비드보다 당신이 나한테 더 잘할 거예요.
5: 아니, 그럼요, 그럼요.
3: 하지만 난 당신보다 데이비드가 좋아요.
7: 잠깐만요. 그러면 신랑이 이 노신사분이 아니라...
4: 예, 접니다, 신랑.
7: 대박.
3: 올리버, 이 나이에 설렌다는 건 꿈도 못 꿨는데 데이비드를 보면 막 설레고 그래요. 데이비드가 자는 걸 봐도 설레고 베이글을 먹는 걸 봐도 설레고. 근데 올리버를 보고는 설레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5: 내가 저놈보다 좀 마거릿을 더 사랑하는데.
8: 마거릿은 날 보면서 설레고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렇다면 나는? 난 희생적인 사랑도 사랑이라 생각해. 마거릿은 죽기 전 나한테 영주권을 주고 나는 마거릿이 죽을 때까지 곁에서 지켜주는 희생적인 사랑. 그것도 사랑 아닌가?

0: 안녕하세요.
1: 아이, 아이, 대지. 아유, 여기까지 들어오면 어떡해. 이제, 이제 나가자. 나가서 얘기해.
0: 아유,
1: 어?
0: 이거 놔. 아. 아유. 마버릿. 데이비드.

0: 는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를 끝내세요.
1: 거래를 끝내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는 게 예의 아닌가?
2: 마거릿 표정을 보니까 질투하고 있네. 73세 여자한테도 질투심이 있다니. 아, 난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
0: 데이지라고 합니다. 데이지 오.
1: 그 말 하려고 데이비드를 귀찮게 따라다녔나?
0: 네. 우린 결혼을 약속한 사이예요.
1: 뭐?

0: 조선시대 마포나루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류가 집결하는 조선 최대의 유통중심지로
1: 자연친화적인 미래형 응? 친환경 유기농 정자를 지을 거야.
2: 이건 엄마가 좋아하는 황토 찜질방인데 베지터블
3: 토정 어때요? 토정 흙으로 지은 정자니까 토정
4: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원시적 힐링과 교통의 공간으로 아 그냥 너무 좋아요.
1: 혹시 자네 집 뒤에 대추나무 있나?

0: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1: 자네 팔자를 보면 나이 마흔 전엔 관운이 없어.
2: 관운이 없다는 말씀은?
3: 아유야, 벼슬이 할 운이 없다고.
2: 그럼 과거 시험에 또 떨어져? 수능은 해마다 있지만 과거는 3년에 한 번 있는데.
1: 아, 그나마 뒤뜰에 사랑이 걸린 대추나무가 있으니 마흔이 넘으면 희망을 가져볼 만도 한데.
0: 운이 없어서 시험에 떨어진다니 억울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1: 저 이보게, 이 세상은 말이야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평하지가 않아. 될 놈은 되지만 안 될 놈은 안 되는 게 인생이야. 아, 이런 노래 들어봤나? 어차피 잘 될 놈이 있다는 건 어차피 안 될 놈, 어차피 안 될 놈도 있다는 얘기지.
0: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
4: 야,
5: 아, 저기요, 그 혹시 제가 그 왕이 될 상일까요?
3: 아우, 야, 너는 친구가
5: 좀 좀 그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6: 뭔가 큰 볼일을 본 후 심란한 마음에 토종 앞을 서성이는 청년.
7: 어차피 안 될 놈, 어차피 안 될 놈.
0: 어머니.
8: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번 과거 시험에서 우리 아들 콕콕 찍고 술술 불어 과거 대박나게 해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0: 어머니.
1: 그런데 바로 그때 고개를 떨구는 청년의 눈앞으로 개미떼가 지나가고
0: 니들은 때로 어딜 가냐.
1: 자기도 모르게 개미떼 행렬을 따라 시선이 돌아가는데

0: 왕이 될 상인 그, 이게 아닌가?
1: 제가 나가서 찾아보겠습니다.
2: 그래 그 쓸데없이 안 비슷한 성대모사 하지 말고 달래서 데려오게.
3: 야 같이 가.
4: 어디 가려고?
0: 아이 자식, 왜 또 네가 아유 정말 걱정했잖아.
4: 아 뭐 걱정은 무슨?
3: 야 이런 거 다 재미로 보는 거야. 오라 보라.
0: 그럼 개그야 개그. 닥치러 받을 필요 없어.
4: 개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0: 웃어라 좀.
5: 잠깐.
4: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웃다 보니까 좀 오버. 실수한 거 아닙니다.
5: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거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지?
4: 아니 저는 그냥 화장실.
5: 아니야 분명히 뭔가 일이 있었어.
0: 야 사실대로 말씀드려.
3: 야 너 설마 너 욱해가지고 어디 가서 해코지라도.
4: 야 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냥 선생님 말씀에 마음이 심란해서.
5: 심란해서?
4: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개미떼가. 아 뭐 그게 다예요. 앉아서 진정 좀 한 다음에 들어온 거예요.
5: 개미떼 얘기를 해보게.
4: 예? 개미떼요?

0: 자, 어찌 된 얘기인고 하니 과거에 낙방한다는 이지함의 예언에 고개를 떨궜던 청년은
1: 니들은 때로 어딜 가냐?
0: 개미떼를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시선이 돌아간다. 개미떼가 향하던 곳을 향해 먼저 몸을 날린 청년.
2: 그래서?
1: 그 민가에서 허드렛물 받는 항아리요. 다 차면 저절로 쏟아지는 거.
2: 그거.
1: 그게 다 찼는데 개미떼가 굴이 지나가려고 해서 제가 먼저 가서 물 좀 비워준 것 뿐입니다.
3: 에? 아 뭐야? 꼬랑 개미떼 구조한 거야?
4: 에이, 그게 다가 아니겠지.
1: 아니, 그게 다야.
5: 아, 개미떼가 자네 팔자를 바꿨네.
1: 예?
5: 합격이야!

0: 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네의 그 고운 심성이 자네의 팔자를 수정했네.
1: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르신.
2: 이지함의 예언대로 토종에 들렀던 세 명의 젊은

0: 정 맞죠? 나 참나. 예.
1: 사람들은 원스톱 힐링 공간 흙으로 지어진 유기농 토종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0: 토정 앞에 오픈이란 팻말이 걸리면 전국에서 찾아온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1: 아이 참,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 나만 하냐?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한 말씀만 해줘요.
0: 광고보다 무섭다는 입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2: 우리 집안이 이 허리가 약해요.
3: 환절기만 되면 계속 재채기가 나오고
4: 비말.
3: 코를 풀어도 불어. 죄송합니다.
4: 이 시국에. 저기요, 저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복숭아만 보면 저기 몸에 두드러기가.
1: 아유, 안녕하세요. 저 또 왔습니다. 이곳이 그 만병을 고친다는 토정 맞죠?
5: 예, 자주 오시네요.
1: 맞네.

0: 따끈한 소금물에 가글을 자주 하고
1: 아, 네.
0: 환기도 좀 자주 하셔야 합니다.
1: 아, 고맙습니다, 스승님. 이거 우리 뽕 밭에서 딴 뽕잎인데 쪄서 그 된장 찍어 먹으면 아주 기가 막혀요, 스승님. 지난번 복치하고 이번 치료비 합해가지고 한 25억 원어치 드리는 거예요, 스승님.
0: 잘 먹겠습니다.
2: 이야, 25억 원어치 먹으면 배부르겠다. 천문, 의학, 관상, 풍수, 경제, 컴퓨터, 게임, 오락, 애니메이션 등 모든 분야의 조예가 깊었던 이지함은 운세면 운세, 궁합이면 궁합, 건강이면 건강, 전방위 올라운드 해결사로

0: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완전 찐으로 마포 나루토의 셀럽으로 거듭난다. 특히
1: 아유 그 저기 한 말씀만 해주시면은 제가 아주 무슨 일이든 할 그런 마음에 준비가 돼 있어요. 네.
0: 이지함은 생계수단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던 미천없고 백없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2: 아, 저 어르신 아유, 저 네. 일어나셔가지고 아유. 바지를 좀 저 바짝 걷어보시겠어요?
1: 아, 바지는 왜 걷으래? 바지 사장이야? 아유
3: 저 사구라지 대를 보자 이 일이 오너라 앞에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방그 두서라 이 속을 보자.
2: 어이구야.
1: 아유.
2: 아니 종아리가 이거 상상 이상이십니다.
1: 아유 저기 우리 집은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냥 모두 인도네시아산 대추나무 종아리예요.
2: 이야 아유. 그래 보입니다.
1: 아유 그럼. 아유 근데. 아유 정말 할 수만 있다면은 종아리 매맞는 알바라도 하고 싶어요.
2: 에헤이, 아유. 아유, 세상은 넓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1: 아유 정말.
2: 자자자 어르신.
1: 아유.
2: 아 해보십시오. 아.
1: 아.
2: 잠깐. 아, 그만.
1: 아.
2: 다 드십시오.
1: 아.
2: 아. 저 어르신은 장사꾼 체질을 아주 타고나셨습니다.
1: 아유 이 종아리와 입성만 보시고요.
2: 저 종아리는 이만기의 종아리를 능가합니다. 그 하루 백리길을 걷고도 끄떡이 없을 거고요. 이도 아주 튼튼한 걸로 봐서 기초 체력은 물론
1: 임플란트
2: 집을 떠나서도 한동안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를 좀 잘 닦으세요. 시실도 좀 사용하시고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입은 닦고 좀
0: 본격적으로 1대1 맞춤 취업 상담을 시작하는 이지함.

0: 제가 밤마다 치실을 사용하는데요, 치과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이지암 조민수.
1: 진짜 무슨 얘기하는 거야 김자연.
2: 아, 이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북도 영주시와 충청북도 단양군 사이에 있는 소백산을 찾아갑니다. 가을 단풍과 겨울 눈꽃으로 유명한 소백산은 해마다 5월 하순이면 산자락 곳곳에서 연분홍색 철쭉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소백산의 철쭉꽃이 만개할 무렵이면 영주시에서는 영주 소백산 철쭉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번 주말인 5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3월의 꽃이 매화와 산수유꽃이고 4월의 꽃이 목련과 벚꽃이라면 5월의 꽃은 철쭉꽃입니다. 하지만 다른 봄꽃들과는 달리 철쭉꽃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만 제대로 된 군락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 있는 많은 철쭉 산행지 가운데서도 유난히 연한 분홍색 철쭉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주에서 소백산으로 올라가는 탐방로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탐방로는 희방탐방지원센터를 출발해서 희방사와 연화봉을 거쳐 중령 휴게소로 내려오는 희방사 코스인데요. 탐방로의 길이는 10.7km로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탐방로는 풍기읍 삼가리를 출발해서 비로봉, 연화봉, 희방사 등을 거쳐 옛 중령 검문소로 내려오는 삼가동 코스인데요. 탐방로의 길이는 14.3km로 약 5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탐방로는 순흥면 초암사를 출발해서 국망봉과 비로봉을 거쳐 풍기읍 삼가리로 내려오는 초암사 코스인데요. 탐방로의 길이는 13.6km로 약 5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세 개의 탐방로 가운데 삼가동 코스와 초암사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풍기읍 삼가리는 소백산 비로봉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우리나라 10승지지 가운데 하나인 금계촌에 속해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금계촌에 속한 마을로는 소백산 금계바위 근처에 있는 금계동, 욱금동, 삼가동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삼가리이지만 소백산 철쭉 산행이 목적이라면 비교적 산행 거리가 짧은 희방사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경사도가 높긴 해도 희방사 코스가 소백산 연화봉으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탐방로이기 때문입니다. 풍기읍 수철리에 있는 희방탐방지원센터를 출발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명소는 시원한 물줄기를 자랑하는 희방폭포입니다. 희방폭포는 조선 초기의 문신인 서거정이 천해 몽유처라고 감탄을 했던 폭포인데요. 이는 곧 마치 꿈속을 거니는 것처럼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해발 700m 지점에 있는 희방폭포에서 200m만 더 올라가면 소백산을 대표하는 고찰인 희방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희방사를 지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소백산 탐방로가 시작되는데요. 가파른 돌길과 나무 계단길 등이 번갈아 나타나지만 그리 험한 탐방로는 아닙니다. 희방사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는 깔딱고개를 지나 50분쯤 더 걸으면 마침내 해발 1383m 지점에 있는 연화봉에 도착하게 됩니다. 연화봉 주변에서는 멋진 철쭉꽃들을 볼 수 있고요. 소백산 천문대와 제2연화봉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소백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한여선 시 한지영 곡 흘러라 청계천하입니다. 바리톤 임성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한여선 씨 한지영 곡 흘러라 청계천하를 바리톤 임성규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근시는 이름이 알려주는 대로 가까운 곳은 잘 보이는데 먼 거리는 잘 안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시 또 고도근시로 구분해서 설명되기도 하는데요. 근시나 고도근시로 인한 눈 건강의 위험은 다른 질환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녹내장을 비롯한 안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다른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근시도 질환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철분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365 체리필터의 올이 날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소년들에게 근시가 참 흔합니다. 아이들의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인데요. 근시, 고도근시가 주는 눈 건강의 위험이 뭘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안과 안성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한양대병원 안성준입니다.
0: 근시가 흔하지 않나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근시가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근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주 흔한 질환이 되었고요.
0: 네.
1: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0: 네.
1: 예전보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길어지고 또 바깥에서 뛰어노는 시간은 줄어들면서 근시가 더 잘 생기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0: 네. 뭐 실내 활동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 외에도 원인이 또 뭘까 있을까요? 이유가 하나만은 아니긴 할 텐데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궁금합니다.
1: 예,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야외 활동 감소와 함께
0: 네.
1: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근거리 전자기기 사용 증가를 들 수가 있고요. 또 공부나 독서처럼 이제 가까운 곳을 오래 보는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전적 요인도 사실 있는데요.
0: 네.
1: 부모가 근시인 경우에 자녀도 근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환경과 또 유전이 함께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근시도 질환일까요? 소홀히 여기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질환으로 인식해야 될까요?
1: 네, 질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0: 아,
1: 단순히 안경을 쓰면 잘 보이는 불편한 상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0: 네.
1: 근시는 눈의 길이나 구조가 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 건강 측면에서는 질환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근시가 점점 진행하게 되면 단순한 시력 문제를 넘어서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는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병증도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단지 조금 불편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진행하면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실명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1: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시 자체는 안경으로 교정할 수는 있지만
0: 네.
1: 특히 이제 고도 근시는 망막이나 시신경에 문제를 일으켜서 심하면 시력 손상이나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는 잘 안 보이는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0: 네.
1: 장기적으로 경과 관찰해야 되는 상태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근시로 인한 안 질환의 위험도 다양하죠?
1: 네,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망막박리, 황반변성, 또 녹내장, 백내장 같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특히 이제 고도근시에서는 눈 안쪽 구조가 늘어나고 얇아지면서 망막과 시신경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 그런데요, 근시는 가까운 곳을 본다는 의미잖아요.
1: 네.
0: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면 먼 곳의 글자도 잘 볼 수 있어서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근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0: 네.
1: 보는 것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근시 교정 수단입니다.
0: 네.
1: 하지만 근시가 생긴 눈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눈 안에서는 근시에 의한 구조적인 합병증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런 위험들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도근시의 경우에는 눈이 앞뒤로 많이 길어지면서 구조적 합병증의 위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 네. 눈의 길이나 뭐 구조가 변하는 상태를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술로 안경을 벗게 되면 근시도 해결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1: 예, 사실 근시 자체는 라식이나 라섹을 통해서 각막의 굴절률을 조정해서 치료가 되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안경 없이 잘 보이게 해주는 수술이기는 하지만
0: 네.
1: 근시가 생긴 눈의 길이는 수술 후에도 동일하고요. 또 안구 구조 자체의 변화는 고스란히 남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도 특히 고도근시였던 분들은 망막이나 녹내장 같은 질환에 대한 주의가 계속 필요합니다.
0: 네. 근시와 고도근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준이 있겠죠?
1: 네, 기준이 있습니다.
0: 네.
1: 보통 근시는 이제 굴절 이상으로 분류를 하고요.
0: 네.
1: 이제 고도 근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도수가 심한 근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이면 고도 근시로 봅니다. 숫자가 여기서 커질수록 근시가 더 심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이면 고도 근시라고 하셨는데 디옵터에 네네. 대한 설명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 네네. 디옵터는 이제 렌즈 도수를 나타내는 단위이고요.
0: 네.
1: 안경이나 렌즈 처방에서 이제 보는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디오 이후에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요.
0: 네.
1: 이 숫자가 바로 디옵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시가 심할수록 마이너스 숫자가 더 커지고요. 또 그만큼 안경 도수도 높아집니다.
0: 네.
1: 네, 이 디옵터는 초점 거리의 역수로 정의가 되는데요.
0: 네.
1: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디옵터는 약 1m 거리, 그리고 마이너스 2디옵터는 약 한 50cm 거리가 잘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옵터 숫자를 보면은 안경 없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지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 말하자면 안경 도수를 디옵터라고 하는 거네요. 안경이나 렌즈 없이 내 눈으로 잘 볼 수 있는 거리인 거죠?
1: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시의 디옵터 숫자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가까운 거리에 초점이 맞는 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경이 없으면 멀리 보기가 어려워서 일상생활이 이제 불편해지게 됩니다.
0: 네. 우리가 흔히 마이너스 렌즈라고 표현하는 근시의 오목 렌즈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심한 근시에는 효과가 없는 걸까요?
1: 예, 오목렌즈는 근시를 교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또 심한 근시에서도 시력 교정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도수가 높아질수록 렌즈가 두꺼워지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자리 왜곡이라든지 또 사물이 작게 보이는 느낌 같은 불편이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문제는 고도 근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고도 근시는 뭐 망막 박리를 비롯해서 백내장이나 녹내장의 위험도 높은 거죠?
1: 네, 맞습니다. 고도 근시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0: 네.
1: 눈이 길어지고 망막이 얇아지면서 망막 박리 위험이 높아지고요. 또 백내장과 녹내장도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황반부에 변성이 생기면 중심 시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이 구조적인 합병증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고도 근시는 단순한 시력 문제가 아니라 눈의 시신경, 망막, 수정체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눈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0: 네. 청소년들 중에는 근시용 안경을 쓰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나이 들수록 안 질환의 위험이 높다고 보면 될까요?
1: 예, 특히 근시가 심해질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청소년기에 근시가 시작돼서 더 성장하게 되면서 눈도 앞뒤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고도 근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근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단순히 안경

0: 초점만 맞추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또 이제 그 근시가 더 진행하는지 또 그것에 의한 어떤 구조적인 합병증이 생기진 않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망막이나 시신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황반 건강에도 영향을 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고도근시에서는 이제 황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바로 황반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망막 중심부를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시력을 관장하는 망막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변성이 생기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로 인해서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구조적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심한 시력 저하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황반 변성은 노인성 질환으로 생각하는데 위험 요인이 근시기도 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도근시에 의해서도 황반 변성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고도근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시면서 그런 황반 변성이 조금 더 빨리 올 수가 있고 상당히 심하게 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선천적으로도 고도근시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0: 일단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선천적인 어떤 유전 이상에 의해서 사실 근시가 굉장히 고도근시의 형태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태는 아주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더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신생아 때부터 검사하진 않는 거죠?
0: 아무래도 이제 신생아 때부터 어떤 시력 발달을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어떤 근시라든지 원시 여부 이런 굴절 이상을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시력이 상당히 잘 발달을 못하고 잘 못 보는 아이의 경우에는 저희가 눈의 어떤 전체적인 검진 차원에서 저희가 굴절 상태, 원시가 있진 않은지 근시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눈 건강도 특히 중요한데요.
0: 네.
1: 아무래도 소아기 눈 건강부터 살펴야지 않을까요?
0: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기 발견이 굉장히 많은 이 안과적 질환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근시,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고도근시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이도 이제 구조적인 합병증들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 검진을 통해서 망막이나 시신경의 이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특히 고도근시의 경우에는 망막 박리 등의 수술을 요하는 응급 상황이 더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가려 보이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빠르게 안과를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아이의 눈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 그럼 부모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될까요? 일단은 시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상에서도 증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특히나 이제 근시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기 때문에 특히나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칠판을 잘 못 보거나 이런 경우들을 이제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먼 거리를 잘 못 보는 그런 근시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칠판이 잘 안 보이는지 이런 특히나 원거리가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근시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도수를 체크하고 또 시력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시력 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그럼 시력 검사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 건가요?
0: 딱히 이렇게 어떤 그 시기를 완전히 가이드라인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영유아 검진이라든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그런 검사 중에 하나가 이런 시력 검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상에서 이제 시력이 나오게 되고 그게 너무나 이제 시력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안과적인 검진을 추천을 받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안과를 찾으셔서 정확한 시력을 체크하고 또 근시나 원시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때 치료를 안 하면 학습 장애와 같은 문제도 있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시가 심하다든지 또 근시가 심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시력 발달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력 발달을 저희가 빨리 잘 교정을 해주지 않게 되면은 아이들 시력 발달이 잘 못하게 돼서 약시라

0: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력 발달이 잘 못하기 때문에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 특히나 이제 공부라든지 이런 학습, 뭐 이런 것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런 시력을 측정하고 또 근시나 원시 여부가 있진 않은지, 만약에 있다면 이것이 안경으로 교정을 해야 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평생을 놓고 볼 때 뭐 안경이나 렌즈 또 시력 교정술도 받고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시력 교정술에는 고도 근시가 영향을 받진 않나요?
0: 고도 근시에 따라서 근시가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이런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는데 조금 저희가 어떤 수술 방법이 좋을지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라식이나 라섹이라는 이런 수술 방법은 이제 각막을 깎아내는 이런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근시가 워낙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각막을 많이 깎아내게 되는데 그 각막 두께가 그 어떤 이 수술을 견딜 수 있는지 부분을 확인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 근시의 경우에는 특히나 어느 정도로 이제 심하냐에 따라서 그런 수술 방법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1: 네. 뭐 고도 근시는 망막 박리를 비롯해서 백내장이나 녹내장의 위험도 높다고 하셨는데요. 고도 근시인 경우는 젊은 나이부터 녹내장과 같은 검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0: 사실은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제 고도 근시의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저희가 안과 검진을 통해서 어떤 시신경이나 혹은 망막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받는 것이 추천되고요. 다만 이것이 언제 해야 되고 또 어떤 간격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어떤 가이드라인처럼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 젊었을 때 어떤 특히나 시각 증상이 있으면은 안과에서 이런 검사들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시신경이나 망막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 그런 부분들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좀 더 검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싶은데요. 우리가 젊을 땐 신경을 안 쓰잖아요.
0: 네네.
1: 꼭 챙겨야 하는 검사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시신경 모양과 또 망막 상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저 촬영이 일단은 있고요. 안저 촬영을 통해서 시신경의 모양과 또 망막의 어떤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망막의 사진을 찍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저 촬영 이외에 최근에 이제 안과에서 굉장히 녹내장이라든지 망막 질환에 진단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광학 단층 촬영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굉장히 정밀하게 시신경에 얇아진 부분은 없는지 그런 녹내장성 소견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광학 단층 촬영도 안저 촬영과 함께 시행하면 많은 녹내장 질환이라든지 또 망막 질환들을 저희가 진단하는데 조기 진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자녀의 근시나 고도 근시를 예방할 수 있는 집안 환경이랄까요? 좀 생활 습관도 살펴주세요.
0: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근거리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할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제 좀 쉬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눈을 쉬는 게 이제 멀리 보는 것이 저희 이 굉장히 조절이라는 거를 근거리 활동을 할 때는 저희 눈 근육들을 이용해서 조절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런 조절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제 쉴 때는 이제 먼 거리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눈의 그런 조절 근육들을 조절과 관련된 근육들을 이제 이완시켜주고 풀어주는 그런 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쉬면서 먼 거리 보고 또 중간중간 눈도 이제 쉬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이제 가장 지금 현재는 이런 근거리 작업을 너무너무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이제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아주 그 오랜 시간 이렇게 계속 작업하는 것보다는 좀 중간중간 휴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근시, 고도 근시가 주는 눈 건강의 위험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안과 안성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소녀시대의 힘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지럼증을 느낄 때 빈혈인가 철분이 부족한가 얼른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1: 아, 네. 철분제 하면은 우리 보통 여자약 또는 빈혈에 사용하는 철분제, 빈혈은 여자들만 있는 병이고 네. 또 임신했을 때 먹는 약으로만 아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0: 네.
1: 이 질병관리청의 2023년 국민건강통계를 찾아봤더니요. 연령별로 살펴보면 네. 젊은 층에서는 역시 여자가 많습니다. 19세에서 29세에서는 남성이 0.2% 여성은 10%, 거의 50배 차이가 나죠.
0: 그렇네요.
1: 그런데 예, 30세에서 39세 사이에서는 남성이 1.2%, 네. 여성이 18.2%. 이때부터 여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0: 네.
1: 남성분들 아직 적어요. 40세에서 49세를 봤더니 남성은 1.8%, 네. 여성은 21.7%입니다.
0: 아.
1: 예, 그래서 여성의 빈혈은 아 진짜 젊은 층에서는 여성만 많구나 이게 맞는데요.
0: 네.
1: 놀랄 것은 놀라운 사실은 70세 이상에서는 남성이 21.1%, 여성이 20.2%로 성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둘 다 20%대예요. 다시 말하면 어르신들은 남녀 구분 없이 5명 중에 1명은 빈혈이 있다는 뜻이고요. 전반적으로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빈혈의 유병률이

0: 꾸준히 증가하는 중입니다.
1: 네. 근데 어지럼증이 빈혈만의 증상은 아니고요. 또 네. 빈혈이 곧 어지럼증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빈혈의 원인에서 철분 결핍이 가장 많기 때문에 철분을 또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0: 네, 맞습니다. 빈혈의 원인이 무조건 철 부족은 아닌데요. 네. 가장 흔한 것이 이 혈색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철분 결핍성 빈혈이 가장 많습니다.
1: 네.
0: 또 이게 많은 이유는 이 식사와 관련이 있어요. 육류 섭취를 거의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있을 때 궤양이나 치질, 대장암 등이 있어서 출혈이 있을 때 이 흔한 원인이 됩니다. 사실 이게 철분이 좀 부족하다, 좀 덜 먹었다라고 해서 빈혈이 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처음에는 몸속에 저장해둔 철분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혈색소를 만드는 데 쓰다가 이게 계속돼서 마침내 저장된 것을 다 쓰고 나면은 그때서야 사실 철분 결핍성 빈혈이 오게 됩니다. 이게 더 심해져서 철분이 계속 부족해지면 이게 혈색소를 만드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조직 안에서 세포 대사에 필요한 효소의 역할을 하는 철분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부족해지면 이때는 빈혈 이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포 단위에서의 부족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철분 결핍성 빈혈이 사실 제일 많고 흔해서 우리가 아마 빈혈약 하면 철분제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이 정도로 몸에 저장된 철분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음식만을 통해서 이게 철분 흡수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아무리 갑자기 지금부터 난 이제 고기를 열심히 먹어야지 해도 금방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서 사실 이때는 좀 철분제 복용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1: 네. 하지만 무조건 철분제가 답은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요. 철분제 복용에도 조심할 부분들이 있는 걸까요?
0: 네.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어지럼은 정말 흔한 증상이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1: 네.
0: 무조건 철분 영양제만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보다 제가 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 어지러운 증상 피로감이 있다고 먼저 무조건 철분제를 먹고 버티시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1: 네.
0: 이게 왜냐하면 혈액의 소실이 인체 내에서 있다라는 경고증을 쓰기 때문입니다. 즉 어딘가에서 출혈,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건데
1: 네.
0: 그게 눈에 보이는 출혈이면 알아차릴 텐데
1: 네.
0: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출혈이 문제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뭐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알지 못했던 궤양에서 만성적인 출혈이 발생하고 있거나
1: 네.
0: 또는 대장의 양성 용종, 대장암, 뭐 종양, 그리고 신부전, 콩팥의 신부전으로 인해서도 이런 내부의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 철분제 먹고 해결해야지 하시면 안 되고요. 면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어르신들 많이 먹고 있는 약 중에 혈액 응고를 막는 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혈액 응고와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위험이 훨씬 올라갑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건 꼭 아시고
1: 네.
0: 그럴 때 어지러움이 나타난다 그러시면 진짜 병원에 가셔서 물어보셔야 되고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 빈혈의 원인이 이런 혈액의 소실이라면 출혈 부위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확인해서 출혈을 중지시켜야 하고요. 그때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의약품으로 나오는 철분제면 사실 이래저래 물어볼 텐데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거나 약국에서 왜 필요한지를 물어볼 텐데 사실 영양제에 철분이 포함된 제품이 되게 많고요.
1: 네.
0: 이걸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1: 네.
0: 말씀드렸습니다.
1: 네. 네. 정확한 진단과 의사의 조언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0: 네.
1: 자, 그럼 빈혈의 원인이 철분 결핍으로 확인이 되면 보충제가 네. 필요하기도 할까요?
0: 네, 이게 하루 이틀로 되지 않고요.
1: 네.
0: 혈 접합성 빈혈로 진단이 되었다면 이게 몇 개월은 드셔야 됩니다. 네, 이 철분제에는 의약품, 일반 의약품 나오는 또는 전문의약품 나오는 철분제에는
1: 네.
0: 이가철 제제와 삼가철 제제가 있습니다. 한 종류.
1: 네.

0: 만 있는 게 아닌데요. 두 가지가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 네. 이과철은 흡수율이 높지만 변비와 위장장애가 있고요. 삼과철은 위장장애가 좀 적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위장장애가 있으시면 삼과철로 바꿔드리는데 그 대신에 또 이 위장부작용은 낮지만 삼과철은 흡수율 또한 약간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과철, 삼과철 모두 흡수율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5에서 10% 정도로 높지 않아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많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 약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과철 제제를 이제 시도해보고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해보고 혹시나 부장장애와 변비 때문에 힘들면 삼과철로 변경하는 것이 보통의 프로세스고요. 이 철분이 유산에 의해서 이온화가 돼야 되고 그게 또 내려와서 십이지장에서 흡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장에 불편함이 잘 생기는 건데요. 요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방적으로 만들어서 소장으로 그대로 내려오게 하거나 또는 유기물질로 이제 킬레이션 모양을 약간 변화시켜서 싸주는 그런 제재가 나오면 좀 경감시킬 수가 있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완전 다른 흡수 체제를 가진 햄철 성분도 있기 때문에 아, 철분제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 여러 가지 성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철분제 흡수 경로가 참 복잡하네요.
0: 아, 예, 이게 잘 흡수도 안 되고. 복잡한 흡수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분제를 선택할 때는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 먹고 나서 변비나 위장장애 같은 불편한 증상이 좀 덜한 제품. 그리고 또 철분, 근데 문제는 속은 편하지만 안에 철분의 함량이 너무 조금 드는 제품도 있어요. 특히 영양제 쪽은.
1: 그렇군요.
0: 네, 식품 이런 데는요. 철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너무 소량 들어서 과연 이게 들어가서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제품들도 제가 봤는데 이게 이제 철접히 빈혈을 진단받으셨다면 그것을 개선할 만큼 충분한 함량이 들어가 있어야지 힘들게라도 먹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효능이 입증된 원료에 대한 부분도 좀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철분제를 복용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드셔야 되겠네요.
0: 아, 예. 앞에는 제가 성분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철분제를 먹는 방법도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흡수율이 낮아서 이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음식물하고 같이 복용할 경우에 흡수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철분제는 원래 빈속에 먹습니다. 식사 한두 시간 전인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가뜩이나 위장장애가 많은 약을 빗속에 드시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힘들어서 못 먹겠어요. 속이 영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식사 직후에 복용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왜? 흡수율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안 먹는 것보다는 먹어야지 철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식후에 복용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근데 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특정 음식들이 있는데, 식이섬유, 콩류, 곡류에 포함되어 있는 피탄산, 또 시금치의 옥살산, 녹차에 포함된 탄닌, 초콜릿, 콜라, 견과류에 있는 주석산, 이런 것들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철분제는 녹차로 먹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좀 떨어뜨리세요. 이게 다 이런 흡수 방해 때문이고요. 가끔 칼슘이나 마그네슘, 아연 같은 함량이 높은 미네랄, 이것도 또 같이 영양제로 많이 드시거든요. 이것도 동시에 복용하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다른 영양제도 한두 시간 간격을 띄셔야지 좋고요. 우유, 치즈, 계란도 흡수 감소시킵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는 같이 먹으면 아예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둘이 붙어서 그냥 나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유제품도 좀 피하셔야 되고 약 중에서도 제산제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제제는 예,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됩니다. 아, 너무 조심해야 될 게 많은데
1: 그렇네요.
0: 또 반대로 또 도움을 주는 음식도 있는데 이것도 많이 알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렌지 주스나 토마토 주스, 비타민 C 함유 식품은 철분의 흡수를 좀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꼭 또 일부러 비타민 C 제제를 정제로 따로 같이 먹을 필요는 없고요.
1: 네.
0: 평소에 먹는 비타민 C 한 200mg, 이건 평소 먹는 양이거든요.
1: 네.
0: 우리가 그런 거 그냥 아 오렌지 주스 먹으면 흡수가 조금 더 잘 되겠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철분제 복용법을 잘 알고 드셔야 되겠네요. 그런데요, 이 철분제를 복용하는 게 좋다는 의사의 말이 있었다면 꾸준히 먹어야 될까요?
0: 아, 예. 일단은 철분제가 그 냄새 때문에 딱 먹으면은 너무 싫어 이러신 분도 있으세요.
1: 그러시군요.
0: 예, 예. 그리고 위장에도 많다 그랬고 예. 변비도 잘 생긴다 그랬으니까 예. 이게 며칠 먹다가 그만두시고 이약을 빼버리는 분들 많으세요. 또 따로 먹으라고 드리면
1: 네.
0: 까먹고 안 드시는 분. 왜? 굳이 이 냄새, 이게 토를 열면은요, 벌써 냄새가 약 납니다. 약간의 비린내?
1: 네.
0: 이런 것이 나기 때문에 아예 이제 쳐다도 안 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1: 네.
0: 이게 좀 처음에는 약간 역겨울 수 있고, 불편, 속도 울렁거리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게 먹다 보면 좀 적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하루 이틀 먹으면 되는 약이 아니고요. 길게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제일 철분이 많이 필요한 적혈구가 있는데 혈구
1: 네.
0: 우리 피 속에 이 적혈구의 생성 주기가 121입니다.
1: 네.
0: 즉 한 번 적혈구가 생겨나면 네 달 정도 일을 하다가
1: 예.
0: 네 달 정도 지나면 파괴되고 또 새로 생기고 하는 그런 주기를 타게 되는데요.
1: 네.
0: 그래서 철분제를 보게 하면 얘네들 네 달이니까 최소한 절반, 2개월은 먹어야지만 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2개월 먹어봤자 절반만 바뀐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실제로는 4개월 이상을 먹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더 많이 고갈되신 분들은
1: 네.
0: 더 기간이 길겠죠. 그래서 넉넉히 철분제는 6개월 이상은 복용하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1: 6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철분제를
0: 네.
1: 먹다 보면 변 색깔이 변한다고 하던데요.
0: 네. 변비와 별개로 철분제는요. 먹으면 흑변, 까맣게 변이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요. 모두 다 똑같이 나타나요. 변비가 안 생겨도 흑변은 다 나타나서
1: 네.
0: 변 색깔을 화장실 가서 확인하시면 그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이게 왜냐하면요,
1: 네.
0: 이거는, 철분이, 흡수되고 남은 철이 배설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해롭지 않은 겁니다. 해롭지 않고요. 모두가 그런 거니까 놀라실 필요가 없는데, 처음 보신 분은, 이건 뭐지? 이러면서 놀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처방을 받아오시거나 처음 복용하신 분한테 반드시 알려드리는데요. 이게 철분제가 6개의 철분을 넣어주면
1: 네.
0: 한 개만 흡수가 되고 5개는 대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흑변이 나타나는 거고 약을 딱 끊으면 그날부터 그냥 정상으로 변 색깔이 변합니다.
1: 네.
0: 그래서 아 정상적인 변이면 내가 오늘 약을 빼먹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네.
0: 그런데 만약에 철분제 때문이 아닌데 나는 철분을 먹고 있지 않아 또는 오늘 안 먹었어. 그런데 흑변이 나타나면
1: 네.
0: 이거는 위장관 내 출혈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철분제와 관계없이 내가 항상 그래서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변 색깔이 이상해졌다. 라고 한다면 까만 게 이제 피가 나와서 섞여서 그 색깔이 변한 걸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1: 네. 흑변이 나오고요. 또 위장장애를
0: 네.
1: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0: 네.
1: 철분제의 또 다른 부작용도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일단 오심, 구토, 속쓰림. 그러니까 울렁거려요. 토할 것 같아요. 속쓰려요. 변비가 생기는 분도 있고요.
1: 네.
0: 드물지만 설사가 생기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배가 아프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수일 내에 처음에 먹을 때 좀 그렇고요. 적응이 되면 보통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좀 그렇다라고 며칠 그래서 힘들어라고 하시면 좀 잘 달랩니다. 조금만 더 먹어보세요. 그래도 안 되시면 약을 바꿔드릴게요 하는데요. 일단 변비가 생기면 제일 많이 그만두시는 것 같습니다. 아, 변비만큼 힘든 게 없나 봐요. 그래서 네. 소화 안 되는 건 좀 참겠는데 변비는 도저히 이러시는데 이때는 좀 물을 일부러라도 많이 챙겨 드시고 네.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 등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적응 기간을 지나봤는데도 안 맞으시면 그때는 약의 제형 안에 있는 성분을 변비가 좀 덜한 성분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0: 자기 전에 복용하기를 권합니다. 아. 자는 동안에 좀 그런 게 가라앉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생활 패턴과 맞춰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절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그럼 속쓰리면 복용을 좀 중단하나요? 용량을 조절을 하는 건가요?
0: 예. 용량 조절로도 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좀 작은 용량을 여러 번 나누어 복용해도 좀 괜찮고요. 아니면 처음에는 소량씩 먹다가 조금씩 증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다들 어떻게 하시냐면 일반적인 분들이 하시는 방법. 속이 불편하면 약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서 위장약을 또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병원에 가셔서.
1: 그러시군요.
0: 네. 네. 그래서 이걸 아니면 그냥 약국에 와오셔서 속이 썰리고 안 좋으니까 위장약을 주세요. 그럼 그 앞에 철분제를 먹어서라는 말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말을 또 쏙 빼놓고 위장약 달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또 자기가 경험적으로 먹은 약을 그냥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제산제 그리고 위산분비 억제제는 철분 흡수율을 낮은 흡수율을 더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약을 굳이 드시겠다면 철분제와 복용 간격을 또 2시간 이상 띄어서 먹어야 됩니다.
1: 네.
0: 아, 복잡하죠. 쉽지 않죠.
1: 그러네요.
0: 네, 이러다 보니까 철분제가 복약 수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안 챙겨 먹고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안 먹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히 먹을 수 있는 제제와 제형. 그러니까 뭐 알약 상태도 있고 캡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물약으로 된 것도 있고요. 뭐 다른 좀 킬레이션 되어 있는 성분, 그러니까 회사가 좀 다르면 그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철분은 맞지만 철분에 그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제품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조금씩 먹어보고 자신에 맞는 거를 좀 찾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철분제 복용법을 잘 알고 꾸준히 챙겨 드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약에 대한 약 이야기. 오늘은 철분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김현철의 연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웬만하면 물건을 잘 사지 않게 되지만 꼭 사야 할 경우에 잘 찾다 보면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아주 싼 가격에 샀다고 할 때 간혹 두 배 이상 싼 값으로 샀다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가격을 비교해서 말할 때 비교 대상보다 비싼 경우에는 몇 배 비싸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비교 대상보다 싼 경우에는 배라는 단위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배라는 단위보다는 2분의 1과 같은 분수로 나타내거나 50% 또는 반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두 배 이상 싼 값이 아니라 2분의 1도 안 되는 싼 값 또는 반도 안 되는 싼 값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배라는 말은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 또는 일정한 수나 양이 그만큼 거듭됨을 이루는 말이라는 뜻의 한자어인데요. 우리 고유어 표현인 갑절, 곱, 곱절과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갑절과 곱절을 구분해서 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절은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이기 때문에 두 배는 갑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 배, 네 배와 같은 경우에는 곱절을 써서 세 곱절, 네 곱절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2: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댄스댄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예지입니다. 댄스댄스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이 음악에 맞춰 춤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나게 신체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취미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장애인에게도 문화여가 활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장소나 활동에만 국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복지관을 벗어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익숙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마음 편히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1: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0: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1: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충북도는 장애인의 자발적인 건강관리와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서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도내 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면 매달 소득으로 보상받는 새로운 참여형 복지 모델입니다. 대상은 청주와 충주, 증평, 괴산, 음성, 영동 등 6개 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 연금수급자가 우선 선정이 되는데요. 참여자는 걷기, 휠체어 타기, 팔 들어 올리기 등 신체활동과 복지관 행사 참여나 건강관리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사회활동 과제를 수행하면 매월 5만 원의 건강소득을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사회활동에도 참여해서 보람과 소득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 칼럼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긍정의 힘을 기립시다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이재성의 그 집 앞.